믿어야지. 그것을 믿지 않고 뭘 때문에 연가천도 합니까? 아, 염불하는 사람이 믿지 않고 염불한다면 그 사기꾼이요, 사기꾼. 그러면 49제 지내지 말고 연가천도도 하지 말아야 돼. 자기가 믿지 않으면서 연가를 보고 가라면 어떻게 되냐.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염불할 때마다, 천도할 때마다 느낌이 와, 느낌. 내가 간절히 하면은 그 영가가 환희하는 느낌이 온다. 이 정토사는 이 세계를 이제 그대로 하기 위해서 사리부리어 그 세계를 어째서 극락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 나라 중생들은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즐거움 뿐이야. 얼마나 즐거우냐 하면은 지극히 즐겁다. 그래서 지극히 하는 극자를 쓴 거예요. 극자. 그냥 낙국이라고 해도 되는데 극낙국이라 하는 것은 대단히 즐겁단 말이에요. 이것은 상대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절대적인 즐거움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그 나라에는 국토의 7겹으로 된 남강과 7겹으로 된 남한과 일곱 겹으로 된 가로수가 줄지어 있어가지고 모두 네 가지 보배로 이루어져 온 나라의 투루하게 전체가 보배라. 그래서 우리 정토사에도 이것을 아미타경에 의해서 이 정토도량을 한번 그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극락세계는 들어가는 입구에 연못이 있어가 연꽃이 피고 그 위에는 나무가 있어가지고 일곱 줄을 된 나무가 있어서 거기에는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누각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딱 보면 저 아래 연밭이 있고 그 다음에 백일홍이 있고 계단이 있고 해서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특히 아주 연꽃이 걸려와서 많이 피었어요. 또 백일홍이 엄청 잘 피었어. 그런데 내가 딱 방에서 보면 말이지 등산객들이 여기 차를 떼면서도 그 연밭 앞에 주차장에 차를 떼면서 연꽃을 못 보고 가요. 나중에 내려도 아 여기 연꽃이 있었네 그러면 우리 신도들도 내가 딱 보거든. 보면 차 대고 그냥 야, 올라오기가 바빠. 한 바퀴 쫙 한 5분이면 한 바퀴 쫙 돌고 올 텐데 좀 불교는 건 뭐냐. 멋쟁이들이 할 수 있는 종교야. 멋쟁이들이. 멋이 없으면 불교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데 그냥 급급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급급해가지고는 불교 할 수가 없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멋쟁이들이라야 할 수 있어. 이 도량이 그렇게 잘 끼워놨는데 멋을 한번 못 피우면 어떻게 되느냐.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3: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마지막으로 본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1: 그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2: 그분은 부족할 게 없는 분이었어요.
1: 지위도, 가족도, 부족함 없는 삶도.
3: 떠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1: 하지만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는 어디로, 무엇을 향해 떠난 걸까요?
4: 비티엔 불교TV에서 그가 떠난 이유가 밝혀집니다.

0: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부시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 IRS 060-800-7000 060-800-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보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난리났던 일몰이 정말 멋진 충북 사찰 여행지를 직접 다녀왔어요. 보통 이런 경치를 보려면 꽤 힘든 산행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멋진 풍경을 단 5분의 산책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충북 제천에 있는 정방사입니다. 정방사는 해발 1016m의 금수산 자락에 있는 천년고찰이에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오래전부터 충북 일대에 이름난 기도 명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정방사 여행의 장점은 아주 편한 접근성인데요. 금수산 아래 능강계곡을 지나 사찰 바로 밑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고 주차장에서 사찰까지는 5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정방사에 오를 수 있는데요. 다만 도로폭이 좁은 편이라 초보 운전자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5분의 산행으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방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절경인데요. 직접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산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청풍호와 주변 산이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병풍처럼 사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암벽도 장관이고요. 탁 트인 하늘 아래 멋지게 드러난 암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멋진 사찰 절경을 가벼운 산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방사 여행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정방사의 정각들도 정말 멋진데요. 가장 먼저 정방사의 대웅전인 원통보전이 보이고요. 왼편으로 좁은 길이 하나 이어지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절벽 아래에 숨겨진 듯 자리한 작은 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바위 틈 아래의 작은 공간이지만 예전부터 아는 사람만 아는 기도 명당으로 소문난 자리라고 해요. 저도 소원 하나 빌어봤는데요. 거대한 자연암반의 기운을 받아서 2026년 새해에는 저희 채널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대웅전 옆에는 약사열의 불과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벽과 함께 어우러진 불상과 탑의 풍경도 이번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주었어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정방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장전입니다. 이곳은 후불탱화를 안반에 새겨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데요. 안반에 금색으로 새겨진 후불탱화와 이를 바탕으로 모셔진 지장보살상은 정방사만의 고유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방사의 곳곳을 정신없이 살펴보다 보니 어느덧 노을이 금수산 능선을 천천히 물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방사는 일출 일몰 명소로 SNS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절벽 아래 정각들이 붉은 노을빛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절경이니까 꼭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방사의 멋진 노을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좋은 곳이니 충북 여행하면서 꼭 들러보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

0: 빌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2: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따빠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3: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기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기루의 시는 그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기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0: 이 시즌2에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1: 스님입니다.
2: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3: 아, 예. 야, 튼실하네. 네?
0: 고문원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0: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이고.
1: 지금 해가 지금.
0: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2: 쌀가루에 좀 물을 안 뿌려가지고.
1: BJ 정문수님.
0: 그렇습니다.
1: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0: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0: 여기 마을 축제가 열리면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고, 전통시장에 가면 상인들의 안부부터 묻는 이가 있습니다. 된장찌개 한 솥을 넉넉히 끓여 사람들과 밥상을 나누는 사람. 이 동네 토박이인가 싶을 만큼 정겨운 모습이지만 사실 스님의 고향은 한국이 아닙니다.
1: 아유보완, 저는 길산사 주지사를 맡고 있는 스리랑카에서 온 면선입니다.
0: 광주특별시 광산구 도심 속에 자리한 작은 사찰 길상사. 스리랑카에서 온 명선 스님이 주지로 있는 곳인데요. 스님이 이곳의 주지소임을 맡은 지도 어느덧 1년째.
1: 2025년 7월 달에 주지소임 맡게 됐고, 길상사는 몇 년 동안 주지스님이 안 계셔가지고 비어있었습니다. 길산사 위치한 이 지역은 많은 외국인들과 선주민들 함께 어울려 사는 지역입니다. 다문화 보기를 위해서 길산사의 주지를 맡고 지역사회 본사 활동하기 위해서 우리 은사스님께서 권유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0: 스님이 주지로서 꿈꾸는 것은 선주민과 이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그 꿈을 하나씩 실현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명선 스님이 공들여 준비한 날. 마을 사람들과 이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다문화 어울림 축제가 열렸습니다.
2: 이 행사는 지역 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그 세계 문화 체험할 수도 있고, 이제 외국인과 선주민의 또 가까워지는 함께하는 그런 문화 체험 행사입니다.
0: 행사장 곳곳에는 세계 각국의 전통 공연과 다양한 먹을거리, 그리고 문화체험이 펼쳐졌는데요. 축제 현장을 직접 살피며 사람들을 맞이하는 명선 스님. 모두가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분주하게 발걸음을 이어갑니다.
3: 다 준비됐어요? 준비 다 됐어요?
4: 다 됐어요.
3: 하면 안 돼요.
4: 케어만 받게요.
3: 케어만?
4: 케어만 우리 스님이 카코트 케어만 받으세요.
0: 때로는 참가자가 되어 함께 어울리고 축제의 즐거움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5: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만큼은 축제를 준비하는 스님이 아닌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는 마을 사람입니다.
5: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6: 러시아 만두예요.
5: 러시아 만두. 와, 많이 먹는 만두.
7: 무지,
6: 무지,
5: 무지, 무지라고 합니다. 무지.
7: 스님께서 직접 연락해서 이분들 다.
5: 예, 예, 우리 동네 살아요. 우리 가까운 데 살아요. 길산사라.
0: 이날 함께한 이들은 단순한 축제 참가자가 아니라 스님이 직접 인연을 맺고 초대한 이웃들이라고 하는데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8: 아니, 담백하고 생선으로 만든 거라서 너무 담백하고 맛있어요.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우리 한국 음식.
9: 이거 먹고 싶어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만들지 몰라서 먹고 싶었는데 만들지 몰라서. 근데 여기 와니까 이거 먹을 수 있는 게 행복했어요.
0: 스님에게 포교와 수행은 법당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순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축제의 열기는 무대 위로 이어졌는데요.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이들이 서툰 발음으로나마 한국 노래를 부르고 전통 춤을 추며 각자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뽐내봅니다.

0: 대상 발표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인스파일 댄스팀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1: 네. It was really good experience. I have a lot of emotions, positive emotions. So also I have some worried about how we will performance and we now we are so happy that we have a 튼산.
2: 올림 한마당 한마디로 세계는 하나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사회도 하나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깊이 새겨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3: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눈 시간. 명 선수님이 꿈꾸는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4: 우리는 이제 그 얼굴 다르지만 마음은 같습니다. 우리 이제 살아봤던 환경이 다르니까 그 조금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이제 같은 인간으로서는 서로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우리 세상이 더 아름답게 빛날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3: 늦은 밤 축제를 마치고 다시 수행자의 자리로 돌아온 스님. 이곳 길상사는 국적도 언어도 가리지 않는 그야말로 열린 사찰인데요. 특히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에게 스님은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5: 라울 하무드로 කියන්නේ ලංකාවේ කෙනෙක් කින්න අපිට දින් හිතවත් අපිට ගොඩක් උදව් කරනවා ලංකාවේ ආයට අපිට භාෂාවේ ප්‍රශ්න දෙන හින්දා රාහුල් හාමුදුරුවන්ගේ හරහා නවාතැන් පාසුකම් කෑම්බීම් වගේ දේවල් සපයා ගන්න ගොඩක් උදව් කරනවා.
3: ස්නිමන් යේබුරල් 올릴 때도 가르침을 전할 때도 스리랑카어가 아닌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4: 부처입니다.
3: 이렇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여기엔 외국인 신도들을 위한 스님만의 작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4: 이제 한국에 계시는 많은 외국 분들에게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절에 오셔서 이제 저와 함께 한국어도 한국 문화도 이제 함께 배울 수 있고 그래서 그 이렇게 절에 오셔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사경도 하고 하면 이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불교도 배울 수 있고.

0: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한국어로 된 경전을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베껴 쓰는 사경 시간도 갔는데요.
2: 우리는 외국은 한국 공부하고 있을 때 공부할 때 선생님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모르는 단어들, 띄어쓰기, 문법 다 알려주고 있어요. 직장 생활도 나 생활이고 더 편리할 수 있어요.
1: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다시 밝아온 아침. 오늘도 스님은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3: 시장 볼 게 있어서 월곡동 시장으로 갑니다.
1: 도착한 곳은 사찰 근처의 한 전통시장. 이곳에서도 스님은 낯설지 않은 손님입니다. 오랜 단골답게 상인들과 정겨운 인사를 나누고 필요한 재료들을 척척 주문하는데요.
3: 네, 안녕하십니까. 깻잎.
4: 깻잎?
3: 괜찮아요?
4: 네, 좋아요.
3: 깻잎 한 두 개 주시겠습니다. 두 개. 애호박도 두 개.
4: 애호박도 두 개.
1: 물건만 사고 가는 게 아니라 상인들의 사정까지 살뜰히 챙기는 스님.
3: 장사 잘 돼요?
4: 잘 안 돼요.
3: 그래요? 여름이라서 그런가요? 고생 많아요.
4: 친절하고 마음씨도 좋고 누구나 감사 안을 수 있고 이렇게 지 구화를 막론하고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모두 다 품을 수 있는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건강히 잘 지냈습니까?
5: 네.
3: 찬사는 어떻게?
5: 장사 잘 돼요?
3: 돼요? 많은
5: 건강은 많이 좀 어떠세요?
3: 지금
5: 속이 안 좋으시죠?
3: 조금 안 좋은데 음식도 많이 가려 먹고 그럽니다 조금.
5: 네. 절대 어디 가서 놓치지 않게끔 행동하시고 저희가 뭐라도 이렇게 드리고 싶으면 거절하시고 부담되신다고 거절하시고 뭐. 평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1: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따뜻한 사람. 상인들이 기억하는 명선 스님의 모습입니다. 어느덧 점심 공양 시간. 오늘은 특별히 챙겨야 할 손님들이 있습니다. 스님이 평소에 즐겨 먹는 한국 음식을 준비한다는데요.
3: 오늘 오신 신도분들에게 점심 대접하려고 된장찌개 이제 끓이려고 합니다.
1: 작은 절이라 살림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데 이럴 땐 조계종에서 배운 사찰 음식 솜씨가 빛을 발합니다.
3: 몸을 해야겠네. 비싼데. 왜 그런 거 같아?
1: 그런데 심각한 표정으로 한동안 통화를 하는데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3: 아비 망했나 하라스라. 우리 근로자분인데 저 그 직장에서 나와서 이제 일자리 없어가지고 지금 일자리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센터 갔다가 일자리 찾으러 갔는데 일이 없으니까 이분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 등록하고 일을 구할 수 없는 이런 여러 사항이 있어요. 지금 노동법 그다음에 막 주립법 뭐 이런 관련되는 문제인데 그거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나한테 연락 왔습니다.
1: 늘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민을 들어온 스님. 하지만 이날 걸려온 전화는 유독 마음이 무겁습니다.
6: 무슨 공통신관이에요? 괜찮다.
3: 아닙니다. 조금 또 이따가 또 육수를 이쪽으로 해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된장이 조금 내가 좀 많이 넣었어요.
1: 직접 간을

0: 보며 마지막까지 정성을 더하는 스님. 드디어 신도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밥상이 완성되었습니다.
1: 맛있게 드십시오.
2: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스리랑카 출신 스님이 직접 끓인 한국 전통 음식 된장찌개.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다들 한술 뜨더니 숟가락질이 멈추질 않습니다.
3: 맛있습니다. 한국 음식도 잘하시고요. 뭐 가끔 스리랑카 음식 해주시는데 잘 먹고 있습니다.
2: 늘상 그 먹는 맛이 그 맛인데 오늘은 조금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된장국이 그 된장국에다 또 고소한 참기름을 두르셨는지 그 맛이 조금 더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맛있었습니다.
0: 된장찌개 한 그릇에 스님의 마음이 더해지니 오늘따라 유난히 더 깊은 맛이 납니다. 그날 오후 어디론가 외출하는 명선 스님. 된장찌개를 끓이던 중 받았던 전화가 못내 마음에 걸렸던 걸까요?
1: 그 우리가 운영하는 심도 있는데 거기 이제 단기간 그 머무르고 있는 외국 분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음식 재료 이제 사줘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 마트 가고 있습니다.
0: 쉼터에 가기 전 잠시 들른 곳은 외국인들을 위한 식료품 마트. 낯선 식재료들이 가득 진열돼 있는데요. 스님은 익숙한 손길로 필요한 물건들을 골라 담습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이 즐겨 먹는 렌틸콩과 각종 향신료 등 쉼터에 머무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식재료를 하나하나 챙기는데요. 낯선 타향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스님은 작은 것 하나에도 정성스레 마음을 씁니다. 두둑해진 장바구니를 들고 도착한 곳은 전화를 걸어온 근로자가 머무는 곳인데요. 명선 스님의 은사 스님이신 도제 스님께서 운영하는 외국인 근로자 쉼터입니다.
1: 여기는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제 나오게 되면 그 다른 직장 구할 때까지 그 오갈 데가 없게 되면 그런 분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0: 이곳은 다른 직장을 찾는 외국인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안식처이자 타지 생활에 고민을 나누는 상담소이기도 한데요. 아까 전화를 걸어온 근로자와 마주앉은 스님. 그의 표정엔 못다한 사정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 이분은 페다고 바다가서 물고기 잡는 일을 했는데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해요. 근데 한 달에 월급이 209만 원 줘야 되는데 그 209만 원도 제대로 못 받고 그 월급 안 주면 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됐는데 이제 노동청 가서 신고했더니 이렇게 막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 3개월 동안 월급 제대로 안 주고 월급에서 빼고 그 입금했는데 그런 입금 내역서까지 보여줬는데도 그때 노동청에서 이제 사장님 전화해가지고 이분이 일 안 했기 때문에 그 일할 만큼만 입금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분은 일한 거 다 일기로 적어놨고 그 내용까지 보여줬는데도 노동청에서는 이제 또 금고까지 그래요. 이제 바다 가서 일하는데 사진 찍고 뭐 하는 그런 거는 이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계약서 들어 월급이라도 줘야 되는데 또 금고까지 주라고 하니까 이제 억울한 거예요 이제.
0: 스리랑카 출신 수라 씨가 한국을 찾은 이유는 단 하나.

0: ලංකාව පඩිමනින්ද කියකර හම්ම කරය ඉංචසරා ජීවිතයට කරගන්න පුළන් ඉතිරුවක් කරගන්න තම.
1: 가족과 자신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찾아온 건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지금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 미등록자 때는 이유는 이제 3개월 동안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 미등록자 때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처음 들어가는 직장에서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 못하게 되면 또 이렇게 얼마 있지도 않고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 문화도 모르고 뭐 어디 가야 되는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다가 3개월 지나요. 그러면 이제 또 미등록도 잘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한국에서.
1: 식재료를 건네고 잠시 머물 곳도 마련해 줄 수 있지만 새로운 일자리와 삶까지 대신 찾아줄 수는 없는 현실. 쉼터를 나서는 스님의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2: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친구한테 그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편하게 그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설 제공하는 수밖에 없는 일인데 제가 다른 도와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만약에 내가 같이 있어주면서 현장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상황이 그게 쉽지 않습니다.
1: 더 도와주지 못한 마음이 스님에게도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도 스님은 오늘처럼 내일도 자신을 찾는 이들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꽃보다 출가 시즌2 스리랑카 주지 명선 스님의 두 번째 이야기 스리랑카 신도의 아기를 위한 특별한 축복 기도부터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돕는 한국어 수업과 명선 스님을 한국 수행자의 길로 이끈 은사 스님과의 만남까지
2: 아이고 이렇게 많아요 이게
1: 명선 스님의 또 다른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펼쳐집니다.

0: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의 봉안대에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전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전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불국토 상조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부처님 품 안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불교 장례 문화. BTN 불교 TV의 자회사인 불국토 상조는 사라져가는 불교식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영가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는 참다운 효행이며 나아가 불자로서 가족 신행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임종에서 발인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장례 절차를 가족의 마음으로 전문 장례 지도사가 함께합니다. 총 25개 종단 및 단체와 제휴를 맺은 불국토 상조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 전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불자님과 가족분들의 마지막 길을 부처님을 모시듯 지극한 마음으로 배웅합니다. 불자의 길, 마지막까지 지켜드리는 것이 불국토 상조의 마음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현장에서 600년 전통의 진관사 국행 수륙제가 펼쳐졌습니다. 종교적 예술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향한 염원도 전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스마트폰 대신 산사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대구 동화사와 청도 운문사가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를 열고 부처님의 자비와 배려를 배우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월운순이 원력으로 시작한 남양주 봉선사 여름 숲속 학교가 올해로 50회를 맞았습니다. 아이들은 이틀간 눈높이에 맞는 불교 문화 체험을 통해 부처님 품 안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불교계는 40년 전부터 병원 법당을 운영했지만 이어갈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위기의 병원 전법 첫 순서, 원력으로 버티고 있는 병원 전법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 세계 문화유산 관계자들이 모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현장에서 600년 전통의 진관사 국행 수륙제가 펼쳐졌습니다. 국가 무형유산의 종교적, 예술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향한 염원도 전했습니다.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입니다.
1: 긴 호흡의 범패가 백스코 전시장에 울려 퍼지고 스님의 절제된 몸짓과 화려한 의복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전 세계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모인 백스코에서 국가 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가 펼쳐졌습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 기간 마련된 이번 시연은 지난 26일부터 오늘까지 백스코 대한민국 관 내 공연장에서 사흘간 이어집니다.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조선 초 태조가 왕실과 중생의 안녕을 기원하며 진관사에 수륙사를 건립한 데서 시작돼 60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함께 아울러서 천도하는 게 수륙제거든요. 또 이제 이게 유네스코의 이제 등재를 앞두고 더 소중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1: 범패와 작법무, 의식 장엄이 어우러진 국행 수륙제는 불교의 종교적 의미와 음악, 무용, 미술의 예술성을 함께 담은 종합문화유산입니다. 휴일을 맞아 백스코를 찾은 많은 시민도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전통 불교 의식의 소리, 화려한 의복과 문양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3: 신기해서 찾아보니까 바라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들었을 때 뭔가 갑자기 좀 깨끗해지는 기분이 좀 들었어요.
4: 혹시 너무 문양이랑 이런 게 아름다워서 놀랐습니다.
1: 진관사 홍보부스에서는 수륙제에 사용되는 전통 지화를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도 마련됐습니다. 관람객들은 종이꽃을 만들고 수륙제의 역사와 의식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며 전통 불교 문화를 더욱 친숙하게 만났습니다. 국경과 종교를 넘어 모든 존재의 화합과 평안을 발원하는 진관사 국행 수륙제. 부산에서 세계인과 만난 600년 불교 문화의 울림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0: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관 전시장을 방문해 주요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백스코에 마련된 대한민국관을 둘러보며 한국의 우수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살피고 세계 속에 빛나는 우리 문화유산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통도사, 해인사, 진관사 등 불교 관련 전시관을 집중적으로 관람하며 천년 넘게 이어져온 불교 문화유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날 관람에는 범어사 수좌 수불스님, 범어사 주지 정호 스님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제1차관, 허민국가유산청장, 조계종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과 범어사 신도회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부처님의 첫 설법지이자 불교 4대 성지 중 한 곳인 인도 사르나트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0: 그런데 한국 불교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28개 회원종단은 공동 담화문을 통해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르나트의 세계유산 등재가 확정된 것은 불교사 문화적으로 매우 각별하고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단협은 사르나트는 지혜와 자비 정신이 처음 펼쳐진 성스러운 공간이자 인류 공통의 자산이라며 등재를 계기로 초전법륜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인류 평화와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부산 해군 작전사령부를 찾아 국토 방위에 헌신하는 해군 장병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태고종은 어제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부산교구 종무원장 자관 스님을 비롯한 주요 부서장 스님 등 20여 명과 함께 해군 작전 사령부를 방문한 가운데 곽광섭 사령관에게 위문금 500만 원을 전달하고 부대 내 해운사 법당을 찾아 격려금과 보식금 등 200만 원을 희사했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험난한 바다 위에서 국방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해군 장병들과 지휘관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육해 공군 장병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곽광섭 해군작전사령관은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해 부산교구 스님들께서 방문해 주신 덕분에 장병들의 안녕과 무사가 보장될 것 같으며 따뜻한 격려와 좋은 인연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화답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방학 아이들이 스마트폰 대신 산사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대구 동화사와 청도 운문사가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를 열고 놀이와 수행, 공동체 생활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배려를 배우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바루를 앞에 둔 아이들이 두 손을 모으고 조심스레 공양을 시작합니다. 바루 공양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한 그릇의 밥에 담긴 감사와 나눔의 의미를 배우며 수행의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동화사 성불 어린이 여름 캠프가 지난 25일부터 2박 3일 동안 미취학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100여 명의 어린이들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예불, 108배, 촛불 명상 등 단순한 체험이 아닌 서로를 배려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살아있는 불교 교육의 장입니다.
2: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한 단계 더 부처님과 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1: 공양을 마친 아이들은 동화사 경내에 마련된 물놀이장에서 더위를 식히며 환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동화사 주지 성광스님과 사중스님들이 직접 물놀이에 함께하며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엄격하게만 느껴졌던 스님들의 모습 대신 친구처럼 함께 뛰어노는 모습은 아이들에게 오래 기억될 특별한 추억이 됐습니다.
3: 스님들과 아이들과 그 밀착된 생활을 하고 있고 수행하는 모습들을 느끼고 그래서 사찰이 이런 일을 하는 이런 곳이구나 인식들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반응은 좋습니다.
1: 같은 날 청도 운문사에서도 65명의 어린이가 참가한 제46회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가 열렸습니다. 올해 캠프의 주제는 세계적인 인기 게임인 모여봐라 동물의 숲. 자연 속에서 서로 협력하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임의 세계관을 불교적 가치와 접목해 아이들이 마음의 신과 공동체 정신을 배우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운문사를 하나의 섬으로 동물 친구들과 함께 마을을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설정해 현실의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2: 어린이 불교의 어떤 메카가 되려고 하는 이미 메카이고 이제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어린이들이 많이 불안하고 힘든데 이런 사찰에 와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제 편안해지는.
1: 입제식을 마친 아이들은 찾아보자 운문대 탐험대를 통해 사찰 곳곳을 누비며 보물 찾기를 하고 강강술래와 캠프파이어로 우정을 쌓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시원한 물놀이로 한여름 더위를 잊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캠프의 마지막 날은 신라 화랑들이 운문사에서 세소고개를 받았던 전통을 되새기는 수개의식. 아이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생명을 아끼며 바르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놀이 속에서 자연을 배우고 수행 속에서 배려와 나눔을 익힌 올여름 산사체험. 동아사와 운문사의 여름불교학교는 아이들에게 더위를 잊게 하는 피서이자 몸과 마음이 함께 성장하는 특별한 여름 선물이 됐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0: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남양주 봉선사에 모였습니다. 올해로 50회를 맞은 봉선사 여름 숲속 학교가 열린 건데요. 아이들은 이틀간 눈높이에 맞는 불교 문화 체험을 통해 부처님 품 안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4: 어느 때보다 맑고 청아한 삼귀이와 반야심경이 운악산 자락에 울려 퍼집니다. 두 손을 곱게 모아 올린 고사리 손으로 이틀간의 사찰 생활을 훌륭히 해내겠다는 야무진 입재 다짐을 해봅니다.
5: 스님을 만났을 때는 합장하고 인사를 전한다. 수련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이 부처님 품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6: 마음을 평화로워지고 주님이랑 만나게 되어가지고 좋았을 것 같아요.
7: 절에 대해 좀 친근감을 더 가지는 걸 여름방학 동안 뭐 며칠 길게는 아니지만 여름방학 중에 추억이 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4: 올해로 50회를 맞이한 봉선사 어린이 여름숲속학교. 봉선사 여름숲속학교가 더 특별한 이유는 세대를 이어 맑은 불심이 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여름 캠프를 통해 싹을 틔우고 불자로 성장한 이들이 이제는 선생님과 조력자가 돼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이들의 불교 문화 체험을 돕고 있습니다.
8: 이 친구들을 제가 선생님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어려움 없이 부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9: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좋게 선생님들이 신경 쓰셔가지고 꾸리는 거기 때문에 더 오래오래 많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4: 경내 효월당에서 입재식을 마친 아이들은 3355 모여 흰 도화지에 알록달록 각자만의 불국도를 그리며 상상력을 키워갑니다.
10: 부처님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11: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10: 기도하고? 어때요, 부처님 그려봅니까?
11: 부처님을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부처님 마음으로 생각하고 친구도 배려하고 그랬거든요.
4: 봉선사 여름숲속학교는 어린이 전법에 심혈을 기울였던 월운 스님의 원력으로 1973년 창설된 불교계 최초 숲속 어린이 수련회입니다. 반세기 동안 수많은 천진불들에게 불심을 심어주는 요람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12: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미 아름다운 연꽃이에요. 근데 연꽃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죠? 예, 잘 지키려면은 1박 2일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부처님처럼
4: 1박 2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108 염주깨기부터 타종 체험, 연밭에서 명상과 플로깅, 마지막 수개식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됩니다. 부처님 품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모든 과정은 잊지 못할 삶의 자양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3: 레크레이션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린글린 게 좋아요.
14: 기대되는 건 그 이제 명상을 하고 하면은 이제 마음이 진정이 되고 레크레이션은 노니까 이제 신나니까 좋은 것 같아요.
15: 그 후에 느낌이 어떨지 궁금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4: 봉선사 여름 숲속학교는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자연을 돌려주고 바쁜 일상에서 잃어버린 동심과 맑은 불심을 일깨워주는 장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깨달음의 사회화로 중생을 위한 보살도를 실천했던 태공당 월조대종사의 열반 5주기 추모 다례제가 17교구본사 김제 금산사에서 봉행됐습니다. 금산사는 지난 26일 경내 처영기념관에서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원행스님, 회주도법스님, 주지화평스님, 원로의원 법등대종사, 월정사주지 정념스님, 선운사주지 경우스님,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한광수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문도대표 도법스님은 상좌들이 생전 스님의 원력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부끄럽다며 문도 모두가 더 열심히 수행하고 자비 실천에 앞장서 스님께 당당한 수행자가 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조계종 제17대, 28대 총무원장을 지낸 태공당 월주 스님은 국제구호단체 지구촌 공생회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나눔의 집,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 한국 불교가 깨달음의 사회화를 실천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사투를 벌이는 병원에선 환자와 보호자들의 절박한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불교계는 40년 전부터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병원 법당을 운영하며 전법에 나섰지만 이젠 후대를 이어갈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BTN 뉴스가 마련한 기획 보도, 생사의 최전선 위기의 병원 전법 첫 순서로 원력 하나로 버티고 있는 병원 전법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16: 하루에도 수백 번 생사의 기로를 오가는 긴박한 의료 현장,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입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과 초조한 환자들로 가득한 로비를 지나 지하 2층으로 내려가면 거짓말처럼 고요하고 아늑한 공간이 나타납니다. 고작 5평 남짓한 자그마한 공간이지만 불자 직원은 물론 절박한 심정으로 가피를 구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겐 더없이 소중한 안식처, 바로 병원 법당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곳에선 매일 누구나 스님을 만나 마음을 치유하고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17: 뭐 오전 오후로 나눠서 병실을 다 돌고 또 법당에 오는 환자들 이렇게 만나고 한 달에 한두 번이라든지 세 번 환자들 직원들 법회를 또 운영하고 있어요.
16: 지도법사의 일과는 단순히 법당을 지키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만나는 환자들의 절박한 호소는 물론 생사의 기로에서 터져나오는 유가족들의 눈물까지 온몸으로 감내해야 하는 고된 소임입니다. 시시각각 불어닥치는 슬픔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받아내다 보니 스님과 봉사자들의 심신 역시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18: 어떻게 제가 한마디 위로를 하는 거에 따라서 저분이 오늘 그래도 긍정적으로 가실 수 있나. 근데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사찰에서는 만약에 몸이 힘들다면 여기서는 몸과 마음이 다 힘든 것 같아요.
16: 이 같은 고단함은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전법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 병원법당의 공통된 현실입니다. 생사의 최전선에서 불자들의 마지막 보루가 돼주는 소중한 공간이지만 병원의 법당을 열고 유지하는 건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일산병원의 경우 고향 기쁨정사 주지 지인 스님이 포교 원력을 세워 10년째 활동 중인데 전국 대부분의 병원 법당이 이처럼 스님 개인 원력에 의지해 탄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종단 차원의 지원 체계가 미약해 법당 운영비가 부족할 때마다 지도법사가 본사 차례 재정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17: 경제적인 부분과 그 거처 이런 것들이 그 특화되지 않는 상황일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지요. 스님들이 이렇게 그 환자 돌봄에 그런 능력들을 또 배양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6: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비의 도량이지만 정작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병원 전법의 현주소. 원력 하나로 버텨온 병원 법당들은 이제 시스템의 부재 속에 지속 가능한 대안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정선 정암사가 지난 25일 문수전에서 여름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세 번째 시즌을 이어가는 정암사 대표 문화 콘텐츠 3소 4개는 계절마다 시대적 화두를 인문학과 예술로 풀어내는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여름 콘서트는 기후위기 시대 공존에 대한 성찰을 주제로 생명과 공존의 가치를 불교적 시각과 현대 인문학으로 조명했습니다. 재즈 피아니스트 박지용과 베이시스트 조성덕은 산사와 어우러지는 재즈 공연을 선보이며 생명과 공존의 의미를 음악으로 전했습니다. 정암사 주지 천웅 스님은 천년고찰에서 펼쳐지는 인문학과 음악을 통해 생명과 공존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천년의 숨결을 따라 예천의 국보와 보물을 만나는 특별한 순례가 펼쳐졌습니다. 예천군과 BTN 투어는 지난 26일 서울 광주 지역 불교 순례

매단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16 국보 보물순례 팸투어를 성황리에 운영했습니다. 천년의 숨결 따라 국보를 만나달 주제로 열린 이번 팸투어는 기도와 문화해설, 명상, 사찰 순례를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안병윤 예천군수는 첫 순례지인 한천사에서 순례단을 환영했으며 참가자들은 BTN 불교TV 가족기도법사 도안스님의 지도 아래 기도법회를 봉행하고 보물 철조 비로자나불 좌상을 참배했습니다. 이어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는 전문 해설과 함께 탑돌이와 발원 기도를 올렸고 마지막 순례지인 용문사에서는 국보 대장전과 윤장대를 둘러보며 법문과 명상을 통한 천년 불교 문화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0: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1: 자냐?
2: 아니.
1: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1: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7: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1: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한 가지 경전만 외우더라도 그 뜻을 바로 알고 실천하여 탐욕과 분노 없이 바르게 나아가면 수행자의 보람이 나타나리라.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인종 주견 무진신 변제 삼모전 일인

삼보대승야 종진영예 흥내미온미신 현시안보시누나 삼천세계무법설법 세법무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원무종약 신담인월

충성 금정 총리 모모사 총리 내중 노소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

승성 금일사시 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불법문종 신심경고 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부모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조사 강령 부모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부모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부모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출이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재팔란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0: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2: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홀로 태어났다가 홀로 죽어간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선악의 행위에 의해 즐거움과 괴로움의 세계에 이른다. 자신이 지은 인과응보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좋은 곳에,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나쁜 곳에 태어난다. 그러므로 누구나 인과응보의 늪으로 간다. 멀리 떨어진 세상으로 각기 떠나버리기 때문에 언제 다시 만날 기약도 없다.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백중 오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4: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5: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6: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100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5: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이 시즌2의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1: 스님입니다.
2: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3: 아, 예. 야, 튼실하네.
0: 고문원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3: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이고
4: 지금 해가 지금
3: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5: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6: BJ 정문 스님
3: 그렇습니다
6: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3: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7: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8: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 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7: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0: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3: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4: 정말요?
3: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5: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4: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6: 안돼!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4: 설치했어요.
7: 당했다!
8: 아빠 핸드폰 깨졌어.
9: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4: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10: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11: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방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와 보살성문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 같이 엄한 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팔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나쁜 곳엔 광명 넣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여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 산날생 갈날 영곳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 끊고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다 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지다.

0: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1: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6: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벽안당 법인 대종사의 법문을 회고하다. 경봉 조사 위상족, 경봉 조사의 대를 이은 맏상좌가 되어 천성산 내원선원에서 조사 관문을 격파하셨네. 조계 종단의 정화 불사에 온몸을 던지셨고 청백 가풍으로 육한장을 떨치셨네. 영축산 통도사의 진정한 사표이셨으며 안과 밖이 한결같고 항상 정묵으로 바라보시었네. 법좌에 올라 법문 하실 때는 주장자를 높이 드시고 부처와 조사의 심인을 바로 보도록 열어 보이셨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놔두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4: 탄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5: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 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한 호흡에 괴로움이 나가고 한 걸음에 생각이 사라진다. 펜을 들고 세상과 소통합니다. 다른 한편으론 운동화 끈을 동여매고 아스팔트 위를 달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중

중심에 치열한 수행이 있습니다. 달리는 웹툰 작가이시죠. 지찬 스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그리기와 달리기의 수행도 어떻게 하나의 길로 이어지는지

0: 스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잘 계셨죠?
1: 예, 잘 지냈습니다.
0: 네.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데 네. 네. 그래도 우리 BTN하고는 스님 좀 인연이 있으시고 방송도 하셨잖아요.
1: 네, 좀 부족한데도 불러서 네. 진행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0: 부족하지 않아요. 너무 충분하십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또 지대방 시즌 3 찾아주셨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1: 아, 예. 네. 예전에 인연이 있어서 불교 TV에서 웹툰을 그렸던 스님으로 진행을 했었던 어라 지찬 스님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0: 어라 차차 유명했잖아요. 어라 스님이신데 그죠?
1: 네.
0: 네. 스님께서는 제가 앞서서도 소개를 드렸는데 웹툰을 그리시고 또 달리기도 하시고 수행도 하시고 아주 바쁘신 우리 지찬 스님이세요.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우리 스님이 이 세 가지를 한 분 안에 있을 수 있는지 오늘 천천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달리고 수행하는 스님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1: 네, 뭐 인연이 주어진 대로 하다 보니까
0: 네.
1: 선방 다니다가 그리게 됐고 그리다 보니까 또 달리게 돼서 이슈 몰이를 하는 스님같이 됐는데
0: 네.
1: 그러다 보니 초대해 주셔서 네.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0: 아이고 스님, 그러니까 바쁘시잖아요. 그래도 뭐 그리시면서 달리시면서 그 가운데 또 네. 한가함이 있으시죠?
1: 아 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그럼요.
1: 네. 네.
0: 그 안에서 수행이 되고 있으니까
1: 네. 네.
0: 익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제가 이제 어라 그림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1: 네.
0: 어라.
1: 네.
0: 근데 이등신 몸매예요. 어라는. 네. 그래서 이등신 몸매에 아주 동그랗고 귀여워요.
1: 네.
0: 어라는. 귀여운 얼굴. 그리고 또 실수도 아주 열심히 연발하고 있는 어리바리한 스님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1: 네.
0: 근데 어라를 탄생시킨 그 웹툰 그리는 우리 지찬 스님이신데요. 당시에도 스님이 웹툰을 그린다? 이러면 좀 스님이 웹툰을 그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좀 의외의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는 승복을 입은 마라토너 이십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어떻게 달리기를 시작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뭐 저도 이제 출가했을 때는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0: 그러게요. 네.
1: 그 뭐 인연 따라 한 생각 떠올렸던 게 살이 붙었게 되면서
0: 네.
1: 그림을 그리게 됐고
0: 네.
1: 웹툰은 조금 저한테 약간 뭐랄까 칭찬해주는 말로 들리고요.
0: 네.
1: 웹툰보다는 이제 스토리가 없긴 하지만
0: 네.
1: 카툰 같은 형식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0: 네.
1: 그때 당시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0: 네.
1: 좀 알려지게 됐고
0: 네.
1: 뭐 마라톤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진호 스님이 먼저 뛰셨기 때문에
0: 그렇죠.
1: 아, 저런 분도 있구나 했는데 저도 어떻게 나이 들면서 제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요새 유행하게 된 달리기를 하게 되면서
0: 네.
1: 마라토너까지 그런 칭호를 얻게까지 이렇게 네. 되었습니다.
0: 그럼 어라가 이제 달리기도 하는 거죠?
1: 그렇죠.
0: 근데 스님,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1: 네.
0: 카카오톡을 쓰잖아요.
1: 그렇죠.
0: 카카오톡에 스님 그림이 사실은 들어갔잖아요.
1: 네.
0: 그 이모티콘으로. 그래서 사용하기 참 좋았거든요.
1: 네.
0: 어느 순간에 네. 안 나오더라고요. 왜 안 나오죠?
1: 그게 이제 카톡 정책 때문에
0: 네.
1: 종교 캐릭터가 이제 더 이상 입점이 안 돼요. 하면 오래됐죠.
0: 근데 네. 어라는 그다지 종교색은 별로 없는데.
1: 그런데도 어쨌든
0: 네.
1: 그런 정책 때문에
0: 네.
1: 아직까지 진입이 안 되고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예.
0: 좀 종교색을 약간 빼고.
1: 네.
0: 네.
1: 계속 도전을 해야 되는데
0: 네.
1: 몇 번 하다 보니까 저도
0: 도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달리기를 막 시작했을 당시에는
1: 네.
0: 우리가 보통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달리기를 그렇게 오래 하지 못하거든요.
1: 그렇죠.
0: 뭐 숨도 차고 심장이 터질 듯 하기도 하고 또 무릎이

0: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네. 우리 지찬 스님은 아주 슬림하셔서 무릎에 그다지 무릎은 안 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오래 달리기를 하다 보면 무릎도 아프실 것 같고 아주 충격적인 기록까지 총체적으로 우리 스님이 좌절감이 있으셨다고요? 어땠습니까? 시작을 하시고?
1: 저도 이제 그 달리기 수행 능력은 네. 정말 낮았습니다.
0: 아, 그랬어요?
1: 예, 또 달리는 방법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체력의 저하가 왔을 때 이제 트레이너가 달리기를 권해서 네. 이제 시도는 했는데 저도 100m 달리기 정도만 알았지 네. 장거리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근데
1: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거리를 늘리라 그래서 네. 그냥 동네 한 바퀴를 산보 수준으로 네. 뛰고 뛰다 보니까 어느 날 동네 한 바퀴를 제가 뛰었고 네. 거기서 자신감이 조금 생기니까 두 바퀴, 네. 세 바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리가 늘어나더라고요. 빨리 뛴 건 아니었고 그렇게 천천히 뛰니까 저도 모르게 달리는 근육, 달리는 관절 이게 조금씩 네. 그게 발전하게 되고 단련이 됐던 모양이에요.
0: 네.
1: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풀코스를 뛰고 울트라를 네. 뛰게 된 거지
0: 네.
1: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절대 뛸 수 없는 거고
0: 그렇죠.
1: 누구라도 아무리 관절이 튼튼해도 네. 처음부터 40km를 뛴다 그러면 다 망가질 거예요.
0: 네, 쉽지 않지.
1: 예, 예.
0: 네. 아, 이제 점점 단계를 네. 올려가는
1: 그렇죠.
0: 거죠.
1: 네.
0: 네. 무릎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네. 근데 단거리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고 네. 달리기 도전이 또 울트라 마라톤.
1: 네.
0: 네. 또 트레일 러닝.
1: 네.
0: 뭐 철인 3종 경기로 네. 점차적으로 영역을 이렇게 넓혀가고 있어요.
1: 네.
0: 지난 6월 초에 200km?
1: 네.
0: 이 울트라 마라톤에 도전을 하셨다는데
1: 네. 예.
0: 어땠습니까? 마무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1: 제가
0: 어땠습니까?
1: 작년부터 해서 100km 울트라 마라톤은 여러 번 뛰어서 좀
0: 100km는
1: 많이 예, 예.
0: 네.
1: 그래서 좀 단련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0: 네.
1: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0: 네.
1: 200km 또 종단 횡단 대회가 있는데 300km, 500km 넘는 그런 대회들이 있어요.
0: 네.
1: 근데 저도 이제 단련의 일환으로
0: 네.
1: 또 저를 테스트하는 일환으로 200km에 이제 처음 도전했는데
0: 네.
1: 아직까지는 단련이 좀 부족했는지
0: 네.
1: 처절하게 실패를 해서 100km 대회까지는 뛰고 100km 절반까지는 뛰고
0: 네.
1: 다음을 기약하면서 DNF를 했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그럼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00km를 뛰셨습니까?
1: 네, 거리인데 저도 제가 부산 낙동강에 있는 그
0: 네.
1: 주위를 뛰었어요. 표충사
0: 예.
1: 인근에 있는 산과 그 길을 뛰는데 저도 길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0: 네.
1: 거리상 그 쉬는 타이밍에 CP가 있는데
0: 네.
1: 그 100km 지점에서 옷을 한번 갈아입을 수 있거든요.
0: 네.
1: 거기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진행하면 부상이 오겠다 싶어서
0: 네.
1: 이제 주최 측에 얘기하고 이제 그 피니쉬를 이제
0: 네.
1: 선언했는데 그 실패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0: 그러시죠?
1: 네.
0: 네. 열심히 보통 마라톤 하면 42.몇km잖아요.
1: 예,
0: 그죠?
1: 예.
0: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1: 네.
0: 42km 뛰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다들 어려워서 중간에
1: 네.
0: 또 못 뛰기도 하고 그런데 100km씩이나 뛰셨는데 대단하신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 스님께서 출전한 대회만
1: 네.
0: 해도 어림잡아 30여 차례
1: 네.
0: 네 그리고 거리로는 총 12,000km에 달한다고 들었어요.
1: 네.
0: 근데 이 달리기의 어떤 매력이 우리 지찬 스님을 이렇게나 열성적으로 달리게 했을까 좀 궁금해지네요. 네.
1: 어릴 때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는
0: 네.
1: 호흡 수행하면서 또 스님들이 기도나 수행을 하면 어떤 체험이나 개인만의 체험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게 있으면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매력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수행을 계속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108배라든지 절하는 거는
0: 네.
1: 뿔뚝 신심이 나서 한동안은 지속해서
0: 네.
1: 해도
0: 예.
1: 금방 또 이제 스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달리기는 이상하게
0: 네.
1: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0: 네.
1: 어떤 매력이 있던 것도 아닌데 뛰고 나서의 성취감이 저를 계속 뛰게 해줘요. 그러니까

0: 이게 세속용어로 하면 뭐 술을 마시던 사람이 술이 술을 마신다, 뭐 사람을 마신다, 뭐 이런 용어까지
1: 그런 말이
0: 가잖아요.
1: 있죠. 네.
0: 이 달리기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1: 달리기가 달리기를 부르네요.
0: 제가 뛰었는데 나중에는 달리기 자체가
1: 네.
0: 저를 뛸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1: 그랬군요.
0: 수행으로 거듭나게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저를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1: 제가 늘 잘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0: 네.
1: 스님들께서는 뭐든 존재하는 그곳이 수행처고,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수행이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포교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 지찬 스님은 달리기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0: 아유, 그렇게
1: 그릴 때는
0: 봐주시니
1: 그리기
0: 감사합니다.
1: 수행이고.
0: 네.
1: 그렇잖아요, 스님.
0: 예.
1: 그죠? 네. 그래,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스님이 최근에 스님의 달리기라는 에세이집을 내셨어요. 달리면서 부처님 말씀을 또 다시 배우게 되셨다. 뭐, 느끼게 되시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몸으로 체감하는 경험으로 이렇게 풀어내셨는데, 달리기를 얼마쯤 하시고 내가 이걸 글로 책으로 엮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0: 제가 원래 글재주가 엄청 없어요. 그리고 다동력이 좀 현저히 낮기 때문에 글
1: 네.
0: 쓰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만화로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하나 올릴까 이렇게 했었는데,
1: 네.
0: 3년이 넘고 4년이 넘어가는데, 이제 그때부터
1: 네.
0: 제가 SNS에 올렸던 뭐 사진이라든지, 어라 캐릭터를 가지고 썼던 짧은 글들을 보고,
1: 네.
0: 출판사에서 이제 이렇게 컨택이 온 거죠.
1: 아,
0: 네,
1: 그랬군요.
0: 그랬는데
1: 네.
0: 제가 글을, 긴 장문의 글을 쓰기에는 저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겨서 계속 거절을 했는데, 좋은 기회로 출판사에서 좋은 그 어떤 기획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쓰면 어떻겠습니까, 스님 해서, 그분들이 또 전문가잖아요. 그분들 의견을 이제 고심하다가 수락을 했는데
1: 네.
0: 좋은 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 아유, 너무 좋지요, 스님. 그 또한 포교라니까요.
0: 그 그분들 덕이죠.
1: 그림과 글로, 스님의 수행 이야기를 담아내는 거니까, 너무 잘하셨고요. 그, 달리기 하면서 많은 경계가 있죠.
0: 아, 수없이
1: 네,
0: 있습니다.
1: 수없이. 훈련을 쉬면 폐활량이 떨어질까. 또, 조급증이 낫고, 더 빠르게 달리고 싶은 욕심도 생기실 것 같고, 또, 이 정도면 수행이 아닌 또 다른, 아니 더큰 집착이 생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또 경계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0: 맞습니다.
1: 어땠습니까?
0: 사람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걸 통해서 더없는 희열과 만족감, 그 활력으로 또 일상을 보내게 되는데, 꼭그 지점을 넘어서서 중도를 벗어나서 한쪽으로 천착되게
1: 맞아요.
0: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차리고 나다 보니, 이거는 일반인들처럼 달리기만 해서 그냥 그 어떤 희열과 만족감으로만 살아가지고는 뭐그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들었고, 이걸 수행으로 또 스님의 어떤 입장으로 어떤 재해석을 하지 않으면 난 그냥 힘만 빼다가 갈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경계에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회양하느냐, 그 문제를 이제 책에 쓰면서 이제 저의 달리기로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1: 그러셨군요. 평소 때 이제 우리가 그 마라톤에 나가지 않더라도 평소 때 꾸준히 달리기는 하셔야 되죠.
0: 거의 뭐 매일 10km씩 뛰어요.
1: 매일. 그러시군요. 마라톤 대회 소식 있으면 설레이시나요?
0: 그럼요. 처음에 한 3년은
1: 네.
0: 이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대회를 나갈 정도로 몰두했던 것
1: 한 달에 한 번씩.
0: 같아요.
1: 대단하시네요.
0: 뭐 작은 대회도 있고 동네에서 계속 뛰기도 하지만 그
1: 네.
0: 정도로 매력이 있고 저 스스로의 어떤 충족됨이 컸는데
1: 네.
0: 지금은 조금 내려놓고 있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스님께서 지금 32여 회 참가를 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그 기록이라고 스님 스스로, 스님만의 기록이, 뭐 시간으로 따지나요? 아니면 뭐 들어오는 순서로 따지나요?
0: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간으로 사람들이 이제 가장 좋은 기록

0: 요견제입니까? 뭐 가장 긴 거리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1: 네.
0: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늦게 시작해서 그런지
1: 예.
0: 대단한 기록은 아닌데
1: 네.
0: 3시간 42분이 아마 제 최고 기록이에요.
1: 네. 몇 킬로?
0: 42.19
1: 아,
0: 풀코스가요.
1: 보통 우리 네. 풀코스 마라톤.
0: 네. 그러니까 중간 정도 실력인데
1: 네.
0: 그거를 더 올리고 싶어서 저기 훈련에 매진했던 적도 있는데
1: 네.
0: 그거보다는 부상 위험이 조금 강해서
1: 네.
0: 요즘은 이제 거리로 천천히 뛰는데
1: 네.
0: 길게 뛰는 수행 같은 어떤 그 울트라 마라톤에 조금 빠져서
1: 네.
0: 그거를 뭐 한 70대까지 한번 꾸준히 해볼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1: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은 마라톤 대회 소식 알려지면 설레기도 하고 또 빨리 뛸 때도 있고 또 많이 키로 수를 많이 뛰었을 때도 있고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 때로는 막 욕심에 흔들리기도 하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담담하게 기록을 하셨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기록을 하면서도 나 지찬이는 수행자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번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뭔가의 가슴에 딱 터치가 되면 아 이런 것이 깨달음이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뇌를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그런 존재라는 성찰이 좀 가슴에 와 닿거든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어떠셨어요?
0: 마라토너들이 그래도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꼭 스님이 아니더라도 나이를 먹어가니까 인생을 한 번씩 돌아보게 되잖아요. 일반인 분들도.
1: 그렇죠.
0: 그래서 그분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네. 수행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1: 네.
0: 이 마라톤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저는 스님이니까
1: 네.
0: 어떤 종교적인 어떤 저만의 체험들을 거기에 이제 가미를 해서 아, 저의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스님 말했던 것처럼 욕심, 탐심치를 기준으로
1: 네.
0: 나의 달리기가 어떻게 승화되어야 될지
1: 네.
0: 그리고 이것이 여러 불자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아, 내가 제대로 가고 있고 이걸 주제로 수행 삼아 달리기를 하면 더 좋겠다라는 것을 표본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1: 네.
0: 중입니다.
1: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 마음을 바꾸셨다고요?
0: 아, 그럼요.
1: 올해부터 대출전을 조금 줄이고
0: 네.
1: 또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그런 훈련에 집중하면서
0: 네.
1: 수행적 달리기로 균형을 잡아가고
0: 네.
1: 있으시다는데
0: 맞습니다.
1: 네. 그러면 훈련에 집중한다는 거는 호흡 훈련입니까? 아니면 어떤 훈련을 하시나요?
0: 처음에는 호흡에 집중하는데
1: 네.
0: 나중에는 호흡보다는 그 흐름을 집중하게 돼요.
1: 네.
0: 그러니까 호흡에 너무 집중하면 호흡이 더 텐션, 어떤 긴장이 오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호흡을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뛰기 때문에
1: 네.
0: 그거는 이제 뒤로 가고 나의 리듬, 그다음에 길게 뛰면서 집중하는 마음, 그 긴 시간을 오롯이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집중하도록 계속 지켜보면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울트라 마라톤이
1: 네.
0: 좀 더 수행자에게 어울리는 대회가 아닌가 싶어요.
1: 울트라 마라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0: 네, 뭐,
1: 철인 3종 경기도 그러면 참여를 해보셨나요?
0: 예예, 대회를 몇 번 나갔어요.
1: 네. 여러 번.
0: 여러 번 아니고요. 저도 철인 3종은 수영이 조금 관건이다
1: 네.
0: 보니까 제가 수영을 전혀 못하다가
1: 네.
0: 출가하고 1년 배워서
1: 1년 배웠어요.
0: 예, 1년을 영법만 배운 거고
1: 네.
0: 1년은 장거리 수영은 저 스스로 터득을 해서
1: 네.
0: 이제 뭐 밴드들이 있어요.
1: 네.
0: 그런 모임들.
1: 그렇죠.
0: 거기서 사람들하고 모여서 장거리 수영을 하면서 철인에 도전했던 거라 수영이 조금 관건이다 보니까 많이 참여는 못했는데
1: 네.
0: 한 네 번 정도.
1: 그러면 철인 3종 경기 중에
0: 네.
1: 그 어떤 게 가장 어려우셨어요? 수영?
0: 네.
1: 아니면 뭐 타고 가는 거 뭐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0: 뭐 어떤 거에 가장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자전거는 좀 느리더라도 조심만 하면
1: 네.
0: 넘어지지 않게끔 욕심만
1: 그렇죠.
0: 안 버리면 괜찮고 달리기도 그런데 수영은 자칫 잘못하면
1: 그렇죠.
0: 죽을 수가 있어요.
1: 네.
0: 방파제 안에서 하더라도
1: 네.
0: 제가 작년 가을쯤에 통영대에서 테스트 그 수영을 했는데 그게 800m밖에 안 돼요.
1: 네.
0: 근데 그 제 뒤에서 수영하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대회가 취소가 됐어요.
1: 아, 그랬군요. 네,
0: 그런

0: 좀 가슴 아픈 일이 있거든요.
1: 네, 안전 요원들이 옆에
0: 있는데도 네. 이게 사람들이 물에서 한 물을 한두 번 꿀떡꿀떡만 삼키면 그 다음에는 이게 제어가 안 돼요. 빨리 구해도 운이 좋을 때나 네. 그렇게 살아나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실려가는 것까지 다 봤는데 그때 살짝 그 멘붕이 와서 한동안 오픈워터 수영을 하지 않았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1: 아, 그랬군요. 네. 네, 앞으로 위험한 거 하지 마시든지
0: 자신의 어떤 두려움을 네. 극복하기 위해서 수영도 배웠고 네, 달리기도 그렇죠. 길게 뛴 거라 네. 계속 도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1: 네, 앞으로도 네. 그러면 이제 수영을 더 잘 익혀서 예. 하시는 걸로
0: 알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달리기와 이 수행은 참 많이 닮은 듯 닮지 않은 다른 듯 또 이란성 쌍둥이 같은 그런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스님이 생각하는 달리기와 수행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0: 요새 한국 불교가 호흡 수행이 참 인기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런 네. 것처럼 사람들이 앉아서 수행을 하다 보면 긴 호흡을 바라보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주 금방 지치게 마련이에요. 네. 졸거나 무기에 빠지거나
1: 그렇죠.
0: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타성해졌는데 네. 이 달리기는 천천히 달리면 긴 호흡을 억지로 자력과 타력이 동시에 그 저를 수행하게끔 지켜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흡을 안 할 수가 없고 네. 살짝 힘들기 때문에 호흡을 계속 지켜보게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지만 저에게는 수행에 있어서 타력과 자력 수행을 동시에 알아차릴 수 있는 네. 그 방법이어서 만약에 오랫동안 좌선 수행을 했는데 진보가 좀 없는 사람들은 네. 이 달리기를 접목하시면 자신의 호흡을 좀 더 채찍질하거나 네. 지켜볼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하나 마련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권하고 있고 네. 다른 것 같지만 호흡 수행으로는 똑같습니다.
1: 네. 우리 40대 후배 스님들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그럼요. 네.
1: 연세가 드시면 어렵잖아요.
0: 맞습니다.
1: 60대는 안 됩니다.
0: 선방이든 수행 경험을 좀 갖춘 뒤에 네. 달리기를 하시면 더 좋을 거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해요.
1: 네. 네. 그리고 이제 달리는 장점이 훨씬 크니까 네. 이렇게 열심히 달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달리기 수행이 가져온 뭔가 마음의 어떤 그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0: 이거 뭐 의사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도 아니지만
1: 그래도 느끼는 게 있으실
0: 네,
1: 것 같아요.
0: 제가 경험한 바로 봤을 때 요새 젊은 사람들이나 또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1: 네.
0: 용어가 없다가 뭐 공황장애랄지
1: 맞습니다.
0: 뭐 네.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 달리기가 네. 상당히 거기에 효과적인 일들을 마련해줘요. 이게 어떤 생산성이 있는 운동은 아니지만 이 달리기를 통해서 자기 만족도랄지 네. 성취감이 생기니까
1: 네.
0: 자기가 어려웠던 부분을 달리기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줘.
1: 네.
0: 마치 예전에 수행과 기도를 통해서 네. 힘을 얻어서 사회생활하는 것처럼.
1: 그렇죠.
0: 요새는 또 종교적인 부분이 많이 하락되는 사회 분위기잖아요.
1: 네.
0: 종교도 많이 이제 인기가 떨어지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종교를 떠나서 자기 극복을 하는 식의 명상들이 많이 네. 유행하는데 명상으로서의 그 어떤 다가감처럼 네. 달리기를 하면. 불자들은 종교성마저 생길 수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이 달리기를 통해서 마음을 극복하고 종교성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1: 네.
0: 많은 분들이 네. 달리기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네. 되고
0: 그렇죠.
1: 네, 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또 포교로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0: 그렇죠.
1: 예전에 우리들은 그저 도량 안에서 법당 안에서 자기 극복하느라고 하루에 네. 3,000배 뭐 10,000배 이러면서 10만 배 정진한다 네. 이러면서 절수행도 많이 했는데
0: 네.
1: 그렇게 활동적으로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달리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스님이 네. 어떤 이렇게 제가 제일 놀랬던 게 춘천 마라톤에는 어떤 종교와 사업의 장인 것 같아요. 네. 자기들이 원하는 문구를 뒤에다가 달고 뛰어.

0: 아이고.
1: 자기 자녀가 대학 입시, 뭐 결혼, 네. 자녀, 네. 어떤 사회 문제, 또 어떤 의사는 네. 자기 병원 홍보.
0: 홍보.
1: 그리고
0: 아, 좋겠네요. 네,
1: 그리고 네. 가장 놀라웠던 거는 네. 신천지 분들도 여기다 써서 뛰어요. 근데 거기서는 다들 거부감이 없고 네. 그냥 자기 위주로 띕니다.
0: 네.
1: 거기에 또 제일 놀랐던 건 법륜스님 쪽에 네. 신도님들도 정토회를 탁 달고 뛰어요.
0: 네. 오, 좋네요.
1: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통해서 포교도 되지만
0: 네.
1: 아,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화합의 장을 이루는구나.
0: 네.
1: 거기서 제가 제일 놀랬거든요.
0: 네.
1: 거기서는 서로 시비도 없고
0: 네.
1: 그다음에 서로 배타적인 모습도 없고요. 같은 로노로서 화합이 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0: 서로 응원하면서.
1: 예, 예. 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그런 자리에서 뛰다 보면 시야가 조금 넓어지고요.
0: 네.
1: 가장 또 힘들 때는 다 사라지고요.
0: 네.
1: 처음에는 힘이 있을 때는 그게 다 포용이 되고
0: 네.
1: 막바지에 이르면 아무것도 안 보여서
0: 네.
1: 관세음보살 하면서 뛰어요. 관세음보살.
0: 그렇죠.
1: 이렇게 돼요.
0: 네.
1: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신앙심도
0: 네.
1: 어떤 고치가 될 겁니다.
0: 네. 자기 극복을 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그래서 네. 108배, 3000배 같은 네. 효과를 보시게
0: 맞습니다.
1: 될 겁니다.
0: 네. 네. 이 시간 지디방에서는 달리는 웹툰 작가 지찬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시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동참과 관심,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우리 스님이 그리시는 웹툰 이야기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출가 후에 우연히 스님께서 접한 한 권의 만화책 때문에 예, 때문이 아니라 덕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웹툰 작가가 되셨다고 들었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참 만화 많이 봤거든요.
1: 네.
0: 네. 여자아이들은 주로 막 공주 같은 그림 이런 만화 많이 보고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어떤 만화책이 스님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1: 저도 어렸을 때는 뭐 네. 그런 만화들 다 네. 봤습니다. 근데 이제 출가할 당시부터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수행에 거의
0: 네.
1: 초점이 맞춰진 상태였는데
0: 네.
1: 선방 다니다가 이제 해제철에
0: 네.
1: 은사 스님절에 다들 가서 조금 쉴 때가 있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때 이제 사제 스님이 이런 만화책이 있어요 하면서 던져줬던 책이
0: 네.
1: 화두같이 네 칸 만화로 된 그 일본 만화책이었는데
0: 아, 그래요?
1: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제가 수행하면서 저 스스로의 어떤 느낌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 일반 작가가 네 칸 만화로 자기가
0: 네.
1: 하고 싶은 불교 이야기를
0: 네.
1: 너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걸 보고 조금 놀랐어요.
0: 네.
1: 스님들은 말로 하기도 힘든 걸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근데 그림이 너무 단순했거든요.
0: 그래요?
1: 예, 그것 네. 때문에 나도 내 얘기를 이렇게 짧은 글과 그림으로 옮기면 좋겠다.
0: 네.
1: 한 생각이 이제 웹툰을 하게끔
0: 그러셨어요?
1: 되게 됐어요.
0: 그러면 어렸을 때 그림을 좀 하셨어요?
1: 아닙니다. 전혀 못
0: 전혀.
1: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릴 때 예전 만화 중에 졸라맨이라고 얼굴 똑구남이
0: 네, 네,
1: 있고
0: 네.
1: 호수아비 같은
0: 네.
1: 그 정도나 겨우 그리다.
0: 줄로 그냥 쭉쭉 예. 예, 이렇게 표현하는.
1: 그 정도였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0: 아,
1: 네.
0: 그러셨군요.
1: 네.
0: 그런데 스님 그림을 보면 그림을 배우신 분 같더라고요. 배우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그릴까 싶었는데
1: 네.
0: 그렇다면 이제 인연과 우연이 쌓여서
1: 네.
0: 우리 지찬 스님 웹툰의 주인공 그 어라 스님이 탄생을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절대 평범한 이름은 아니에요.
1: 네.
0: 근데 그 수많은 이름 중에 캐릭터 이름 중에 어떻게 어라 스님이라고 했을까?
1: 제가 보니까
0: 네.
1: 어떤 인연인지 몰라도 이제 호흡 수행에도 인연이 좀 있고
0: 네.
1: 화두 쪽으로도 제가 인연이 좀 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여러 제 개인 경험이 있는데 이 캐릭터를 그걸 녹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선제동자 이런 거 너무 이제 너무 많이 나왔던 거라
0: 그렇죠.
1: 약간 너무 익숙하고 조금 사람들이 보기에 좀 딱 눈에 띄고 네. 귀에도 남고 네. 그런 게 있을까 했는데

0: 고민이 돼서 없더라고요. 그래도 조계종은 화두문중이니까
1: 네.
0: 그거를 담고 호흡에 관한 이야기도 좀 담자 했는데
1: 네.
0: 제 말버릇으로 어라? 이거 왜 그러지? 어라? 아, 그래? 그러면 이걸 늘 궁금해하는 게 이제 그 화두의 어떤 요점이니까
1: 네.
0: 그걸 녹이는 어라로 하면 좋겠다 해서 그냥 그거를 SNS에 한번 올렸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라 스님으로 굳어지게 됐습니다.
1: 아,
0: 네.
1: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을 궁금해하고 실수도 잦지만은 그 언제나 또 유쾌한 어라스님이에요.
0: 네.
1: 스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0: 네.
1: 우리 지찬 스님께 어라스님은 어떤 의미일까? 네. 지찬 스님을 표현하는 어라일까?
0: 아, 그렇기도 하죠.
1: 객관화시키는. 네.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이런 신분과 나이와 그런 틀에서 이제 벗어나고자 수행을 하지만 그걸 극복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스님이 조금만 유쾌하게 해도 저 스님 가벼워. 너무 진지해도 왜 저,
1: 맞아요.
0: 이렇게 되니까 이걸 만화를 통해서 이제 저의 속에 있는 모습들을 끄집어내면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울 같으면서도 속에 있는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매개체이죠.
1: 그럴 것 같아요. 때로는
0: 네.
1: 누군가에게 말 못하는
0: 네.
1: 걸 어라 스님이 전하게 하는 거,
0: 맞습니다.
1: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그런 재주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어라 스님 전반을 통해서
0: 네.
1: 어떻게 보면 관통하는 주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0: 네. 아, 제가 수행이 없었다면 사실은 출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수행이 없었으면 또 삶이 재미없어서 굳이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을 거라 이 캐릭터에는 수행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제가 그냥 굳이 만화가가 될 이유가 또 없어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그 어라는 늘 관통하는 게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그리고 이제 수행.
0: 네.
1: 네.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스님들이 출가해서 보통 스님이다 하면은 절에서 그저 기도하고 부처님 경전 배워서 뭐 강의하고 불자님들하고 법회하고 뭐 이러잖아요.
0: 네.
1: 선방에 가거나 아니면은 저는 한몇 가지로 이제 스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눠봤어요.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서 이제 미디어 포교를 하고 있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복지도 종사자도 있고 또 이제 문화 활동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다섯 가지로 축약이 되는데 우리 스님은 조금 특별하게 이제 문화 쪽으로 가야 될것 같긴
0: 네.
1: 한데 특별한 수행의 길을 걷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출가의 인연이 좀 궁금해요. 네, 어떤 한 생각으로 이렇게 부처님 제자가 되었을까?
0: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경로의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절에 오랫동안 다니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태 불교적인 것도 있고 영향이
1: 그래요.
0: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춘기 시절에는 종교를 다 부정하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제가 우연히 접했던 고승열전이랄지,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문학 시간에 어떤 기생이 스님의 어떤 승복, 뭐 장사 이걸 입고 춤을 춰서 극락에 갔다. 이런 구절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어머니 승복을 입고 춤을 췄던
1: 그래요?
0: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인생의 문제,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가장 깊이 중학교 3학년 때 그게 와닿아서 그때 화두적인 질문으로 제가 이상한 체험을 했어요. 그 뒤로 그 다음날부터는 세상 보는 눈이 좀 달라져서 아, 이쪽 공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금강경을 보면서 저 나름의 이상한 또 울림이 있어서 네, 돌아보니 집안에 있는 책들이 다 불교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스님의 관심이 갔고 그러다 보니 이제 출가를 거듭하면서 동국대 선학과까지 가게 된것 같아요. 네.
1: 그러셨군요. 근데 대부분 어머니가 너무 열심히 절에 빠져 있으면 또 자녀들은 또 굉장히 거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스님은 또 어머니 법복을 입고 춤도 춰보고 직접 입어보시니까 어땠어요?
0: 그게 생각해보면 그게 법복이라고 문학책에는 써 있는데 어머니가 입는 건 보살 승복이잖아요.
1: 그렇죠.
0: 뭘 모르니까.

0: 근데 그렇게라도 인연을 지었던 것 같은데, 저도 어머니 절에 다니는 걸 싫어했어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도
1: 맞습니다.
0: 불구하고 인연이 되려고 하다 보니면 또 예기치 않게 이렇게 인연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가끔은 회색만 봐도 가슴이 뭉클하고, 네, 설레이고, 출가 전에는 그렇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이 잿빛 옷을 입고 내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그렇게 설레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스님들의 옷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썼던 적이 있어요. 네, 인욕의 옷이기도 하고, 또 해탈의, 궁극적으로는 해탈의 옷이다. 그리고 이 옷을 입고 우리가 자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비의 옷이 아닌가. 네, 그래서 제가 글을 썼던 적이 있는데, 누군가가 설레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잘 살아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은 보면은 자신의 마음의 속도가 아니라 뭐 타인의 속도에 맞추기도 하고 타인의 시선에 맞추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회적 속도에 맞춰서 살아가는 요즘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에 또 위축되기도 하고 또 사회적 속도에 쫓기는 우리 현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대인들을 위해서 스님께서 한 말씀, 달리기를 통해서 웹툰을 그리면서 또 수행을 하시면서 스님이 얻으신 지혜를 이럴 때좀 나누어 주세요.
0: 저도 부족한 사람이라 저도 제 속도를 잘 몰라서 빨리도 달렸다, 뭐 늘어졌다 이렇게
1: 네.
0: 뭐 좌충우돌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시간이 굳이 제어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꼭
1: 네.
0: 경험해야 될것 같아요.
1: 네.
0: 그래야 자기 속도를 알고 남의 시선에도 주눅도 들어보고 또 타인의 어떤 시선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그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위축만 돼버리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드니까 그런 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그것이 또 수행의 발판이 된다라는 걸 아시고 잠깐 움츠려 있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나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일 수 있다라는 거를 인식하시면 충분히 극복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 그렇지요.
0: 스님들도 어둠 속에서 천착할 때가 있거든요.
1: 그럼요. 네, 낭떠러지 같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정말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벽을 마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지만 또그 두꺼운 벽을 뚫고 나오는 또 힘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새로운 방향의 이 포교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네, 들었습니다. 이 불교적 감성을 전하는 그런 공방을 꿈꾸신다고 들었는데, 앞으로의 우리 스님과 계획, 스님의 계획과 바람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0: 뭐 마라톤을 제가 보니까 수행처럼 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70까지는 제가 목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제 작업실에 오시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 작품 그걸 이제 전시하고 요즘 보면 스튜디오도 이렇게 AI 하듯이 제가 요새 AI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1: 그러시군요.
0: 유튜브로 또 제가 알리고 있어서 그런 거를 언제든지 상영하고 사람들이 왔을 때그 AI를 통해서 축원하는 노래를 좀 들려주고 그런 멘트를 좀 날려주면서 시대에 좀 맞춰가는 좀 센세이션 일으킬 만한 그런 작은 공간이라도 만들어 보고 싶긴 한데 모르겠어요.
1: 저도 머리로는 여러 번 구상하고 집을 여러 채 지었다 부셨다 했습니다. 저도 이제 새롭게 공간을 다시 뭐 고쳐야 되는 그런 개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회가 변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맞추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저도 스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다목적 홀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정말 잘이 시대에 맞는 우리 불자들이 와서 함께 토론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0: 그런 공간을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스님 계획을 잘 성취하시려면 건강하셔야 돼요.
1: 예, 네. 알겠습니다.
0: 오늘 지대방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 네.
0: 네. 네. 달리기는 삶을 다시 배우는 또 하나의 새로운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처럼 우리의 삶 또한 어쩌면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웹툰과 달리기 그리고 불법을 통해 웃음과 위로를 전하는 지찬 스님을 저도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BTN 불교 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자 가족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노인욱 불자님, 박재웅 불자님, 그리고 최혜선 불자 가족 여러분, 수많은 붓다회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지대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밝고 힘찬 부처님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 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 TV는 우리 불자 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 TV는 우리 불자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드라마 붙다 또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을 틀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55부작 굉장히 길고 뭐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하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효과라든지 계몽적 효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안에 최선의 노력은 다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스테디셀러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다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인계승설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왜 그 풍족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보다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게 현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시고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를 가졌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축소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 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시절에 내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게 드라마 부다가 줄 수 있는 지금 현대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부다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 또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거는 사회적 위치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다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타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소한 갈등들, 그거는
드라마니까 만들어내는 요소들이거든요. 각술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술을 겨루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요소들. 그런데 실제로 제바달타나 부처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허구적인 요소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더 재밌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작가가 가공해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얘기하면 적벽대전이 재밌는 이유는 적벽대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상상력들을 많이 뭐 부과하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오히려 더 재밌었었고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흔히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스토리 구조 상에서 나오는 뭐 사문유관이라든지 아마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성도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붓다가 예전에 리틀 붓다를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꽃잎으로 바뀌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의 다른 점들 같은 거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인도에서 그 꽁냥꽁냥 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우드 라고 하는 거고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마살라 이제 향신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판소리도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창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 패턴들을 오늘날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질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거고 그리고 우리께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은 그들 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해석하고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립이 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따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립이 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 부따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컷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야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운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부다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방영되는 드라마 부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공덕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BTM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0: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9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BTN 불교TV 1층 법당에서 매주 일요일 제방의 선지식과 덕망 높은 스님들을 모시고 봉행하며 전 세계와 전국의 불자 시청자들에게 방송됩니다. 오는 8월 2일에는 일중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 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 성취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거룩한 승보공양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여러분, 이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또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지혜의 다락방에서는 이 문장을 삶 전체로 증명해낸 한 철학자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지혜는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양 고전학자이신 김월회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0: 교수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한 주만에 다시 이렇게 지혜의 다락방 찾아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동양 고전학자 김오래입니다.
0: 네, 교수님, 제가

0: 앞서서 이 천재는 결국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만나볼 이 인물이 누구길래?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인물은 중국 도가 사상의 대표적인 학자인 장자입니다.
0: 도가 사상을 대표하는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텐데,

0: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장자하면 호접몽을 떠올리는데요. 호접몽 자체도 장자가 추구를 했던 근극적인 진리라고 얘기를 했던 절대 자유의 경지에서 논의는 모습을 네. 바로 우화로 만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장자가 즐김, 논임이라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사실 이 호접몽이 내가 나비가 된 꿈을 꾼 것인지 나비가 내가 된 꿈을 꾼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교수님?
1: 예, 맞습니다.
0: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인생 무상을 이야기할 때 많이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데 자유와 관련이 있었던 거군요.
1: 예, 예. 그러니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 무상이라는 코드로 충분히 읽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호접몽을 읽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이고요. 보다 궁극적인 그런 호접몽의 의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절대 자유의 경지에서 논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대 자유는 예컨대 나와 남의 구별 같은 것들을 초월해 있는 그러한 경지를 얘기를 합니다.
0: 참 현대인들이 그야말로 꿈꾸는 것이 절대 자유일 텐데 장자와 우리가 꿈꾸는 자유가 그럼 같을까? 이 결이 같은지도 또 의문이 드는데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네. 많이 다릅니다.
0: 다른가요?
1: 네, 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자유라는 건 예컨대 뭐 타인이나 국가로부터 억압받지 않을 자유 혹은 자기 뜻, 바람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0: 네,
1: 자유
0: 맞습니다.
1: 뭔가를 이렇게 성취하고 소유하는 자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장자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모든 인위적인 욕망을
0: 네?
1: 다 내려놓는 것, 그러니까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꿈꾸고요. 더 나아가서 나하고 남하고 구별하는 그런 어떤 구별하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자유, 또 나는 나야 네. 라는 식의 그러한 인식으로부터의 자유 등등을 꿈꿨습니다.
0: 참 이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이제 사상적인 부분, 또 이제 인지에 있어서도 뭔가 자유를 조금 더 폭넓게 꿈꿨던 장자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0: 결은 좀 다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고 또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강연이 이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또 놀미란 것을 이야기하면서 공부법을 이야기하신다고요,
1: 네,
0: 교수님?
1: 네, 맞습니다. 예. 장자는 이제 그러한 절대 자유를 깨닫고 체득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공부법으로서 놀미라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요.
0: 네.
1: 놀미하고 공부법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네.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딱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유학 간다라는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0: 그렇죠. 네.
1: 그런데 요새는 그 유학이라고 할 때 유자를 머무르다라는 뜻의 유자를 씁니다. 근데 그건 근자의 일이고요.
0: 네.
1: 원래 저 옛날서부터 유학 간다 그러면은 바로 놀다라는 뜻의 놀유자를 써서 유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논다는 것 속에 공부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0: 너무 멋진데요?
1: 오늘
0: 강연을 통해서 이 멋진 자유의 경지를 한번 함께 여행해 볼 수 있다는 기대가 네. 아주 큽니다. 교수님, 바로 강연 청해도 될까요?
1: 예.
0: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양고전학자 김어래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장자와 놀입니다. 자, 장자라는 이 인물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터인데요. 예, 지금으로부터 약 2300여 년 전인 서기전 369년서부터 서기전 286년, 요건 추정치인데요. 대충 요 시기를 살았던

이 도가라고 하는 중국 문화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인 사상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전국시대를 살았고요. 전국시대의 송나라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노자라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터인데요. 이 노자라는 인물과 더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도가 사상을 대표하는 학자이자 사상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물은요, 중국 문명을 빚어낸 원천 역할을 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도가라는 사상이 유가와 더불어서 지난 적어도 2,500여 년 동안 중국 역사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 문명을 빚어낸 양대 원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한 도가 사상을 대표하는 사상가이기 때문에 이 장자라는 인물을 중국 문명을 빚어낸 원천 가운데 한 명이다라고 그렇게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장자라는 인물의 학설, 그 사람의 생각 같은 것들이 장자라는 이름과 동일한 서명인 텍스트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장자라는 텍스트는요, 이 장자뿐만 아니라 이 장자의 후예들, 후학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함께 담겨 있는데요. 노자와 더불어서 도가를 대표하는 핵심 텍스트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자라는 인물이 중국 문명을 만들어낸 원천 가운데 하나로서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학설과 생각이 담긴 장자라는 텍스트도 똑같이 한자권의 대표적인 문명의 텍스트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문명을 만들어낸 그러한 원천 중에 하나 역할을 했던 그러한 텍스트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장자라는 텍스트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분량도 꽤 많은데요. 보통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내편이고 두 번째가 외편이고 세 번째가 좌편인데요. 이 중에서 내편이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요 내편에 장자의 말이 직접적으로 담겨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편의 내용은 장자가 직접 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편하고 좌편은 장자의 후학들의 생각과 학설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편이나 좌편보다는 내 편이 훨씬 더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소요유라는 그러한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소요유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비중이 높은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내편첫 장의 제목입니다. 보통 책을 쓴다라고 했을 때요, 첫 장에 뭐를 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장에 어떤 내용이 담기냐에 따라서 그책 전체 내용을 엿볼 수도 있고 또 헤아려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첫 편에, 그러니까 이첫 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첫 장의 제목이 소유유라는 점에서 이 소유유라는 것이 장자의 사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이게 남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소유유라는 요 표현은요, 소요 더하기 유라는 그러한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두 단어로 이루어진 요 소요유의 뜻을 그냥 직역을 하면 소요하면서 놀다 이런 식의 동사형 표현도 가능하고요. 소요하는 놀미라는 이런 식의 명사형 뜻풀이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의 소요는 한가롭게 유유자적하면서 자유자재하게 지낸다, 행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가롭고도 유유자적하며 자유자재한 모습을 가리키는 그러한 꾸민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유는 이러한

한 뜻을 지니는 꾸밈말로서 그 다음에 나오는 유자, 이 유자는요 놀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 놀다라는 동사를 수식해 주는 꾸밈말로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요라는 말이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잘 와닿지는 않으실 수 있는데요. 예컨대 이런 식으로 달리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구속이나 욕망, 인위적인 판단 등을 벗어난 그런 경지에서의 어떠한 모습, 이런 것들을 소요라는 말이 상징을 한다, 가리킨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구속으로부터 또 인위적인 심지어는 자연적인 욕망으로부터도 벗어나는 것, 또 인위적인 판단, 예를 들어서 뭐는 옳다, 뭐는 틀리다, 뭐는 좋다, 뭐는 나쁘다, 뭐는 이익이 된다, 뭐는 손해가 된다, 이런 식의 판단 같은 것들을 벗어나 있는 이러한 판단들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경지가 바로 장자가 얘기하는 참된 진리의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소요유라는 요 표현은요, 장자가 얘기하는 참된 진리라는 요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요유라는 것은, 그러니까 소요하면서 논다, 소요하는 놀미라는 이것은요, 결국은 장자가 얘기를 하는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궁금함이 유발될 수가 있는데요. 도대체 장자가 말하는 참된 진리라는 건 뭐냐? 참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장자가 소속돼 있는 그러한 이 사상이 도가라고 얘기되어지는 그러한 사상 유파인데요. 이 도가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참된 진리는요, 무위자연이라는 이 내자로 되어 있는 요 진리의 세계입니다. 어쩌면은 종종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법한 그러한 표현인데요. 이 무위자연은 다시 무위라는 말과 자연이라는 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무위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모든 인위적인 욕망, 인위적인 판단, 그러한 것들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요. 그런 인위적인 욕망, 생각, 판단 같은 것들을 해체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아니,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무위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컨대 뭐 퍼져 있는 것. 그냥 멍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요. 사실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겁니다. 뭐를 하는 거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위적인 욕망이나 생각이나 판단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해체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위이고요. 자연은 또 뭐를 의미하느냐? 보통 자연 하면 뭐 산수 자연 했을 때 자연을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자연은 자연이라는 요 글자의 원래의 뜻은요. 저절로 그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위자연 했을 때 자연은요. 저절로 그러한 삶을 실천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위적인 욕망이나 생각이나 판단 같은 것들을 전부 해체해버리고 전부 내려놓고 그냥 저절로 그러하게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무위자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또 하나 장자의 진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요,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 네 편의 첫 번째 제목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소요유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두 번째 편의 제목이 바로 재물론인데요. 거기서 알수 있듯이 재물이라는 것도 장자의 이 사상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사유이기도 합니다. 요 재물을요 풀면 무슨 뜻이 되느냐? 만사 만물은 똑같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사 만물은 모두 평등하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장자는 이런 비유를 씁니다. 장자는 항상 유가,
그러니까 공자니 맹자니 순자 같은 사람으로 대변되는 유가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발언한 그런 것들이 꽤 많은데요. 예, 그 유가에서는 뭐를 최고로 치냐면은 예컨대 요임금이니 순임금이니 뭐 탕임금이니 하는 그러한 성인들을 최고로 칩니다. 왜냐하면 공자가 그 성인들을 롤 모델로 삼아가지고 최고로 추켜 올렸기 때문에 성인을 최고로 치는데요. 장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성인하고 말오줌, 소똥, 그걸 이제 우수마발이라고 하는데요. 예, 말오줌이나 소똥, 이거 얼마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하찮습니까? 예? 그런데 장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성인들하고 우수마발, 말오줌, 소똥하고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요 지향은요, 요 사유는 만물의 우열의 차이는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밀고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남하고도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보통 나를 굉장히 중시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건 저 옛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인지상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장자는 그러한 사유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나나 남이나, 나나 아까 얘기했던 소주 말똥, 그냥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대단한, 굉장히 파격적이고 전복적인 사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러한 것들을 장자는 참된 진리로서 그렇게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무위자연이나 재물 같은 그러한 지향으로 대변되는 참된 진리의 세계를 깨닫고 그것을 체득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방법이었다라고 장자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장자가 얘기한 진리를 깨닫고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소유유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요. 예, 진리 체득의 공부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알고 깨달음으로써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공부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환기해 봐야 되는 지점이 뭐냐면 아까 제가 소유유 말씀을 드릴 때 소요 더하기 유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요가 놀다라는 유를 수식해 주는 그러한 구조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놀미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놀아? 소요하면서 논다라는 그러한 뜻이 바로 이 소유유라는 요 글자가 지니는 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유가 진리체득의 공부법이라는 이 진술은요, 결국은 놀미라는 것이 공부법이라는 그러한 진술과 통하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결국 장자가 자신이 추구하는, 자신이 얘기했던 진리를 체득하는 공부법으로서 뭐를 제시를 했다? 놀미라는 것을 제시를 했다. 그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장자가 제시를 했던 공부법은 소유유라는 요 말로 대변되는 놀미라는 공부법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요, 예컨대 좌망이라든지 심재 같은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좌망은 뭐냐면요, 앉아서 있는다라는 뜻인데요, 가만히 정자하고 앉아가지고 내가 나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절대 자유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죠. 심재라는 이 공부법은 뭐냐면요. 심은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재는 목욕재계 했을 때 재자입니다. 그래서 목욕을 한다, 씻어낸다 그런 뜻인데요. 마음으로 씻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모든 욕망 같은 거,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그러한 욕망 같은 거,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시비 판단이라든지, 그러니까 옳고 그르다, 호 좋다 나쁘다, 그 다음에 손해가 된다, 뭐 이익이 된다, 이러한 판단들,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낸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예컨대 장자의 대표적인 공부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과 더불어서 소유율.

그래도 장자의 공부법을 대표하는 그러한 공부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공부법 세 가지 중에서 오늘 제가 왜 소요유를 들고 나왔느냐? 사실 좌망의 공부법이나요, 신재의 공부법은 오늘날의 문명 조건에서 그것을 행하면서 산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맞는다는 거죠. 어떻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리는 그런 공부법을 예, 일상 속에서 행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소요유는요, 오늘날의 문명 조건 아래서도 충분히 실천 가능한 공부법이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거를 달리 표현을 하면요, 현실적인 공부법이라는 얘기인 거죠. 왜요? 이 소요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점이 어디 찍혀 있습니까? 놀미라는 공부법에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미라는 공부법이 현실적이다라는 이 사례를 우리는 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느냐? 장자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유가의 대표적인 학자인 공자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놀미라는 공부법은요, 장자뿐만이 아니라 장자 사상하고는 예, 정확하게 반대 지점에 서 있는 예, 이 유가 사상의 조종인 공자가 제시한 최고의 공부법이기도 합니다. 공자는요, 공부법으로서 배울 학자로 표현되는 배우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시를 했습니다. 예, 공자가 말하는 배우다라는 것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따라할 효자, 예, 본받을 효자인데요. 따라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하다 그러면은 배운다라는 건 뭐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갖는 생각 같은 것들을 고스란히 따라하는 것. 이게 곧 배운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깨달을 각자를 써서요, 깨닫는 겁니다. 어떤 이치를 깨닫는다든지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자가 얘기를 한 이러한 효의 공부법, 그러니까 따라하는 공부법, 그 다음에 각의 공부법, 그러니까 깨닫는, 이해하는 공부법, 이것은요, 공자의 학설 책의 속에서는요, 놀음을 위한 기초를 다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요, 바로 이러한 공자의 언급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도의 뜻을 두고 덕에 근거하며 어짐에 의지하고 학예에서 논인다. 자, 이것은 자, 도의 뜻을 둔다라는 건 내가 이제 뭐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예, 결심을 했다. 예, 방향을 잡아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덕에 근거한다라는 것은 단지 머리로만 예,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덕이라는 것은 행할 수 있는 역량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예, 익힌 도 같은 것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행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어느 경지에 갈 수 있느냐? 어짐의 경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공자에게서 어짐의 경지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이 최고의 경지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자가 제시한 게 학예에서 논인다, 놀다라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예에서 논이는 게 궁극적인 위상에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학예에서 논인다라는 요 표현이 원어로는 유어예인데요. 이게 그만큼 공자의 공부법에서 궁극적인 위상에 처해 있는 예, 그러한 중요한 예, 이 공부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예, 이 학예라는 것은 뭐를 가리키느냐? 그 당시에 이제 공자가 얘기했던 학예는요, 예, 이 위정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는 꼭 공부를 해야 되는 6예, 여섯 가지의 학예를 가리킵니다. 이 여섯 가지의 학예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위정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일종의 요새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교양 필수 여섯 가지를 가리킵니다. 예, 악, 사, 어, 서수라고 하는데요.
예는 이제 예법을 가리키고요. 악은 음악, 그다음에 사는 활쏘기를 가리키고 어는 술에 몰기. 여기에는 이제 말타기도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선은 서체, 글꼴. 그러니까 요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문해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는 산술.

그러니까 수학적인 역량을 가리킵니다. 예, 이것을 이제 익히는 것, 이것을 유계라고도 했고요. 예, 이러한 여섯 가지의 교양 필수 영역에서 논인다라고 공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요, 예, 유학의 여섯 가지 핵심 경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경, 서경, 예기, 악기, 역경, 춘추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유어에는 그러면 무슨 뜻이 되느냐? 여섯 개의 경전에서 논인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공자는 여기에서 이 여섯 개라는 이 교양 필수 혹은 유가의 경전에 대해서 그것을 뭐 딸딸 외운다든지, 그것을 뭐 이렇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것에서 논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궁금함이 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다, 예컨대 가계 공부법, 그것을 따라한다, 예컨대 효의 공부법,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왜 논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논문, 공부 대상에 대해서 정통함을 전제로 성립이 되는 그러한 공부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대로 놀려면 내가 갖고 노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한다. 뭐 온라인 게임을 한다. 그런데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면은 잘 놀았다라는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놀았다라는 거 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롤이라는 인터넷 게임을 예를 들어 볼까요? 롤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야만 롤을 갖고 내가 잘 놀았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섯 가지 경전이나 여섯 가지 교양 필수 영역에 대해서 그 안에서 내가 논인다라는 얘기를 하려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통해야만 논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경지가 바로 놀다라는 경지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요. 그 갖고 노는 대상에 내가 매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하고 나 사이에 그러니까 놀매 대상, 놀문 즉은 공부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놀매 대상은 결국 공부의 대상이 되는데요. 공부 대상하고 나의 사이에 어떠한 위계나 권위 같은 것들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 아래서 어쩔 수 없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즐김의 대상이고 원천이 되니까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리듬대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얼마나 이상적인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바로 이렇게 공부 대상에 매몰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예컨대 그 공부 대상하고 나 사이에 어떠한 창의적인 그러한 이 계기들이 작동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부법으로서의 놀매 비밀 중에 하나인데요. 그 놀매 비밀 중에 창의력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일하면서 놀고 놀면서 일한다라는 이 비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라는 사람이 이 공자가 얘기한 유어에 그러니까 학예에서 논인다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석을 붙였는데 어떤 해석을 붙였냐면요.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듯이 거스름이 없는 것을 일러 놀미라고 한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물고기는요. 물이 이렇게 이제 물결이 이렇게 형성돼서 이렇게 흘러나가면요. 항상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쪽으로 물고기는 계속 움직입니다. 안 그러면 그 물길에 물결에 휩싸여 가지고 계속 이렇게 떠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물길이 흘러 내려오는 쪽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심지어 언제도 그러냐면요, 쉴 때도 계속 움직이고요. 만약 쉰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헤엄치지 않으면 그냥 물길 따라 가지고 계속 떠내려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떤 물고기들은 잘 때도 계속 유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엄을 칩니다. 바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쉴

때, 잘 때, 그때도 계속 움직인다라는 거죠. 바로 놀미라는 것이 뭐냐? 예, 일하면서도 놀고 놀면서도 일한다라는 이러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데 이게 뭐를 의미를 하느냐?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논다는 것, 그러니까 쉰다는 것과 공부한다는 것 사이에 기본적인 차이, 분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요. 그러면 이 일을 하는 게 생업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생업, 그렇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그 생업에 종사하는 게 곧 뭐가 된다? 놀미 된다라는 겁니다. 놀미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공부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양명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학의 한 갈래를 개창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요. 왕양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상마련이라는 사자성어를 제시를 합니다. 이 사상마련은 무슨 의미냐면 생업에 종사하는 게 곧 수련이다, 공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불교에서도 생업에 종사함으로써 성불 한다라는 그러한 이 명제가 있거든요. 바로 놀미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놀미의 비밀이 뭐냐? 공부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공부 대상에 매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부 자체를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자가 논어 첫마디에서 배우고 그때그때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공부 자체가 나의 즐거움의 원천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로 인한 결과나 소득 등으로 인해 기쁜 것이 아니라 공부한다는 활동 자체로 내가 기쁘다라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공부법으로서의 놀미라는 거죠. 세 번째 비밀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창의력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욕망과 비판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걸 달리 표현하면 어떠한 욕망 같은 것과 절압적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건데 이 절압적이라는 게 예컨대 마디의 연결 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공부 대상에 내가 종속되지 않고 그렇지만 공부 대상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절압적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비판적 거리를 확보하고 절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창의적 상상력의 근거이자 원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공부법으로서의 놀미 아주 탁월한 그러한 공부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공부법으로서의 놀미의 현재적인 가치는 그럼 뭐냐? 일과 놀미 균형을 이루는 삶의 실천의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자에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뭐 저녁이 있는 삶이라든지 뭐 워라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과 그다음에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고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일은 잘할 수 있다. 내가 일은 잘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할 수 있는데 과연 잘 놀 줄 안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잘 놀 줄 안다라고 자신할 수 있으려면요. 뿌듯한 놀미 돼야 되거든요. 이 뿌듯한 놀미라는 것은 뭐를 얘기를 하느냐? 생성적인 놀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놀음을 통해서 뭔가 소비되고 뭔가를 허비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 놀고 났더니만 그랬더니만 내 안에 뭔가 다시 활력이 생성이 되고 뭔가 건설적인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뿌듯한 놀음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공부법이 하나가 바로 놀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또 하나는 AI 시대입니다. AI 시대의 보편화로 인해 학자들은 전문가들은 노동 없는 일상과 삶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노동 없는 일상이 지루하기만 하면 과연 인류가 인간이 삶을 잘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이 뿌듯한 놈, 생성

특정 롬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AI 시대가 펼쳐내는 미래의 시대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예, 장자와 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0: 네, 갈등과 경쟁에 치여 바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자유를 쫓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어떠한 얽매임도 없는 진짜 자유, 이 소요유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쉼표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혜 다락방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반짝이는 지혜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2: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음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생각합니다.
3: 비티엔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순서를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반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봐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나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2: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7: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혜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8: 이제 정혜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0: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 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1: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멸을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0: 의자귀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1: 백중 우람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태국사 범종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의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5: 내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걸 가진 한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중병에 걸리면 편안하지 않은 것처럼 산란한 마음도 그러하여 여러 일을 견디지 못한다. 마음이 산란하여 안정되지 않으면 듣고 사유하고 관찰하라. 그릇에서 물이 새면 물은 채워지지 않는다.

0: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 대장부가 되겠는가?
1: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0: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지금부터 성담사, 해운전사, 서봉암, 병호년 음력 5월 간음제일 정기 방생법회를 공행하겠습니다.
1: 존경의 하나님의 고준한 법문을 청하는 선법회가 있겠습니다.

임가랑 유언대선사 광희 중세

부처님과 조사가 계시는 곳에는 다툼이 없거늘 시 뒷사람들이 고연히 옳고 그름을 논함이로다. 진리의 도가 넓어지면 천자의 영을 전할 것도 없으며 세상이 맑은 시절에는 태평가를 부릴 필요조차 없음이로다. 세월의 흐름이란 주야가 방간하지 따로 없고 추나추동의 계절에 관계없이 심 없습니다. 나고 죽는 이와 같이 신속하니 결제 해제 관계없이 하도 없이 행각에 나서거나 각 수행처소에서 나타나거나 방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는 제자들은 먹는 것과 입는 것, 더운 것과 추운 것 등 주변의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오직 부처님의 은혜와 시주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 일로부터 신심과 발심이 생겨나고 여여한 정진을 할 수 있음이로다. 이 참선 공부는 여행으로 우연히 의심이 돈발하고 일념이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가도 제절로 신심과 발심이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조속으로 부처님 전에 발언하면서 자신의 공부 상태를 돌이켜보고 점검해야 개굴하지 않는 용맹심을 갖게 되는 것이니 명심하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공부인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묻기만 할 뿐이지 알려주면은 따르지 않는 이가 대다수다. 편안하고 쉽게 정진해서 견성성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높은 산을 오르고자 하면서 몸은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째서 많은 수행인들이 오랜 시간 정진하고 하도 일념이 지속되지 않고 등력을 하지 못했는지 각자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도가 있는 이는 각자 하도를 챙기

이때 하도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나님 이 하도를 들고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밥을 먹으나 산책을 하나 일체처 일체시에 하도를 챙기고 의심하기를 하루에도 천번 만번 하여 시내 물이 흐르듯이 끊어짐이 없도록 애를 쓰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하도 뜨는 법을 분명히 들었던 말씀드립니다. 남전보은선사가 상수제자 조주스님을 10세 미만의 아이로서 조그만한 암자에서 출가하였습니다. 그절은 노승님은 스스로 평생토록 농노릇을 잘했다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그 어린 삼위승을 가르쳐보니 도저히 자신의 식견과 종노릇으로는 이미지가 못하였다. 그래서 그 수백리 밖에 회상을 열고 계시던 위대한 남전도인께 인도하여 훌륭한 도인 제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수백 리를 걸어 남전도인 회상에 삼위승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조그마한 아이가 와서 중노를 짜겠다 하니마 하도 기특해서 이제 큰 스님을 이제 내려겁니다. 회상에 당도하여 남전도인에게 삼위승이 들어보냈다. 저거 졸스님께 들어보냈다. 삼위승이 누워 쉬고 계시는 남전도인에게 나부시 큰 절을 올리는데 남전도인께서 누워서 절을 받으시면서 물으셨다. 그대가 어디서 왔는고?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그대가 서상원에서 왔을진대 상서스러운 상을 보았느냐? 상서스러운 상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누워 계시는 부처님은 보셨습니다. 남전도에 누워서 딱 계시니 부처님을 봤다 그 말입니다. 예. 남전도인께서 벌떡 일어나 앉으시고는 다시 물으셨다. 그대가 주인이 있는 삼위승인가 주인 없는 삼위승인가? 선사님, 정월달이 무척 추우니 귀하신 몸 유의하옵소서 그러시거든요. 그러니 남전도인께서 아이 도인이 그대로 온 것을 아시고 원주를 불러서 깨끗한 방에 이 삼위승을 잘 모셔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깨달으면 노속 없는 법입니다. 절집에서 참선을 잘 해서 도를 깨달은 것이 아니기오늘 이 어찌된 일이냐. 진리를 깨닫고 나면 몸을 천번만번 몸을 받더라도 그 깨달은 바는 항시 밝아 있으므로 가능한 일이다. 이제 뭐 어머니 태에 들어가서 나와서 뭐 크는 과정에도 전세에 닦으면 그대로 밝아 있다 그 말입니다. 이는 오직 부처님의 깨달은 법에만 있음이로다. 이게 이제 부처님 법에 있지 다른 쪽에 이런 깨닫는 세계가 없습니다. 그런 게 일어나도 종교다 그 말이에요. 남전도인 회상에서는 항시 700여 명의 대중이 정진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고양이 한 마리를 두고 동쪽 선방 대중과 서쪽 선방 대중이 서로 자기 고양이라고 자기네 선방 고양이라 하며 시비가 분분했다. 그래서 남전도인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는 지자를 불러 운집종을 치게 하셨다. 대중이 모이게끔 운집종을 쳤다 그 말이에요. 전 대중이 법당에 다 모이니
시자를 불러 고양이를 잡아오고

칼을 가져오너라 하셨다. 조리스님은 그리 일렀습니다. 그러고는 한 손으로는 고양이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칼을 들고 하시는 말씀이 남전 조리스님께서 동쪽 선방 대중들은 이 고양이를 동쪽 선방 고양이라 하고 서쪽 선방에서 참선하는 시민들은 이 고양이를 서쪽 선방이라 선방 고양이라 하니 금일에 이 고양이에 대해서 분명히 바른 답을 하는 자가 있으면 이 고양이를 살려두거니와 분명히 이르는 자가 없을 것 같으면 고양이를 살려두지 아니한다 도성에 내린다 그랬습니다. 이르고 일러라. 그 700명 대중이 모여가 있는데 이르고 일러라. 아니, 세 번을 해도 이 법당에 모인 700명 대중이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이르고 일러라 하면 척 한마디 하면 되겠네. 그만 이 진리의 세계에 이루어온 게 없습니다. 남천 소인께서 이르시는 그 뜻을 아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천명 되지 뭐 내 내용만 했지 고향에서 한마디 일러라 하는데 뭐 척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 남전도인께서 약속과 같이 칼로 고양이를 두둥강에 내어 던져버리고는 당신 조수방에 돌아가서 쉬고 있었는데 남전도인께서 이제 방에서 쉬고 있는 계시는 그러한 차제에 바깥에서 볼일을 보려 나갔다가 저 원주가 상주 제자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래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리거든요. 하고 인사를 올리니께 남전도인께서 오전에 일을 들어서 물으시기를 오전에 이러한 고행의 법문이 있었는데 그대가 만일 그 대중 가운데 참여했던들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고 하시니 조리스님이 그렇게 이제 제자를 보고 물었거든요. 상수 제자가 신작을 머리이고는 방문을 열고 나가버리거든요. 이에 남전도인께서 그대가 당시에 있었던들 고행인을 살린다 안 했다. 답을 잘했다 그 말이에요. 고양이를 들고 이르라 하는데 머리에 신척을 이고 나갔느냐. 여기에도 모든 부처님의 진리가 다 있음이로다. 백천공안이 벌어졌습니다. 그걸로 쫓아서 이 한 공안을 일념산맥 가운데 투독할 것 같으면 하도가 저 창고에 가지고 막 진리가 발동해서 일념이 지속될 것 같으면 그 말이에요. 천불만도인이 설한 심오한 법문들이 일시에 다 무너진다. 일시에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이 참선을 해서 이제 일념삼매가 되면 막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호활견성이다 성품을 봤다는 겁니다. 시 대중은 이 가운데 모인 모든 대중은 남전도인이니 고양이를 들고 이르라는 뜻은 어디에 있으며 조주도인께서 머리에 신짝을 이고 나간 뜻은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법문을 바로 봐야 됩니다. 양고하시다가 대중이 말이 없으니 이르시기를 진지가 탈등 연선명하니 진주상례가 총상승이라 산승의 이름입니다. 진제가 연성탄 보배 구슬을 빼앗아 가지니 진나라 임금과 상녀가 다 몸을 상한다. 진제는 거기서 이제 산승을 가리는 겁니다. 연성땅에 천하 제일을 가는 보배 구슬을 빼앗아 가지니 진나라 임금과 상녀가 다 몸을 상해 빌린다. 조주 선사의 그 회상에서 한 수자가 석가다땅한 공부를 잘하게 오다가 해제일이 이르러 하직 인사를 딱 드리니 반응을 써놓고 먼저 마루에 조심조심 해놓고 인사를 드리니 조주 선사께서 이르시다.
붙여 있는 곳에도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에서도 급히 달아났어. 만약 삼천리 밖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그릇대로 말하지 마라. 내 방금 사람 본문에 그릇대로 말하지 말라. 이에 그 수자가 스님 그러한 증언 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조조 도인께서 버들리퍼를 따고 버들리퍼를 따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어째서 버들리퍼를 따고 버들리퍼를 딴다 했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법문을 알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어서 만일 누구라도 갖고 정진해서 아주 진심을 내가지고 막 하두가 씨름을 잘 해서 본문의 뜻을 알아낸다면 백천 삼매의 본문 무량의 무란 그 깊은 그 뜻을 한꺼번에 알아서 하늘 세계와 땅에 홀로 걸으면 다 그 당할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도록 깨달으면 막 그 세계를 막 세상 지식간에 막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모인 대중은 조주선사의 적양화를 아시겠습니까? 수제가 이제 가갔다고 인사하니 버들리퍼 따고 버들리퍼 딴다 그 말입니다. 천리오초도 초부득이라 하루 한나절 동안에 천리 길을 뭐 오초 마리만 달린다 그 말이에요. 천리 길 달리는 오초 마리도 따라가기가 어렵다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친데 이러한 법문을 이제 바로 법문으로 인해서 모든 조사가 도인들이 설한 법문을 다 한꺼번에 다 깁니다. 그게 호할 대옥인생이다. 그래서 이제 조리스님 항상 다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법문을 앉아서 묻고 하면 이제 척척답이 나오면 제자로 봉하고 이제 장차여 이제 선선남자 이제 조실로 또 봉하고 그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생을 산다 해도 눈 깜짝 사이에 뭐 흘러갑니다, 세월이. 허송 세월이 오면 안 된다. 하도를 들고 내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내 하도 그 실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이가 발동이 걸리면 참 의심이 잔뜩 걸리면 일념이 쭉 지속이 되다가 막 호련이 해결이 된다. 그리고 막 백천이 염려대행이 죽음에 다달라 잡으러 옵니다. 백천이 염려대행 잡으라도 보이게 잡아가지 안 보입니다. 그러한 좋은 법문이 이 부처님 견성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하나 잡다 마실 때 없는 생각으로 내 세월만 보내지 말고 하도를 들고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입니다. 가나오나 안 지나서나 내 이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도를 들고 또 하루하루를 보내면 그래 하다 보면 막 진이가 발동이 걸립니다. 참아지면 발동이 걸리면 참나가 막 드러납니다. 그럼 어디 가도 진리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최고 그 당나라 신라 때 그 중국 당나라 신라 때는 이 삼법 부처님법이 막 크게 흥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그 1등 옥문법안선사가 모든 세상에 들어서 다 제시를 해놨습니다. 보여드렸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이 진리의 도냐 눈 밝으니까 깊은 우물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의 도냐 하는데 눈 밝으니까 깊은 우물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것이 96종의 의도를 조복받은 지바저인고니 은장반에 흰눈이 소복했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의 보배의 칼이냐 산화나무 가지가지에 빨간 달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이 세 가지 뜻을 하면 산승이 이 주장자를 전한다. 이 주장자를 전해가지고 막 제자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선 정진을 잘해서 옆을 돌아보지 마시고 하도과 씨름해서 일념이 지속되는 과정이 막 모든 법문을 한 꼬장이 다 깨게 됩니다. 그러한 좋은 진리의 눈이 참선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0: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1: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원수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0: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0: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가꾸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2: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소시 수대공덕이라 조그마한 걸 베풀어 가지고 큰 공덕을 받는다 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게래요. 그런데 저 부처님이 직접 설해 놓으신 아함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아함경에 보면은 그 부처님의 그 모친의 그 유래를 그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의 그 모친이 그 생전에 이제 계실 적에 궁전에 이제 처해 가지고 있을 적에 그 궁전에 백보 이제 사람이 걸은 거리로 백자죽을 걸어가는 그런 그 거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방이 백보를 걸어갈 수 있는 내에 이제 금은과 유리로써 이제 땅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제 그 땅에 그렇게 이제 금빛도 나고 은빛도 나고 유리와 모든 그 칠보빛이 이렇게 그

이걸로 장엄이 돼서 그렇게 아마 휘황찬란 했던가 봐요. 그런 데다가 이제 또 그 수용하는 데서는 백미 음식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자기 그 앞에 다 진열되어 있고 다 나타나 있는 거래요.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이 없고, 예, 우리말로 참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복수형을 하고 이렇게, 예, 그 부처님 모친께서 있으니까 그 당시에 아라한윤자라고 하는 이가 있어요. 아라한윤은 누구냐면 부처님 사촌입니다. 그런 게 이제 부처님 모친한테는 조카 아니겠어요? 그런 게 이제 그 부처님한테 그걸 물었어요. 부처님께 이제 말씀이기를 이 부인이 말하자면 자기 숙모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옛적에 이제 그 아주 그 이제 아니 어째서 이런 그 찬란한 그런 그 수용을 복수용을 합니까 하고 부처님한테 물으니까 그 부처님의 말씀이기를 그 부인이 옛적에 아주 그 가난한 집에 이제 어떤 이제 딸로 이렇게 태어났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쌀을 한 대 가지고 저 길가에 석불님이 한 분 있었는데 거기다 쌀을 한 대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덕으로 해서 그런 그 복수형을 하게 된다. 부처님께서 그 아란전자가 물은 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그 앞으로도 그뿐 아니고 500생을 그런 게 500생을 이제 살도록 이제 전륜왕위를 지어서 이제 전륜왕이 된다 이겁니다. 또 500세에는 이제 제석신의 이제 몸을 지어가지고 있고 또 500세는 이제 대국왕위를 또 받고 있다 이겁니다. 게다가 그 모든 그런 그 쾌락을 다 받은 후에는 그 마야 부인의 그 몸에서 이제 천불을 이제 또 출생을 시킨다 이겁니다. 이제 그 마야 부인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 태자를 낳아서 키워서 성불한 그 부처님을 하듯이 그렇게 하기를 천번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청정광열애가 이제 된다 이겁니다. 자 이러니 그 공덕이 그 쌀 한 대를 갖다가 그 노변에 석불님한테 올렸는 그런 공덕으로 해서 자 이와 같은 그 복을 받고 최후 내중에 가서는 청정광열애가 이제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도 오늘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는 물론 그 부처님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모셨으니 그 아마 그 부처님 모친이 쌀 한 대 갖다가 이제 부처님한테 올린 공덕보다 몇 배우 이상 크리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래서 이런 것을 이제 본인 저 부처님께서 직접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부처님은 그대로 모든 중생을 상대해 가지고 행동을 어떻게 하고 마음을 어떻게 쓰면 그런 복을 받는 거고 또 어떻게 마음을 잘못 쓰고 어떻게 하면은 또 죄를 받고 하는 걸 말씀을 해 놓으셨지 무슨 복을 이제 산 사람끼리 무슨 과실을 주듯이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자기가 복을 짓는 게고 복을 감하는 것도 스스로의 자기가 감하는 게지 누가 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게요. 자 이래서 이 부처님은 모친도 그 석불님한테다 쌀 한 대 올린 것도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그런 마음이 우러나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지 누가 그 올리라고 시킨 건 아니다 이게요. 자 이래서 어찌 했던지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걸 추궁해

대부분 이제 과거에 그런 인연이 이제 있었다 이거죠. 부처님한테 올리면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나 아니면은 부처님한테 올리는 것을 보고 그런 좋은 일을 보았는 것을 스스로 이제 보았거나 뭔가가 이런 것을 해서 느낌이 있었기에 부처님한테 이렇게 이제 올렸다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복으로서 이제 그렇게 부처님이 모친이 이렇게 굉장한 그 복을 받고 최후에 가서 이제 청정광렬회가 이제 됐을 때다. 부처님께서 미리 예언을 그 해내셨다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부인이 그 부처님 모친이 어느 지점에 어디께까지 와서 계시는지 그거는 꼭 잡아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청정광렬회의 지위를 가는 데까지 향하는 그 중간에 어느 지점까지 그 가져 있다는 것은 이제 확실히 이제 믿어집니다. 자, 이래서 이 부처님께 이렇게 그 모시고 부처님에게 그런 경성을 드리게 되면은 물론 그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가장 소원을 하고 바라고 하는 것이 첫째 이 생활을 살아가는 데는 재해라고 하는 것이 없어야 되겠고 또 수복이라고 하는 것은 증장되는 것이 이제 원이고 복도 많아야 되고 명도 오래 살아야 되고 하는 데는 중간에 아무 재앙이 없어야만 된다는 것이 사람마다 그거는 인지상정으로 중생의 입장에서는 다 있는 겁니다. 부처님 입장에서는 부처님한테는 그런 수복이 필요도 없고 그런 걸 다 초월한 분이고 그런 재해라는 것도 거기에 구애를 안 받고 다 이제 초월을 했다 이겁니다. 부처님은. 그렇지만 우리 중생들은 아직 초월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필요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육체를 가지고 있은 게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편해야 되고 거기다가 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많이 끌어마야만이 자기 마음이 흐뭇하고 뭘 가진 게 많으면 자기가 힘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히 이제 그 자기가 이 오래 살고 이 건강한 것도 자기 마음으로서의 마음부터 건강을 하고 마음부터 쾌활 해져야 그 수명을 가지게 된다고 이럽니다. 그런데 요새 사람들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생활과 모든 경험에 의해서 말을 하기를 유무어를 많이 하고 유무어 성이 많은 사람이라야 오래 살고 건강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남을 잘 웃기고 또 남을 웃기는 이기 때문에 남에게 이마살을 찡그리게 하는 짓은 안 할 게거든요. 그런 게 자기 마음이 쾌활해야만 남을 웃기지 자기 마음이 쾌활치 못한 사람은 남을 웃기질 못합니다. 자, 그런 것 뿐만은 그게 이제 자기 마음으로서의 이제 오래 사는 것도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서의 만드는 게고 오래 못 사는 것도 스스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이제 그렇게 되어지고 사람이 기분이 안 좋고 항상 그 쾌활할 그런 느낌이 없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제절로 그 이마가 찡그려지고 얼굴에 또 이 주름살이 자주 자꾸 생긴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다 보면 그 정신과 모든 힘이 위축이 되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쪼그라지고 자꾸 오그라지다 보면 결국 이제 가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과 그런 걸 모두 인식한 나머지에 아마 유머를 많이 하고 유머성이 풍부하니라야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하는 것도 거기에서 이제 나온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래서 이 일생에 그런 재해도 없어야 되겠고 또 후에는 다시 그런 재해의 그 침범도 안 해야 되겠고 이래 하다가 이제 뒤에 가서는 무상 대과를 이룬다. 무상 대과라고 하는 건 이상 더 크고 높은 데가 없는 최후 마지막을 얘기하는 그입니다.

부처님이 처해 있는 경계인 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상보리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처님이 그 인행이 다 마감이 되고 과상에만 올라간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일문권색이 제재란 이재란 하고 자기뿐만 아니고 자연히 부처님을 모신 그 가정이나 가족들 모두 이 친척들까지도 모든 그 재앙이 다 여해지고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동독이 함청경이라 한 가지 모든 그런 그 무료주의 이익을 얻고 그런 청정한 것을 다 얻게 이제 해줘야 한다. 이제 이거 아니겠어요? 자, 이래서 이제 이런 그 뜻과 이런 그 부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다 듣고 이래 해도 실제 그걸 실천에 옮기는 이가 드물고 이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지만은 자기 처해 있는 환경 여건이 모든 것이 이제 그렇게 잘 안 맞아진다 이게요. 가령 예를 들면은 부처님한테라도 절을 몇 번이나 더 하고 가면 싶으지만은 자기 그 생활 제도가 빨리 가야만 되는 게 그런 게 있다 이거죠. 가령 예를 들면 무슨 일을 하다 말고 놔놓고 왔다든지 아니면 연탄이라도 가서 얻는 칼을 넣어야 할 텐데 늦게 가면 꺼져서 꺼지면 그걸 다 살리기가 어렵다든지 야 이래 되면 이제 부처님한테 절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싶어도 못하고 빨리 가야 된다 이제 그 자기 생활 그 제도와 환경이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역시 모두 이 중생계는 무시 못하는 그런 그 생활에 이제 다 그게 장애적으로 이렇게 걸려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 그런 그 불교의 조회가 깊고 많은 그런 것이 있는 분들은 그런 걸 이리저리 잘 피하고 잘 이해를 하고 또 해석을 잘 하고 해서 해지지만은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은 딱 맥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런 풀어지지도 않고 그런 걸 피할 수 있는 소견이 안 생기고 이렇게 된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피하고 그런 걸 잘 그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밝아야 한다. 지혜가 밝아야 한다고 하는 건 마음으로서의 어떻게 딱 이렇게 맥힌 애로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비껴지고 이것이 풀려진다 하는 생각이 퍽들 안 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 지혜가 밝으면 이제 그런 생각이 퍽들 난다고 이럽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 그야말로 자기가 참 죽지도 살지도 않는 그런 경계에 이르는 그런 그 지혜까지도 밝아서 이제 속히 잘 실행이 되고 잘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 옛날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이 불교에서는 생사를 초월해야 한다. 생사를 초월해야 한다고 하는 거는 죽는 것도 걸리지 않고 사는 것도 걸리지 않고 죽고 산다고 하는 것은 육체를 중심에서 있는 문제지 육체를 떠난 입장에서는 그 생사와 그 구애가 이제 없는 거다 이게요. 근데 중생 입장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죽고 사는 것이 없다고 하고 그걸 어떻게 초월하느냐 이제 생각이 이렇게 든다 이게요. 근데 사람은 육체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게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요. 육체가 죽는 게고 육체가 사는 게지 마음 자체는 죽어도 그대로 있고 살아도 그대로 있고 산다고 해서 뭐 별스럽고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죽는다고 해서 뭐 감해지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게요. 다만 그저 거기 영향이 미치는 것은 육체에는 영향이 미치지만 마음에 가서는 그것이 없다 이겁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시 그 지수화풍 사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형성이 되어가지고 역시 그 땅과
또 물과 바람, 불, 요 네 가지가

이렇게 한때 뭉쳐서 육체가 형성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래되면 2년이 다 되면은 각각 그게 흩어진다고 하잖아요. 자, 사람이 죽으면 이 뼈와 살치는 이제 다부 흙으로 간답니다. 흙에서 온 거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 모든 액체, 오줌이나 피, 고름 이런 거는 물에서 왔기 때문에 그냥 물로 가고. 또 이제 이 체온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연 하에서, 자연 불에서 온 거이기 때문에 이제 자연 그 왔던 그 불 그 자리로 다 돌아간다 이거예요. 또 이제 이 동작하는 거, 사람이 오고 가는 그런 움직이고 하는 건 그 풍에다 속해가지고 풍이라고 그래요. 그건 역시 이제 풍으로 돌아가고 네 가지로 각각 하고 나니까 아무 근본 남는 것이 없는 게래요. 그래서 그게 그 육체가 그래서 그걸 허망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허망하다고 하는 건 오래 못 간다고 하는 거. 또 부정이라 이제 깨끗이 못하다. 그렇게 여러 가지가 그 조합이 돼가지고 육체라고 하는 것은 폭 그 부정하게 이렇게 봅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어,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해?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다 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소주 한잔 드시면서 글래티를 보시는 아버지가 절에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따님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귀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0: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유구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역사는 쉼없이 창조됐고 그 속에서 경전도 탄생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경전에는 고대 인도의 역사가 담겨 있다. 시대마다 인류를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새로운 영혼이 탄생하곤 했다. 제2의 시대에는 람신이 태어나 인간 행동의 품격을 설했고 사회를 위한 규범을 창조했다. 제3의 시대에는 크리슈나 신이 등장해 바가바드 기타를 통해 행동의 중요성을 설했고 의로운 사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불의가 정의의 탈을 쓴 채 확산돼 갔다. 거짓말, 질투, 불평등, 탐욕, 미신 등이 세상 곳곳에 퍼져 기승을 부렸다. 인류는 공포에 떨었고 무지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 이제 세상에서 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위대한 영혼 하나가 막 태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 위대한 영혼은 바로 부다였다. 마하바라타 전투가 끝난 후에 다시 오랜 세월이 흘렀다. 이 대전투로 인해 인도 땅은 여러 조각으로 분열됐다. 그로부터 다시 2500년이 지났을 무렵 북인도 지방에는 카필라바스투 왕국이 존재했다. 인근에는 마가다 왕국과 바이샬리 왕국이 있었다. 카필라바스투는 태양 왕조인 샤카족의 후예인 왕, 위대하고도 용감한 숫도다나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0: 작은 앙비 마마, 작은 앙비 마마. 안 그래도 부르려던 참이다, 로시카. 큰 종이 왜 울리지?
1: 기쁜 소식입니다, 마마. 숫더다나 폐하께서 판다바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지금 돌아오고 계시답니다.
0: 신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마하마야 왕비마마께는 이 소식을 알렸느냐?
1: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중궁전에 안 계세요.
0: 알았다. 궁궁한 사람들에게 음식난을 준비를 해라. 왕비마마께는 내가 직접 이 소식을 전하겠다.

0: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대바다타, 다른 아이들은 어디 있느냐?
1: 아이들요? 다른 아이들은 없습니다. 원래 저밖에 없었는데요.
0: 뭐라고? 내가 헛걸 본 건가?
1: 저 가도 되죠?
0: 그러렴. 어디로 가니?
1: 어머니께 가요.
0: 그래라. 그런데 나한테 약속한 게 있지 않니?
1: 아, 깜빡했어요.
0: 어서 말해보렴. 말할 때까지 보내주지 않을 거야. 말해줘. 어서.
1: 그럼 먼저 눈을 감으세요.

0: 아직 몸단장을 아니하셨습니까?
1: 몸단장? 뭐하러?
0: 큰정이 올렸는데 못 들으셨어요?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폐하께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고 계세요. 온 왕국이 다 기쁨에 들떠 있습니다.
1: 파자파티,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네가 폐하를 영접할 준비를 하거라. 오시면 정말로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드리렴. 전장에서 쌓인 피로가 싹 가시도록 말이지.
0: 마마는 뭐 하시게요?
1: 파자파티, 본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하고는 행복을 마마. 나누지 않는 법이란다. 폐하께서 나를 보는 순간 아들이 없는 슬픔이 되살아나실 거야. 폐하께 그런 비탄을 안겨드릴 수 없지.
0: 마마께서 카필라바스투가 태자를 얻을 수 있도록 저와 폐하의 결혼을 직접 주선하셨잖아요. 그리고 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헌데 저 역시 아직 폐하께 태자를 안겨드리지 못했어요. 저 역시 불운합니다.
1: 아니야, 그렇지 않다 파자파티. 내 유일한 희망이 넌데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지.
0: 저 역시 마마가 이리 계시는 건 보지 못합니다. 지금 폐하의 귀국을 환영하고 잘 영접하는 것은 마마와 둘이서 해야 할 일입니다.
1: 그럼 어떻게 할까?
0: 아무 생각 마시고 마마가 멋지게 단장하고 폐하를 맞이하는 겁니다. 아마 마마께

0: 조금도 눈길을 떼지 못하실걸요?
1: 대학계!
2: 영광이!
1: 대학계!
2: 영광이!
1: 대학계!

0: 드러나란 별일 없었는가?
1: 폐하의 가오 덕분에 왕국은 만사가 편안합니다.
0: 네가 있는데 잘못될 일이 있겠느냐? 카펠라 바스트 운영에 책임을 맡길 사람은 오직 너뿐이니 덕분에 나는 걱정 없이 전투에 몰두할 수 있었지.
1: 영광입니다.
2: 정지! 폐하는 지나가실 수 없습니다.
0: 어째서 들어갈 수 없다는 거냐?
2: 먼저 제 선물을 주세요. 그래야 입궁을 허락할 거예요.
0: 모든 백성들이 이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데 대바다타 너는 나한테 세금을 내라는구나. 자, 선물이다.
2: 저하고 칼싸움을 해야 들어가실 수 있어요.
0: 내 칼로 나를 공격할 거냐? 아, 좋다. 아, 대바다타 훌륭하구나. 이제 갈까?
3: 아프십니까?
0: 아니요, 마하마야. 나한테 닥친 운명에 비하면 이런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지만 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두 번이나 결혼을 하고서도 아직 아이를 얻지 못했어. 당신한테 슬픔만 안겨주고 말이오.
3: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바차스파티 사제께서 전원을 보내셨습니다.
4: 태양이 상원으로 들어가면 달은 개자리궁으로 들어가고 금성은 물고기 자리궁으로 들어가지요. 바로 무한한 풍요의 여신 푸나루와슈 별자리가 되는 겁니다. 람신이 태어난 곳도 바로 이런 별자리가 왔을 때 기원제를 올리고 난 후였습니다.
3: 신께서 저희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겁니다.
0: 난 그저 마야 당신이 아들을 품에 안은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요.
3: 저는 어머니가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파자 파티는 꼭 머자나 아들을 낳을 겁니다.
0: 그렇게 되기를.

0: 내가 외아들을 왕비에게 내어준 건 문속임용이었는데 내 아들을 장난감 취급하다니. 아, 왕비 마마. 아, 이런 시간에 어쩐 일로? 아,
1: 내가 하도 잠이 안 와서 대바다타 얼굴이나 볼까 하고 들렀네.
2: 왕비.
0: 잘하셨습니다. 대바다타는 마마의 아들이기도 하지요. 전 마마께서 대바다타에게 언제나 사랑과 애정을 듬뿍 주시길 바라옵니다.
2: 왕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0: 폐하, 소첩은 왕비 마마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무언가를 가지지 못했을 때 그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이 때로 매우 커지기도 하지요. 폐하, 대바다타는 폐하의 아들입니다. 데리고 가시지요.

0: 대바다트는 어디 있어?
1: 폐하와 함께요.
0: 도대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아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왕비 마마 있지 않으면 폐하와 함께 있으니 요 전날 밤에도
1: 제가 아이를 보냈어요. 머잖아, 대바다타가 폐하의 자리를 이어받아야 해요. 먼저 태자가 되고 그 다음엔 카필라바스투의 왕이 되겠지요. 대바다타가 폐하와 함께 왕좌에 앉아있는 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선 미래의 꿈이 커간답니다. 이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대바다타 왕자 만세! 대바다타 왕자 만세!
0: 헛된 꿈 그만 꿔요, 망글라. 폐하의 두 왕비 중 하나라도 아이를 낳는 순간 당신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 거예요. 그땐 어찌할 거예요?

0: 뭐 하는 거야?
1: 보세요. 제 꿈을 이루어줄 새들을 다 잡았어요. 비록 그들의 꿈이었다고 해도 덫은 제가 놓았죠. 왕 부부는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0: 파차스파티 사제가 그 꿈을 이루어주려고 오고 있어. 아들을 기원하는 제를 올릴 거요.
1: 아들 기원제? 제를 올려 아이를 낳을 수만 있다면 세상은 기원의 불로, 벌써 불바다가 되었겠네. 다무카?
2: 예, 마마.
1: 이 새들을 새장에 가두어라. 데바다타가 활쏘기 연습할 새들이다.

폐하, 먼저 여로신과 여신들께 기도를 올리고 경전을 독송한 후에 가문의 수호신인 태양신께 기도를 올립니다. 빛을 타고 오신 태양신은 가문을 수호하기 위해 이 연꽃을 피우실 겁니다. 아디데바 나마스토.

0: 경하드립니다.
1: 경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0: 대하, 연꽃이 피어난 것은 운명의 여신이 미소를 보내준 것입니다.

0: 축복을 드립니다. 아들을 낳으시라고 신께서 축복하십니다.
1: 과자 파티? 당신한테 막 가려던 참이었는데.
2: 아닙니다. 오늘 같은 상서로운 밤엔 마하마야 마마와 함께 하십시오.
1: 하지만 마하마야가 당신한테 가라고 해서.
2: 그런데 제 몸이 온전치를 못합니다.
1: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2: 여인은 달마다 며칠은 홀로 지내야 한답니다. 어서 가세요. 내일 아침이면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0: 폐하 어인일로 파자파티와 함께 계실 줄 알았는데.
1: 송과우나 마마, 폐하께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지금 달거리 중이시라고.
2: 왕비 마마가 카필라바스트의 후계자를 낳아주시길 원해서지. 아이를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운명조차도 전하를 이길 수 없을 거야.

0: 마하마야 왕비가 아들 기원제를 올린 후꾼 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바차스파티 사제님 그리고 브라만 여러분, 이 꿈의 뜻을 해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배야, 아주 상서로운 꿈입니다. 붉은 연꽃이 핀 것은 생성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흰색 코끼리 아이라바트가 내려온 것은 오직 한 가지 의미, 위대한 영혼이 태어나리라는 것입니다.
2: 경하드립니다. 왕비 마마께서 게임을 하셨습니다.
3: 경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4: 경하드립니다, 왕비 마마.
3: 경하드립니다, 폐하. 경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왕비 마마의 회임을 어이가 확인했습니다. 카필라바스토 왕국의 곧 태사가 태어납니다.
5: 경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6: 경하드립니다.
1: 폐하,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별자리에서 태어나는 아기는 위대한 전사가 될 것입니다.
0: 그렇게 되기를. 짐은 그냥 왕이지만 아들은 황제가 되고 위대한 전사가 되며 용맹한 황제가 될지니라.
5: 그렇게 되기를 경하드립니다. 경하드립니다.
7: 지스케 리에 왜아쿨 만사부까? शुभ समाचार है कोई आने वाला जो लाएगा खुशियों का संसार
8: अरे वो कौन है
9: कौन है भाई
7: बुझो बुझो वो कपिल वस्तु का युवराज

0: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새들을 다 풀어주는 거죠?
1: 이것들은 그저 새가 아니라네. 나는 지금 이토록 행복하고 기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야. 보게, 갇혀있던 새들이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네. 나 또한 불행에서 놓여놨고, 나는 너무도 행복해서 이토록 기뻐서 그 어떤 말로도 내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네.
0: 제 눈에도 보입니다. 마마의 왕비가 아니라 본인이 회임이라도 하신 것 같네요.
1: 맞아, 망갈라오님. 만약 내가 아기를 가졌더라면 이렇게까지 기쁘진 않았을 거야. 그런데 마마께서 회임을 하시니 내 기쁨이 두 배가 되었다네. 회임을 해야 할 사람이 한 것이니까.
0: 그렇다 해도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 옳지 않아요. 사방에 질투의 눈길이 있습니다. 행여 못된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는 불운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잖아요.
1: 누구든 이 좋은 일에 방해하려는 사람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저런, 내 마스카라가 아우님 뺨에 묻었네.
0: 감히 내 뺨에 마스카라를 묻혀? 네 눈에서 검은 비탄의 눈물을 흘리게 해주마.
2: 이제 됐어.
1: 하나만 더요. 아,
2: 너는 내 어머니인가 동생인가.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주고.
1: 피붙이잖아요. 그러니 제가 할 바께요. 게다가 다른 분들은 모두 왕자님과 하나의 친척 관계만을 가졌지만 저는 두 개를 가졌잖아요.
2: 두 개? 어떻게?
1: 우선 제가 폐하의 아내니까 왕자 아기씨의 어머니가 되고요. 그리고 왕비 마마의 여동생이니 아기의 이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 둘 아닙니까?

0: 마마 조심하세요.
1: 마마 어찌된 일인지요?
0: 대바다타가 구슬을 가지고 놀았는데 그걸 밟고 넘어지셨네.
1: 아, 왕비 마마 무사하십니까? 얼마나 다행인지요. 하마터면 아기를 잃을 뻔하셨습니다.
0: 그런 일은 우리 적들에게나 일어나라고 해요. 왕비 마마는 출산 축하 파티를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하라고 말씀하십시오. 망갈라오님, 그리 되기를.
1: 그리 되기를.

0: 부르셨습니까, 전하?
1: 듣자니 네가 로시카와 혼인하고 싶어 한다더구나. 사실이니?
0: 제가 원한다고 다 되겠습니까?
1: 로시카의 아버지가 황금 동전을 요구한다지.
0: 그렇습니다.
1: 이 돈은 네 거다, 고팔. 그저 나를 위해 작은 일 하나만 해주면 된다. 사람을 죽이는 약초를 구해서 가져오너라. 언제까지 약초를 의사들한테 팔고만 다닐 테냐? 이번을 계기로 아예 불행의 뿌리를 뽑아버려라. 어서 집어. 지불하니까. 네 고민을 해결해줬으니 이제 네가 내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 며칠 후 왕비의 출산 축하 파티가 열린다. 나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0: 출산 축하 파티 날 내가 할 일은 그뿐이야.
2: 누가 황금 동전을 주었어?
0: 그건 말해줄 수 없어.
2: 말해주지 않으면 난 죽어버릴 거야.
0: 말하면 내가 죽어. 그들은 내 목숨을 살려주지 않을 거야.
2: 하지 말해.
0: 그런데 로시카, 넌 언제까지 하녀로 살 생각이야? 나는 또 언제까지 약초를 팔며 살아야 하고?
2: 이렇게 발각되면
0: 그것은 네가 하기 달렸지. 누굴 더 사랑해? 나 고팔이야? 아니면 카필라바스트의 상속자야? 그냥 왕비 마마의 죽에 독을 타기만 하면 돼.
2: 고팔은 나하고 결혼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감수하잖아. 그러나 왕비 마마를 배신할 순 없어. 모르는 척하고 있을 순 없어. 두 분 왕비 마마는 나한테 큰 사랑을 베푸셨어.
3: 로시카, 여기서 뭐 하고 있나?
2: 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야 왕비 마마께. 저...
3: 하고 싶은 말이 뭐야?
2: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4: 옴 무캄 가로티 바찰람 방금 랑가야데 기레 야트크르파탐 함반데.
2: 로시카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해? 평생을 살인자와 함께 살 수 있을까? 고팔을 말려야 돼.
3: 왕비 마마, 이제 아기 돌보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 뭐하러 마마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마마는 그저 아기씨를 낳으시기만 하고 기르는 건 날 텐데.
3: 크리슈나 신도 양모가 길렀지요.
2: 왕비 마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3: 로시카, 나중에 말씀드려라. 가서 신의 공양을 가지고 와라. 모르겠느냐? 왕비 마마께선 아침부터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다. 가라.

멈춰라. 파자파티 마마, 여기 있습니다. 데바다타 이리온, 마마는 공양을 드셔야 한단다.

0: 제가 먼저 먹을래요.
1: 좋아. 너부터 먹여줄게. 자, 아 해봐. 아니야, 왕비마마부터 드려야겠다.
0: 아니, 저부터요. 제가 먼저 먹을래요.
1: 좋아.
2: 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마마. 어서 뱉으세요, 아기씨.
1: 로시카, 무슨 짓인가?
2: 마마, 이 죽에는 독이 들어있어요.
1: 독이라고? 누가 그런 짓을? 누가 죽에 독을 탔느냐? 누가?

0: 고팔이라고?
1: 멈춰라! 누가 시켰나? 대답해! 왜 그런 짓을 했나? 말해라! 왜 그런 짓을 했어?
2: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아우님? 고팔이 살아있어야 진짜 범인이 누군지 알 것 아닌가?
3: 용서해 주십시오, 폐하.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그만. 감히 저희 가문을 넘본 사람이 있다는 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라.

0: 왕비 마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 기탄 없이 말하게 망갈라.
0: 왕비 마마, 폐하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2: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0: 사실입니다.
2: 그런 말은 그만두게. 누가 폐하께 감히 위해를 가한단 말인가?
0: 왕비 마마십니다.
2: 망갈라.
0: 제가 듣기로 열 달을 모태에 있다 태어나는 아기는 아버지의 집에서 출산을 할 경우 아버지에게 해를 끼친답니다. 저도 그 말을 믿지는 않았는데, 근데 점성술사들이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더군요. 마마, 전에는 제가 대바다하러 가신다는 마마의 손을 잡고 말렸습니다만, 오늘은 이렇게 간청드립니다. 마마께서 여기 계시면 옳지가 않아요. 폐하나 이 왕국에 문제가 생기는 걸 마마께서도 바라지 않으실 겁니다. 여인의 진정한 도리는 아들과 남편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폐하를 설득하십시오. 그래서 곧 여기를 떠나십시오.
2: 내일 아침에 바로 떠나겠네.
0: 당연히 대바다하러 떠나야지. 하지만 당신은 돌아오지 못해.
3: 사실이요. 여인과 아이, 그리고 왕의 고집을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2: 저는 지금 그 세 사람의 반대를 당하고 있는 거지요, 폐하.
3: 여기 있어요, 마하마야.
2: 제발 보내주세요. 제 건강도 양호하고 기분도 아주 좋아요. 파자 파티하고 저는 오랜만에 부모님도 뵐 수 있고요.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폐하께서도 얼른 대바다로

0: 네 말대로 여기서 쉬니까 좋구나. 이 룸비니 동산에 와본 지도 벌써 몇 해 전이네. 너무도 아름다워. 마치 지상천국에 온 것 같구나.
1: 그래요. 마마, 저 나무 아래서 쉬고 계세요. 그동안 음식을 차릴게요.

0: 바자파트!
1: 마마! 러시카! 사파! 모두 빨려오라! 왕비마마께서 진동을 시작하셨다!

0: 나루드. 나루드? 나루드!
1: 예, 성자시여.
0: 그분이 오신다. 이 우주의 아버지가 태어날 순간이 임박했다.
2: 마마, 침착하게 임하시고 나뭇가지를 잡으세요.
0: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거란 말씀하셨다. 그리고 지금 때가 됐다.
2: 경하드립니다, 마마. 경하드립니다. 아드님이세요.
0: 오, 지구야. 나의 축하를 받으소서. 당신의 창조주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1: 무엇을 보십니까, 스승님?
0: 인도. 카필라바스토. 룸비니 동산. 아름답도다. 만인의 가슴을 어루만져줄 순수한 영혼.
2: 이렇게 예쁜 아기씨는 저도 처음 받아봅니다. 어쩜 아기가 웃는 걸 보세요. 폐하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0: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위대한 영혼이 태어난 이 시대를 살 수 있었어.
3: 말씀해 주소서. 당신의 걸작품을 무엇으로 부르니까?
2: 왕비 마마, 왕자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부르시오?
4: 싯다르타.
0: 붓다.
5: 왕비엄마께서 어머니가 되셨답니다.
4: 그 아이는 폐하의 아들입니다. 세상을 다 정복할 겁니다. 그대가 이 우주에 태어난 목적이 이미 다 이루어졌노라. 이제 돌아오라.

0: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2: 그때 인재의연 선사의 어로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3: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2: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0: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미타불에 대해서 설법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미타불에 대해서 설법을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기원정사에서 이제 기원정사에서.

하는 것은 어디냐? 기원정사라. 기원정사. 그러나 기원정사에서 서쪽으로 10만의 국도를 가면은 아미타불이 계시고, 또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아미타경을 쓰라고 독송하는 그 자리라. 그 자리에서 서쪽으로 10만의 국도. 그러나 여 정토사에서도 10만의 국도로 서쪽으로 가면 된다. 이것은 이제 자꾸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극락이 어딨냐, 서쪽으로 가면은 극락이 있다는데 어딨냐, 동쪽 서쪽이 어딨느냐, 뭐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런 사람 불교 믿지 말아야 돼. 그럴 사람은 불교 믿을 자격이 없는 거야.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의심을 낸다면은 불교 뭐라고 믿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남아미타불 하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서쪽이야,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이제 사위국기 쓰고 고도원에서 설법할 때 1250인이라는 1250인 비구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들은 전부 큰 스님들이야.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장로 사리부트라. 사리불은 지혜제일 사리불이다.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온 10대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10대 제자들이 가장 뛰어난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10대 제자들이 전부 이 설법을 듣고 찬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극락이 있느니 없느니, 아미타불이 어디 계시느냐? 내 마음이 극락이지. 건방진 소리를 한다. 천하의 건방진 소리라. 진리를 가지고 있고 저고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리불과 목련존자, 신통제일 목련존자와 마하가섭, 대가섭, 두타제일 아주 어려운 일을 많이 하시는 분. 구전 일은 다 하시는 분. 마하가전년 설법제일, 논의제일이라. 아주 부처님이 설법하시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을 때 그것을 대신에 풀이해 준다. 그 다음에 마구치라. 구치라는 장과범지라 해가지고 사리부뜨라의 큰아버지야. 사리부뜨라의 큰아버지인데 이 스님은 뭐가 취미냐면 손톱을 안 깎아. 손톱을 쫙 길러가 있단 말이야. 우리 나라에도 손톱 기르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손톱만 소지해 주고도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네일 아트라 해가지고 그러는데 인도에 가면 손톱을 평생 안 깎아가지고 이렇게 까마가 이렇게 댕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댕기는 사람 인도 가면 있어요. 그래서 구치라는 손톱이 길기로 유명한 스님이고 문답을 잘해. 자방경에서 문답제일로 등장하고, 니바다는 사리불의 그 제자인데 소욕지죠. 아주 적게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거라. 얼마나 이 스님이 그냥 수행을 잘했는지 계율을 잘 지켰는지, 부처님께서 가죽신을 신지 마라 그러니까 설산에 가서 수행하는데 맨발로 가서 수행을 해가지고 발이 전부 동상이 걸려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 내가 잘못 얘기했다. 이제 비구들 또 가죽신을 신으라. 그랬어. 그래서 스님들 구두 신는다 흉보만데요. 스님들 구두 신을 수 있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주리반타카. 주리반타카는 아주 우둔하기로 짝이 없어. 어리석기 짝이 없어. 하나 가르쳐 주면 두 가지를 잊어버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주리반타카야, 너는 매일 무엇을 하느냐? 이 방을 청소하고 도량을 청소하고 빗자루를 가지고 설고 닦고 해라. 그러면 너는 염불이 뭐냐? 설고 닦아라는 것만 외우라. 그랬다고. 설고 하면 닦아라를 잊어버려. 닦아라 하면 설고를 잊어버려. 그럼 맨 설고 닦아라, 설고 닦아라. 빗가루 저기

도량 청소를 하면서 맨 설고 닦아라 설고 닦아라만 한다. 그런데 이제 어떤 대장자 집에서 부처님을 초청했어. 부처님을 초청해 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전부 데리고 이제 갔는데 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또 더럽기도 해요. 목욕도 안 해. 냄새가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냥 가까이 하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이제 그 공양 초청을 받아 갔는데 주리반덕하는 알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중이 다 가면서 주리반덕하는 냄새 나니까 빼버리자 하고 싹 빼버리고 자기들만 싹 갔단 말이에요. 싹 가서 이제 공양을 다 받는데 부처님께서 공양을 이제 받는데 부처님이 먼저 드셔야 이제 딴 사람들도 먹을 거 아니야. 그럼 부처님이 안 먹고 가만 앉아 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 부처님 왜 공양을 드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빠졌다. 한 사람이 빠졌다. 그러니까 이제 다 쑥득쑥득한단 말이에요. 누가 안 왔지? 그러니 주리반다카를 빼놓고 온 거야. 그러니까 주리반다카를 데리러 가니까 주리반다카가 큰 스님이 북적북적 하던 곳에서 싹 빠지고 점심 공양 시간이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만 있단 말이야. 그래도 이제 설고 닦아라 설고 닦아라 하는 거라 청소하면서. 그러다가 가만 생각해. 설고 닦아라? 무엇을 설고 닦아라 하느냐? 아하, 마음을 설고 닦아라 하는 소리구나. 마음을.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마음의 돌을 탁 깨쳐가지고 그냥 돌을 깨쳐버린 거야. 제일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이제 주리반덕가를 급하게 데리러 가니까 주리반덕가 돌을 깨쳐가 하나의 광채가 난단 말이야. 그래 주리반덕가를 이제 데려와서 앉히니까 맨 앞자리에 부처님이 앉으라 그래서 공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리반다카는 우치제일 주리반다카다 그랬어요. 난타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라 마파사파제의 아들인데 사촌 동생이 이제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 이복 동생인데 출가를 했다 해서 아주 그 부처님하고 난타는 부처님하고 똑같이 닮았어. 많이 닮았어. 그 다음에 아난타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라 평생을 부처님 시공을 했다. 비서실장은 몇 년 했냐? 25년을 했어. 25년. 부처님 돌아가실 때까지 부처님을 시공했단 말이야. 나우라는 부처님 아들이라. 부처님 아들인데 이제 부처님이 다 성불을 해가지고 이제 5년 만에 이제 고향을 가는 거야. 5년 만에 고향을 가니까 야수다라 공주가 나우라 아들을 시켜서 자기 남편을 다시 절로 못 가게 잡아놓으려고 나우라를 시켰단 말이야. 야 나우라야 네가 아버지가 오면은 네가 가서 유산을 달라 그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부처님이 탁 제자들 데리고 이제 성불하셔가지고 왕궁으로 오시는데 조그마한 나우라가 딱 뛰어가가 아홉 살 때 뛰어가서는 아버지 유산을 주세요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 내가 유산을 주마 하고는 아들을 안고 그냥 다시 절로 가버린 거야. 그러나 야수다라 공주가 남편 못 가게 잡아놓으려고 꾀를 쓰다가는 그냥 아들까지 뺏기버린 거야. 9살에 이제 데려가서 출가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 나우라가 아 세상에 자기 할아버지는 임금이지 자기 아버지는 부처님이지 얼마나 빼기 좋아요. 9살 먹어서 왔으니까 그냥 그 궁 절대에서 다니면서 그냥 장난질은 다 하고 큰 스님들한테 뭐 장난질은 다 하고 그냥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루는 아 나우라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이제 하루는 잠을 자는데

나오라가 밤에 화장실을 갔다. 화장실을 가니까 이제 큰 방에 스님들이 다 자는데 그냥 그 나오라 자리를 없애버렸어. 없애버리니까 나오라가 잘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어디서 자느냐? 화장실에서 자는 거야.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자면서 아, 내가 이 잘못했구나 깨달아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수행을 잘해서 부처님의 아들로서 수행을 해서 밀양길. 옛날에는 장난꾸러기가 최고 장난꾸러기고 큰 스님들 애를 먹였는데 남이 하지 않는 어려운 일은 지 혼자 다 하는 거야. 해놓고는 내가 했다 소리도 안 해. 그래서 밀양길이라 그래서 부처님도 아들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그다음에 교범반제는 뭐냐? 우상비구라 해서 이 스님은 공양 때가 되면 그냥 스님들 하루에 한 끼만 잡수거든. 그러니까 엄청 잡수. 엄청 잡수고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소처럼 되새김질을 하는 거야. 위가 두 개라서. 되새김질을 해서 그냥 배 안에 저장을 해놨다 꺼내가지고 그냥 혼자서 그냥 꾸물꾸물꾸물 잡수신단 말이야. 그래서 우상비구라 그래서 소와 같이 닮았다 그랬어요. 빈두루파라타는 나반존자라. 나반존자. 여러분들 나반존자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딨죠? 어? 청도 운문사잖아. 아하, 이거 큰일 났네. 청도 운문사 사례야만이요. 그 청도 운문사 강원의 스님들이 250명인데, 어? 250명인데 사리암에 거기에 나반존자 한 분이 딱 앉아 있어가지고 나반존자 덕분에 청도사가 다 운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반존자는 아란존자인데 아란존자는 기도를 잘하면 효과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를 잘못하면 부정이 많이다. 그래서 청도 운문사에는 나반존자 한분 모시고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 다 모여들어가 밑에 강원의 스님들 250명이 다 먹고 살 거에 다 거기서 생긴단 말이야. 가루다이는 누구냐? 이제 가루다이는 흑인이야, 흑인. 온몸이 까만 거야. 그런데 가루다이가 하루는 이제 저녁 때 해가 넘어가고 이제 거두컴컴한데 마을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마을로 내려가니까 어떤 임신한 여인이 아이 밤에 보니까 그냥 허연 것이 번쩍번쩍번쩍 한단 말이에요. 눈만 허연이니까. 아, 귀신인 줄 알고 그냥 까무러쳐 버렸어. 까무러쳐서 유산을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이 동네 소문이 나서 세상에 스님이 마을에 내려와서 유산시켰다고 야단이란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해 떨어진 뒤에 스님들은 마을로 내려가지 마라. 그런 계율이 생겼어요. 이 스토리가 굉장히 오늘 이 간단하게 해서 그렇지. 이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시간씩 할 내용들이에요. 마급빛나는 천문학이 아주 능숙해. 하늘에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거야. 성숙제일 저기 마급빛나다. 바꾸라는 뭐냐? 바꾸라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계모 밑에서 자랐는데 계모가 그냥 이 이웃 아들을 없애려고 오만 수단을 다 쓰는 거야. 5분을 죽이려고 했는데 5분 다 살아나. 다 살아나가지고 응? 얼마나 명이 길었냐 하면은 120살까지 살아. 그때 당시에 부처님도 80까지 살으셨는데. 그래서 장수제일 바꾸라다 그래. 아르누따는 누구냐? 부처님이 사촌 동생인데 이 스님은. 부처님이 법문만 하려면 졸아. 다른 때는 졸지 않다가 부처님이 법문만 하려면 그때부터 꾸벅꾸벅 조는 거야. 그런 사람들 있지요. 학교 가서 수업 시간만 되면 졸아보는 사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되게 야단을 쳤어요.

1250명 대중이 모인 데서 꼬박꼬박 졸고 앉아서 네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세워서 너는 말이야 법문 때마다 조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부처님이 호통을 쳤더니 이 아르누따가 아 나는 이제 평생 눈을 눈꺼풀을 붙이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 눈꺼풀이 안 붙어집니까? 지저로 붙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무 줄기를 나무 이파리 그 줄기를 대가지고 딱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해놓으니까 눈이 안 붙어지니까 3개월이 되니까 봉사가 돼버렸어. 봉사.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최초로 중도서를 쓰는 중도 불교의 가장 핵심인 중도를 여기에서 설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르누따야, 내가 남불했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눈꺼풀을 붙이지 않고 그 저기 나무 저거를 해가지고 눈꺼풀을 붙이지 않으니까 실명이 돼버리지 않냐? 수행이라는 것은 적당히 해야 된다. 너는 속가 있을 때 뭐 했느냐? 그랬더니 예, 가야금을 쳤습니다. 너가 가야금을 치려면은 어떻게 내려? 줄이 탱탱하면 어떠냐? 줄이 탱탱하면 소리가 제대로 안 납니다. 줄이 느슨하면 어떠냐? 느슨하면 소리가 제대로 안 납니다. 적당하게 줄을 적당하게 해야 제대로 음악 소리가 납니다. 그것이 중도다. 그것이. 그래서 봉사는 돼버렸는데 하늘 눈을 얻었어. 천안통을 얻어가지고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자들 나오는 스토리가 하나하나가요. 대단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문수사리 법왕년은 문수보살이고 아일다보살은 미륵보살을 아일다보살이라 그래요. 건다하제보살은 향천보살에서 반야바라미를 제일 많이 행한 사람이고 상경진보살은 법화경에 나오는 보살이고 석재환행은 누구냐? 천주라고 불러. 천주. 제석천하. 제석천하. 제석천하는 천주라고 불러요. 천주라고. 그리고 불교에서는 천주님이라는 소리가 경전에 다 나와. 내가 한번 역사협회사를 보니까 KBS 한상 기자인가? 그 기자가 하는 역사협회사를 한번 보니까 신라시대에 기와장에다가 천주라는 이름이 새겨진 기와장이 나왔다. 근데 이것이 뭐냐? 아, 신라시대 천주교가 들어와서 천주라고 했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역사협회사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런 내가 한 기자를 잘 알아가지고 한 기자한테 전화를 했어. 이 무식한 사람들아. 그것은 제석천왕을 천주라고 경전에 다 나오는 얘기야. 천주님이라고 나오는 얘기야. 천주라고 부르는 것은 중국에서도 부르지 않고 일본에서도 천주라고 안 불렀어. 천주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우리나라에서 천주라고 불렀어. 그것이 조선 말이야. 1800년도 후반기에 가서 천주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런데 신라시대 기와장에 나온 걸 가지고 아 이거 천주교가 들어와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서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이렇게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다 모인 이 장소예요.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아미타불에 대해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진짜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는 종교서적이 없어.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가 있다 그러는, 천당이 있다 그러는데 천당이 어디 있느냐? 성경을 신약 구약 다 듣기 봐도 천당이 어디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천당이 어디 있다는 얘기가. 내가 이걸 가지고 서울대학에서 세미나를 했어. 그런데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와서 이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럼 불교에서는 극락이 어딨냐?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억 국도를 지나면 극락이라는 세계가 반드시 있다 그랬거든. 그런데 이렇게 딱 눈에 보이게 딱 꼬집어서 얘기한 불교인들은 극락이 어딨냐? 내 마음이 있다고. 지 마음이 극락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극락이냐 말이야. 극락이라는 것은 다시 지옥이 없어야 돼. 지옥이.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은 한 번은 기뻤다가 한 번은 슬펐다가 괴로웠다가 이것이 그냥 하루에도 수천 번, 8만 4천 번 하루에도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수산대에서 뭐라 그랬냐. 성가구감에서. 마음이 극락이라 그랬는데 극락은 영원히 즐거운 곳이지 괴로움이 없는 곳이다. 그런데 네 마음도 영원히 즐거우냐? 영원히 즐거우냐? 영원히 즐겁지 않으면 그것은 극락이 아니야. 그러게 서산대사가 성가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꼬집어가지고 틀림없이 있다라고 하는 그 세계, 거리, 방향, 거기에 환경,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불교인들은 안 믿고, 천당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 그래요. 하늘이 어디 있냐, 땅에서 1m면 떨어지면 하늘이야. 그걸 공중이라 그래. 그런데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는, 그거는 기독교인들은 어쨌든 천국에 가려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게 지금 2000년 동안 유럽 문화를 지배해왔어요. 지배해와서. 그것이 이제 과학 문명이 나타나고는 부정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것만 확실히 믿으면 오늘 이제 설범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라. 더 이상 뭐 아미타경 얘기할 필요가 없어. 아미타경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10만억 불토를 지나서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 거기에는 아미타불이 계셔. 지금도 설법한다. 지금도. 우리 극락 전에 부처님은, 현재 설법이네요. 결인이. 손의 모습이. 왜냐? 아미타불이 극락세계에서 지금도 설법하기 때문에 내가 인도에 가서 전부 사진을 찍어 와서 불상을 조성할 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현재 설법인의 부처님을 모신 거라. 극락장 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그만큼 기도하기 좋은 곳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그것을 믿지 않고 뭘 때문에 연가천도 합니다. 아, 염불하는 사람이 믿지 않고 염불한다면 그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러면 49제 지내지 말고 연가천도도 하지 말아야 돼. 자기가 믿지 않으면서 연가를 보고 가라면 어떻게 되냐.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염불할 때마다, 천도할 때마다 느낌이 와, 느낌. 내가 간절히 하면은 그 영가가 환희하는 느낌이 온다. 이 정토사는 이 세계를 이제 그대로 하기 위해서
살이 부려 그 세계를 어째서 극락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 나라 중생들은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즐거움뿐이야. 얼마나 즐거우냐 하면 지극히 즐겁다. 그래서 지극히 하는 극자를 쓴 거예요. 극자. 그냥 낙국이라고 해도 되는데 극락국이라 하는 것은 대단히 즐겁단 말이에요. 이것은 상대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절대적인 즐거움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그 나라에는 국토의 일곱 겹으로 된 남강과 일곱 겹으로 된 남한과 일곱 겹으로 된 가로수가 줄지어 있어가지고 모두 네 가지 보배로 이루어져 온 나라의 투루하게 전체가 보배라. 그래서 우리 정토사에도 이것을 아미타경에 의해서 이 정토도량을 한번 그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극락세계는 들어가는 입구에 연못이 있어가 연꽃이 피고 그 위에는 나무가 있어가지고 일곱 줄을 댄 나무가 있어서 거기에는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누각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딱 보면 저 아래 연밭이 있고 그 다음에 백일홍이 있고 계단이 있고 해서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특히 아주 연꽃이 걸려와서 많이 피었어요. 또 백일홍이 엄청 잘 피었어. 그런데 내가 딱 방에서 보면 말이지 등산객들이 여기 차를 떼면서도 그 연밭 앞에 주차장에 차를 떼면서 연꽃을 못 보고 가요. 나중에 내려도 아 여기 연꽃이 있었네 그러면 우리 신도들도 내가 딱 보거든. 보면 차 대고 그냥 야, 올라오기가 바빠. 한 바퀴 척 한 5분이면 한 바퀴 쓱 돌고 올 텐데. 좀 불교는 건 뭐냐. 멋쟁이들이 할 수 있는 종교야. 멋쟁이들이. 멋이 없으면 불교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데 그냥 급급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급급해가지고는 불교 할 수가 없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멋쟁이들이라야 할 수 있어. 이 도량이 그렇게 잘 끼면 왔는데 멋을 한번 못 피우면 어떻게 되느냐.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TV 붓다웨이입니다.

0: BTN은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1: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3: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4: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팀 부따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따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5: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9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BTN 불교TV 1층 법당에서 매주 일요일 제방의 선지식과 덕망 높은 스님들을 모시고 봉행하며 전 세계와 전국의 불자 시청자들에게 방송됩니다. 오는 8월 2일에는 일중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 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 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합니다.

0: 되길 바랍니다. 거룩한 승보공양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지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억조 장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계단 외우고 있었는데 아휴, 너무 어려워.
1: 에이, 구구단이 뭐가 어렵냐?
0: 구구는
1: 구령사.
0: 구구단 쉽다며.
1: 구구단만 모르는 거거든. 그리고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구령사라고 이야기하려다가 말이 헛나간 거라고.
0: 알았으니까 구룡사가 어떤 절인지 말해봐.
1: 신라의 의상대사가 창건한 구룡사는 원주 8경 중 제1경으로 꼽는 아름다운 사찰이야. 우리나라 대표 관음성지 중 하나고. 그래서 구룡사는 옛날부터 도선, 무학, 휴정 같은 고승들이 불법을 닫던 영서지방의 수찰이었다고.
0: 수찰이면 최고의 사찰이란 거잖아.
1: 맞아.
0: 수찰엔 어떤 전설이 있는지 궁금한데.
1: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원주 구룡사로 고고. 1300년 전 절터를 찾아다니던 의상 스님은 치악산에서 명당 중에 명당을 발견했는데 바로 커다란 연못이 있는 치악산 중턱이었죠.
2: 연못을 메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아니, 저건!
1: 연못에선 승천하지 못한 용 9마리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3: 이곳에 사찰을 짓겠다.

0: 인간 딸미한테 연못을 내줄 순 없지.
1: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과 계곡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어버렸죠.
0: 그 인간도 물에 빠져 죽었겠지. 이제 이 연못은 우리 거야. 저게 뭐지?
1: 죽었으리라 생각한 의상 스님이 배 위에서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배에서 내려온 의상 스님은 부적 하나를 연못에 던지며 용들에게 이렇게 외쳤죠.
2: 이곳에 사찰을 지어야겠으니 그만 승천하거라.
1: 그러자 연못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고 뜨거움을 견디지 못한 용들은 연못을 빠져나와 급히 동해 바다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용들이 사라지자 의상 스님은 연못을 메워 사찰을 창건한 후 아홉 마리의 용이 살았다는 뜻의 구룡사라 이름 붙였답니다.
3: 그럼 용들은 모두 동해로 간 거네?
4: 아니, 용 하나가 눈이 멀었었거든.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500년을 살았지.
3: 아휴, 불쌍하다.
4: 걱정 마. 착한 거북이를 만나 승천했으니.
3: 거북이? 혹시 거북바위의 거북이?
4: 오, 맞아. 그것도 구룡사 이름과 관계가 있지. 좋아, 이번엔 구룡사 거북이 전설로 떠나야겠다.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1: 조선시대엔 치악산 산나물이 귀한 곡물이라 궁으로 보내졌는데 구룡사 스님들이 이 공납에 책임을 맡게 되었죠. 그러자 무력을 가진 스님들이 생겨나 공납하러 온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5: 나물값을 제대로 받고 싶으면 돈을 더 가져오게.
6: 아니, 어쩌다 이리 무력이 생기셨습니까? 됐습니다. 이제 더는 이곳에 오지 않겠습니다.
1: 스님들의 욕심으로 인해 사찰이 점점 쇠락해지던 어느 날 한 노스님이 구룡사를 찾아왔습니다.
7: 저런 배 거북바위를 쪼개 없애게. 그러면 쇠락의 기운을 멈출 수 있을 테니.
1: 그 말을 들은 스님들은 바로 거북바위를 반으로 쪼개버렸죠. 하지만 구룡사는 점점 더 쇠락해져서 불자 없는 사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 한 명이 또 구룡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6: 아휴, 원래 이 사찰은 거북바위가 절의 기운을 지켜왔는데 그 바위를 쪼개어 운이 막혔습니다.
8: 그럼 어찌해야 좋을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6: 죽은 거북의 이름을 살려 사찰 이름을 아홉구 대신 거북구로 쓰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1: 그렇게 아홉구에서 거북구로 이름을 바꾼 후 신기하게도 기울었던 사세는 점점 살아났고 구룡사는 다시 대차를 이루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답니다.

0: 왜 이렇게 멍하게 있는 거야?
1: 생각 좀 하느라고.
0: 생각? 무슨 생각?
1: 어떡하면 관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0: 이은, 불법 닦을 생각은 안 하고.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수덕사다. 수덕사는 관음 보살을 만나 창건한 사찰이거든.
2: 수덕사?
0: 충남 예산의 수덕사는 백제 때 세워진 천년 고찰이지. 스님들이 불법을 배우고 수행할 수 있는 선원, 강원, 유런을 모두 갖춘 곳을 총림이라고 하는데, 수덕사는 덕숭 총림을 품은 큰 사찰이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 건물 중 하나인 대웅전이랑

유물들을 간직한 유서 깊은 사찰이기도 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 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덕사로 고고!

0: 백제 홍주 마을의 수덕 도령은 사냥을 나갔다가 우연히 만난 이름 모를 낭자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상사병에 걸린 수덕 도령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죠.
1: 도련님! 드디어 그분을 찾았습니다!
2: 응? 정말이냐?
1: 네! 그분은 아랫마을에 사는 덕숙낭자였습니다.
0: 수덕도령은 그 길로 덕숙낭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2: 덕숙낭자님, 부디 저와 혼인해 주십시오.
3: 소원을 들어주시면 승낙하겠습니다.
2: 아, 네. 무슨 소원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3: 저를 지어주세요.
2: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지어드리겠습니다.
0: 수덕도령은 덕숙낭자의 소원대로 절을 짓기 시작했는데 무슨 일인지 번번이 불이나 완성이 자꾸만 늦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절은 완성되었고 마침내 수덕도령과 덕숙낭자도 혼인을 하게 되었죠.
2: 이제 우리가 혼례를 마쳐 부부가 됐습니다.
0: 수덕도령이 기쁜 마음으로 신부가 된 덕숙낭자를 안으려는 순간 요란한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덕도령과 덕숙낭자가 놀라 밖으로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이 맑게 개었죠.
2: 하늘이 우리가 부러워 장난을 쳤나 봅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3: 전 그만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듯합니다.
2: 아, 제자리라뇨? 그게 무슨 말입니까?
3: 바위 속이요.
0: 그 말을 남기고 덕숙낭자는 버선 한 짝만 남겨놓은 채 바위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2: 바위 속으로 사라지다니 말도 안 돼.
0: 그 순간 덕숙낭자가 사라진 바위에 관음버선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 저건 관음꽃인데 그럼 덕숙낭자가 관음보살이었던 건가?
0: 덕숙낭자가 관음보살의 화신임을 깨달은 수덕도령은 덕숙낭자를 만났던 산 이름을 덕숭산, 수덕도령이 지은 절을 수덕사라 이름 짓게 되었답니다.
4: 결심했어.
0: 뭘?
4: 불법을 열심히 닦아서 나도 관음보살님을 만날 거야.
0: 좋은 자세야.
4: 그런데 이건 뭐야? 만공탑?
0: 만공스님을 기리기 위한 탑이야. 만공스님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 불교를 지키기 위해 총독부와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시거든.
4: 우와, 진짜? 엄청 멋진데?
0: 좋아, 절 따라 전설 따라 이번엔 만공스님과 만공스님의 스승이신 경허스님 이야기다. 고고! 해질 무렵 만공스님은 스승 경허스님과 탁발을 마치고 절로 돌아오고 있었는데요.
5: 스님, 천천히 가십시오. 다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6: 조금만 가면 된다.
5: 다리가 천근만근입니다. 바람도 돌덩이처럼 무겁고요.
6: 내 너에게 가르침을 주어야겠구나.
5: 스님, 큰일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옵니다.
6: 큰일은 죽어라 도망치면 될 것을.
5: 잡혀도 뼈도 안 남을 텐데. 어서 도망가요, 스님.
0: 그렇게 경허 스님과 만공 스님은 험난한 산길을 도망쳐서 겨우 절에 도착하게 되었죠.
5: 아유, 겨우 도망쳤네요.
6: 다리가 아프다더니 잘도 뛰는구나.
5: 아, 그거 사람들한테 잡힐까봐.
6: 만공아, 파랑이 무겁더냐?
5: 아, 무겁긴요. 정신없이 도망치느라 파랑을 맨 줄도 잊었는데요.
6: 그거다. 무거운 것도 괴로운 것도 다 마음에 달린 게야.
5: 아, 그러네요. 도망치려는 마음 때문에 아픈 다리도 있고 무거운 파랑도 있고. 아, 스님, 큰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0: 그 후로 만공 스님은 불법을 닫고 마음을 정진하여 나라와 불교를 지키는 큰 스님이 되었답니다.
7: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9: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10: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8: 무명사회주 무명 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초기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

0: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1: 네.
0: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0: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1: 네.
0: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한 15년 됐다 그러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지고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0: 네. 예.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2: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네.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아.

0: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1: 예, 그렇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1: 예.
0: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이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1: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예.
0: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1: 예.
0: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1: 그러니까요.
0: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1: 예.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 예.
0: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2: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1: 그 연골 주사를 세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2: 네.
1: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2: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2: 네.
0: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2: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 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2: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2: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2: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2: 네.
0: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 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그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증식조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라는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간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딱 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 수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2: 이분도
0: 맞습니다.
2: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네.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네.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 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 저요?
2: 네.
3: 49년생.
2: 49년생이시고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3: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3: 아니,
0: 네.
3: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3: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3: 네. 아이고, 아니, 두 번은 네. 자러서 다시 한 번 한 거고요.
0: 네.
3: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3: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수술을
0: 안 아프고
3: 안 아픈데
0: 네.
3: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3: 네. 네.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3: 여러 번 병원에는
0: 네.
3: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0: 네.
3: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맞고
2: 네.
3: 물도 빼고
2: 네. 아, 네. 물도 빼고
0: 네.
3: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3: 저기
0: 주사를 맞았어요?
3: 한 번씩 맞는 거
0: 네.
3: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3: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달은
2: 네, 한 달.
3: 네.
0: 한 달은 조금 너무 짧은 네.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3: 네.
0: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 아.
0: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 네네.
0: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수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수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수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 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3: 네.
2: 네. 네.
3: 그러지 않아도 아유 네.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네.
3: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0: 네.
3: 제가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이번에도
0: 아, 예.
2: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3: 네.
2: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2: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네.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 네.
0: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승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 아니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0: 네,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에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2: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0: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주사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0: 그렇죠.
1: 주사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2: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0: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염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임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우리가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2: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2: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년.
2: 50년생이시고.
3: 네네.
2: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증이 드렸습니다.
4: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4: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4: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네네.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4: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4: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있을 때 괜찮아요.
4: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4: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4: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4: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4: 협착증이나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3: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4: 네.
3: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애쓰따로.
4: 네네네네.
3: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4: 네.

0: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1: 어머님 혹시 정밀 검사 받아보셨어요?
0: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1: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0: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1: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님 네. 그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0: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1: 네.
0: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1: 네.
0: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2: 네.
0: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근육을 키워라.
1: 네네네.
0: 그런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1: 어머님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0: 네.
1: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2: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3: 많이 답답하죠.
2: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1: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2: 네.
1: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3: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2: 네.
3: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1: 네.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3: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1: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3: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1: 네.

0: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네.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2: 예, 예.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 저요?
3: 네.
2: 67이야.
3: 어허.
1: 60대 후반.
3: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2: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2: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3: 어허.
2: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3: 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2: 예, 네,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2: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0: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2: 예, 앉아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2: 허리에 차는 거
0: 네.
2: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채우시고 네. 네. 네.
2: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2: 예, 예. 그전에 제가 3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1: 시술을요?
2: 예, 예.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2: 예, 5분도 못 걸어요.
1: 예.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2: 예예.
0: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2: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0: 아, 왜 안 하셨어요?
2: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0: 예, 그렇죠.
1: 네.
2: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예.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1: 그러니까요, 네.
2: 예, 예.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2: 예.
0: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2: 예.
0: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예. 좀 찾아가셔서요.
2: 예.
0: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2: 예.
0: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2: 예.
0: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2: 예.
0: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2: 예.
0: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0: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네.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네.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1: 근데 그때 원장님, 네. 그냥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2: 아, 수술 없이.
1: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0: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1: 네.
0: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3: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0: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3: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6: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5: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봇이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비티엔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우주에 갖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포

0: 설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세포와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현장에서 600년 전통의 진관사 국행수륙제가 펼쳐졌습니다. 종교적 예술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향한 염원도 전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스마트폰 대신 산사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대구 동화사와 청도 운문사가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를 열고 부처님의 자비와 배려를 배우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월운순이 원력으로 시작한 남양주 봉선사 여름 숲속 학교가 올해로 50회를 맞았습니다. 아이들은 이틀간 눈높이에 맞는 불교 문화 체험을 통해 부처님 품 안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불교계는 40년 전부터 병원 법당을 운영했지만 이어갈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위기의 병원 전법 첫 순서, 원력으로 버티고 있는 병원 전법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 세계 문화유산 관계자들이 모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현장에서 600년 전통의 진관사 국행수륙제가 펼쳐졌습니다. 국가무형유산의 종교적, 예술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향한 염원도 전했습니다.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입니다.
1: 긴 호흡의 범패가 백스코 전시장에 울려 퍼지고 스님의 절제된 몸짓과 화려한 의복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전 세계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모인 백스코에서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수륙제가 펼쳐졌습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기간 마련된 이번 시연은 지난 26일부터 오늘까지 백스코 대한민국 관 내 공연장에서 사흘간 이어집니다. 진관사 국행수륙제는 조선 초 태조가 왕실과 중생의 안녕을 기원하며 진관사에 수륙사를 건립한 데서 시작돼 60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함께 아울러서 천도하는 게 수륙제거든요. 또 이제 이게 유네스코의 이제 등재를 앞두고 더 소중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1: 범패와 작법무, 의식 장엄이 어우러진 국행수륙제는 불교의 종교적 의미와 음악, 무용, 미술의 예술성을 함께 담은 종합문화유산입니다. 휴일을 맞아 백스코를 찾은 많은 시민도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전통 불교 의식의 소리, 화려한 의복과 문양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3: 신기해서 찾아보니까 바라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들었을 때 뭔가 갑자기 좀 깨끗해지는 기분이 좀 들었어요.
4: 혹시 너무 문양이랑 이런 게 아름다워서 놀랬습니다.
1: 진관사 홍보부스에서는 수륙제에 사용되는 전통 지화를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도 마련됐습니다. 관람객들은 종이꽃을 만들고 수륙제의 역사와 의식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며 전통 불교 문화를 더욱 친숙하게 만났습니다. 국경과 종교를 넘어 모든 존재의 화합과 평안을 발원하는 진관사 국행수륙제. 부산에서 세계인과 만난 600년 불교 문화의 울림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0: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관 전시장을 방문해 주요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백스코에 마련된 대한민국관을 둘러보며 한국의 우수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살피고 세계 속에 빛나는 우리 문화유산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통도사, 해인사, 진관사 등 불교 관련 전시관을 집중적으로 관람하며 천년 넘게 이어져온 불교 문화유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날 관람에는 범어사 수좌 수불스님, 범어사 주지 정오스님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제1차관, 허민국가유산청장, 조계종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과 범어사 신도회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부처님의 첫 설법지이자 불교 4대 성지 중 한 곳인 인도 사르나트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데 한국 불교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28개 회원종단은 공동 담화문을 통해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르나트의 세계유산 등재가 확정된 것은 불교사 문화적으로 매우 각별하고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단협은 사르나트는 지혜와 자비정신이 처음 펼쳐진 성스러운 공간이자 인류 공통의 자산이라며 등재를 계기로 초전법륜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0: 국토 방위에 헌신하는 해군 장병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태고종은 어제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부산교구 종무원장 자관 스님을 비롯한 주요 부서장 스님 등 20여 명과 함께 해군 작전 사령부를 방문한 가운데 곽광섭 사령관에게 위문금 500만 원을 전달하고 부대 내 해운사 법당을 찾아 격려금과 보식금 등 200만 원을 희사했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험난한 바다 위에서 국방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해군 장병들과 지휘관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육해 공군 장병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곽광섭 해군 작전 사령관은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해 부산 교구 스님들께서 방문해 주신 덕분에 장병들의 안녕과 무사가 보장될 것 같으며 따뜻한 격려와 좋은 인연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화답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방학 아이들이 스마트폰 대신 산사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대구 동화사와 청도 운문사가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를 열고 놀이와 수행, 공동체 생활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배려를 배우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바루를 앞에 둔 아이들이 두 손을 모으고 조심스레 공양을 시작합니다. 바루 공양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한 그릇의 밥에 담긴 감사와 나눔의 의미를 배우며 수행의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2: 바루 공양 너무 맛있었거든요. 근데 단무지 먹을 때 뭔가 좀 맛이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한 페이지의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1: 동화사 성불 어린이 여름 캠프가 지난 25일부터 2박 3일 동안 미취학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100여 명의 어린이들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예불, 108배, 촛불 명상 등 단순한 체험이 아닌 서로를 배려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살아있는 불교 교육의 장입니다.
3: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한 단계 더 부처님과 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1: 공양을 마친 아이들은 동화사 경내에 마련된 물놀이장에서 더위를 식히며 환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동화사 주지 선광스님과 사중 스님들이 직접 물놀이에 함께하며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엄격하게만 느껴졌던 스님들의 모습 대신 친구처럼 함께 뛰어노는 모습은 아이들에게 오래 기억될 특별한 추억이 됐습니다.
4: 스님들과 아이들과 밀착된 생활을 하고 있고 수행하는 모습들을 느끼고 그래서 사찰이 이런 일을 하는 이런 곳이구나 인식들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반응은 좋습니다.
1: 같은 날 청도 운문사에서도 65명의 어린이가 참가한 제46회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가 열렸습니다. 올해 캠프의 주제는 세계적인 인기 게임인 모여봐라 동물의 숲. 자연 속에서 서로 협력하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임의 세계관을 불교적 가치와 접목해 아이들이 마음의 힘과 공동체 정신을 배우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운문사를 하나의 섬으로 동물 친구들과 함께 마을을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설정해 현실의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3: 어린이 불교의 어떤 메카가 되려고 하는 이미 메카이고 이제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어린이들이 많이 불안하고 힘든데 이런 사찰에 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제 편안해지는.
1: 입제식을 마친 아이들은 찾아보자 운문 대탐험대를 통해 사찰 곳곳을 누비며 보물찾기를 하고 강강술래와 캠프파이어로 우정을 쌓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시원한 물놀이로 한여름 더위를 잊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캠프의 마지막 날은 신라 화랑들이 운문사에서 세소고개를 받았던 전통을 되새기는 숙여의식. 아이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생명을 아끼며 바르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놀이 속에서 자연을 배우고 수행 속에서 배려와 나눔을 익힌 올여름 산사체험. 동화사와 운문사의 여름 불교 학교는 아이들에게 더위를 잊게 하는 피서이자 몸과 마음이 함께 성장하는 특별한 여름 선물이 됐습니다. BT 뉴스 엄창현입니다.
0: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남양주 봉선사에 모였습니다. 올해로 50회를 맞은 봉선사 여름 숲속 학교가 열린 건데요. 아이들

0: 이른 이틀간 눈높이에 맞는 불교 문화 체험을 통해 부처님 품 안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1: 어느 때보다 맑고 청아한 삼귀위와 반야심경이 문학산 자락에 울려 퍼집니다. 두 손을 곱게 모아 올린 고사리 손으로 이틀간의 사찰 생활을 훌륭히 해내겠다는 야무진 입재 다짐을 해봅니다.
2: 스님을 만났을 때는 합장하고 인사를 잘한다. 수련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이 부처님 품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3: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주님이랑 만나게 되어가지고 좋았을 것 같아요.
4: 절에 대해 좀 친근감을 더 가지는 걸. 여름방학 동안 뭐 며칠 길게는 아니지만 여름방학 중에 추억이 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1: 올해로 50회를 맞이한 봉선사 어린이 여름숲속학교. 봉선사 여름숲속학교가 더 특별한 이유는 세대를 이어 맑은 불심이 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여름 캠프를 통해 싹을 틔우고 불자로 성장한 이들이 이제는 선생님과 조력자가 돼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이들의 불교 문화 체험을 돕고 있습니다.
5: 이 친구들을 제가 선생님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어려움 없이 부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6: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좋게 선생님들이 신경 쓰셔가지고 꾸리는 거기 때문에 더 오래오래 많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1: 경내 효월당에서 입재식을 마친 아이들은 3355 모여 흰 도화지에 알록달록 각자만의 불국토를 그리며 상상력을 키워갑니다.
7: 부처님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8: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7: 기도하고? 어때요, 부처님 그려봅니까?
8: 부처님을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부처님 마음으로 생각하고 친구도 배려하고 그랬거든요.
1: 봉선사 여름숲속학교는 어린이 전법에 심혈을 기울였던 월운 스님의 원력으로 1973년 창설된 불교계 최초 숲속 어린이 수련회입니다. 반세기 동안 수많은 천진물들에게 불심을 심어주는 요람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9: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미 아름다운 연꽃이에요. 근데 연꽃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죠? 예, 잘 지키려면은 1박 2일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부처님처럼
1: 1박 2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108 염주깨기부터 타종 체험, 연밭에서 명상과 플로깅, 마지막 수계식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됩니다. 부처님 품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모든 과정은 잊지 못할 삶의 자양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 레크레이션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린글린 게 좋아요.
11: 기대되는 건 이제 명상을 하고 하면은 이제 마음이 진정이 되고 레크레이션은 노니까 이제 신나니까 좋은 것 같아요.
12: 그 후에 느낌이 어떨지 궁금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1: 봉선사 여름숲속학교는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자연을 돌려주고 바쁜 일상에서 잃어버린 동심과 맑은 불심을 일깨워주는 장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깨달음의 사회화로 중생을 위한 보살도를 실천했던 태공당 월주대종사의 열반 5주기 추모 다례제가 17교구본사 김제 금산사에서 봉행됐습니다. 금산사는 지난 26일 경내 처형기념관에서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원행스님, 회주도법스님, 주지화평스님, 원로의원 법등대종사, 월정사주지 정념스님, 선운사주지 경우스님,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한광수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문도대표 도법스님은 상좌들이 생전 스님의 원력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부끄럽다며 문도 모두가 더 열심히 수행하고 자비 실천에 앞장서 스님께 당당한 수행자가 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조계종 제17대, 28대 총무원장을 지낸 태공당 월주 스님은 국제구호단체 지구촌 공생회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나눔의 집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 한국 불교가 깨달음의 사회화를 실천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사투를 벌이는 병원에선 환자와 보호자들의 절박한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불교계는 40년 전부터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병원 법당을 운영하며 전법에 나섰지만 이젠 후대를 이어갈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BTN 뉴스가 마련한

0: 기획보도, 생사의 최전선 위기의 병원전법 첫 순서로 원력 하나로 버티고 있는 병원전법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1: 하루에도 수백 번 생사의 기로를 오가는 긴박한 의료 현장,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입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과 초조한 환자들로 가득한 로비를 지나 지하 2층으로 내려가면 거짓말처럼 고요하고 아늑한 공간이 나타납니다. 고작 5평 남짓한 자그마한 공간이지만 불자 직원은 물론 절박한 심정으로 가피를 구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겐 더없이 소중한 안식처, 바로 병원법당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곳에선 매일 누구나 스님을 만나 마음을 치유하고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2: 뭐 오전 오후로 나눠서 병실을 다 돌고 또 법당에 오는 환자들 이렇게 만나고 한 달에 한두 번이라든지 세 번 환자들 직원들 법회를 또 운영하고 있어요.
1: 지도법사의 일과는 단순히 법당을 지키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만나는 환자들의 절박한 호소는 물론 생사의 기로에서 터져나오는 유가족들의 눈물까지 온몸으로 감내해야 하는 고된 소임입니다. 시시각각 불어닥치는 슬픔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받아내다 보니 스님과 봉사자들의 심신 역시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어떻게 제가 한마디 위로를 하는 거에 따라서 저분이 오늘 그래도 긍정적으로 가실 수 있나. 근데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사찰에서는 만약에 몸이 힘들다면 여기서는 몸과 마음이 다 힘든 것 같아요.
1: 이 같은 고단함은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전법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 병원법당의 공통된 현실입니다. 생사의 최전선에서 불자들의 마지막 보루가 돼주는 소중한 공간이지만 병원의 법당을 열고 유지하는 건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일산병원의 경우 고향 기쁨정사 주지 지인 스님이 포교 원력을 세워 10년째 활동 중인데 전국 대부분의 병원 법당이 이처럼 스님 개인 원력에 의지해 탄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종단 차원의 지원 체계가 미약해 법당 운영비가 부족할 때마다 지도법사가 본사 차례 재정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 경제적인 부분과 그 거처 이런 것들이 그 특화되지 않는 상황일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지요. 스님들이 이렇게 그 환자 돌봄에 그런 능력들을 또 배양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비의 도량이지만 정작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병원전법의 현주소. 원력 하나로 버텨온 병원법당들은 이제 시스템의 부재 속에 지속 가능한 대안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정선 정암사가 지난 25일 문수전에서 여름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세 번째 시즌을 이어가는 정암사 대표 문화 콘텐츠 3소 4개는 계절마다 시대적 화두를 인문학과 예술로 풀어내는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여름 콘서트는 기후위기 시대 공존에 대한 성찰을 주제로 생명과 공존의 가치를 불교적 시각과 현대 인문학으로 조명했습니다. 재즈 피아니스트 박지용과 베이시스트 조성덕은 산사와 어우러지는 재즈 공연을 선보이며 생명과 공존의 의미를 음악으로 전했습니다. 정암사 주지 천웅 스님은 천년고찰에서 펼쳐지는 인문학과 음악을 통해 생명과 공존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천년의 숨결을 따라 예천의 국보와 보물을 만나는 특별한 순례가 펼쳐졌습니다. 예천군과 BTN 투어는 지난 26일 서울 광주 지역 불교 순례단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16 국보 보물 순례 팸투어를 성황리에 운영했습니다. 천년의 숨결 따라 국보를 만나달 주제로 열린 이번 팸투어는 기도와 문화 해설, 명상, 사찰 순례를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안병윤 예천군수는 첫 순례지인 한천사에서 순례단을 환영했으며 참가자들은 BTN 불교TV 가족 기도법사 도환 스님의 지도 아래 기도법회를 봉행하고 보물 철조 비로자나불 좌상을 참배했습니다. 이어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는 전문 해설과 함께 탑돌이와 발원 기도를 올렸고 마지막 순례지인 용문사에서는 국보 대장전과 윤장대를 둘러보며 법문과 명상을 통한 천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4: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0: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

0: 의미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젊은 감각으로 새로운 불교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는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 불교 동아리 템플 애플의 회장인 서성우 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0: 아직 학생이죠?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그런 거 얼굴이 엄청 앳돼 보여요.
1: 감사합니다.
0: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인 서성우라고 합니다. 현재는 사회과학대 불교동아리 템플애플의 회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 재미난 이야기 함께 나눌 텐데 우리 서성우 회장님이 불교 동아리 템플 애플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해줄 세 가지 키워드를 직접 뽑아왔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뭘까요? 단과대에 처음 열린 불교. 해주실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저희 학교가 동국대학교인데 그 불교 종립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단과대 내에서는 쉽게 불교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단과대 최초로 불교 동아리를 만들고 단과대학교 학생들끼리 함께 불교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시간을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첫 번째 키워드로 단과대에 처음 열린 불교를 선정하였습니다.
0: 그 동국대가 불교 종립 학교잖아요. 근데 단과대에는 불교 동아리가 따로 없었나요?
1: 네, 저희가 2024년에 처음 템플애플이 창설되기 전

0: 전까지에는 중앙 동아리 동뿔만 있었을 뿐 단과대학교 별로는 불교 동아리가 없었는데요. 이 점이 조금 아쉽다. 단과대학교 학생들끼리도 한번 그 불교 동아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최초로 단과대 최초로 불교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동국대 대학교 자체 불교 동아리는 있었지만 동국대 각각의 단과대에는 불교 동아리가 따로 없었고 최초의 동국대학교 단과대 불교 동아리가 바로 템플 애플이라는 그런 이야기네요.
0: 네, 말씀해주신 부분이 정확히 맞습니다.
1: 예, 제가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한 게 예, 이거 보고 계신 분들 헷갈려서 아니 동국대 불교 동아리가 없었어? 이렇게 헷갈리실까 봐. 그래서 불교 동아리는 원래 있었고 단과대에 불교 동아리가 없었던 게 단과대에도 각각의 불교 동아리가 이제 여러 개 새로 생기게 되었다. 그 중에 단과대에서 새로 생긴 첫 번째로 새로 생긴 동아리가 바로 불교 동아리가 템플 애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0: 네, 정리 감사합니다.
1: 근데 템플 애플이 무슨 뜻이에요?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0: 저희 동아리 명이 이제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명인데요. 템플과 애플이 합쳐졌습니다. 템플이라고 하면 좀, 이건 익숙할 것 같은데, 왜 애플이 붙여졌냐, 이렇게 의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가 아무래도 사회과학대이다 보니까, 줄여서 사과대, 해서 사과를 딴 애플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템플과 애플이 합쳐진 템플 애플이 되었습니다.
1: 맙소사. 사회과학대를 동국대 안에 있는 사회과학대를 줄여서
0: 네, 맞습니다.
1: 사과대
0: 네.
1: 사과. 그래서 애플을 붙인 거예요? 아, 진짜 기발하다. 정말 재밌네요. 요새 애들 너무 재밌네요.
0: 감사합니다.
1: 저는 그런 약간 아재 개그씩 말장난 개그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평생 중학생이란 얘기가 있어요. 내가 중이다.
0: 중학생.
1: 아, 저 이런 거 아닐까요? 저 당황하셨죠?
0: 네, 조금
1: 아,
0: 당황했어요.
1: 숙으로 읽혔나요? 욕은 안
0: 아니.
1: 했습니까?
0: 욕은 안 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웃쩍한 얘기예요. 예. 근데 아, 사과대도 똑같네요.
0: 네, 그런 의미에서. 네.
1: 사회과학대, 사과, 그래서 애플. 예. 아, 너무 재밌어. 저 이런 개그 너무 좋아하거든요. 템플 애플. 저 템플 애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이 몇 분이 있나요?
0: 저희가 템플애플 전용 카톡방이 따로 있는데 그 카톡방에는 670명 정도가 있고
1: 670명이요?
0: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올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저희가 불교를 조금 딱딱한 가르침으로 소비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단한 체험 위주 프로그램들로 많이 구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카톡방, 단톡방이라고 하죠.
0: 네, 맞습니다.
1: 단톡방에 670명이 있으면
0: 네.
1: 서로 한마디씩 하면 막 글이 다다다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럼 어떻게 해요? 괜찮나요?
0: 그래서 그
1: 예.
0: 부분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서 그 카톡방은 공지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1: 공지용으로만.
0: 그래서 회장, 부회장과 운영진 친구들이 그 프로그램 안내나 아니면 유의사항 전달용으로만 쓰고 있고 일반 부원분들은 그 거기서의 사담은 자제하기를 양해 부탁드리고 겐톡으로 나눠드리라 이렇게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1: 개인톡으로.
0: 개인톡, 네.
1: 근데 상상을 해봤는데 670명이 있는 카톡방에 공지사항을 올렸어요. 몇월 며칠 날 어디서 만나겠습니다 했는데 학생들이 예예예 670명이 네네네네네 올라가면 엄청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0: 네,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네, 공지용으로만
1: 공지용으로만 굳이 대답할 필요
0: 네,
1: 없다.
0: 맞습니다.
1: 공지용으로만. 아, 재밌습니다. 아, 670명이 저 어쨌거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듣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네요. 그러면 우리 서성호 회장님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에 오셔서 많고 많은 동아리 중에서 불교 동아리 템플 애플에 들어가게 된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0: 저는 동국대학교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불교를 조금 가까이에서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법회라든지 아니면은 템플스테이 같은 간단한 신행 활동 등에 열심히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0: 그래서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연들을 알게 되고 그 인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인연이 굉장히 소중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연들과 공동체를 만들고 직접 함께 시간을 나누면서 추억을 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템플 F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불교 동아리는 다른 동아리하고 좀 다르다. 우리는 이런 어떤 자랑거리, 특징이 있다. 이런 게 있다면 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0: 보통의 불교 동아리를 생각하시면은 뭐 딱딱한 경전을 공부를 한다던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선적으로 공부한다던가 이런 걸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 이제 템플애플에서는 학생들이 쉽게 즐길 수 있고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 위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올해 처음 진행했던 템플애플 주간 축구대회였는데요.
1: 축구대회도 했어요?
0: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과대 동아리이고 각 많은 학과 학생들이 소속돼 있다 보니까 학과별로 나눠서 팀을 나눠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총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참여를 하였고, 네,
1: 100명이.
0: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1: 저기 사진
0: 네,
1: 나오네요.
0: 이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같이 땀을 흘리고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메시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저희 동아리가 다른 동아리랑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 템플애플 불교 동아리는 딱딱하면서 벗어나서 더 편하게 다가가기 위해 축구대회도 하고 이렇게 화목하게 서로가 배려하면서 동아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축구하고 논거 아닙니까?
0: 아,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 이제 동아리 특성상 이제 학생들이 그 불교에 대한 그 턱을 낮추는 걸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목 활동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행 활동들도 함께 곁들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웃기려고 했던
0: 네.
1: 얘기고요. 너무나 좋은 활동입니다. 사실 학생들, 젊은 세대들은 불교가 딱딱하다, 고루하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말씀드리는 게 불교가 친근하게 다가가려면 일단 아, 불교가 재밌구나. 절에 오면 재밌구나. 불교를 믿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재밌구나. 그런 걸 먼저 심어줘야 된다라고 저도 자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젊은 감각에 맞춰서 축구대회도 하고, 축구대회 하면서 연애도 해야 안 해요?
0: 선수와 매니저 사이에서도 사랑이 싸트기도 합니다.
1: 이렇게 웃자간
0: 네.
1: 얘기였어요. 안 넘어가네요. 그렇게 좋은 친근한 이미지로 또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이와 같이 즐기면서 불교 동아리를 한다 생각하니까 저도 진심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축구대회처럼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더 턱을 낮춰서 불교를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또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또 소개해 주실 게 있으면 또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0: 저희는 그좀 고리타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경전 이런 것도 좋지만 청년들이 쉽게 향유할 수 있는 이 문화 콘텐츠를 좀 위주로 만들어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최신 밈이라든지 아니면은 청년들이 한눈에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카드 뉴스 등을 준비해서 저희 동아리의 활동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1: 저기 사진이 나오네요. 뭐 SNS 사진인가요?
0: 네, 저희가 템플애플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올리는 내용들입니다. 왼쪽에서부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템플애플에서 등산을 기획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사랑 사라카페라는 이 트렌디한 밈 사진을 이용해서 다 같이 등산을 가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1: 저
0: 그 축구
1: 수린쿵푸 아니에요?
0: 네.
1: 저 정말 저 팬이에요.
0: 저희가 이제 그 AI를 이용해서
1: AI를
0: 네,
1: 이용해서.
0: AI에게 템플스테이 모집을 위해서 강렬한 메시지를 심어줄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봐라라고 시켜서 이렇게 락 공연을 하고 있는 사진으로 템플스테이를 함께 가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1: 너무 쾌쾌하고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스님을 저렇게 신고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좀 그래요. 부처님이 저런 거 하지 말라 했거든요. 노래 부르거나 춤추지 말라 했는데 스님들이 저렇게 기타 들고 노래 부르고 있어요.

0: 근데 이해는 해요. 네. 네,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실제로 일본에는 스님들이 헤비메탈 락그룹을 만들어서 노래 부르는 스님들도 있고, 예,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하여튼 청년들이 좋아하던가요?
1: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0: 반응이 뜨거웠어요. 네. 아, 뭐 좋다니까, 결과가 좋다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1: 아무래도 제 기억에 가장 남았던 거는 개강법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개강맞이 법회를 준비하면서 신입 부원들은 이 불교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이 처음 개강법회에 왔고, 저와 그 지도법사 스님 이렇게 세 명이 주축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법당을 낯설어 하던 신입 부원들도 이 스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과정을 거치니까 이 점점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네. 그래서 이 개강법회라는 게 처음 동아리의 시작을 알리는 이 행사인 뿐만 아니라 이 부원들에게 이제 불교를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뿐만 아니라 본인의 마음의 짐을 좀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더욱더 인상 깊었었던 것 같습니다.
0: 좋네요. 너무 좋네요. 예. 근데 제 짧은 생각에는 이제 젊은 아이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쉽게 친근하게 이제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미난 문화 콘텐츠라든가 축구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저도 이제 스님 노릇을 오래 했잖아요. 경전 공부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수행을 안 하면 잠깐 유행처럼 믿다가 금방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절에 다니는 거지 진정한 어떤 마음의 어떤 힘이랄까? 종교적인 에너지를 못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는 지내시되 그래도 부처님 경전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해보고 수행도 같이 해본다면 훨씬 더 인생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 알겠습니다.
0: 예, 또 이런 얘기하면 야 광우쌤이 그러는데 경전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수행도 좀 해보래 하니까 애들이 아우 골이 타분해 또 이럴 수도 아닙니다, 있을 아닙니다. 거예요. 아닌가요? 하여튼 놀 때는 놀고 또 부처님 가르침도 한번 제대로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유의하겠습니다.
0: 예. 자, 그럼 한번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야, 불교, 기읍, 디귿, 시읍.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저 뭐지? 교도소? 교도소는 아닐 거 아니에요.
1: 교도소는 아닙니다.
0: 네. 그래서 구두쇠? 계단실? 기도실? 나 도저히 모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회장님 여쭤보면 제가 직접 한번 답을 좀 알려달라고 제가 그렇게 벼르고 왔습니다. 도저히 답을 못 맞추겠더라고요. 자, 무엇인가요, 회장님?
1: 기역, 디귿, 시옷은 요즘 신조어인데요.
0: 어쩐지 못 맞추겠더라.
1: 감다살입니다.
0: 감다살?
1: 네.
0: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감다살?
1: 이제 감이
0: 뭐
1: 다...
0: 삼겹살 이런 것도 아니고 감다살.
1: 감다살은 네. 감이 다 살아있다라는 줄임말인데요.
0: 느낌이 다 살아있다.
1: 네, 맞습니다.
0: 아~
1: 즉, 뭐 트렌디하다. 그리고 그 청년들의 유행을 잘 따라간다 이런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0: 이야, 감다살. 네. 오늘 제대로 배웠네요. 네. 감이 다 살아있다. 네. 느낌이 살아있다. 이야, 왜 이걸 두 번째 키워드로 뽑게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1: 요즘 청년들에게 불교는 좀 어렵고 고리타분한 이런 종교가 아니라 그 청년들의 문화에 맞춰 트렌디하고 힙하게 변화하는 그런 종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템플스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각종 불교 굿즈들이 청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게 그거의 사례의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불교계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좀 더욱더 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느껴져서 감다살이라는 키워드를 선정하였습니다.
0: 감다살, 감이 네. 다 살아있다.
1: 네, 맞습니다.
0: 우리 불교계도 감다살 하도록 노력해야겠네요.
1: 지금도 충분히 감다살인데.
0: 충분하게. 그러면 제가 아까 네. 이렇게 좀 놀고 문화 교류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도 경전 공부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해봐라 하면 감다살인가요, 아닌가요? 아니구나. 역시 아니구나. 아, 역시 고리타분해.
1: 아닙니다.

0: 그래요. 아유,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래요. 예, 하여튼. 근데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절에 놀러 와도 좋다. 젊은이들이여, 절에 와준 것만도 고맙다. 절에 와서 부처님하고 인연 맺어준 것만도 고맙다. 항상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제가 요 토크쇼에서 청렴불자님들 몇분 오실 때, 오셨을 때 항상 여쭤보는 게 요새 청년들에게 불교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온 대답 중에 하나가 힙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또 지금 현직 대학생이잖아요. 대학교에서 지금 공부하고 생활하고 있는 대학생 입장에서 요새 젊은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불교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지금?
1: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힙하고 트렌디한 문화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동아리에서 이 불교 관련 굿즈를 주는 행사를 기획했었는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두세 시간 더 일찍 조기 마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현재 불교에서 판매하는 굿즈라든지 아니면 불교에서 기획하는 프로그램들은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감다살 행사들로 기획되었기 때문에 네, 청년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얻는 힙하고 트렌디한 문화가 된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요새 젊은이들, 청년들, 대학생들이 왜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을까요? 솔직히 굉장히 궁금해요. 뭐, 직접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럴까? 내가 꼭 늙은 사람이 된거 아니에요? 젊은이의 입장에서, 대학생 입장에서, 불교가 요새 이래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1: 아무래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위주로 기획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그램들 중에 템플스테이를 좀 꼽고 싶은데요.
0: 템플스테이.
1: 네, 저희 동국대학교만 하더라도 저희 동아리만 하더라도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항상 템플스테이에 지원을 합니다.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템플스테이를 가는데 뭐 그렇게 크게 돈을 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1박 2일 자면서 힐링도 할수 있고 이렇게 가면서 제가 템플스테이를 가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이러한 메리트, 장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청년들이 이 불교를 좀 좋다, 힙하다, 트렌디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감다살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감이 다 살아있네. 그러면 지금 우리 불교가 힙하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청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점점 받고 있는데, 앞으로 불교계가 더 많은 청년들에게 사랑받고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지 한번 청년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청년들은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주시더라도 이 직관적이거나 직관적이지 않거나 본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좀 어려운 말씀들로 전해주셨을 때는 그대로 넘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0: 어려운
1: 같아요.
0: 거는.
1: 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쉽게 향유할 수 있는 문화로 재가공해서 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불교계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뭐 새로운 기술과 접목을 한다던가 아니면 각종 트렌드나 밈 그리고 굿즈들을 활용을 한다던가 이러한 방식들을 적극 활용해서 이 청년 세대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더 쉽게 친근하게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 항상 여쭤보면 항상 답이 똑같은 것 같아요. 친근하게 쉽게 다가가야 된다. 그러면 예전에 80년대처럼 사찰에, 불교 동아리에서 사찰에 선 수행하러 왔을 때 철야 3,000배 시키기 막 이랬거든요.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1: 철야 3,000배 시키기를 하면은
0: 웃자가지 그러면 안 오겠죠.
1: 아무도 지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0: 그래서 아, 왜 이런 얘기 왜 하냐면 네. 우리 스님들 중에 옛날이 그립다. 아. 애들 오면 옛날처럼 철야 3,000배도 시켜보고 해야 애들이 깨닫는 바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이

0: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렇게 템플 애플에서 불교 동아리에서 불교 활동도 하고 또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나는 이래서 불교가 좋다라고 느낀 점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1: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불교의 비움의 가르침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0: 오.
1: 제가 사실 최근 4학년이어서 그 취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각종 스펙 관리 이런 게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나가는 건 없고 들어오는, 머릿속에 들어오는 정보들만 굉장히 많습니다. 네.
0: 많죠.
1: 그래서 이 비워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비워야 하는 시간조차도 시간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의 가르침 중에 이 비움의 철학을 배우게 되면서 이 비우는 시간마저 이 본인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이다라는 이 가르침이 저에게 크게 와닿아서 네, 이러한 부분들이 네, 불교의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0: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가 차를 마시려면 찻잔에 있는 걸 비워야 차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더 좋은 새로운 걸 받으려면 좀 먼저 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뇌과학 이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뇌를 더잘 활용할 것인가. 젊은 세대라서 아마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하도 유명해가지고 멍 때리기. 아무 생각 안 하고 잠깐이라도 멍 때리고 있는 게 뇌를 더잘쓸수 있는 방법이다. 그게 비우는 거잖아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 회장님은 많이 비우신 것 같나요?
1: 아, 비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가
0: 갑자기
1: 않네요.
0: 표정이, 예. 비우려고 노력하고
1: 네.
0: 있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우리 서성우 회장님은 집이 원래 불교 집안이었나요?
1: 아닙니다. 저는 원래 조부모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아무런 종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0: 무교셨구나. 근데 스스로 좋아서 이렇게 또 불교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었고,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동아리 회장도 하고 계시고,
1: 네, 맞습니다.
0: 여러모로 이런 걸 저희 불교에서는 참 좋은 인연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성천배 해보셨나요?
1: 108배까지만 해봤습니다.
0: 아,
1: 네.
0: 훌륭하십니다. 108배 한 것만 더 훌륭하십니다. 예. 3000배 해보셨나요? 이거는 제가 그냥 놀리려고 한 얘기고요. 108배 한 것만 더
1: 네.
0: 훌륭합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세 가지 키워드 살펴볼게요. 자, 무엇일까요? 마음도 팀플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좀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마음도 팀플이 된다.
1: 대학 생활의 고민도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 한껏 가벼워지는데요. 제가 템플애플 활동을 하면서 이 부원들과 서로 의지하고 함께 지내면서 이 팀플레이, 그러니까 한 팀으로 움직이면서 배운 게 많아서 이제
0: 아,
1: 네,
0: 팀플레이. 예.
1: 마음도 네, 팀플이 된다라는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0: 그렇구나. 서로가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연법이래요. 인연법. 너와 나의 관계는 우연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인연이다. 그래서 마음도 팀플이 된다. 그러면 마음도 팀플이 된다라고 했을 때뭐 재밌는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하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1: 네, 아무래도 저희 동아리에서 진행한 템플스테이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저희 동아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면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참여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해야 되는 저 회장단과 그리고 운영진 친구들은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면서도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0: 사람이
1: 네,
0: 많으니까.
1: 이 대규모
0: 예.
1: 인력을 관리해야 되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개성도
1: 네,
0: 제각각이고.
1: 맞습니다.
0: 예. 개 중에는 때리고 싶은 애도 있죠. 안
1: 노
0: 나오거든.
1: 코멘트
0: 그것까지. 예.
1: 하겠습니다.
0: 웃자고 한 얘기예요. 예.
1: 네, 아무튼 기획을 하다 보면 이 프로그램 기획부터 뭐 식수 인원 조정까지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이 과정 속에서 저 혼자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네,
0: 힘들죠.
1: 부원분들과 이 부회장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나눠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나눠서 진행한 일이 잘 마무리되고 템플스테이가 무사히 끝나게 되면서 이 느끼게 된 바가 있는데요. 아무리 힘든 일이어도 이렇게 모두가 마음을 합심해서 진행하게 된다면 헤쳐나갈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0: 우리는 하나다.
1: 원팀이다.
0: 네,
1: 이런 생각을
0: 으쌰,
1: 했습니다.
0: 으쌰. 저기,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또뭐 여러 절도 다녀봤을 거고, 또 불교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여러 사찰을 다녀봤을 거 아니에요? 다 좋았는데, 저는 여기가 제일 좋았습니다 하는 어떤 가장 마음에 좋았던 사찰이 있나요? 가장 추천하고 싶은 사찰.
1: 저는 개인적으로
0: 네.
1: 낙산사였던 것
0: 낙산사.
1: 같아요. 그 낙산사에 제가 매료되었던 점이 뭐냐면 일단 경치가 너무
0: 기가
1: 네,
0: 막히죠.
1: 그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이 해수욕장도 있고 그리고 그 절에서 바다를 바라봤을 때
0: 그렇죠.
1: 마음이 탁 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학업적인 스트레스를 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천하의 명당이죠.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터는 다 절에 있대요. 예, 그래서 낙산사 싫다는 사람은 저도 못 들어봤어요. 낙산사 너무 좋죠. 시원하죠, 바다를
1: 네, 너무
0: 보면. 예,
1: 좋습니다.
0: 너무 좋죠. 자, 그러면 불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대학 생활을 바라보는 시선도 좀 바뀌었나요?
1: 예전에는 대학 생활을 스펙이나 아니면 성적 쌓기용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템플FL 활동을 하고 나서부터는 내 내면의 마음 잡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조금 깨닫게 된것 같아요. 제가 어느 곳을 갈때이 속도보다는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된것
0: 방향이
1: 같습니다.
0: 중요하다.
1: 네.
0: 그 광고 멘트 아닌가요?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1: 방향,
0: 예, 또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요?
1: 그래서 이제 그 특히 그 인연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처음에는 이 불교 신행 활동으로 묶여서 만났었더라도 이 인연을 맺으면서 그 사람과 함께 시간 보내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게그 사람,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는 게 정말 뜻깊은 일이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0: 사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혼자 살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불교 동아리에서의 이런 활동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교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주변 친구들은 또뭐 어떤 반응인가요? 또 주변의 친구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눌 거 아니에요? 나뭐 불교 동아리 와서 이런 게 좋았다라든가 혹은 불교 동아리를 통해서 좀 변화된 친구다라든가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소개 좀 부탁드려요.
1: 처음에는 이 제가 템플FL 회장을 맡고 그리고 제가 불교 동아리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신입생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적으로는 굉장히 친했던 친구인데 왜 템플FL 가입을 안 하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적 색채 때문에 조금 가입하기가 좀 그렇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0: 그
1: 동아리는
0: 친구는 불자가 아니었어요?
1: 불자가 아니고 무교였습니다.
0: 무교.
1: 무교여서 우리 동아리는 이 물론 신행 활동도 하지만 그런 활동들보다는 좀 부원들끼리 좀 친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고민을 상담하고 학교의 짐을 풀어놓기 위한 그런 동아리 요소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설득한 끝에 그 친구는 현재 템플FL 부원이 되었고 네, 그 이후로도 뭐 템플스테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뭐 신행 활동을 비롯하여서 친목 활동에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는 부원이 되었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 불교 동아리가 단순히 종교를 강요하는 그런 종교 단체로서의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힐링되는,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사람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포용해주는 그런 동아리구나.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참 좋네요. 불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마음에 어떤 평화라든가 행복을 얻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또 우리 템플 애플도 이렇게 좋은 활동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절로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네요. 자, 그러면 우리 서성우 회장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렇게 광호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좀 깨달은 바가 많았습니다. 우선 저희 동아리도 그 신행적인 활동을 최우선으로 삼는 거를 제1 목표로 하고 그리고 이 신행적인 그 프로그램 외에도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뭐 각종 밈이나 카드뉴스를 포함해서 조금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실행 활동도 열심히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심도 있는 고민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0: 관심 있는 친구들 혹은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친구들이 찾아온다면 뭐 종교와 관계없이 다 이렇게 포용해 주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1: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0: 자, 그러면 우리 서성우 회장님 토크쇼 가피의 마지막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성우 회장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1: 저에게 가피란 제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혼자라면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분명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옆에 있는 인연들이 저를 도와주고 그리고 같이 의지하는 과정에서 혼자라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함께 해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가피란 제 옆에서 함께 묵묵히 걸어주는 제 인연들입니다.
0: 혹시 AI한테 물어보셨어요? 완전 모범답안을 가져오셨네요. 가피란?
1: 네.
0: 소중한 인연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아, 참 좋은 인연입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고요. 아, 진심으로 이렇게 젊은 청년, 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져주고 불교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맙고 진심으로 감사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템플 애플 서성우 회장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여러분들도 오늘 기분 좋으셨죠? 이렇게 젊은 불자, 청년 불자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이 시즌2의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1: 스님입니다.
2: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3: 아, 예. 야, 튼실하네.
0: 고문헌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3: 땀을 이렇게

0: 아니 뻘뻘이 와
1: 지금 해가 지금
0: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2: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1: BJ 정문순님
0: 그렇습니다
1: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신데요
0: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3: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예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예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예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4: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예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5: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6: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7: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5: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8: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9: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0: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잠내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태백산맥이 나무로 뻗어나가다 우뚝 솟은 팔공산. 큰 스님들의 수행처가 되었던 운부암이 자리한 곳도 바로 이곳 팔공산이다. 운부암은 711년 의상 스님이 창건한 절이다. 창건 당시 상서로운 구름이 일어났다 하여 떠다니는 구름이란 이름을 갖게 됐다. 우아하게 휘어진 나무도, 쭉 뻗은 곧은 나무도 지붕을 받치는데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한다. 자연은 그대로 보화루가 된다. 중앙에서부터 좌우로 조금씩 높이와 넓이가 다른 보화루 바라지창은 묘한 건축미를 선사한다. 원통전의 관세음 보살은 해철국사가 인도에서 해금강으로 들어오는 배로 모셔왔단 전설이 전한다.

운부 난야는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운봉, 향곡, 정담, 성철 스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승들의 수행처였다. 지금도 치열하게 정진해가는 수행승들의 열기가 고스란히 배어난다. 구름, 물, 달마, 그리고 선. 운부암은 제 모습 그대로 선이요, 부처님 말씀인 도량이다. 연기 가득한 팔공산 자락에 아기자기 모여 앉은 운부암. 대돌 하나, 기와 한 장, 불법을 말하지 않는 것이 없다. 정갈하고 아늑한 수행처 운부암은 청아한 참선의 향기로 기억될 것이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7499.
7: 오란분절 백중은 도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0: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3: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4: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고 본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3: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5: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6: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은경 십지품 한의지 제34권 한의지 중에서 10가지 대원 지난 시간에 우리 6가지 하고 오늘 7가지째죠. 7가지에 이제 37페이지 밑에서 예? 청정 국토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뭐 그래서 오늘 10가지 대원을 여러분들께 유인물로 나눠드렸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 지난 시간에 6번까지 공부를 하고 오늘은 7번째 예. 자기 자신은 어디에 머물러서 중생을 교화할 것인가. 청정한 국토다. 예? 이제 그 우리 한의지는 잘 아시다시피 일반 뭐 또랑물에 또 쫄쫄 흐르는 그 뭐 물도 아닌 그 마당에 이제 흘러가는 물에 그 원수의 오줌줄기 같은 쬐맨한 그런 실로라기 같은 물줄기 그 수행이라고 타고 들어와서 이제 낙동강이나 큰 강줄기를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한의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마음의 본류를 타기 시작했다 이래서 환의지라고 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요 금강경보살이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법문이고 새까만 중생이 감히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대목인지 십지품이 한의지인데 한의지에서 성인의 어진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 삼현을 십주 십행 십향을 넘어서 십지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보살행이 사람이 진실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해진다는 말인데 거룩해진다는 것은 지금 내용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는데 그래도 불교의 그 근본 원력 주제는 재물구생이라 재물구생이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인데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고 중생을 구원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라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재물구생이라 해서 금강경 같은 데도 급고독원이라 고독한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베풀어주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다. 물질적으로 재물적으로 바깥을 사회 환경적으로 힘든 사람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번뇌에 들끓는 그 중생들을 다 번뇌로부터 해탈시키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고 그 해탈에 앞서서 가는 순서가 개향, 정향, 해향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보살계를 받도록 하고 또 세속 5계를 받도록 계를 먼저 받도록 해서 예불 할 때마다 하는 것이 이제 재물 구생의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재물 구생을 하는데 요즘 이제 연꽃 피는 시절인데 연꽃도 피고 우리 올라오는 길에 보면 이제 무궁화꽃도 찬란하게 피가 있잖아요. 환하게 흰 거 또 복갓이 있는 거 무궁화꽃 핑크빛 열에 들어가 있는 것도 상당히 이쁘고 능수화도 요즘 곳곳에 많이 피가 있죠.

능수화는 이렇게 보면은 시들지 않고 뚝뚝 떨어지는 맛이 있고 통꽃이 피가지고 요즘 통꽃이 이제 피는 시절이죠. 무화꽃은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집니까? 또르르륵 말려가지고 톡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옛 스님들은 그 무화꽃을 주워다가 또르르륵 말린 걸 이제 먹물에 찍어서 세 개 일하라 하음이라는 글자를 쓰죠. 세 개는 하나의 꽃이다. 세 개 일하가 한계 하장 세계품 첫 구절에 나오죠. 유일대연하하니 이 큰 이 그 하장 세계는 큰 연꽃이 하나 있는데 그 연꽃 잎마다 모든 부처님이 계신다. 부처님이 계신 이유는 그 세계에 수많은 중생이 있다. 1100억 하신데 그 이제 금필이라 무화근자 예, 꽃아자 금필이라죠. 금필 무화붓이라고. 무궁무진하게 세계 일화를 꿈꾸면서 옛날에 그 경어 스님의 제자 망공 스님의 이런 분들이 금필로 이렇게 세계 일화 이렇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의미가 있어요. 꼭 모필로만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필로 꽃으로 가지고 그렇게 세계 일화를 썼으니까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도 이 화엄경을 배우면서 된장찌개를 하나 끓이더라도 참 버글버글한 된장찌개를 끓이더라도 벌벌은 내 마음을 끓는 걸 이제 어떻게 맛있게 끓여야 될까 생각해야지. 그래서 꽃이 지더라도 무화는 할 일이 능수화는 미련 없이 뚝 떨어지고 예? 이해 타산을 떠나서 툭 질문 떠날 때 떠나야지. 떠날 때 못 떠나면 늘 쫓겨나잖아요. 예. 떠날 때 떠나야지. 예. 지저분하게 뭐 하나 달라 물라 붙어가지고 그건 안 좋은 것이고 그래서 특히 이제 무화나 연꽃 이런 피는 시절 저기 이런 시절에는 연밭에도 이제 가봐야 되는데 연꽃을 연밭으로 가려면 예련설은 다 외우고 계시죠? 예련설은 다 외우고 계시죠. 전에 못 외우실까 싶어서 출은이 불렴하고 탁청년이 불려라 예 불려하고 뭐죠? 중통외직하고 불만부지하고 그 다음에 원향익청하고 향원익청하고 정정정식이라 그 구절은 반드시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걸 이제 음미하면서 화엄경 열의 명호품에 부처님의 명호가 뭐냐 여연화다 연꽃과 같다. 부처님의 명호가 뭐냐 원만월이다. 보름달 뜰 때는 부처님의 원만월이라는 불명을 생각하고 또 연꽃이 피는 시절에는 여연화를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면서 열의 명호품 말입니다. 열의 명호품에는 부처님의 이름은 수없이 많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중에 고타마다 시따르타다 비로자나다 석가모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사자후다 원만월이다. 동물원에 가서 사자 구경하지 마시고 사자를 보고 그 떡 벌어진 어깨의 당당함 이런 건 좀 생각해 봐야 될 시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7번째 예? 7번째 구절이 들어가요. 지금 한의지를 하고 있는데 한의지는 정심지라고 합니다. 정심지 예, 2구지부터 6지 현전지까지를 9계지라고 그래요. 그때 반야바라밀까지를 도덕 정신이 완전한 올곧은 그 인간상을 보살상을 형성하는 데가 이제 육지까지인데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강물에 있는 맹물에 속한다고 하면은 제7지 아만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기수 지역을 통과해서 바닷물에 드디어 저기 부산으로 치면 낙동강 학원을 지나서 얼숙도 쯤 가면 이제 7지쯤 되는 거예요. 예? 얼숙도 조금 넘어가서 학원에 수문이 있잖아요. 슬슬 들어가면 칠지를 통과해서 바다로 들어가면 팔지. 이 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무한강대한 본심의 세계. 저 허공이 우리 마음에 비유해서 얼마 타냐. 능경에 이르기를 공 생대각 중하니 저 넓은 무변 허공이 생대각 중이라 대각 가운데서 생겨났다. 원각경에는 무변 허공이 각소현발이라 저 넓은 허공도 우리 정각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에서 발현한 것인데 그럼
정각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시성 정각하는 우리

본심 부처의 마음은 불심은 크게 어느 맛하냐? 비유하자면 불심이 허공 맛하다면은 바다 맛하다면은 저 넓은 허공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물방울 물거품 하나밖에 안 된다. 자, 오늘 제 일곱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뭐 경전 총님이라고 하죠. 무슨 선언을 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총이라고 하는 건 저 얼숙도 순천만의 갈대처럼 풀이 초불난생왈 총이라 빽빽하게 돋아나는 난초 같은 게 돋아나지만 풀이 어지럽지 않게 느지부분하게 돋아나는 게 아니라 곱게 촥촥촥촥 박혀가는 걸 총이라 목불난장왈 림이라 나무가 삐뚤빼뚤하고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쫙쫙 걷어가지고 앞나무 뒷나무가 예? 여러 사람이 이제 무슨 선에 오늘 이렇게 하얗게 이제 모나미 패션을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서로가 이제 우리 돼가지고 총님 총총하게 백해서 곱게 자라는 그런 거 공부잖아요, 그죠? 혼자 있어가지고 펑퍼짐한 거라 경주 삼릉이라 이런 데나 이렇게 가 보면은 큰 능이나든지 뭐 추사 고택에 가서 추사 할아버지가 영의정이잖아요. 고조 할아버지가 영의정이라 추사 정조 할아버지는 부마요. 뭐 영조 대왕의 사위거든. 그 추사 김정희 정조 할머니가 공주야, 공주. 하순 옹주죠. 그 조선 그 가보면 이제 그 세안대에 나오는 소나무 있잖아요. 그것도 추사 고조 할아버지 묘 앞에 있거든. 백송으로. 그 조계사에 가면 백송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 게 조계사에 백송 심어 놓은 거라 그 임금이 하사해서 백송을 그 영의정한테 하사해가지고 추사 고택에 예산에 가면 그 용산이라 그 앞에 산이 용용자 매산자 에, 그래서 추사가 자기가 세안대로 쓰면서 그 밑에다가 나가산이라고 써놨죠. 나가로 주나 나가가 용이거든 용. 예? 추사는 또 함경을 굉장히 깊이 있게 보신 분이잖아요. 추사 김정희 선비라도 그런 분들이 그 나무 하나 뭐 하나 심어놓은 거 보면 이제 의미가 있죠. 그렇게 추사 할머니 정조 할머니는 하순 옹주는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100일 안에 죽어야 열려거든요. 100일 넘으면 무효요. 굶어 죽든지 어째 죽든지 간에 죽겠다고 딱 작정하고 있어서 영조가 죽지 마라 했는데 딸이 아까워서 그래도 남편 따라서 죽어가지고 열려가 됐잖아요. 하순 옹주. 그 추사 정조 할머니요. 예. 추사는 자기가 태어났던 집 거기에다 집안에도 거기다 또 묘가 있어요. 같이 묻혀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불교 19절이 이제 잘 돼가 있는 게 있죠. 정자처에 다반향초요 묘용시에 수류하계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편액이 양편으로 추사 집에 가면 잘 돼가 있어요. 그 안 가본 지도 96년에 가고, 뭐, 그리고 한 10년 뒤에 가봤는가. 어떻게 보면 세월이 많이 지난 것 같아. 총님 하다가 갔잖아요. 그죠? 그게 추사 고택에 가면, 추사 고조 할아버지 그 묘에 가면은 낙낙장수 있는데 이렇게 펑그짐하게 이렇게 쏟아져가 있다고. 총님이 아니고. 저게 왜 저럴까? 그때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옆에 나무가 없으니까 지는 일로 길게 자라는 거예요. 예? 경주 삼릉에도 보니까 이렇게 길게 자라는 거야. 아, 그 사람이 옆에 안 받쳐주면은 기둥이 못 되겠구나. 옆에 같이 있어야 기둥이 된다. 범어사 지금 여기 올라가는 길에 수로가 있잖아요. 계곡 있죠? 나무가 이렇게 서가있으면 어디로 다 찌부러지겠어요? 물 쪽으로, 계곡 쪽으로. 또 산길로 가다 보면 빈틈 쪽으로 무조건 찌부러져 가요. 그러면 이제 몽 커는 거라. 우리도 이렇게 중첩 편추라 지 업이 두꺼운 쪽으로 이렇게 쏠리거든. 그렇게 고들 나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총님이 돼. 그 선조나 이런 데 보면은 또 얘기가 길어져 버린다. 그 첫 구절에 아 적엽 심지는 아 불능이라 적엽 잎사귀나 따고 심지 가지나 더듬는 것은 내가 할 나는 그런 거 못한다. 이렇게 연가 정도가에 나오는 구절을 선녀 그 서문에 이렇게 써놓은 게 있잖아요. 고봉 원묘 스님 선녀 서문에 참선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그래서 제방 앞에 가면 이제
오동나무가 이렇게 벽오동이 쫙 서가 있는데, 이 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있고 중간까지 자라서 가지가 번지기까지를 근간이라 그걸 가지고 기둥으로 쓰거든. 예? 예, 조금 없으면 이제 가지 조금 잘라가도 기둥도 쓰기도 하지만은 자르면은 그렇게 기둥이 될 만한 거 가지 가지고 기둥 하진 않아요. 석가래도 앵간한 거뭐 가지 가지고 석가래 쓸 수는 없어요. 본 줄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효사님이 그 당신이 강의 뵙고자 할때 초청 안 해줘가지고 요석이한테 장가 갔다고 초청 안 해주니까 원효사님 입이 이만큼 튀 나와 있다가 당신 이제 그 원래는 인한경이죠 사실은 그뭐 귀신 노래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할 때는 원효사님 혼자 원효사님밖에 해석 못한다 원효사님 모시고 해석하니까 그 봐라 석가래 100개 뽑을 때날안 뽑더만은 대들보 하나 뽑을 때 내가 필요하지 원효사님 그만큼 당당하신 거라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에밀레 종처럼 큰 종이죠 딸랑딸랑 하는 종이 아니라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소위 총님이라고 하는 문수선은 예? 이런 데서 초발심시 그래서 어제 초발심시 변정각을 어제 아래 도반이 우리 도반 중에 한 명이 남 고소고발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조계종에 피해가 있는 건다 고소고발해 저하고 굉장히 친한 도반이라 제 행자 때 행자 저기 반장이라서 그때 지금도 긴장해 그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을 것 싶어서 그런데 예, 저기 제주도에 있는 행운 도정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온데 고소고발은 그 선생님 다 하거든 그러니까 니는 초발심시 변정각이 아니고 고발심시 변정각이다 아 그래서 니는 도발심시 변정각이다 자 오늘 이제 저거 한 구절 때 했고 국토청정원 들어갑니다 일곱 번째 국토청정원은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것은 이제 일곱 가지도 모습이 있는 것이요 우발 대원호대 큰 세운세기를 원일체 국토가 입일국토하고 일국토가 입일체 국토라 이런 거는 이제 강협자재 무예문이라 강협자재 무예문이라고 강원경 10회문에 나오잖아요 흔히 우리 이제 요즘 말로는 황해 법칙이라 하죠 컴퓨터 황해 법칙 반비례하는 거 작으면 작을수록 예를 들어서 입자 그거 저 메모리 장치가 작아지고 작아지고 용량은 더욱더 많아지고 반비례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큰 거, 작은 것이 무해한 거예요 멀고 가까운 것이 무해하고 크고 작은 것이 무해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뭐가 있냐 이치가 원만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내가 여기서 돈을 보내는데 여러분들 다 하시겠지만은 스마트 뱅킹으로 해가지고 돈을 보내는데 1억을 보내든 1,000원을 보내든 보내는 시간과 무게가 똑같아 다르다. 예, 아 이건 이치가 원만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나 사실적으로는 1억 거를 현금 찾아놓으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무게가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나 진실의 입장에서는. 없기 때문에 똑같다. 그러나 없는 것을 없다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공? 이런 걸 자꾸 이치를 알아놔야 인생에 꼬이는 것이 편해요. 아니면 지쪼대로 살다 간다니까. 예? 지팔직권이라고 아세요? 지팔자? 지갑권. 또 이제 다 까먹고 지팔직권뿐이야. 청정하다고 하는 거는 집착이 없다. 집착이 없을 때 없으니까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아 이렇게 제목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예? 불국토는 서로 사실은 여기저기 멀리 극락세계가 10만 8천리 떨어져가 있다는데 10만 8천리가 왜 10만 8천리냐? 십선법 8정도가 아니면 갈 수가 없는데 십선법 8정도는 중생들이 실천하기는 까마득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극락을 잘갈수 없다. 10만 8천리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성의 입장에서 진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진리 안에 전부 모든 것이 원유하게 융통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전체에 들어가고 전체가 하나에 들어가.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일념적시 무량겁 무량원겁 적일념. 그 일중일체가 뭔지 일즉일체가 뭔지 이것도 또렷하게 구분해내야 되거든. 그 의상 선생님께서 일중이라 했을 때는 뜻이 있고 일즉이라 했을 때 뜻이 있잖아요. 일중이라 했을 때는 스스로 서로의 개념을 개체를 인정하는 것이요.
그걸 합의 본다 이래요. 합의 본다. 합의 뜻을 맞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일적 일체라고 하는 화이라. 뜻이 융화돼 가지고 동화돼서 하나가 돼 버린 거예요. 합판이라면은 이거는 일중일체예요. 예? 물에다가 꿀을 섞어 보면은 일적일체예요. 대충 그런 뜻이에요. 예? 일심동체가 된 걸 화라고 하고 완전히 동화가 된 것을. 그러나 같이 있지만 언젠가는 서로 헤어질 수 있는 입장에는 합이라 그래요. 하합이라 하잖아요. 하합이라. 아, 화라고 하는 것은 이의 입장이고 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의 입장이래. 이런 걸 또렷하게 해야 이게 경전 공부가 실력이 늘고 뿌리가 내리고 잎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안 그러면 마네킹 보고 아, 나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공부해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여기서 이제 무량불토가 보게 청정하며 또 강명중구로 입이 장음이라. 그래, 무량불토가 모두 그 한량 없는 곳 한 개만 청정해도 대단한데 모두 다 청정하다고 하는 건 보살은 어떤 국토에도 걸림이 없다. 염념보리심이면은 처처가 안락국이다. 이미 사람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을 가든 축생이 되든 바다에 있든 산에 있든지 문제 해결 못할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하고 더러움에 차별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국토가 평등하게 보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화장실에 가면 추적고 식당 가면 깨끗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속에서 이렇게 단지 해야지. 차별을 자꾸 없애야 돼. 그래, 염불을 오래 하고 염불을 오래 하고 경전을 오래 읽고 참선을 하다 보면은 점점 자기 못된 소갈 딱지가 다 없어지지는 않죠. 다 없어지면 성불이지. 역초경미라. 점점 경미해지는 거야. 되게 아프다가 몸살이 조금씩 낫는 거예요. 그죠? 아까 제 방에서 촉수해춘이라 그랬어요. 치료를 하는 한의사가 침을 놓든지 약을 대든지 이게 뭐 어디 도수치료를 하든지 촉수 손을 대는데 회복될 해자는 조그만하게 한 1cm만큼 써놨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회복이 그만큼 더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경 한번 읽었다고 해서 뭐 부처되고 똥폼 잡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30년 100년 한대도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워낙 세세 생생처 상업 아냐 불태지 내 태어날 때마다 하면 되지 뭐 까지 거. 예?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여기서 마음이 이렇게 아만이 청정해지고 나면은 완전히 청정해지면 단지 구시인이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눈병이 나쁘면 늘 쓰던 더 밝아졌다 해서 내 눈이 다른 눈이 하나 생겨진 게 아니고 그 눈이 그 눈인데 눈병만 사라졌을 예? 예. 눈 뜨고 나니까 꿈이 저절로 사라져버린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예. 그래서 되게 자비로운 어머니는 꿈속까지도 자기 자식을 품고 자잖아요. 꿈속에서도. 예? 예. 꿈을 안 꾼다 하더라도 꿈이 없다 하더라도 자식을 품고 자거든. 공부인도 마찬가지라. 다른 건 안 보여. 하늘도 땅도 안 보여야 되고 오직 중생만 보여야 되고 환경만 보여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점점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모든 업은 한가 같다. 이렇게 하고 그 욕하면 칭찬하고 그래도 사는 거지 이제. 욕하고 칭찬하고 하더라도 무너지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강명 중구로서 입이 장음이라 여러 가지 강명으로서 강명이 지혜가 있어야 무한 줄 알고 무상인 줄 알고 하잖아요. 강명이 있어야 돼. 눈이 캄캄한데 뭐가 장음할 필요가 있나. 그제? 여기서 강명으로 장음한다. 이게. 지혜로 장음하고 온갖 보배로 장음하고 지혜로 장엄하고 강명으로 장엄한다는 건 지혜요. 보배로 장엄한다는 것은 바람일 행이라. 각가지 공덕으로 이 장엄된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장엄한다고 하는 것은 자비로우며 존중과 자비. 예? 우리가 법당을 전부 단청하고 장엄하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존중과 중생이 부처님에 향한 자비로움이라. 그 부처님의 자비에 대한 보답이고. 이 일체 번뇌하여 일체 번뇌를 떠나서 성취 청정도니라. 일체 번뇌를 떠나서 탁한 걸 떠나서 맑은 데로 간다. 이게 불국토에 사는 사람들은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데가 불국토입니까? 청정한 사람이 살면은 불국토가 된다. 어디가 명당입니까? 내 있는 데가 명당이다. 예?
그래서 노원경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즉일체법 이일체상 이렇게 얘기하죠. 일체법에 적하여 일체상을 떠난다. 금강경은 어떻게 했죠? 이일체상 정명 재불이라. 일체상을 떠난 것이 정명 재불이요. 이일체상 즉 일체법. 원각경에서는 지한 정리요 이한 즉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각경, 능경, 금강경, 하안경 이런 것들이 일리평등하게 쑥 뚫려가 있기 때문에 뭐 일본 사람하고 바둑을 두든지 중국 사람하고 바둑을 두든지 다만 바둑만 있을 뿐이지 일본, 중국은 없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능경, 금강경 이런 거는 테두리가 무너져 버려야 나중에 뭐 원각경이든 이게 다 무너져 버리고 여기는 이래 돼 있고 저기는 저래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대소송도 없어. 남녀노소 빈부귀 옛 것과 지금 것도 없어요. 오직 일심이라고 하는 일심은 부처님의 종자를 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종자를 끊지 않으려고 일심을 깨치는 사람들을 뭐라 하느냐? 보살이라고 한다. 그 보살 행위 바로 일심행위요. 일심행위. 예? 일심행위라. 여여부동 정명 재불. 금강경에 제가 어른 스님 뭐 하실 때인가 제가 80권 하안경 저거 할 때인가 스님 그 아예 금강경 결사라고 문수선에는 한 20년 전에 써붙여놓고 금강경 결사가 어떤 금강경의 한 구절만 말씀해 주시고 준비도 안 해가는데 아나운서 그러고 앉아있네 인터뷰하다 여여부동 정명 재불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문수보살이 가르쳐줘. 우리는 입 가만히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문수보살이 톡 지나가. 여여부동 정명재불. 하안경에는 뭐라 해요? 제법부동 본래적 구례부동 명의불. 그리고 하안경이나 금강경 똑같은 구절입니다. 예? 그 부동을 알아야 되거든. 부동 원효섬 이랬거든. 이 빛을 빼버리고. 부처님 입장을 빼버리고. 그림자. 의식 분별로 일어난 것도 빼버리고 나면은 중간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본래 없다. 사람도 사라지니까 거울에 사람도 사라지더라. 예? 거울에 비친 물상을 없애버리고 나면 거울에 비친 물상도 빨간 것 같다는 게 거울이 빨갛더니 파란 것 같다는 거울이 빨갛더니 빨간 거 파란 거다 치워버리니까 투명해지니까 거울도 따라서 투명해지더라. 여여부동 정명제고 거울 속에 있는 것이 뭐 들어갈 수가 있나 나올 수가 있나. 다만 있을 뿐이지, 삐칠 뿐이지. 예? 어렵다. 가자. 무량지혜 중생이 충만기중이라 한량없는 지혜 있는 중생이 그 가운데 충만하며, 한량없는 중생이 그 가운데 충만하니까,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사는 중생이 청정하다. 다 헤어질 때 헤어져가지고, 똥끓음 냄새 막 나는데, 주머니, 요만 보따리 하나 있는데, 그 속에 다이아몬드가, 이만큼 1000캐럿짜리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 주머니를 버리겠어요? 어떻게? 예? 그 주머니를 버리겠어요? 헤어졌다고 보관하겠어요? 그래 알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망상심하고 몸은 많이 부족한 똥꺼는 똥주머니 같은 건데 예? 일포 농혈의 잔부지요 수경백골 건탱주로다. 일포농혈이라 한 포대기 이 가죽 포대기 안에다가 농혈 고름하고 피하고 사가지고 잠부지 일포농혈 잠 잠시 부지하고 가는 백년 인생 수경백골이라 몇 줄기 빼 쪼가리 가지고 그이 가죽 주머니 속에 있는 살 덩어리 고기 덩어리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제 모습이잖아요 일포농혈 잠부지요 수경백골 건탱주라다 임시 지탱하고 있는데. 칠정치기 부지기요 육족정봉 수작조 안에서 일어나는 큰 암한신 같은 거 바깥으로 일어나는 거 육정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색생학 미적보 온갖 말초신경이 일어나는 거 칠정치기 부지기요 누군지는 모르겠고 육족정봉 수작조라 눈에 눈꼴 사납고 귀에 거슬리고 예 냄새면 냄새 난다 짜증내고 말싸움하고 육 육적쟁봉 칼날처럼 맨날 쨍쨍쨍쨍 싸운다. 그래서 아마 다툴 쟁자인가 봐. 쨍쨍쨍쨍쨍쨍. 수작죠. 그건 누가 주인공이냐? 주인공 없다. 그건 무심히 주인공이고 무념이 주인공이고 고요가 주인공이고. 그런 것들이 저래 오면 짜맨할 때
절에 들어와서 한 뭐 한 40년 1년 전에 가르쳐서 배우거든. 그럼 그때 꽤 자라가지고 자라 그때는 몰라요. 그래서 한 40년 자라고 나면은

이게 그렇게 그런 말이었구나. 소하는 동생 상계하여 거성시오라. 내 한이 되는 바는 어쩌다가 동생 상계라 우리 함께 태어났다. 상계라 상법 말법 시대에 부처님 가신 지에 거성시오라. 너무나 멀리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러나 우리 함께 동생 상계라 이 말.

종수의 종남이 하는 집도 딸 말지 딸 부자지 딱 이름 보면 알지. 종남이라면 대충 넷째 딸이야. 다섯째 뭐. 동철이 떡이라면 아 이거 맏아들이구나. 동력 동자가 일찍이 뜨잖아, 그죠? 뭐 돌림자로 쓸 때도 있지만은 그래가지고 그 이름만이 쭉 들어도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모양만 쭉 봐도 지난 시간에 했죠. 사를 보고 난 뒤 이를 금방 알 수 있는 거라. 얼굴이 벌겋다라면 아 저놈은 뭐 일식에는 뭐 욕심이 많겠구나. 자 어쨌든 불국토는 환경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는 존재도 아름다워요. 근데 이게 보배 주머니에 여의주가 있으면 더 소중하겠지만은 똥걸음 주머니라도 우리는 여의주가 있어요. 안에 만의주가. 예. 그 무릉도원에는 경치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무릉도원에 사는 사람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자 마치겠습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반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진짜.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가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3: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기도와 함께 불경수위로 장엄하고 공덕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0: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9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BTN 불교TV 1층 법당에서 매주 일요일 제방의 선지식과 덕망 높은 스님들을 모시고 봉행하며 전 세계와 전국의 불자 시청자들에게 방송됩니다. 오는 8월 2일에는 일중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 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 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거룩한 승보공양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이곳은 서울에서 멀지 않고 사찰 바로 아래에 안양예술공원이 있어 가벼운 나들이 장소로도 정말 좋은 곳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삼성산 연불사입니다. 삼성산은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각각 초막을 짓고 수행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중 두 번째 막에 해당하는 연불사는 이들이 모여서 내는 연불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연불사는 사찰까지 차도로 연결되어 있어 주차장에서 사찰 내부로 향하는 계단을 통해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계단을 오르면 가장 먼저 연불사의 대웅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웅전의 현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두 마리의 용이 대웅전을 수호하듯 자리하고 있어 마치 왕궁에 입성하는 왕이 된 느낌을 받았어요. 대웅전 앞에는 수령 800년의 보리수나무가 있는데요. 멀리서 보고는 시멘트를 발라놓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나무 껍질이 변형된 모습이었어요. 정말 오래된 나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보리수나무의 껍질이 마치 연불사의 오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연불사 나들이의 활용 점정, 높이 8m의 마에미륵 불상인데요. 팔공산 갓바위와 닮은 이 마에불은 1960년 당시 연불사 주지였던 성공 스님의 꿈속에 미륵보살이 나타나 이 거대한 바위에 내 모습을 새겨 중생들을 구제하라고 내린 계시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 꿈을 계기로 1964년부터 무려 5년의 불사 끝에 지금의 마에불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옆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사적비가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마에미륵불의 발치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느낌이에요. 맑은 날에는 안양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하니 꼭 이 경치를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여기 마을 축제가 열리면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고, 전통시장에 가면 상인들의 안부부터 묻는 이가 있습니다. 된장찌개 한 솥을 넉넉히 끓여 사람들과 밥상을 나누는 사람. 이 동네 토박이인가 싶을 만큼 정겨운 모습이지만 사실 스님의 고향은 한국이 아닙니다.
1: 아유보완, 저는 길산사 주지사를 맡고 있는 스리랑카에서 온 면선입니다.
0: 광주특별시 광산구 도심 속에 자리한 작은 사찰 길상사. 스리랑카에서 온 명선 스님이 주지로 있는 곳인데요. 스님이 이곳의 주지 소임을 맡은 지도 어느덧 1년째.
1: 2025년 7월 달에 주지 소임 맡게 됐고, 길상사는 몇 년 동안 주지 스님이 안 계셔가지고 비어 있었습니다. 길상사 위치한 이 지역은 많은 외국인들과 선주민들 함께 어울려 사는 지역입니다. 다문화 보기를 위해서 길상사의 주지를 맡고 지역사회 본사 활동하기 위해서 우리 은사스님께서 권유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0: 스님이 주지로서 꿈꾸는 것은 선주민과 이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그 꿈을 하나씩 실현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명선 스님이 공들여 준비한 날. 마을 사람들과 이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다문화 어울림 축제가 열렸습니다.
2: 이 행사는 지역 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그 세계 문화 체험할 수도 있고, 이제 외국인과 그 선주민의 그 또 가까워지는 그 함께하는 그런 문화 체험 행사입니다.
0: 행사장 곳곳에는 세계 각국의 전통 공연과 다양한 먹을거리, 그리고 문화체험이 펼쳐졌는데요. 축제 현장을 직접 살피며 사람들을 맞이하는 명선스님. 모두가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분주하게 발걸음을 이어갑니다.
3: 다 준비됐어요? 준비 다 됐어요?
4: 다 됐어요.
3: 아니, 안 돼.
4: 밖에요.
3: 케어만?
4: 케어만 봐 주세요.
0: 때로는 참가자가 되어 함께 어울리고 축제의 즐거움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만큼은 축제를 준비하는 스님이 아닌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는 마을 사람입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5: 러시아 만두예요.
1: 러시아 만두. 와. 많이 먹는 만두.
6: 이름 부지.
5: 부지.
1: 부지. 부지라고 합니다. 부지.
6: 직접 연락해서 이분들 다
1: 여기 우리 동네 살아요. 우리 가까운 데 살아요. 길산 사람.
0: 이날 함께한 이들은 단순한 축제 참가자가 아니라 스님이 직접 인연을 맺고 초대한 이웃들이라고 하는데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7: 아니, 담백하고 생선으로 만든 거라서 너무 담백하고 맛있어요.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우리 한국 음식.
8: 이거 먹고 싶어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만들지 몰라서 먹고 싶었는데 만들지 몰라서. 근데 여기 와니까 이거 먹을 수 있는 게 행복했어요.
0: 스님에게 포교와 수행은 법당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순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축제의 열기는 무대 위로 이어졌는데요.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이들이 서툰 발음으로나마 한국 노래를 부르고 전통 춤을 추며 각자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뽐내봅니다.

0: 대상 발표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인스파일 댄스팀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1: 네. It was really good experience. I have a lot of emotions, positive emotions. So also I have some worried about how we will performance and we now we are so happy that we have a 튼산.
2: 올림 한마당 한마디로 세계는 하나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사회도 하나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깊이 새겨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3: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눈 시간. 명 선수님이 꿈꾸는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4: 우리는 이제 그 얼굴 다르지만 마음은 같습니다. 우리 이제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니까 그 조금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이제 같은 인간으로서는 서로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우리 세상이 더 아름답게 빛날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3: 늦은 밤 축제를 마치고 다시 수행자의 자리로 돌아온 스님. 이곳 길상사는 국적도 언어도 가리지 않는 그야말로 열린 사찰인데요. 특히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에게 스님은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5: 라울 하무드로 කියන්නේ ලංකාවේ කෙනෙක් ඉන්න අපිට දින් හිතවත් අපිට ගොඩක් උදව් කරනවා ලංකාවේ අයට අපිට භාෂාවේ ප්‍රශ්න දෙන හින්දා රාහුල් හාමුදුරුවන්ගේ හරහා නවාතැන් පාසුකම් කෑම්බීම් වගේ දේවල් සපයා ගන්න ගොඩක් උදව්
3: කරනවා. 스님은 예불을 올릴 때도 가르침을 전할 때도 스리랑카어가 아닌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6: 나는 부처입니다.
3: 이렇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여기엔 외국인 신도들을 위한 스님만의 작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6: 이제 한국에 계시는 많은 외국 분들에게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절에 오셔서 이제 저와 함께 한국어도 한국 문화도 이제 함께 배울 수 있고 그래서 그 이렇게 절에 오셔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사경도 하고 하면 이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불교도 배울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를 도움이 많이 됩니다.
3: 한국어로 된 경전을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베껴 쓰는 사경 시간도 갔는데요.
7: 우리는 외국은 한국 배우고 있을 때 공부할 때 선생님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모르는 단어들, 띄어쓰기, 문법 다 알려주고 있어요. 직장 생활도 나 생활도 더 편리할 수 있어요.
3: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다시 밝아온 아침. 오늘도 스님은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6: 시장 볼 게 있어서 월곡동 시장으로 갑니다.
3: 도착한 곳은 사찰 근처의 한 전통시장. 이곳에서도 스님은 낯설지 않은 손님입니다. 오랜 단골답게 상인들과 정겨운 인사를 나누고 필요한 재료들을 척척 주문하는데요.
6: 네, 안녕하십니까. 깻잎.
8: 깻잎?
6: 괜찮아요?
8: 네, 좋아요.
6: 깻잎 한 두 개 정도 주시겠습니다. 두 개. 네. 애호박도 두 개.
8: 애호박도 두 개.
3: 물건만 사고 가는 게 아니라 상인들의 사정까지 살뜰히 챙기는 스님.
6: 잘 사지 않대요?
8: 잘 안 돼요.
6: 그래요? 여름이라서 그런가요? 고생 많아요.
8: 친절하고 마음씨도 좋고 누구나 감사 안을 수 있고 이렇게 지 구하를 막론하고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모두 다 품을 수 있는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건강히 잘 지냈습니까?
9: 네.
4: 천사는 어떻게?
9: 장사 잘 돼요.
4: 돼요? 많은
9: 건강이 좀 어떠세요?
4: 지금
9: 속이 안 좋으시죠?
4: 조금 안 좋은데 음식도 많이 가려 먹고 그럼에도 조금
9: 절대 어디 가서 노키치지 않게끔 행동하시고 저희가 뭐라도 이렇게 드리고 싶으면 거절하시고 부담되신다고 거절하시고 뭐 평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3: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따뜻한 사람. 상인들이 기억하는 명선스님의 모습입니다. 어느덧 점심 공양 시간. 오늘은 특별히 챙겨야 할 손님들이 있습니다. 스님이 평소에 즐겨 먹는 한국 음식을 준비한다는데요.
4: 네, 오늘 오신 신도분들

0: 이게 점심 때 좀 하려고 그 된장찌개 이제 끓이려고 합니다.
1: 작은 절이라 살림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데 이럴 땐 조계종에서 배운 사찰 음식 솜씨가 빛을 발합니다.
0: 몸으로 해야겠네. 그산데. 왜 그런가 봐.
1: 그런데 심각한 표정으로 한동안 통화를 하는데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0: 아비 망했나 하왔어요.
2: 우리 근로자분인데 저 그 직장에서 나와서 이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일자리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센터 갔다가 일자리 찾으러 갔는데 일이 없으니까 이분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 등록하고 일을 구할 수 없는 이런 여러 사항이 있어요. 지금 이 노동법 그다음에 막 출입법 뭐 이런 관련되는 문제인데 그거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나한테 연락 왔습니다.
1: 늘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민을 들어온 스님. 하지만 이날 걸려온 전화는 유독 마음이 무겁습니다.
0: 아닙니다. 조금 또 이따가 또 육수를 이쪽으로 해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된장이 조금 내가 좀 많이 넣었어요.
1: 직접 간을 보며 마지막까지 정성을 더하는 스님. 드디어 신도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밥상이 완성되었습니다.
0: 맛있게 드십시오.
3: 잘 먹겠습니다.
1: 스리랑카 출신 스님이 직접 끓인 한국 전통 음식 된장찌개.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다들 한술 뜨더니 숟가락질이 멈추질 않습니다.
4: 맛있습니다. 한국 음식도 잘하시고요. 뭐 가끔 스리랑카 음식 해주시는데 잘 먹고 있습니다.
3: 늘상 그 먹는 맛이 그 맛인데 오늘은 조금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된장국이. 그 된장국에다 또 고소한 참기름을 두르셨는지 그 맛이 조금 더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맛있었습니다.
1: 된장찌개 한 그릇에 스님의 마음이 더해지니 오늘따라 유난히 더 깊은 맛이 납니다. 그날 오후 어디론가 외출하는 명선 스님. 된장찌개를 끓이던 중 받았던 전화가 못내 마음에 걸렸던 걸까요?
0: 그 우리가 운영하는 심도 있는데 거기 이제 단기간 그 머무르고 있는 외국 분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음식 재료 이제 사줘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 마트 가고 있습니다.
1: 쉼터에 가기 전 잠시 들른 곳은 외국인들을 위한 식료품 마트. 낯선 식재료들이 가득 진열돼 있는데요. 스님은 익숙한 손길로 필요한 물건들을 골라 담습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이 즐겨 먹는 렌틸콩과 각종 향신료 등 쉼터에 머무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식재료를 하나하나 챙기는데요. 낯선 타양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스님은 작은 것 하나에도 정성스레 마음을 씁니다. 두둑해진 장바구니를 들고 도착한 곳은 전화를 걸어온 근로자가 머무는 곳인데요. 명선 스님의 은사 스님이신 도제 스님께서 운영하는 외국인 근로자 쉼터입니다.

0: 여기는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제 나오게 되면 다른 직장 구할 때까지 오갈 데가 없게 되면 그런 분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1: 이곳은 다른 직장을 찾는 외국인들이 잠시 쉴수 있는 안식처이자 타지 생활의 고민을 나누는 상담소이기도 한데요. 아까 전화를 걸어온 근로자와 마주 앉은 스님. 그의 표정엔 못다한 사정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0: 이분은 페다그 바다가서 물고기 잡는 일을 했는데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해요. 근데 한 달에 월급이 209만 원 줘야 되는데 그 209만 원도 제대로 못 받고 그 월급 안 주면 일할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 현장에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됐는데 이제 노동청 가서 신고했더니 이렇게 막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 3개월 동안 월급 제대로 안 주고 월급에서 빼고 입금했는데 그런 입금 내역서까지 보여줬는데도 그때 노동청에서 이제 사장님 전화해가지고 이분이 일안 했기 때문에 일할 만큼만 입금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분은 일한 거다 일기로 적어놨고 그 내용까지 보여줬는데도 노동청에서는 이제 또 금고 가지고 그래요. 이제 바다 가서 일하는데 사진 찍고 뭐 하는 그런 거는 이제 불가능하네 이렇기 때문에 계약서 있으면 계약서대로 월급이라도 줘야 되는데 또 금고까지 주라고 하니까 이제 억울한 거예요, 이제.
1: 스리랑카 출신 수라 씨가 한국을 찾은 이유는 단 하나.
2: 코리아에 있는 랑카의 바디만 있는 기회가 이렇게 한번 그래. 인차라 지위들의 그러는 물론 들어와 그러는 다음에.
1: 가족과 자신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찾아온 건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지금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0: 미등록자 때는 이유는 이제 3개월 동안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 미등록자 때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처음 들어가는 직장에서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 못하게 되면 또 이렇게 얼마 있지도 않고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 문화도 모르고 뭐 어디 가야 되는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3개월 지나요. 그러면 이제 또 미등록자로 돼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한국에서.
1: 식재료를 건네고 잠시 머물 곳도 마련해 줄수 있지만 새로운 일자리와 삶까지 대신 찾아줄 수는 없는 현실. 쉼터를 나서는 스님의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0: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친구한테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설 제공하는 수밖에 없는 일인데 제가 다른 도와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만약에 내가 같이 있어주면서 현장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할수 있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그게 쉽지 않습니다.
1: 더 도와주지 못한 마음이 스님에게도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도 스님은 오늘처럼 내일도 자신을 찾는 이들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꽃보다 출가 시즌 2. 스리랑카 주지 명선 스님의 두 번째 이야기. 스리랑카 신도의 아기를 위한 특별한 축복 기도부터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돕는 한국어

0: 수업과 영선 스님을 한국 수행자의 길로 이끈 은사 스님과의 만남까지.
1: 아이고 이렇게 많아요 이게.
0: 영선 스님의 또 다른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펼쳐집니다.
2: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3: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4: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5: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4: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6: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7: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두록초, 업장을 씻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마음을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 마음을 귀히 여겨 밖에서 스승을 구하지 말라. 진정한 지혜의 법을 얻을 것이다.

0: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매체도 있었고 그다음에 책이나 잡지 같은 매체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방송의 시대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이제는 TV나 라디오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한물을 꺾이고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로 가는 게 지금 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불교 TV야말로 아난존자 한 100분 모이신 것 같은 그러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송 매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를 넘어서서 그 다음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뉴미디어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만 전화로 눌러주시면 그것이 힘이 돼서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불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1: 비티엠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현장에서 600년 전통의 진관사 국행 수륙제가 펼쳐졌습니다. 종교적 예술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향한 염원도 전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스마트폰 대신 산사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대구 동화사와 청도 운문사가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를 열고 부처님의 자비와 배려를 배우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월운스님 원력으로 시작한 남양주 봉선사 여름 숲속 학교가 올해로 50회를 맞았습니다. 아이들은 이틀간 눈높이에 맞는 불교 문화 체험을 통해 부처님 품 안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불교계는 40년 전부터 병원 법당을 운영했지만 이어갈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위기의 병원 전법 첫 순서, 원력으로 버티고 있는 병원 전법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 세계 문화유산 관계자들이 모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현장에서 600년 전통의 진관사 국행 수륙제가 펼쳐졌습니다. 국가 무형유산의 종교적, 예술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향한 염원도 전했습니다.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입니다.
1: 긴 호흡의 범패가 백스코 전시장에 울려 퍼지고 스님의 절제된 몸짓과 화려한 의복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전 세계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모인 백스코에서 국가 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가 펼쳐졌습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 기간 마련된 이번 시연은 지난 26일부터 오늘까지 백스코 대한민국 관 내 공연장에서 사흘간 이어집니다.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조선 초 태조가 왕실과 중생의 안녕을 기원하며 진관사에 수륙사를 건립한 데서 시작돼 60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함께 아울러서 천도하는 게 수륙제거든요. 또 이제 이게 유네스코의 이제 등재를 앞두고 더 소중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1: 범패와 작법무, 의식 장엄이 어우러진 국행 수륙제는 불교의 종교적 의미와 음악, 무용, 미술의 예술성을 함께 담은 종합문화유산입니다. 휴일을 맞아 백스코를 찾은 많은 시민도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전통 불교 의식의 소리, 화려한 의복과 문양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3: 신기해서 찾아보니까 바라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들었을 때 뭔가 갑자기 좀 깨끗해지는 기분이 좀 들었어요.
4: 혹시 너무 문양이랑 이런 게 아름다워서 놀랬습니다.
1: 진관사 홍보부스에서는 수륙제에 사용되는 전통 지화를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도 마련됐습니다. 관람객들은 종이꽃을 만들고 수륙제의 역사와 의식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며 전통 불교 문화를 더욱 친숙하게 만났습니다. 국경과 종교를 넘어 모든 존재의 화합과 평안을 발원하는 진관사 국행 수륙제. 부산에서 세계인과 만난 600년 불교 문화의 울림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0: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관 전시장을 방문해 주요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백스코에 마련된 대한민국관을 둘러보며 한국의 우수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살피고 세계 속에 빛나는 우리 문화유산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통도사, 해인사, 진관사 등 불교 관련 전시관을 집중적으로 관람하며 천년 넘게 이어져온 불교 문화유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날 관람에는 범어사 수좌 수불스님,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제1차관, 허민 국가유산청장, 조계종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과 범어사 신도회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부처님의 첫 설법지이자 불교 4대 성지 중 한 곳인 인도 사르나트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데 한국 불교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28개 회원종단은 공동 담화문을 통해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르나트의 세계유산 등재가 확정된 것은 불교사 문화적으로 매우 각별하고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단협은 사르나트는 지혜와 자비 정신이 처음 펼쳐진 성스러운 공간이자 인류 공통의 자산이라며 등재를 계기로 초전법륜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인류 평화와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부산 해군 작전사령부를 찾아 국토 방위에 헌신하는 해군 장병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태고종은 어제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부산교구 종무원장 자관 스님을 비롯한 주요 부서장 스님 등 20여 명과 함께 해군 작전 사령부를 방문한 가운데 곽광섭 사령관에게 위문금 500만 원을 전달하고 부대 내 해운사 법당을 찾아 격려금과 보시금 등 200만 원을 희사했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험난한 바다 위에서 국방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해군 장병들과 지휘관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육해 공군 장병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곽광섭 해군작전사령관은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해 부산교구 스님들께서 방문해 주신 덕분에 장병들의 안녕과 무사가 보장될 것 같으며 따뜻한 격려와 좋은 인연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화답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방학 아이들이 스마트폰 대신 산사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대구 동화사와 청도 운문사가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를 열고 놀이와 수행, 공동체 생활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배려를 배우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0: 전해드립니다.
1: 바루를 앞에 둔 아이들이 두 손을 모으고 조심스레 공양을 시작합니다. 바루 공양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한 그릇의 밥에 담긴 감사와 나눔의 의미를 배우며 수행의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2: 바루 공양 너무 맛있었거든요. 근데 단무지 먹을 때 뭔가 좀 맛이 좀 그랬었거든요.

0: 개불 108배, 촛불 명상 등 단순한 체험이 아닌 서로를 배려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살아있는 불교 교육의 장입니다.
1: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한 단계 더 부처님과 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0: 공양을 마친 아이들은 동화사 경내에 마련된 물놀이장에서 더위를 식히며 환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동화사 주지 성광스님과 사중스님들이 직접 물놀이에 함께하며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엄격하게만 느껴졌던 스님들의 모습 대신 친구처럼 함께 뛰어노는 모습은 아이들에게 오래 기억될 특별한 추억이 됐습니다.
2: 스님들과 아이들과 그 밀착된 생활을 하고 있고 수행하는 모습들을 느끼고 그래서 사찰이 이런 일을 하는 이런 곳이구나 인식들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반응은 좋습니다.
0: 같은 날 청도 운문사에서도 65명의 어린이가 참가한 제46회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가 열렸습니다. 올해 캠프의 주제는 세계적인 인기 게임인 모여봐라 동물의 숲. 자연 속에서 서로 협력하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임의 세계관을 불교적 가치와 접목해 아이들이 마음의 심과 공동체 정신을 배우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운문사를 하나의 섬으로 동물 친구들과 함께 마을을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설정해 현실의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1: 어린이 불교의 어떤 메카가 되려고 하는 이미 메카이고 이제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어린이들이 많이 불안하고 힘든데 이런 사찰에 와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제 편안해지는.
0: 입제식을 마친 아이들은 찾아보자 운문대 탐험대를 통해 사찰 곳곳을 누비며 보물찾기를 하고 강강술래와 캠프파이어로 우정을 쌓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시원한 물놀이로 한여름 더위를 잊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3: 캠프파이어랑 물놀이에서 좋았어요.
0: 캠프의 마지막 날은 신라 화랑들이 운문사에서 세소고개를 받았던 전통을 되새기는 수계의식. 아이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생명을 아끼며 바르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놀이 속에서 자연을 배우고 수행 속에서 배려와 나눔을 익힌 올여름 산사체험. 동화사와 운문사의 여름 불교학교는 아이들에게 더위를 잊게 하는 피서이자 몸과 마음이 함께 성장하는 특별한 여름 선물이 됐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4: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남양주 봉선사에 모였습니다. 올해로 50회를 맞은 봉선사 여름 숲속 학교가 열린 건데요. 아이들은 이틀간 눈높이에 맞는 불교 문화 체험을 통해 부처님 품 안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5: 어느 때보다 맑고 청아한 삼귀위와 반야심경이 운악산 자락에 울려 퍼집니다. 두 손을 곱게 모아 올린 고사리 손으로 이틀간의 사찰 생활을 훌륭히 해내겠다는 야무진 입제 다짐을 해봅니다.
6: 스님을 만났을 때는 합장하고 인사를 잘한다. 수련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이 부처님 품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7: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예수님이랑 만나게 되어가지고 좋았을 것 같아요.
8: 절에 대해 좀 친근감을 더 가지는 걸 여름방학 동안 뭐 며칠 길게는 아니지만 여름방학 중에 추억이 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5: 올해로 50회를 맞이한 봉선사 어린이 여름숲속학교. 봉선사 여름숲속학교가 더 특별한 이유는 세대를 이어 맑은 불심이 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여름 캠프를 통해 싹을 틔우고 불자로 성장한 이들이 이제는 선생님과 조력자가 돼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이들의 불교 문화 체험을 돕고 있습니다.
9: 이 친구들을 제가 선생님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어려움 없이 부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10: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좋게 선생님들이 신경 쓰셔가지고 꾸리는 거기 때문에 더 오래오래 많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5: 경내 효월 땅에서 입제식을 마친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흰 도화지에 알록달록 각자만의 불국토를 그리며 상상력을 키워갑니다.
11: 부처님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12: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11: 기도하고? 어때요, 부처님 그려봅니까?
12: 부처님을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부처님 마음으로 생각하고 친구도 배려하고 그랬거든요.

0: 동선사 여름숲속학교는 어린이 전법에 심혈을 기울였던 월운 스님의 원력으로 1973년 창설된 불교계 최초 숲속 어린이 수련회입니다. 반세기 동안 수많은 천진물들에게 불심을 심어주는 요람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1: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미 아름다운 연꽃이에요. 근데 연꽃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죠? 예, 잘 지키려면은 1박 2일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부처님처럼
0: 1박 2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108 염주깨기부터 타종 체험, 연밭에서 명상과 플로깅, 마지막 수계식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됩니다. 부처님 품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모든 과정은 잊지 못할 삶의 자양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레크레이션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3: 기대되는 건 이제 명상을 하고 하면은 이제 마음이 진정이 되고 레크레이션은 노니까 이제 신나니까 좋은 것 같아요.
4: 그 후에 느낌이 어떨지 궁금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0: 봉선사 여름 숲속학교는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자연을 돌려주고 바쁜 일상에서 잃어버린 동심과 맑은 불심을 일깨워주는 장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5: 깨달음의 사회화로 중생을 위한 보살도를 실천했던 태공당 월주대종사의 열반 5주기 추모 다례제가 17교구본사 김제 금산사에서 봉행됐습니다. 금산사는 지난 26일 경내 처영기념관에서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원행스님, 회주도법스님, 주지화평스님, 원로의원 법등대종사, 월정사주지 정념스님, 선운사주지 경우스님,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한광수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문도대표 도법스님은 상좌들이 생전 스님의 원력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부끄럽다며 문도 모두가 더 열심히 수행하고 자비 실천에 앞장서 스님께 당당한 수행자가 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조계종 제17대, 28대 총무원장을 지낸 태공당 월주 스님은 국제구호단체 지구촌 공생회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나눔의 집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 한국불교가 깨달음의 사회화를 실천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사투를 벌이는 병원에선 환자와 보호자들의 절박한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불교계는 40년 전부터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병원 법당을 운영하며 전법에 나섰지만 이젠 후대를 이어갈 수 없단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BTN 뉴스가 마련한 기획보도 생사의 최전선 위기의 병원 전법 첫 순서로 원력 하나로 버티고 있는 병원 전법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6: 하루에도 수백 번 생사의 기로를 오가는 긴박한 의료 현장,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입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과 초조한 환자들로 가득한 로비를 지나 지하 2층으로 내려가면 거짓말처럼 고요하고 아늑한 공간이 나타납니다. 고작 5평 남짓한 자그마한 공간이지만 불자 직원은 물론 절박한 심정으로 가피를 구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겐 더없이 소중한 안식처, 바로 병원 법당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곳에선 매일 누구나 스님을 만나 마음을 치유하고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7: 오전 오후로 나눠서 병실을 다 돌고 또 법당에 오는 환자들 이렇게 만나고 한 달에 한두 번이라든지 세 번 환자들, 직원들 법회를 또 운영하고 있어요.
6: 지도법사의 일과는 단순히 법당을 지키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만나는 환자들의 절박한 호소는 물론 생사의 기로에서 터져나오는 유가족들의 눈물까지 온몸으로 감내해야 하는 고된 소임입니다. 시시각각 불어닥치는 슬픔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받아내다 보니 스님과 봉사자들의 심신 역시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8: 어떻게 제가 한마디 위로를 하는 거에 따라서 저분이 오늘 그래도 긍정적으로 가실 수 있나. 근데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사찰에서는 만약에 몸이 힘들다면 여기서는 몸과 마음이 다 힘든 것 같아요.
6: 이 같은 고단함은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전법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 병원법당의 공통된 현실입니다. 생사의 최전선에서 불자들의 마지막 보루가 돼주는 소중한 공간이지만 병원의 법당

0: 방을 열고 유지하는 건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일산병원의 경우 고향 기쁨정사주지 지인 스님이 포교원력을 세워 10년째 활동 중인데 전국 대부분의 병원 법당이 이처럼 스님 개인 원력에 의지해 탄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종단 차원의 지원 체계가 미약해 법당 운영비가 부족할 때마다 지도법사가 본사 차례 재정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1: 경제적인 부분과 그 거처 이런 것들이 그 특화되지 않는 상황일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지요. 스님들이 이렇게 그 환자 돌봄에 그런 능력들을 또 배양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0: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비의 도량이지만 정작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병원전법의 현주소. 원력 하나로 버텨온 병원법당들은 이제 시스템의 부재 속에 지속 가능한 대안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정선 정암사가 지난 25일 문수전에서 여름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세 번째 시즌을 이어가는 정암사 대표 문화 콘텐츠 3소 4개는 계절마다 시대적 화두를 인문학과 예술로 풀어내는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여름 콘서트는 기후위기 시대 공존에 대한 성찰을 주제로 생명과 공존의 가치를 불교적 시각과 현대 인문학으로 조명했습니다. 재즈 피아니스트 박지용과 베이시스트 조성덕은 산사와 어우러지는 재즈 공연을 선보이며 생명과 공존의 의미를 음악으로 전했습니다. 정암사 주지 천웅 스님은 천년고찰에서 펼쳐지는 인문학과 음악을 통해 생명과 공존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천년의 숨결을 따라 예천의 국보와 보물을 만나는 특별한 순례가 펼쳐졌습니다. 예천군과 BTN 투어는 지난 26일 서울 광주 지역 불교 순례단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16 국보 보물 순례 팸투어를 성황리에 운영했습니다. 천년의 숨결 따라 국보를 만나달 주제로 열린 이번 팸투어는 기도와 문화 해설, 명상, 사찰 순례를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안병윤 예천군수는 첫 순례지인 한천사에서 순례단을 환영했으며 참가자들은 BTN 불교TV 가족 기도법사 도환 스님의 지도 아래 기도법회를 봉행하고 보물 철조 비로자나불 좌상을 참배했습니다. 이어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는 전문 해설과 함께 탑돌이와 발원 기도를 올렸고 마지막 순례지인 용문사에서는 국보 대장전과 윤장대를 둘러보며 법문과 명상을 통한 천년 불교 문화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이래 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

0: 일을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 자격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4: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내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한 호흡에 괴로움이 나가고 한 걸음에 생각이 사라진다. 펜을 들고 세상과 소통합니다. 다른 한편으론 운동화끈을 동여매고 아스팔트 위를 달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중심에 치열한 수행이 있습니다. 달리는 웹툰 작가이시죠. 지찬 스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그리기와 달리기의 수행도 어떻게 하나의 길로 이어지는지 지찬 스님의 조금 특별한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0: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0: 잘 계셨죠?
1: 예, 잘 지냈습니다.
0: 네,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데, 네. 그래도 우리 BTN하고는 스님 좀 인연이 있으시고 방송도 하셨잖아요.
1: 네, 좀 부족한데도 불러서
0: 네.
1: 진행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0: 부족하지 않아요. 너무 충분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또 지대방 시즌 3 찾아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1: 아, 예.
0: 네.
1: 예전에 인연이 있어서 불교 TV에서 웹툰을 그렸던 스님으로 진행을 했었던 오라 지찬 스님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0: 오라차차 유명했잖아요. 오라 스님이신데, 그죠? 네. 스님께서는 제가 앞서서도 소개를 드렸는데, 웹툰을 그리시고, 또 달리기도 하시고, 수행도 하시고, 아주 바쁘신 우리 지찬 스님이세요. 어떻게 이세 가지를, 우리 스님이 이세 가지를 한분 안에 있을 수 있는지 오늘 천천히 좀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달리고 수행하는 스님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1: 네, 뭐 인연이 주어진 대로 하다 보니까
0: 네.
1: 솜방 다니다가 그리게 됐고, 그리다 보니까 또 달리게 돼서 이슈 몰이를 하는 스님같이 됐는데,
0: 네.
1: 그러다 보니 초대해 주셔서
0: 네.
1: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0: 아이고, 스님. 그러니까 바쁘시잖아요. 그래도 뭐 그리시면서 달리시면서 그 가운데 또 한가함이 있으시죠?
1: 아,
0: 네.
1: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그럼요. 네. 그 안에서 수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익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라 그림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어라. 근데 이등신 몸매예요. 어라는. 네. 그래서 이등신 몸매에 아주 동그랗고 귀여워요. 어라는. 귀여운 얼굴, 그리고 또 실수도 아주 열심히 연발하고 있는 어리바리한 스님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라를 탄생시킨 그 웹툰 그리는 우리 지찬 스님이신데요. 당시에도 스님이 웹툰을 그린다? 이러면 좀, 스님이 웹툰을 그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의외의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는 승복을 입은 마라토너이십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어떻게 달리기를 시작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뭐 저도 이제 출가했을 때는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0: 그러게요. 네.
1: 아, 그뭐 인연 따라 한 생각 떠올렸던 게 살이 붙게 되면서
0: 네.
1: 그림을 그리게 됐고,
0: 네.
1: 웹툰은 조금 저한테 약간 뭐랄까 칭찬해주는 말로
0: 네.
1: 들리고요. 웹툰보다는 이제 스토리가 없긴 하지만 카툰
0: 네.
1: 같은 형식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0: 네.
1: 그때 당시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좀
0: 네.
1: 알려지게 됐고,
0: 네.
1: 뭐 마라톤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진호 스님이 먼저 뛰셨기 때문에 아
0: 그렇죠.
1: 저런 분도 있구나 했는데, 저도 어떻게 나이 들면서 제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요새 유행하게 된 달리기를 하게 되면서
0: 네.
1: 마라토너까지 그런 칭호를 얻기까지 이렇게
0: 네.
1: 되었습니다.
0: 그럼 어라가 이제 달리기도 하는 거죠?
1: 그렇죠.
0: 근데 스님,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쓰잖아요.
1: 그렇죠.
0: 카카오톡에 스님 그림이 사실은 들어갔잖아요. 그 이모티콘으로. 그래서 사용하기 참 좋았거든요. 어느 순간에 안 나오더라고요. 왜안 나오죠?
1: 그게 이제 카톡 정책 때문에
0: 네.
1: 종교 캐릭터가 이제 더 이상 입점이 안 돼요. 하마 오래됐죠.
0: 근데 어라는 그다지 종교색은 별로 없는데.
1: 그런데도 어쨌든
0: 네.
1: 그런 정책 때문에
0: 네.
1: 아직까지 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좀 종교색을 약간 빼고. 네.
1: 계속 도전을 해야 되는데 몇
0: 네.
1: 번 하다 보니까 저도
0: 도전을
1: 힘이
0: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달리기를 막 시작했을 당시에는, 우리가 보통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달리기를 그렇게 오래 하지 못하거든요. 뭐, 숨도 차고, 심장이 터질 듯 하기도 하고, 또 무릎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지찬 스님은 아주 슬림하셔서 무릎에 그다지 무릎은 안 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오래 달리기를 하다 보면 무릎도 아프실 것 같고 아주 충격적인 기록까지 총체적으로 우리 스님이 좌절감이 있으셨다고요? 어땠습니까? 시작을 하시고?
1: 저도 이제 그 달리기 수행 능력은 네. 정말 낮았습니다.
0: 아, 그랬어요?
1: 예, 또 달리는 방법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체력의 저하가 왔을 때 이제 트레이너가 달리기를 권해서 네. 이제 시도는 했는데 저도 100m 달리기 정도만 알았지 네. 장거리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0: 그렇죠.
1: 때문에. 근데 천천히 조금씩 거리를 늘리라 그래서 네. 그냥 동네 한 바퀴를 산보 수준으로 네. 뛰고 뛰다 보니까 어느 날 동네 한 바퀴를 제가 뛰었고 네. 거기서 자신감이 조금 생기니까 두 바퀴, 네. 세 바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리가 늘어나더라고요. 빨리 뛴 건 아니었고 그렇게 천천히 뛰니까 저도 모르게 달리는 근육, 달리는 관절 이게 조금씩 네. 그게 발전하게 되고 단련이 됐던 모양이에요.
0: 네.
1: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풀코스를 뛰고 울트라를 네. 뛰게 된 거지
0: 네.
1: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절대 뛸 수 없는 거고
0: 그렇지.
1: 누구라도 아무리 관절이 튼튼해도 네. 처음부터 40km를 뛴다 그러면 다 망가질 거예요.
0: 쉽지 않지.
1: 예, 예.
0: 네. 아, 이제 점점 네. 단계를 올려가는
1: 그렇죠.
0: 거죠.
1: 네.
0: 네. 무릎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네. 근데 단거리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고, 네. 달리기 도전이 또 울트라 마라톤,
1: 네.
0: 네. 또 트레일 러닝,
1: 네.
0: 뭐 철인 3종 경기로 네. 점차적으로 영역을 이렇게 넓혀가고 있어요.
1: 네.
0: 지난 6월 초에 200km?
1: 네.
0: 이 울트라 마라톤에 도전을 하셨다는데,
1: 네. 예.
0: 어땠습니까? 마무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1: 제가
0: 어땠습니까?
1: 작년부터 해서 100km 울트라 마라톤은 여러 번 뛰어서 좀
0: 100km는?
1: 많이 예, 예.
0: 네.
1: 그래서 좀 단련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0: 네.
1: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0: 네.
1: 200km 또 종단 횡단 대회가 있는데 300km, 500km 넘는 그런 대회들이 있어요.
0: 네.
1: 근데 저도 이제 단련의 일환으로
0: 네.
1: 또 저를 테스트하는 일환으로 200km에 이제 처음 도전했는데
0: 네.
1: 아직까지는 단련이 좀 부족했는지
0: 네.
1: 처절하게 실패를 해서 100km 대회까지는 뛰고 100km 절반까지는 뛰고
0: 네.
1: 다음을 기약하면서 DNF를 했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그럼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00km를 뛰셨습니까?
1: 거리인데 저도 제가 부산 낙동강에 있는 그
0: 네.
1: 주위를 뛰었어요. 표충사
0: 예.
1: 인근에 있는 산과 그 길을 뛰는데 저도 길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0: 네.
1: 거리상 그 쉬는 타이밍에 CP가 있는데
0: 네.
1: 그 100km 지점에서 옷을 한번 갈아입을 수 있거든요.
0: 네.
1: 거기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진행하면 부상이 오겠다 싶어서
0: 네.
1: 이제 주최 측에 얘기하고 이제 그 피니쉬를 이제
0: 네.
1: 선언했는데 그 실패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0: 그러시죠?
1: 네.
0: 네. 열심히 보통 마라톤 하면 42점 몇 킬로잖아요.
1: 예,
0: 그죠?
1: 예.
0: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1: 네.
0: 42km 뛰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다들 어려워서 중간에
1: 네.
0: 또 못 뛰기도 하고 그런데 100km씩이나 뛰셨는데 대단하신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 스님께서 출전한 대회만
1: 네.
0: 해도 어림잡아서 30여 차례.
1: 네.
0: 네. 그리고 거리로는 총 12,000km에 달한다고 들었어요.
1: 네.
0: 근데 이 달리기의 어떤 매력이 우리 지찬 스님을 이렇게나 열성적으로 달리게 했을까? 좀 궁금해지네요. 네.
1: 어릴 때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는
0: 네.
1: 호흡 수행하면서 또 스님들이 기도나 수행을 하면 어떤 체험이나 개인만의 체험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게 있으면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매력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수행을 계속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108배라든지 절하는 거는
0: 네.
1: 뿔뚝 신심이 나서 한동안은 지속해서
0: 네.
1: 해도
0: 예.
1: 금방 또 이제 스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달리기는 이상하게
0: 네.
1: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0: 네.
1: 어떤 매력이 있던 것도 아닌데 뛰고 나서의 성취감이 저를 계속 뛰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세속용어로 하면 뭐 술을 마시던 사람이 술이 네. 술을 마신다, 뭐 네. 사람을 마신다, 뭐 이런 용어까지 그런 가잖아요.
0: 네.
1: 이 달리기가 그런 것 같아요.
0: 처음에 내가 달리기를 부르네요.
1: 예, 제가 뛰었는데 나중에는 달리기 자체가 네. 저를 뛸 수밖에 없게끔 아. 만들어 주더라고요.
0: 그래서
1: 수행으로 거듭나게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저를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0: 제가 늘 잘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1: 네.
0: 스님들께서는 모든 존재하는 그곳이 수행처고
1: 네.
0: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수행이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포교를 하고 있다.
1: 네.
0: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요즘 우리 지찬 스님은 달리기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릴 때는 그리기
1: 감사합니다.
0: 수행이고
1: 네.
0: 그렇잖아요, 스님. 네. 그죠? 네. 그래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스님이 최근에
1: 네.
0: 스님의 달리기라는 에세이집을 내셨어요.
1: 네.
0: 달리면서 부처님 말씀을 또 다시 배우게 되셨다.
1: 네.
0: 뭐 느끼게 되시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몸으로 체감하는 경험으로 이렇게 풀어내셨는데 달리기를 얼마쯤 하시고 내가 이걸 글로 책으로 엮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1: 제가 원래 글재주가 엄청 없어요. 그리고 다독력이 좀 현저히 낮기 때문에 글
0: 네.
1: 쓰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만화로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하나 올릴까 이렇게 했었는데
0: 네.
1: 3년이 넘고 4년이 넘어가는데 이제 그때부터
0: 네.
1: 제가 SNS에 올렸던 뭐 사진이라든지 어라 캐릭터를 가지고 썼던 짧은 글들을 보고
0: 네.
1: 출판사에서 이제 이렇게 컨택이 온 거죠.
0: 아, 그랬군요.
1: 네, 그랬는데 네. 제가 글을 긴 장문의 글을 쓰기에는 저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겨서
0: 네.
1: 계속 거절을 했는데
0: 네.
1: 좋은 기회로 출판사에서
0: 네.
1: 좋은 그 어떤 기획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쓰면 어떻겠습니까, 스님 해서 그분들이 또 전문가잖아요. 그분들 의견을 이제 고심하다가 수락을 했는데
0: 네.
1: 좋은 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0: 아유, 너무 좋죠.

0: 스님 그 또한 포교라니까요.
1: 네, 그분들 덕이죠.
0: 그림과 글로
1: 네.
0: 스님의 수행 이야기를 담아내는 거니까 너무 잘하셨고요. 그 달리기 하면서 많은 경계가 있죠.
1: 아, 수없이 있습니다.
0: 수없이 훈련을 쉬면 폐활량이 떨어질까, 또 조급증이 낫고 더 빠르게 달리고 싶은 욕심도 생기실 것 같고. 또이 정도면 수행이 아닌 또 다른 아니 더큰 집착이 생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또 경계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1: 맞습니다.
0: 어땠습니까?
1: 사람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걸 통해서 더없는 희열과 만족감, 그 활력으로 또 일상을 보내게 되는데 꼭그 지점을 넘어서서 중도를 벗어나서 한쪽으로 천착되게
0: 맞아요.
1: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차리고 나다 보니 이거는 일반인들처럼 달리기만 해서 그냥 그 어떤 희열과 만족감으로만 살아가지고는 뭐그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들었고, 이걸 수행으로 또 스님의 어떤 입장으로 어떤 재해석을 하지 않으면 난 그냥 힘만 빼다가 갈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경계에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회양하느냐, 그 문제를 이제 책에 쓰면서 이제 저의 달리기로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0: 그러셨군요. 평소 때 이제 우리가 그 마라톤에 나가지 않더라도 평소 때 꾸준히 달리기는 하셔야 되죠.
1: 거의 뭐 매일 10km씩 뛰어요.
0: 매일. 그러시군요. 마라톤 대회 소식 있으면 설레이시나요?
1: 그럼요. 처음에 한 3년은
0: 네.
1: 이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대회를 나갈 정도로 몰두했던 것
0: 한
1: 같아요.
0: 달에 한 번씩. 대단하시네요.
1: 뭐 작은 대회도 있고 동네에서 계속 뛰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매력이 있고 저 스스로의 어떤 충족됨이 컸는데 지금은 조금 내려놓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그러면 스님께서 지금 32여회 참가를 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그 기록이라고 스님 스스로, 스님만의 기록이, 뭐 시간으로 따지나요? 아니면 뭐 들어오는 순서로 따지나요?
1: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간으로 사람들이 이제 가장 좋은 기록이 언제입니까? 뭐 가장 긴 거리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늦게 시작해서 그런지 대단한 기록은 아닌데 3시간 42분이 아마 제 최고 기록이에요.
0: 몇 키로?
1: 42.19.
0: 이제
1: 풀코스가요?
0: 보통 우리 풀코스 마라톤.
1: 그러니까 중간 정도 실력인데 그거를 더 올리고 싶어서 저기 훈련에 매진했던 적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부상 위험이 조금 강해서 요즘은 이제 거리로 천천히 뛰는데 길게 뛰는 수행 같은 어떤 그 울트라 마라톤에 조금 빠져서 그거를 뭐한 70대까지 한번 꾸준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은 마라톤 대회 소식이 알려지면 설레기도 하고 또 빨리 뛸 때도 있고 또 많이 키로 수를 많이 뛰었을 때도 있고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 때로는 막 욕심에 흔들리기도 하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담담하게 기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록을 하면서도 나 지찬이는 수행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번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뭔가의 가슴에 딱 터치가 되면 이런 것이 깨달음이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뇌를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그런 존재라는 성찰이 좀 가슴에 와닿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어떠셨어요?
1: 마라토너들이 그래도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스님이 아니더라도 나이를 먹어가니까 인생을 한 번씩 돌아보게 되잖아요. 일반인 분들도. 그래서
0: 그렇죠.
1: 그분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수행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마라톤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저는 스님이니까 어떤 종교적인 어떤 저만의 체험들을 거기에 이제 가미를 해서 저의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스님 말했던 것처럼 욕심, 탐진치를 기준으로 나의 달리기가 어떻게 승화되어야 될지 그리고 이것이 여러 불자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 내가 제대로

0: 가고 있고 이거를 주제로 수행 삼아 달리기를 하면 더 좋겠다라는 거를 표본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1: 네.
0: 중입니다.
1: 그래서 이제부터 마음을 바꾸셨다고요?
0: 아, 그럼요.
1: 올해부터 대출전을 조금 줄이고,
0: 네.
1: 또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그런 훈련에 집중하면서 수행적 달리기로 균형을 잡아가고, 있으시다는데,
0: 맞습니다.
1: 예. 그러면 훈련에 집중한다는 거는 호흡 훈련입니까? 아니면 어떤 훈련을 하시나요? 따로?
0: 처음에는 호흡에 집중하는데,
1: 네.
0: 나중에는 호흡보다는 그 흐름을 집중하게 돼요.
1: 네.
0: 그러니까 호흡에 너무 집중하면 호흡이 더 텐션, 어떤 긴장이 오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호흡을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뛰기 때문에
1: 네.
0: 그거는 이제 뒤로 가고 나의 리듬, 그다음에 길게 뛰면서 집중하는 마음, 그긴 시간을 오롯이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집중하도록 계속 지켜보면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울트라 마라톤이 좀더 수행자에게 어울리는 대회가 아닌가 싶어요.
1: 울트라 마라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0: 근데 뭐,
1: 철인 3종 경기도 그러면 참여를 해보셨나요?
0: 예, 대회를 몇번 나갔어요. 네.
1: 여러 번.
0: 그럼 여러 번은 아니고요. 저도 철인 3종은 수영이 조금 관건이다 보니까 제가 수영을 전혀 못 하다가 출가하고 1년 배워서,
1: 1년 배워서.
0: 1년을 영법만 배운 거고, 1년은 장거리 수영은 저 스스로 터득을 해서 이제 뭐 밴드들이 있어요. 그런 모임들.
1: 그렇죠.
0: 거기서 사람들하고 모여서 장거리 수영을 하면서 철인에 도전했던 거라 수영이 조금 관건이다 보니까 많이 참여는 못했는데 한네번 정도.
1: 그러면 철인 3종 경기 중에
0: 네.
1: 어떤 게 가장 어려우셨어요? 수영?
0: 네,
1: 아니면
0: 왜냐.
1: 뭐 타고 가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0: 뭐 어떤 거에 가장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자전거는 좀 느리더라도 조심만 하면 넘어지지 않게끔 욕심만 안
1: 그렇죠.
0: 부리면 괜찮고 달리기도 그런데 수영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1: 그렇죠.
0: 죽을 수가 있어요. 방파제 안에서 하더라도 제가 작년 가을쯤에 통영대에서 테스트 그 수영을 했는데 그게 800m밖에 안 돼요. 근데 그제 뒤에서 수영하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대회가 취소가 됐어요. 예, 그런 좀
1: 그랬군요.
0: 가슴 아픈 일이 있거든요.
1: 안전 요원들이 옆에 있지 않나요?
0: 있는데도 이게 사람들이 물에서 물을 한두번 꿀떡꿀떡만 삼키면 그 다음에는 이게 제어가 안 돼요. 빨리 구해도 운이 좋을 때나 그렇게 살아나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1: 그렇군요.
0: 실려가는 것까지 다 봤는데 그때 살짝 그 멘붕이 와서 한동안 오픈워터 수영을 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1: 그랬군요.
0: 네.
1: 앞으로 위험한 거 하지 마시고 이제.
0: 자신의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영도 배웠고 달리기도
1: 그렇죠.
0: 길게 뛴 거라 계속 도전을 하게 될것
1: 앞으로도. 그러면 수영을 더잘 익혀서
0: 같아요. 예,
1: 하시는 걸로.
0: 알겠습니다.
1: 그리고 달리기와 이 수행은 참 많이 닮은 듯 닮지 않은, 다른 듯, 또 일란성 쌍둥이 같은 그런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스님이 생각하는 달리기와 수행,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0: 요새 한국 불교가 호흡 수행이 참 인기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앉아서 수행을 하다 보면 긴 호흡을 바라보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주 금방 지치게 마련이에요. 졸거나 무기에 빠지거나
1: 그렇죠.
0: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타성해졌는데 이 달리기는 천천히 달리면 긴 호흡을 억지로 자력과 타력이 동시에 그 절을 수행하게끔 지켜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흡을 안할 수가 없고 살짝 힘들기 때문에 호흡을 계속 지켜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지만 저에게는 수행에 있어서 타력과 자력 수행을 동시에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방법이어서 만약에 오랫동안 좌선 수행을 했는데 진보가 좀 없는 사람들은 이 달리기를 접목하시면 자신의 호흡을 좀더 채찍질 하거나 지켜볼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하나 마련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권하고 있고, 다른 것 같지만 호흡 수행으로는 똑같습니다.
1: 우리 40대 후배 스님들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그럼요.
1: 연세가 드시면 어렵잖아요.

0: 맞습니다.
1: 60대는 안 됩니다.
0: 선방이든 수행 경험을 좀 갖춘 뒤에 네. 달리기를 하시면 더 좋을 거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해요.
1: 네. 네. 그리고 이제 달리는 장점이 훨씬 크니까 네. 이렇게 열심히 달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달리기 수행이 가져온 몸과 마음의 어떤 그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0: 이거 뭐 의사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도 아니지만
1: 그래도 느끼는 게 있으실 네, 것 같아요.
0: 제가 경험한 바로 봤을 때 요새 젊은 사람들이나 또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1: 네.
0: 용어가 없다가 뭐 공황장애랄지
1: 맞습니다.
0: 뭐 네.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 달리기가 네. 상당히 거기에 효과적인 일들을 마련해줘요. 이게 어떤 생산성이 있는 운동은 아니지만 이 달리기를 통해서 자기 만족도랄지 네. 성취감이 생기니까
1: 네.
0: 자기가 어려웠던 부분을 달리기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줘요.
1: 네.
0: 마치 예전에 수행과 기도를 통해서 네. 힘을 얻어서 사회생활하는 것처럼
1: 그렇죠.
0: 요새는 또 종교적인 부분이 많이 하락되는 사회 분위기잖아요.
1: 네.
0: 종교도 많이 이제 인기가 떨어지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종교를 떠나서 자기 극복을 하는 식의 명상들이 많이 네. 유행하는데 명상으로서의 그 어떤 다가감처럼
1: 네.
0: 달리기를 하면 불자들은 종교성마저 생길 수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이 달리기를 통해서 마음을 극복하고 종교성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1: 네.
0: 많은 분들이 네. 달리기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0: 네. 그렇죠.
1: 네, 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또 포교로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0: 그렇죠.
1: 예전에 우리들은 그저 도량 안에서 법당 안에서 자기 극복하느라고 하루에 네. 3,000배 뭐 10,000배 이러면서 10만 배 정진한다 네. 이러면서 절수행도 많이 했는데
0: 네.
1: 그렇게 활동적으로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달리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스님이
1: 네.
0: 어떤 이렇게 제가 제일 놀랐던 게 춘천 마라톤에는 어떤 종교와 사업의 장인 것 같아요.
1: 네.
0: 자기들이 원하는 문구를 뒤에다가 달고 뛰고
1: 달고.
0: 자기 자녀가 대학 입시,
1: 뭐
0: 결혼,
1: 네.
0: 자녀,
1: 네.
0: 어떤 사회 문제, 또 어떤 의사는
1: 네.
0: 자기 병원 홍보. 그리고
1: 좋겠네요. 네,
0: 그리고
1: 네.
0: 가장 놀라웠던 거는
1: 네.
0: 신천지 분들도 여기다 써서 뛰어요. 근데 거기서는 다들 거부감이 없고
1: 네.
0: 그냥 자기 위주로 띕니다.
1: 네.
0: 거기에 또 제일 놀랐던 건 법륜 스님 쪽에
1: 네.
0: 신도님들도 정토회를 딱 달고 뛰어요.
1: 네. 좋네요.
0: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통해서 포교도 되지만
1: 네.
0: 아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화합의장을 이루는구나.
1: 네.
0: 거기서 제가 제일 놀랬거든요.
1: 네.
0: 거기서는 서로 시비도 없고
1: 네.
0: 그다음에 서로 배타적인 모습도 없고요. 같은 로너로서 화합이 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1: 서로 응원하면서.
0: 예, 예. 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그런 자리에서 뛰다 보면 시야가 조금 넓어지고요.
1: 네.
0: 가장 또 힘들 때는 다 사라지고요.
1: 네.
0: 처음에는 힘이 있을 때는 그게 다 포용이 되고
1: 네.
0: 막바지에 이르면 아무것도 안 보여서
1: 네.
0: 관세음보살 하면서 뛰어요. 관세음보살.
1: 그렇죠.
0: 이렇게 돼요.
1: 네.
0: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신앙심도
1: 네.
0: 어떤 고치가 될 겁니다.
1: 네. 자기 극복을 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래서 네. 108배, 3000배 같은
1: 네.
0: 효과를 보시게
1: 맞습니다.
0: 될 겁니다.
1: 네. 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달리는 웹툰 작가 지찬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시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동참과 관심,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스님이 그리시는 웹툰 이야기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출가 후에 우연히 스님께서 접한 한 권의 만화책 때문에 때문이 아니라 덕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웹툰 작가가 되셨다고 들었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참 만화 많이 봤거든요.
0: 네.
1: 네.

0: 여자아이들은 주로 막 공주 같은 그림 이런 만화 많이 보고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어떤 만화책이 스님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1: 저도 어렸을 때는 뭐 그런 만화들 다
0: 네.
1: 봤습니다. 근데 이제 출가할 당시부터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수행에 거의 초점이 맞춰진 상태였는데, 선빵 다니다가 이제 해제철에 은사스님절에 다들 가서 조금 쉴 때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때 이제 사제 스님이 이런 만화책이 있어요 하면서 던져줬던 책이 화두같이 네칸 만화로 된그 일본
0: 아,
1: 만화책이었는데,
0: 그래요?
1: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제가 수행하면서 저 스스로의 어떤 느낌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 일반 작가가 네칸 만화로 자기가 하고 싶은 불교 이야기를 너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걸 보고 조금 놀랬어요. 스님들은 말로 하기도 힘든 걸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근데 그림이 너무 단순했거든요.
0: 그래요?
1: 예, 그것 때문에 나도 내 얘기를 이렇게 짧은 글과 그림으로 옮기면 좋겠다 한 생각이 이제 웹툰을
0: 아,
1: 하게끔 되게
0: 그러셨어요?
1: 됐어요.
0: 그러면 어렸을 때 그림을 좀 하셨어요?
1: 아닙니다. 전혀 못 그렸어요.
0: 전혀.
1: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릴 때 예전 만화 중에 졸라맨이라고 얼굴이 동그라미 있고 허수아비 같은 그 정도나 겨우 그릴까.
0: 줄로 그냥 쭉쭉 이렇게
1: 그
0: 표현하는.
1: 정도였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0: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스님 그림을 보면 그림을 배우신 분 같더라고요. 배우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그릴까 싶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인연과 우연이 쌓여서 우리 지찬 스님 웹툰의 주인공, 그 어라 스님이 탄생을 하잖아요. 근데 절대 평범한 이름은 아니에요. 근데 그 수많은 이름 중에, 캐릭터 이름 중에 어떻게 어라 스님이라고 했을까?
1: 제가 보니까 어떤 인연인지 몰라도 이제 호흡 수행에도 인연이 좀 있고 화두 쪽으로도 제가 인연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제 개인 경험이 있는데 이 캐릭터를 그걸 녹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선제동자 이런 거 너무 이제 너무 많이 나왔던 거라
0: 그렇죠.
1: 약간 너무 익숙하고 조금 사람들이 보기에 좀탁 눈에 띄고 귀에도 남고 그런 게 있을까 했는데 고민이 돼서 없더라고요. 그래도 조계종은 화두문중이니까 그거를 담고 호흡에 관한 이야기도 좀 담자 했는데 제 말버릇으로 어라? 이거 왜 그러지? 어라? 아, 그래? 그럼 이걸 늘 궁금해하는 게 이제 그 화두의 어떤 요점이니까 그걸 녹이는 어라로 하면 좋겠다 해서 그냥 그거를 SNS에 한번 올렸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라 스님으로 굳어지게 됐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을 궁금해하고 실수도 잦지만은 그 언제나 또 유쾌한 어라 스님이에요. 스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찬 스님께 어라 스님은 어떤 의미일까? 지찬 스님을 표현하는 어라일까?
1: 아, 그렇기도 하죠.
0: 객관화시키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이런 신분과 나이와 그런 틀에서 이제 벗어나고자 수행을 하지만 그걸 극복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스님이 조금만 유쾌하게 해도 저 스님 가벼워. 너무 진지해도 왜 저,
0: 맞아요.
1: 이렇게 되니까 이걸 만화를 통해서 이제 저의 속에 있는 모습들을 끄집어내면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울 같으면서도 속에 있는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매개체이죠.
0: 그럴 것 같아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말 못하는 걸 어라 스님이 전하게 하는 거,
1: 맞습니다.
0: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그런 재주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어라 스님 전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관통하는 주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1: 아, 제가 수행이 없었다면 사실은 출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수행이 없었으면 또 삶이 재미없어서 굳이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을 거라 이 캐릭터에는 수행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제가 그냥 굳이 만화가가 될 이유가 또 없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 어라는 늘 관통하는 게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0: 그리고 이제 수행.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스님들이 출가해서 보통 스님이다 하면은

0: 그래서 그저 기도하고 부처님 경전 배워서 뭐 강의하고 불자님들하고 법회하고 뭐 이러잖아요.
1: 네.
0: 선방에 가거나 아니면은 저는 한몇 가지로 이제 스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눠봤어요.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서 이제 미디어 포교를 하고 있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복지 또 종사자도 있고 또 이제 문화 활동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다섯 가지로 축약이 되는데 우리 스님은 조금 특별하게 이제 문화 쪽으로 가야 될것 같긴
1: 네.
0: 한데 특별한 수행의 길을 걷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출가의 인연이 좀 궁금해요. 네, 어떤 한 생각으로 이렇게 부처님 제자가 되었을까?
1: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경로의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절에 오랫동안 다니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태 불교적인 것도 있고 영향이
0: 그러네요.
1: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춘기 시절에는 종교를 다 부정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데 제가 우연히 접했던 고승열전이랄지,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문학 시간에 어떤 기생이 그 부처, 스님의 어떤 승복, 뭐 장사, 이걸 입고 춤을 춰서 극락에 갔다. 이런 구절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어머니 승복을 입고 춤을 췄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인생의 문제,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가장 깊이 중학교 3학년 때 그게 와닿아서 그때 화두적인 질문으로 제가 이상한 체험을 했어요. 그 뒤로 그 다음날부터는 세상 보는 눈이 좀 달라져서 이쪽 공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금강경을 보면서 저 나름의 이상한 또 울림이 있어서 돌아보니 집안에 있는 책들이 다 불교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스님의 관심이 갔고 그러다 보니 이제 출가를 거듭하면서 동국대 선학과까지 가게 된것 같아요. 네.
0: 그러셨군요. 근데 대부분 어머니가 너무 열심히 절에 빠져 있으면 또 자녀들은 또 굉장히 거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스님은 또 어머니 법복을 입고 춤도 춰보고 직접 입어보시니까 어땠어요?
1: 그게 생각해보면 그게 법복이라고 문학책에는 써 있는데 어머니가 입는 건 보살승복이잖아요.
0: 그렇죠.
1: 뭘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라도 인연을 지었던 것 같은데 저도 어머니 절에 다니는 걸 싫어했어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도
0: 맞습니다.
1: 불구하고 인연이 되려고 하다 보니면 또 예기치 않게 이렇게 인연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사실은 이제 가끔은 회색만 봐도 가슴이 뭉클하고 설레이고 출가 전에는 그렇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이제 이 잿빛 옷을 입고 내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그렇게 설레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스님들의 옷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썼던 적이 있어요. 인욕의 옷이기도 하고 또 해탈의 궁극적으로는 해탈의 옷이다. 그리고 이 옷을 입고 우리가 자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비의 옷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글을 썼던 적이 있는데 누군가가 설레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잘 살아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은 보면은 자신의 마음의 속도가 아니라 뭐 타인의 속도에 맞추기도 하고 타인의 시선에 맞추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회적 속도에 맞춰서 살아가는 요즘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에 또 위축되기도 하고 또 사회적 속도에 쫓기는 우리 현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대인들을 위해서 스님께서 한 말씀, 달리기를 통해서 웹툰을 그리면서 또 수행을 하시면서 스님이 얻으신 지혜를 이럴 때좀 나누어 주세요.
1: 저도 부족한 사람이라 저도 제 속도를 잘 몰라서 빨리도 달렸다, 뭐 늘어졌다 이렇게 뭐 좌충우돌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시간이 굳이 제어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꼭 경험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 속도를 알고 남의 시선에도 주눅도 들어보고 또 타인의 어떤 시선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위축만 돼버리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드니까 그런 것이

인생이다. 네. 그리고 그것이 또 수행의 발판이 된다라는 걸 아시고 네. 잠깐 움츠려 있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네. 그게 나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일 수 있다라는 거를 네. 인식하시면 네. 충분히 극복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0: 부모님께서 새로운 방향의 이 포교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네, 들었습니다. 이 불교적 감성을 전하는 그런 공방을 꿈꾸신다고 네. 들었는데 앞으로의 우리 스님과 계획, 스님의 계획과 바람 있으시면은 네. 말씀해 주세요.
1: 뭐 마라톤을 저희가 보니까 수행처럼 놓지는 네. 않을 것 같아요.
0: 네.
1: 제가 70까지는 제가 목표인데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그 제 작업실에 오시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0: 아.
1: 그리고 제 작품 그걸 이제 전시하고 요즘 네. 보면 스튜디오도 이렇게 네. AI 하듯이
0: 네.
1: 제가 요새 AI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0: 아,
1: 유튜브로 네. 또 제가 알리고 있어서 그런 거를 언제든지 상영하고
0: 네.
1: 사람들이 왔을 때 그 AI를 통해서 축원하는 노래를 좀 들려주고 그런 멘트를 좀 날려주면서
0: 네.
1: 시대에 좀 맞춰가는
0: 네.
1: 좀 센세이션 일으킬 만한 예. 그런 작은 공간이라도
0: 네.
1: 만들어보고 싶었긴 예. 한데 모르겠어요.
0: 저도 머리로는 네. 여러 번 구상하고
1: 네.
0: 집을 여러 채 지었다 부셨다 했습니다. 저도 이제 새롭게 네. 공간을 다시 뭐 고쳐야 되는 그런 개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회가 변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맞추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1: 네.
0: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1: 네.
0: 저도
1: 네.
0: 스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그래요. 다목적 홀이 필요하다.
1: 네.
0: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정말 잘 이 시대에 맞는 예, 우리 불자들이 와서 함께 토론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스님 계획을 잘 성취하시려면 건강하셔야 돼요.
1: 예,
0: 네.
1: 알겠습니다.
0: 오늘 지대방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 네.
0: 네. 네, 달리기는 삶을 다시 배우는 또 하나의 새로운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처럼 우리의 삶 또한 어쩌면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웹툰과 달리기 그리고 불법을 통해 웃음과 위로를 전하는 지찬 스님을 저도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BTN 불교 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자 가족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노인욱 불자님, 박재웅 불자님, 그리고 최혜선 불자 가족 여러분, 수많은 붓다회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지대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밝고 힘찬 부처님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순서를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환웅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2: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여러분, 이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또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지혜 다락방에서는 이 문장을 삶 전체로 증명해낸 한 철학자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지혜는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양 고전학자이신 김월회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0: 교수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한 주만에 다시 이렇게 지혜의 다락방 찾아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동양 고전학자 김오래입니다.
0: 네, 교수님 제가 앞서서 이 천재는 결국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만나볼 이 인물이 누구길래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인물은 중국 도가 사상의 대표적인 학자인 장자입니다.
0: 아, 도가 사상을 대표하는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텐데 사실 이 장자 하면은요, 뭐 천재, 뭐 자유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 호접몽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뭐 사실 이 장자가 왜 즐김과 관련이 있는 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장자하면 호접몽을 떠올리는데요. 호접몽 자체도 장자가 추구를 했던 근극적인 진리라고 얘기를 했던 절대 자유의 경지에서 논의는 모습을 네. 바로 우화로 만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장자가 즐김, 논임이라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사실 이 호접몽이 내가 나비가 된 꿈을 꾼 것인지 나비가 내가 된 꿈을 꾼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교수님?
1: 예, 맞습니다.
0: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인생 무상을 이야기할 때 많이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데 자유와 관련이 있었던 거군요.
1: 예, 예. 그러니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 무상이라는 코드로 충분히 읽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호접몽을 읽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이고요. 보다 궁극적인 그런 호접몽의 의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절대 자유의 경지에서 논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대 자유는 예컨대 나와 남의 구별 같은 것들을 초월해 있는 그러한 경지를 얘기를 합니다.
0: 참 현대인들이 그야말로 꿈꾸는 것이 절대 자유일 텐데 장자와 우리가 꿈꾸는 자유가 그럼 같을까? 이 결이 같은지도 또 의문이 드는데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네. 많이 다릅니다.
0: 다른가요?
1: 예, 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자유라는 건 예컨대 뭐 타인이나 국가로부터 억압받지 않을 자유 혹은 자기 뜻, 바람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0: 네,
1: 자유
0: 맞습니다.
1: 뭔가를 이렇게 성취하고 소유하는 자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장자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모든 인위적인 욕망을 네. 다 내려놓는 것, 그러니까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꿈꾸고요. 더 나아가서 나하고 남하고 구별하는 그런 어떤 구별하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자유, 또 나는 나야 네. 라는 식의 그러한 인식으로부터의 자유 등등을 꿈꿨습니다.
0: 참 이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이제 사상적인 부분, 또 이제 인지에 있어서도 뭔가 자유를 조금 더 폭넓게 꿈꿨던 장자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0: 결은 좀 다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고 또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강연이 이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또 놀미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공부법을 이야기하신다고요,
1: 네,
0: 교수님?
1: 네, 맞습니다. 예. 장자는 이제 그러한 절대 자유를 깨닫고 체득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공부법으로서 놀미라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요.
0: 네.
1: 놀미하고 공부법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네.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딱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유학 간다라는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0: 그렇죠. 네.
1: 그런데 요새는 그 유학이라고 할 때 유자를 머무르다라는 뜻의 유자를 씁니다. 근데 그건 근자의 일이고요.
0: 네.
1: 원래 저 옛날서부터 유학 간다 그러면은 바로 놀다라는 뜻의 놀유자를 써서 유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논다는 것 속에 공부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0: 너무 멋진데요?
1: 아,
0: 오늘 강연을 통해서 이 멋진 자유의 경지를 한번 함께 여행해 볼 수 있다는 기대가 네. 아주 큽니다, 교수님. 바로 강연 청해도 될까요?
1: 예.
0: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양고전학자 김어래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장자와 노음입니다. 자, 장자라는 이 인물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터인데요. 예, 지금으로부터 약 2300여 년 전인 서기전 369년서부터 서기전 286년, 요건 추정치인데요. 대충 요 시기를 살았던 도가라고 하는 중국 문화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인 사상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전국시대를 살았고요. 전국시대의 송나라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노자라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터인데요. 이 노자라는 인물과 더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도가 사상을 대표하는 학자이자 사상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물은요, 중국 문명을 빚어낸 원천 역할을 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도가라는 사상이 유가와 더불어서 지난 적어도 2500여 년 동안 중국 역사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 문명을 빚어낸 양대 원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한 도가 사상을 대표하는 사상가이기 때문에 이 장자라는 인물을 중국 문명을 빚어낸 원천 가운데 한 명이다라고 그렇게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장자라는 인물의 학설, 그 사람의 생각 같은 것들이 장자라는 이름과 동일한 서명인 텍스트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장자라는 텍스트는요, 이 장자뿐만 아니라 이 장자의 후예들, 후학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함께 담겨 있는데요. 노자와 더불어서 도가를 대표하는 핵심 텍스트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자라는 인물이 중국 문명을 만들어낸 원천 가운데 하나로서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학설과 생각이 담긴 장자라는 텍스트도 똑같이 한자권의 대표적인 문명의 텍스트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문명을 만들어낸 그러한 원천 중에 하나 역할을 했던 그러한 텍스트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장자라는 텍스트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분량도 꽤 많은데요. 보통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내편이고, 두 번째가 외편이고, 세 번째가 좌편인데요. 이 중에서 내편이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요 내편에 장자의 말이 직접적으로 담겨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편의 내용은 장자가 직접 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편하고 좌편은 장자의 후학들의 생각과 학설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편이나 좌편보다는 내편이 훨씬 더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소요유라는 그러한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소요유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비중이 높은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내편 첫 장의 제목입니다. 보통 책을 쓴다라고 했을 때요, 첫 장에 뭐를 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장에 어떤 내용이 담기냐에 따라서 그 책 전체 내용을 엿볼 수도 있고 또 헤아려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첫 편에, 그러니까 이 첫 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첫 장의 제목이 소유유라는 점에서 이 소유유라는 것이 장자의 사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이게 남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소유유라는 요 표현은요, 소요 더하기 유라는 그러한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두 단어로 이루어진 요 소요유의 뜻을 그냥 직역을 하면 소요하면서 놀다, 이런 식의 동사형
표현도 가능하고요. 소요하는 놀미라는 이런 식의 명사형 뜻풀이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요, 소요는 한가롭게 유유자적하면서 자유자재하게 지낸다, 행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가롭고도 유유자적하며 자유자재한 모습을 가리키는 그러한 꾸민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요는 이러한 뜻을 지니는 꾸민 말로서 그 다음에 나오는 유자, 이 유자는요 놀다라는 뜻입니다. 이 놀다라는 동사를 수식해주는 꾸민 말로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요라는 말이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잘 와닿지는 않으실 수 있는데요. 예컨대 이런 식으로 달리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구속이나 욕망, 인위적인 판단 등을 벗어난 그런 경지에서의 어떠한 모습, 이런 것들을 소요라는 말이 상징을 한다, 가리킨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구속으로부터 또 인위적인 심지어는 자연적인 욕망으로부터도 벗어나는 것, 또 인위적인 판단, 예를 들어서 뭐는 옳다, 뭐는 틀리다, 뭐는 좋다, 뭐는 나쁘다, 뭐는 이익이 된다, 뭐는 손해가 된다, 이런 식의 판단 같은 것들을 벗어나 있는 이러한 판단들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경지가 바로 장자가 얘기하는 참된 진리의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유라는 이 표현은요, 장자가

얘기하는 참된 진리라는 요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유라는 것은, 그러니까 소유하면서 논다, 소유하는 놀미라는 이것은요, 결국은 장자가 얘기를 하는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궁금함이 유발될 수가 있는데요. 도대체 장자가 말하는 참된 진리라는 건 뭐냐? 참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장자가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이 사상이 도가라고 얘기되어지는 그러한 사상 유파인데요. 이 도가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참된 진리는요, 무의자연이라는 이 내자로 되어 있는 요 진리의 세계입니다. 어쩌면은 종종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법한 그러한 표현인데요. 이 무의자연은 다시 무의라는 말과 자연이라는 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무의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모든 인위적인 욕망, 인위적인 판단, 그러한 것들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요, 그런 인위적인 욕망, 생각, 판단 같은 것들을 해체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아니,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무의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컨대 뭐 퍼져 있는 것, 그냥 멍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요, 사실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겁니다. 뭐를 하는 거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위적인 욕망이나 생각이나 판단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해체하는, 예,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의이고요. 자연은 또 뭐를 의미하느냐? 보통 자연하면 뭐 산수 자연 했을 때 자연을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자연은, 자연이라는 요 글자의 원래의 뜻은요, 저절로 그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의자연 했을 때 자연은요, 저절로 그러한 삶을 실천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위적인 욕망이나 생각이나 판단 같은 것들을 전부 해체해버리고 전부 내려놓고 그냥 저절로 그러하게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무의자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또 하나 장자의 진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요,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 네 편의 첫 번째 제목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소유유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두 번째 편의 제목이 바로 재물론인데요. 거기서 알 수 있듯이 재물이라는 것도 장자의 이 사상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사유이기도 합니다. 이 재물을요 풀면 무슨 뜻이 되느냐? 만사 만물은 똑같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사 만물은 모두 평등하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장자는 이런 비유를 씁니다. 장자는 항상 이 유가, 그러니까 공자니 맹자니 순자 같은 사람으로 대변되는 유가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발언한 그런 것들이 꽤 많은데요. 예, 그 유가에서는 뭐를 최고로 치냐면은 예컨대 요임금이니 순임금이니 뭐 탕임금이니 하는 그러한 성인들을 최고로 칩니다. 왜냐하면 공자가 그 성인들을 롤 모델로 삼아가지고 최고로 추켜 올렸기 때문에 성인을 최고로 치는데요. 장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당신들이 말하는 그 성인하고 말오줌, 소똥, 그걸 이제 우수마발이라고 하는데요. 예, 말오줌이나 소똥, 이거 얼마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하찮습니까? 예? 그런데 장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성인들하고 우수마발, 말오줌, 소똥하고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요 지향은요, 요 사유는 만사만물의 우열의 차이는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밀고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남하고도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보통 나를 굉장히 중시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건 저 옛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인지상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장자는 그러한 사유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나나 남이나 나나 아까 얘기했던 소중 말동 그냥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대단한 굉장히 파격적이고 전복적인 사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러한 것들을 장자는 참된 진리로서 그렇게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무위자연이나 재물 같은 그러한 지향으로 대변되는 참된 진리의 세계를 깨닫고 그것을 체득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방법이었다라고 장자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장자가 얘기한 진리를 깨닫고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소유유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요. 예, 진리 체득의 공부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알고 깨달음으로써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공부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환기해 봐야 되는 지점이 뭐냐면 아까 제가 소유유 말씀을 드릴 때 소유 더하기 유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놀다라는 유를 수식해 주는 그러한 구조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놀미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놀아? 소유하면서 논다라는 그러한 뜻이 바로 이 소유유라는 요 글자가 지니는 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유가 진리체득의 공부법이라는 이 진술은요, 결국은 놀미라는 것이 공부법이라는 그러한 진술과 통하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결국 장자가 자신이 추구하는, 자신이 얘기했던 진리를 체득하는 공부법으로서 뭐를 제시를 했다? 놀미라는 것을 제시를 했다. 그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장자가 제시를 했던 공부법은 소유유라는 요 말로 대변되는 놀미라는 공부법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요, 예컨대 좌망이라든지 심재 같은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좌망은 뭐냐면요, 앉아서 있는다라는 뜻인데요, 가만히 정지하고 앉아가지고 내가 나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절대 자유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죠. 심재라는 이 공부법은 뭐냐면요, 심은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재는 목욕 재개했을 때 재자입니다. 그래서 목욕을 한다, 씻어낸다 그런 뜻인데요, 마음으로 씻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모든 욕망 같은 거,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그러한 욕망 같은 거,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시비 판단이라든지, 그러니까 옳고 그르다, 호호, 좋다, 나쁘다, 그 다음에 손해가 된다, 뭐 이익이 된다, 이러한 판단들,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낸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예컨대 장자의 대표적인 공부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과 더불어서 소유유도 장자의 공부법을 대표하는 그러한 공부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대표적인 공부법 세 가지 중에서 오늘 제가 왜 소유유를 들고 나왔느냐? 사실 좌망의 공부법이나요, 심재의 공부법은 오늘날의 문명 조건에서 그것을 행하면서 산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맞는다는 거죠. 어떻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리는 그런 공부법을 일상 속에서 행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소유유는요, 오늘날의 문명 조건 아래서도 충분히 실천 가능한 공부법이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거를 달리 표현을 하면요, 현실적인 공부법이라는 얘기인 거죠. 왜요? 이 소유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점이 어디 찍혀 있습니까? 놀미라는 공부법에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미라는 공부법이 현실적이다라는 이 사례를 우리는 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느냐? 장자의 반대편에서 있었던 유가의 대표적인
학자인 공자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놀미라는 공부법은요, 장자뿐만이 아니라 장자 사상하고는 정확하게 반대 지점에 서 있는 이 유가 사상의 조종인 공자가 제시한 최고의 공부법이기도 합니다. 공자는요, 공부법으로서 배울 학자로 표현되는 배우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시를 했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배우다라는 것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따라할 효자, 본받을 효자인데요. 따라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하다 그러면은 배운다라는 건 뭐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갖는 생각 같은 것들을 고스란히 따라하는 것. 이게 곧 배운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깨달을 각자를 써서요, 깨닫는 겁니다. 어떤 이치를 깨닫는다든지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자가 얘기를 한 이러한 효의 공부법, 그러니까 따라하는 공부법, 그 다음에 각의 공부법, 그러니까 깨닫는, 이해하는 공부법, 이것은요, 공자의 학설 책의 속에서는요, 놀음을 위한 기초를 다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요, 바로 이러한 공자의 언급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의 뜻을 두고 덕에 근거하며 어짐에 의지하고 학예에서 논인다. 자, 도의 뜻을 둔다라는 건 내가 이제 뭐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결심을 했다, 방향을 잡아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덕에 근거한다라는 것은 단지 머리로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덕이라는 것은 행할 수 있는 역량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익힌 도 같은 것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행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어느 경지에 갈 수 있느냐, 어짐의 경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자에게서 어짐의 경지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이 최고의 경지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자가 제시한 게 학예에서 논인다, 놀다라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예에서 논이는 게 궁극적인 위상에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학예에서 논인다라는 이 표현이 원어로는 유어예인데요. 이게 그만큼 공자의 공부법에서 궁극적인 위상에 처해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이 공부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학예라는 것은 뭐를 가리키느냐? 그 당시에 이제 공자가 얘기했던 학예는요, 이 위정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는 꼭 공부를 해야 되는 6개, 6가지의 학예를 가리킵니다. 이 6가지의 학예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위정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일종의 요새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교양 필수 6가지를 가리킵니다. 예악, 사어, 서수라고 하는데요. 예는 이제 예법을 가리키고요. 악은 음악, 그다음에 사는 활쏘기를 가리키고 어는 술에 몰기. 여기에는 이제 말타기도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서는 서체, 글꼴. 그러니까 요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문해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는 산술. 그러니까 수학적인 역량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이제 익히는 것, 이것을 유계라고도 했고요. 이러한 6가지의 교양 필수 영역에서 논인다라고 공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요, 유학의 6가지 핵심 경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경, 서경, 예기, 악기, 역경, 춘추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유어에는 그러면 무슨 뜻이 되느냐? 6개의 경전에서 논인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공자는 여기에서 이 6개라는 이 교양 필수 혹은 유가의 경전에 대해서 그것을 뭐 딸딸 외운다든지, 그것을 뭐 이렇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것에서 논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궁금함이 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다, 예컨대 각의 공부법, 그것을 따라한다, 예컨대 효의 공부법,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왜
논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놀면 공부 대상에 대해서 정통함을 전제로 성립이 되는 그러한 공부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대로 놀려면 내가 갖고 노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한다. 뭐 온라인 게임을 한다. 그런데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면은 잘 놀았다라는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놀았다라는 거 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롤이라는 인터넷 게임을 예를 들어볼까요? 롤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야만 롤을 갖고 내가 잘 놀았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섯 가지 경전이나 여섯 가지 교양 필수 영역에 대해서 그 안에서 내가 논인다라는 얘기를 하려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통해야만 논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경지가 바로 놀다라는 경지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요. 그 갖고 노는 대상에 내가 매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하고 나 사이에 그러니까 놀매 대상, 놀면 지금 공부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놀매 대상은 결국 공부의 대상이 되는데요. 공부 대상하고 나의 사이에 어떠한 위계나 권위 같은 것들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 아래서 어쩔 수 없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즐김의 대상이고 원천이 되니까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리듬대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얼마나 이상적인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바로 이렇게 공부 대상에 매몰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예컨대 그 공부 대상하고 나 사이에 어떠한 창의적인 그러한 이 계기들이 작동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부법으로서의 놀매 비밀 중에 하나인데요. 그 놀매 비밀 중에 창의력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일하면서 놀고 놀면서 일한다라는 요 비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라는 사람이 이 공자가 얘기한 유어에 그러니까 학예에서 논인다라는 요 구절에 대해서 해석을 붙였는데 어떤 해석을 붙였냐면요.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듯이 거스름이 없는 것을 일러 놀미라고 한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물고기는요. 물이 이렇게 이제 물결이 이렇게 형성돼서 이렇게 흘러나가면요. 항상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쪽으로 물고기는 계속 움직입니다. 안 그러면 그 물길에 물결에 휩싸여 가지고 계속 이렇게 떠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물길이 흘러 내려오는 쪽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심지어 언제도 그러냐면요, 쉴 때도 계속 움직이고요. 만약 쉰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헤엄치지 않으면 그냥 물길 따라 가지고 계속 떠내려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떤 물고기들은 잘 때도 계속 유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엄을 칩니다. 바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쉴 때, 잘 때, 그때도 계속 움직인다라는 거죠. 바로 놀미라는 것이 뭐냐? 일하면서도 놀고 놀면서도 일한다라는 이러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데 이게 뭐를 의미를 하느냐?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논다는 것, 그러니까 쉰다는 것과 공부한다는 것 사이에 기본적인 차이, 분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요. 그러면 이 일을 하는 게 생업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생업, 그렇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그 생업에 종사하는 게 곧 뭐가 된다? 놀미 된다라는 겁니다. 놀미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공부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양명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학의 한 갈래를 이 개창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요. 왕양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상마련이라는 사자성어를 제시를 합니다. 이 사상마련은 무슨 의미냐면 생업에 종사하는 게 곧 수련이다, 공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불교에서도 생업에 종사함으로써 성불한다라는 그러한
이 명제가 있거든요. 바로 놀미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놀미의 비밀이 뭐냐? 공부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공부 대상에 매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부 자체를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자가 노노 천마디에서 배우고 그때그때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공부 자체가 나의 즐거움의 원천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로 인한 결과나 소득 등으로 인해 기쁜 것이 아니라 공부한다는 활동 자체로 내가 기쁘다라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공부법으로서의 놀미라는 거죠. 세 번째 비밀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창의력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욕망과 비판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걸 달리 표현하면 어떠한 욕망 같은 것과 절압적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건데 이 절압적이라는 게 예컨대 마디의 연결 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공부 대상에 내가 종속되지 않고 그렇지만 공부 대상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절압적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비판적 거리를 확보하고 절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창의적 상상력의 근거이자 원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공부법으로서의 놀미 아주 탁월한 그러한 공부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공부법으로서의 놀미의 현재적인 가치는 그럼 뭐냐? 일과 놀미 균형을 이루는 삶의 실천의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자에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뭐 저녁이 있는 삶이라든지 뭐 워라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과 그다음에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고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일은 잘할 수 있다. 내가 일은 잘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할 수 있는데 과연 잘 놀 줄 안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잘 놀 줄 안다라고 자신할 수 있으려면요. 뿌듯한 놀미 돼야 되거든요. 이 뿌듯한 놀미라는 것은 뭐를 얘기를 하느냐? 생성적인 놀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놀음을 통해서 뭔가 소비되고 뭔가를 허비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 놀고 났더니만 그랬더니만 내 안에 뭔가 다시 활력이 생성이 되고 뭔가 건설적인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뿌듯한 놀음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공부법이 하나가 바로 놀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또 하나는 AI 시대입니다. AI 시대의 보편화로 인해 학자들은 전문가들은 노동 없는 일상과 삶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노동 없는 일상이 지루하기만 하면 과연 인간이 삶을 잘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이 뿌듯한 놈, 생성적 놈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AI 시대가 펼쳐내는 미래의 시대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장자와 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갈등과 경쟁에 치여 바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자유를 쫓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어떠한 얽매임도 없는 진짜 자유, 이 소요유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쉼표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혜 다락방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반짝이는 지혜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0: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3: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어둠 속에 보물이 있다 해도 등불 없이는 보지 못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슬기로워도 깨닫지 못한다.

복덕직비 복덕성시고 열애설복덕다약구 유인어차경금수진해지사국에다

사서불의 소설시 경례지 사궁의 능낭지 자처일체 세간선인 아수라경 공양여불탐여

전이유세존 불설여시 신생경경하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아소공양 지불공덕백군불겁이 천만억군내지 산섭이여서 불능급수보리 약선남다선여오말사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보살은 네 가지 법이 있어 소원을 구족한다.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뜻과 성품이 어질고 온화한 것이요. 둘째는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것이며, 셋째는 정진하여 게으르지 않는 것이요. 넷째는 마음이 항상 편하고 좋은 벗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고 계시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 몹시도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그 가난한 집안의 부부가 쌍둥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남자아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첫째의 이름을 쌍덕이라고 지었고 둘째의 이름을 쌍복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거꾸로 하면 복덕이 되겠죠. 복덕. 복덕인데 첫째 이름은 쌍덕, 둘째 이름은 쌍복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십 일이 지났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밖에서 일을 하고 집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한쪽에 침상에 이렇게 숨죽이고 가만히 누워서 쉬고 있었고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땔감을 죽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밖에 나가서 땔감을 죽고 있고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이 쌍둥이들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밖에서 일하고 있는 줄 알고 집안에 자기들끼리만 있는 줄 알고 쌍둥이들끼리 대화를 하는 겁니다. 형이 말하기를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전생에 돌을 닦았던 사람인데 어쩌다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어쩌다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게 되었을까?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한탄을 하니까 그 쌍둥이 동생이 딱 하는 얘기가 다 우리가 지은 업보이다. 다 스스로 지은 업보이다. 자기가 지은 업보를 자기가 받는 것이지 누구를 탓하리요 하고 동생이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세상에. 태어난 지 몇십 일밖에 안 된 이 쌍둥이 형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한탄을 하니까 태어난 지 몇십 일밖에 안 된 이 쌍둥이 동생이 다 자기가 지은 업이지 누구를 탓하겠는가. 자기네들끼리 지들끼리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워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게 사람인가 귀신인가 태어난 지 이제 몇십 일도 안 된 애들끼리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저게 사람인가 귀신인가 쟤네들이 나중에 크면 분명히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러니 어렸을

때 일찌감치 저놈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아버지가 공포심에 짓눌려서 두려움과 걱정에 시달리면서 이와 같이 흉측한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 쌍둥이들이 아무래도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저놈들은 삿된 귀신인 것 같다. 언젠가 나이가 들어서 크게 되면 집안에 재앙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 일찌감치 저놈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아버지가 이런 흉측한 생각을 일으키면서 조심조심 밖에 나가가지고 나무를 줍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마침 땔감을 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부인이 남편이 정신없이 밖에서 막 나무를 줍고 있으니까 여보 뭐 하시오? 뭐 하는데 그렇게 나무를 구하시오? 남편이 자초지종을 말하면서 저 우리가 낳은 쌍둥이 저놈들이 사람이 아니라 저것들이 귀신인 것 같소. 저놈들을 불에다 다 태워버리려고 지금 내가 나무를 구하는 것이오 하고 남편이 자기가 들었던 자취조종을 그대로 이제 미주알 고주알 있는 대로 부인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여보 아무리 그렇다더라도 우리가 낳은 애들을 그렇게 없애버린다고 하면 그게 되겠어. 우리 한 번만 더 저 애들이 우리가 없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고 한번 지켜봅시다. 그러니까 오늘은 날이 아니니까 오늘은 마음 좀 내려놓고 우리가 저놈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지켜봅시다. 그러니까 남편도 자기가 너무 흥분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럼 줬어. 우리 내일 저놈들이 무슨 얘기하나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쌍둥이들을 이렇게 눕혀서 재워놓고 일 나가는 것처럼 남편과 부인이 밖에 나갔다가 살짝 창문의 틈으로 쌍둥이들이 뭐하고 있나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감시를 합니다. 부모님이 모두 밖에 나간 것을 확인한 쌍둥이들이 어제하고 똑같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나? 어쩌다 이렇게 됐나? 우리가 전생에 돌을 닦았던 사람들인데 어리석음에 빠져서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게 되었구나.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동생이 그런 말 할 필요 없다. 그런 말 할 필요 없다. 다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받는 것이니 누구를 탓하리요. 쌍둥이들끼리 그런 얘기하는 걸 딱 듣고 엄마도 깜짝 놀라서 이 남편하고 부인이 안 되겠어. 쟤네들이 정말 평범한 인간들은 아닌 것 같소. 차라리 우리가 저 애들을 그냥 지금이라도 없애버립시다. 이렇게 남편하고 부인이 이와 같이 어리석고 흉측한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편과 부인이 쌍둥이를 불에 태워버리려고 아유 말하기도 무섭다. 애들을 불에 태워버리려고 나무를 줍고 있는 그때 멀리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모습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모습을 환하게 꿰뚫어 보신 뒤에 이와 같이 생각하십니다. 저 쌍둥이 애들은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가서 부처님 시대 때 돌을 닦았던 수행자들인데 순간 어리석음에 휩싸여서 나쁜 업보를 지었다가 돌고 도는 윤회의 흐름 속에 이번 생에는 저 가난한 집안의 쌍둥이 아이들로 태어나게 되었다. 전생에 돌을 닦았던 그 인연으로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도 자기들의 전생일을 환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인데, 저 부모들이 어리석음에 빠져 이러한 상황들을 오해하고 자기들이 낳은 쌍둥이 아이들을 귀신이라고 사람이 아니라고 잘못된 생각을 일으켜서 자기들이 낳은 아이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 하는구나. 저 아이들은 과거 전생에 가섭부처님 시대 때 돌을 닦았던 애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법을 설하며 깨달음을 얻을 만한 인연이 있는 애들이다. 내가 지금 마땅히 저 애들에게 가서 저 아이들을 구제해 주어야 되겠구나.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와 같은 마음을 일으키시고 크나큰 신통의 힘을 발휘하셔서 그 가난한 마을집에 부처님께서 다 신통의 힘으로 순식간에 그 집에 부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시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면서 부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 거룩한 부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 라는 소리를 듣고 그 아이들을 불태우기 위해서 나무를 줍고 있던 부부도 자기 집 앞에 오신 부처님의 얼굴을 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쁨과 감동을 느꼈던 그 부부들이 집안에 들어가서 그 쌍둥이 아이들을 안고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 그 쌍둥이 아이들을 보시면서 부처님께서 환하게 미소를 짓자 그 쌍둥이 아이들이 부처님의 모습을 보며 그 어린 아이들이 기뻐하고 찬탄하고 놀라워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니까 부처님의 입에서 다섯 가지 빛깔의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면서 그 쌍둥이 아이들의 몸을 환하게 비춰주셨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과 그 쌍둥이를 안고 있는 그 부부가 너무나 놀랍고 감탄하면서 그때 쌍둥이의 부모인 그 부부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부처님, 사실 저희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낳은 이 쌍둥이 아기들이 태어난 지 채 몇십일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없는 곳에서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아기들이 사람이 아니라 요괴인 것 같다, 귀신인 것 같다, 집안에 재앙을 불러일으킬까 봐 두렵다, 차라리 일찌감치 없애버리자라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이게 어떤 이유인지 저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부처님, 우리 쌍둥이 애들이 왜 이런 겁니까? 부처님,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라, 잘 들어보거라. 그대들이 낳은 이 쌍둥이 아이들이 머나먼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기 이전에 가섭 부처님 시대였을 때 이 둘은 친한 친구였다. 친한 친구였던 이 둘이 가섭 부처님 발 아래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열심히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도를 닦았다. 그런데 한창 열심히 도를 닦다가

순간 어리석은 생각에 휩쓸려서 명예와 권력과 재물과 이익에 집착하며 맑고 깨끗한 수행자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열심히 돌을 닦다가 어리석음에 휩쓸려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그 인연으로 이 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는 이날까지 계속 몇 번씩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삶을 살면서 서로가 서로 함께 같은 날 같은 시대에 서로가 태어나서 윤회의 삶 속에서 자기들이 지은 업에 빚을 갚으며 살아오다가 비로소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한 이 시대에 서로 쌍둥이 형제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 쌍둥이 형제들은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가섭 부처님 시대 때그 밑에서 그래도 수행을 열심히 했던 그 공덕의 힘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쌍둥이로 태어나서도 자기들이 과거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스스로 자신의 전생을 알고 있는 것이었다. 자기들의 전생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 자기들이 전생에 지었던 어리석은 삶을 후회하면서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돌을 닦던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한탄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이 쌍둥이 형제들이 수없는 과거 전생의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가섭 부처님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했던 그 선업 공덕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복과 선업과 공덕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석가모니 부처인 내가 이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직접 내가 이 마을에, 이 집에 찾아오게 된 것이다. 그때서야 이 쌍둥이 형제들의 부모인 이 남편과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부처님, 하마터면 우리가 엄청나게 큰 죄업을 저지를 뻔했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악업을 저지를 뻔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정도 모르고 이런 인연법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낳은 이 쌍둥이들이 사람이 아니라 요괴 귀신인 줄 알고 집안에 재앙을 불러일으킬까 봐 우리가 이 멀쩡한 우리가 낳은 이 아이들을 없애버리려고 했으니 저희들이 정말 무서운 악업을 저지를 뻔했습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그 쌍둥이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부처님께 머리 깎고 출가하여 이 쌍둥이 비구스님이 되었고 부처님 발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여 결국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라한이 된 쌍둥이 비구스님을 낳은 그 어리석었던 남편과 아내, 그 어리석었던 부모님도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또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자기들의 쌍둥이 아들 덕분에 결국에는 그 어리석었던 부모도 마음의 지혜와
공덕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몇 번이나 수없이 생각해야 되는 참으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다 내 팔자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까?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내가 지은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내 업의 인연들이구나. 그러니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꼬이고 꼬인 내 인생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요 내가 스스로 지은 나의 업보라면 결국 누가 풀어야 된다? 아, 내가 내 스스로 풀어야 되는구나. 내가 내 스스로 닦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은 마음속에 항상 명심하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지어놓은 복이 많아서 선업과 공덕을 닦아서 이번 생에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이번 생 잘 닦아야겠구나. 내가 이번 생 잘 닦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고 계시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도시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큰 부자가 죽고 나서 그 부자의 아들이었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형과 아우가 큰 부자였던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었던 형이 모든 재산을 다 독차지하고 동생을 쫓아내게 됩니다. 동생은 아무런 재산 없이 자기의 부인, 마누라와 그리고 분나라는 이름을 가진 하인 한 명만을 데리고 자기가 살던 집에서 거의 쫓겨나오다시피 합니다. 그때 이 아우가 아무런 재산도 받지 못한 집에서 쫓겨나온 이 아우가 신세한탄을 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이제 뭘 먹고 사나, 뭘 먹고 사나. 그런데 부인과 함께 유일하게 데려온 하인인 분나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총명했다고 합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총명한 하인이었던 이 분나가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주인님, 제가 어떻게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 주인님이 첫째 형님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주인님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얼마나 기특해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제가 잠시 밖에 나가서 우리가 먹고 살 길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장사를 하면 좋을지 제가 바깥에 나가서 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그때 그 분나라는 하인을 매우 신임하였던 이 주인의 마누라였던
이 부인이

마누라인 이 부인이 자기가 종잣돈으로 가지고 있었던 귀한 진주를 꺼내가지고 하인에게 딱 줍니다.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게 값비싼 진주니까 내가 이걸 자네를 믿고 줄 테니까 이걸로 장사 미천 삼아서 이걸로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시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을 보고 투자를 한 거죠. 그렇게 하인한테 다 그 진주를 딱 맡기게 됩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자네를 종의 신분에서 내가 놓아주고 자유로운 평민으로 만들어주겠네. 예,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성의 안과 밖을 다니면서 뭐 먹고 사나 뭘 먹고 사나 하고 어떤 장사를 해야 되나 어떤 좋은 기회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성 안과 밖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다니는데 저기 어느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가 때마침 산에 들어가서 모아온 땔감들을 사람들에게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지가 산에서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던 땔감들을 여기저기서 주워왔기 때문에 볼품이 없는 그 땔감에 그렇게 신경을 써서 마음을 기울여서 그 땔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거지가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나무 사시오, 나무 좀 사시오, 그래도 내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내가 모으고 모은 나무들이요, 땔감 사시오, 땔감 사시오. 그때 그 분나가 때마침 그 거지 앞을 지나가다가 거지가 팔고 있는 그 땔감들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놀랍게도 그 땔감 사이에 세상에서 보기 드문 진귀한 나무인 전설 속에 전해 내려오는 우두 전당향이라는 향나무가 있는 거예요. 우두 전당향. 이거는 실제로 지금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 불교 경전에 나오는 불교설화에 나오는 아주 전설적인 신비한 만병통치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귀한 약재로 쓰이는 향나무래요. 우두 전당향. 근데 나무를 파는 그 거지도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도 그 땔감 속에 우두 전당향이라는 신비한 향나무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보는 거예요. 분나라는 이 하인이 오! 우두 전당향이다 라는 걸 딱 꿰뚫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될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열심히 노력하면서는 살아야 되지만 너무 아둥바둥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어떻게든 될로면 돼요. 눈앞에 땔감 속에 우두 전당향이 있는데 왜 딴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냐고요. 그래서 결국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복이에요. 복. 그렇다고 복만 믿고 너무 게으른 삶을 살면 안 되지만 결국은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 것 같다. 그때 와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 이 분나가 땔감을 파는 거지한테 넉넉하게 나무값을 주고 그 우두 전당향 나무를 사오게 됩니다. 거지 입장에서는 넉넉하게 나무값을 쳐준 거지만 우두 전당향 본래 값을 따지자면 정말 터무니없이 싼 값에 그 우두 전당향 나무를 사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우두 전당향인지 모르는 거지는 와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기뻐할 것이고, 우두 전당이한 걸 알고 값을 치른 그 분나라는 하인은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계산을 하고 돌아왔겠죠. 때마침 그 도시에

마음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 나무만 있으면 나을 수가 있는데 그 나무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우두정당향 나무를 구한다라는 소식이 널리 퍼지자 분나가 그때서야 비로소 드디어 기회가 왔다 해가지고 그 우두전당향 나무를 그 부자에게 아주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얻게 됩니다. 자기가 우두전당향 나무를 팔아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얻은 이 분나라는 하인이 자기에게 진주를 주었던 그 주인과 그 주인의 부인에게 우두전당향 나무를 팔고 번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인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아, 이런 거 보면 착해요. 참 그래도 착해요. 자신의 약속을 지킬 줄 알고 참 착해요. 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큰 재산을 가져오다니 참으로 믿을 수가 없고 참으로 고맙다. 너는 이제부터 내 하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 나의 친구고 나의 벗이다. 너는 이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너는 자유로운 평민이 되었다. 내가 이 재산을 너와 함께 나눌 테니 나와 함께 살자. 그때 이 자유인이 된 이 분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를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자유로운 평민이 되었으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떠나겠습니다. 오,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뭔데 떠나겠다는 거냐? 이 많은 재산을 너와 함께 내가 나누겠다는데 무엇을 하고 싶은 거냐? 제가 오래전부터 꼭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집안에 묶여있는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주인의 허락 없이 제 마음대로 머리를 깎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제가 자유로운 평민이 되었으니 저는 제 꿈을 쫓아서 부처님 밑에 머리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작별을 하고 멀리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서 사원에 고요히 앉아 계시는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합장 공경하며 부처님께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 저는 비록 미천한 신분이지만 저의 신분은 비록 참으로 천하지만 저를 출가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의 울타리 안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불법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는 귀하고 천함이 없다. 모두가 평등할 뿐 귀하고 천함이 따로 있지를 않다. 잘 왔노라 비구여, 잘 왔도다 분나여 하는 순간 이 분나의 머리카락과 수염이 우수수수 떨어지고 스님들과 똑같은 삭발한 머리가 되어서 입고 있는 옷이 저절로 뿅 하고 스님들이 있는 승복 가사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

아래에서 머리 깎고 출가하여 비구 스님이 된 이 분나 스님이 수행하고 수행하고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통과 지혜를 갖춘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뿐나가 문득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거룩한 성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를 자유로운 일반인으로 만들어준 우리 주인 덕분이다. 그러니 그 주인에게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해주는 게 최고의 은혜를 갚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분나 아라한 스님이 자기가 주인으로 섬겼던 출가하기 전에 주인으로 모셨던 그 주인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스님이 되어서 돌아온 뿐나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환영하며 그 주인이 뿐나에게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립니다. 공양을 다 먹고 난 뒤에 뿐나 비구 스님이 허공에 솟구쳐서 수많은 묘하고 신비로운 신통력을 펼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통력의 모습을 본 이 주인이 깜짝 놀라서 뿐나에게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찬탄을 하니까 뿐나 비구 스님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대단하고 훨씬 더 거룩하십니다. 그러니 부처님을 모실 수 있도록 공양청을 올리십시오. 이 주인이 마음에 감동을 느끼고 정성스럽게 공양을 만든 뒤에 향을 피우고 멀리 계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하고 이와 같이 원을 세웁니다. 부디 저희 집에 오셔서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멀리서 신통의 힘으로 그 모습을 완벽하게 지켜보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다음날 500명의 거룩한 아라한들과 함께 신통의 힘으로 날아올라 그 주인집에 가서 공양을 받아드시게 됩니다. 부처님과 거룩한 500 아라한들이 그 도시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나라의 왕과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과 500명의 아라한들에게 지극정성으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그 왕과 그리고 분나 아라한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주인이었던 그 주인인 사람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펼치시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다원, 아라한이 되는 4단계 중에서 1단계의 거룩한 깨달음이 수다원입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모두 다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분나 아라한 스님이 머리 깎고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고 자기의 주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그 주인에게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해서 은혜를 갚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0: 가장 소중한 인연이 부처님과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 소중한 연을 맺는 게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인연이 된다라고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전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으면 그래도 이번 생에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된 것이겠습니다. 이번 생 이 소중한 인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이 소중한 인연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꾸준히 꾸준히 묵묵히 묵묵히 이 소중하고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읍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닦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대구 산모사조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0: 반갑습니다. 아,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 오만입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밝은 얼굴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법당에서 법회를 하게 되면 이제 법회에 식순이 있는데 그 식순 중에 그 뭐 앞에 뭐 예불 부처님께 예불 모시고 뭐 쭉 있습니다. 그러다가 스승님을 모시고 법문을 청하는 노래가 있어요. 아세요? 뭐죠? 아, 그렇죠. 그렇죠. 청법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을 청하는 노래다. 그래서 스승님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신 스님께 청해서 그 가르침을 듣는 이 듣고자 한다라는 내용의 노래예요. 근데 이 청법가가 이상하게 요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스님께서 법문을 시작하시는데 청법가만 끝나고 나면은 분위기가 이 분위기가 돼요. 이 분위기. 조상집 분위기가 돼요. 아니 방금 전에 이제 녹화를 시작하려고 딱 하는데 여러분이 저보다 더 긴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웃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처님 가르침은 엄숙하고 진지한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유쾌하고 가벼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가르침을 통해서 도달해야 되는 자리가 엄숙하고 진지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진지할 때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 즐겁죠? 가벼울 때. 진지하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가 뭐 멀리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난다거나 우리가 뭔가 행복한 일을 하고 싶어 할 때는 진지함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진지함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을 배우는 데 있어서 너무 진지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미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 엄숙하게, 진지하게, 막 심각하게 자기가 죄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는 제가 볼 때 불교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데 뭐 그다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조금 유쾌하게 진행하려고 하지만 이 유쾌한 이야기 속에서 내 마음 속에 무언가 무겁고 귀한 것이 남는다면 성공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하고 재밌게 얘기를 진행하려고 해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내 모습을 가만히 비춰보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어떤 표정이었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지? 라는 것을 내가 가만히 돌아본다면 그것이야말로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추어보는 수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얼굴을 비춰보고 아 내가 이랬구나.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이런 모습을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얻어가시면 오늘 강의는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의 성과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강의 했었죠?
1: 예.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번 강의에 뭐였냐면 한국 남자들이 제일 못하는 거. 이 말 우리 연습해보자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옆에 계신 아내에게 고생시켜서 미안합니다 하고 인사해갖고 눈물 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죠? 네. 미안합니다라는 얘기 집에서 하세요? 우리 고사님 내가 여쭤볼게요. 어머님한테 미안하다는 얘기 해본 적 있으세요?
2: 요즘 좀 자주.
0: 요즘 자주 합니다. 그러죠? 좀 미안함이 많이 느껴지시나 봐요. 그래요. 정말 멋있는 남자예요. 제가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는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미안한 일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미안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상대방은 그게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럴 땐 당연히 어떻게 얘기했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옛날에 그 식당에 가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제 일하시는 분이 물컵 같은 거를 이렇게 갖다 주시는데 실수로 좀 쏟았나 봐. 제 앞에 쏟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1: 미안하다.
0: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닦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말을 못 하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민망해서 아유 괜찮아요. 제가 닦을게요.

0: 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그 말을 못해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줄 몰라요. 근데 입에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안 튀어나와요. 왜 그럴까요? 안 해봐서. 안 해봤어요. 그분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자라거나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안 해봤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내진미 강의를 통해서 연습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써먹질 않아서, 연습을 안 해서 쉽게 나오지 않는 말들 우리 훈련해보자라는 취지로 제가 시작을 했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했습니다. 강의 들으신 분들은 집에서 다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미안한 거 많잖아요. 특히 남자분들은 미안한 거 많습니다. 제가 압니다. 저번에 미안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 별거 아니다 그런 거 자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실제로 많이 안 하는 말이에요. 제가 외부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절에서 강의를 안 하고 외부 강연장이나 뭐 강당이나 공연장이나 이런 데서 강의를 저를 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그리고 불자들이 아닌 분들 굉장히 그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불자들이 아닌 그냥 불특정 다수를 와르르 모아놓고 앞에서 강의를 한다라고 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으시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어떤 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스님의 말씀을 불자들은 잘 이해를 하겠지만 종교가 없는 분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오해하거나 왜곡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스님께서 곤란하실 만한 질문이나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훨씬 좋아하세요. 그리고 훨씬 객관적으로 이해하시는 모습도 많이 확인했어요. 그래서 저는 불자가 아닌, 절이 아닌 곳에서 강의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옛날에 어떤 강연장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오늘 이 주제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이 아주 가치 있는 단어인데도 잘 안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고 제가 그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뭐라고요?
1: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아이고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녹화 방청하러 오셨어요.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1: 고맙습니다.
0: 들으셨죠?
1: 네. 네.
0: 여러분 저한테 고맙습니다 오늘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안 해. 근데 되게 쉬울 것 같죠 이거. 근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네, 고맙습니다라는 말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했어요. 사랑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남녀간에만 쓰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또 동성간에만 쓰는 것도 아니죠. 강아지도 사랑할 수 있고 꽃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합니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발음할 수가 없나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하신 분 계세요? 아, 지금 하지 마시고. 그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거기서. 했어요. 그랬더니 남성분인데 연세가 한 60대 중반 그 정도 되셨어요. 그 강의가 끝나고 나서 차담을 했어요. 그 차담할 때도 한 100명 넘게 모여 있었어요, 그 자리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었는데 그 차담을 하는 자리에서 저는 항상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녹화를 하거나 이렇게 촬영을 안 하고 질문을 받는데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손을 번쩍 드시는 거예요. 그날 처음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이크를 드렸는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감동받았잖아요 그날. 딱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60년 넘게 살면서 단 한 번도 제가 이 얘기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이 자리를 소개해줘서 제가 올 수 있게 해준 제 아내와 옆에 계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수많은 보살님들, 여성분들과 거사님들, 남성분들께 그리고 오늘 강의를 저에게 해주신 보마연스님께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얼마나 분명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는지 스님,

0: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제 아내 모두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그 장소가 떠나가라고 박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와 하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한 분들은 다 여성분들이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우리 거사님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계신 여성분들한테 그랬어요. 부사님들한테. 여러분, 남의 남잔데 괜찮죠? 그래, 괜찮대. 농담으로 제가 물어봤지만 농담은 아닌 게요. 누군가에게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고요. 사랑합니다라고 누군가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어른 아닐까요? 내 그릇이 작고 내 그릇에 든게 많고 복잡해서 누군가에게 사랑하고 고맙다라는 얘기도 못하는 사람이 어른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얘기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나가서 강연을 하다 보니까 이 남성분들이 저한테 이 얘기를 자주 해요. 약간 무섭습니다. 저를 이렇게 합장을 하고 서셔서 너무 그윽한 눈빛으로 이 그렁그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오만 스님 사랑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신조어를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 단어 아시죠? 아시죠?
1: 네.
0: 그동안 내가 숨겨놓고 얘기 안 했던 거를 어느 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커밍아웃을 이걸로 만들었어요. 보만 선생님한테 커밍아웃 하는 분이 많다. 그래서 저는 아주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가 저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좀 일상적인 단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잊는다면 이 세상은 정말 삭막해질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가지고 왔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고맙습니다가 단순히 그냥 고맙습니다, 인사합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왜 고마운지, 뭐가 고마운지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말이 튀어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해드리려고 그래요. 불교에서는요, 나라고 하는 것이 본래부터 존재한다고 했나요?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나요?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정말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인연들 속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게 나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우리 어머님도 만들어주시고, 우리 선생님도 만들어주고, 친구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표면적인 얘기고, 약간, 거친 얘기예요. 섬세하지 못한 얘기예요.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려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예요. 뭐냐면, 우리가 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내가 나라고 했던 거. 크게 두 가지. 뭘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지나요? 아, 여기서 저런 얘기를 하시면 쫓겨납니다, 이제. 그건 이제 공부하신 내용이고, 그죠? 그렇죠. 그거예요. 네. 우리가 그동안 나라고 했던 것은 몸이었어요. 그래서 거울 보면서 생각하셨잖아요. 뭐라고? 아, 나는 빈틈이 없구나. 저 완벽하다 나오잖아요, 뒤에서. 아, 나는 빈틈이 없구나. 나는 빈틈이 없구나. 내 얼굴 정말 완벽하다. 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거사님? 안 했어요? 어릴 때 했어요. 이 자리에서 솔직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해도 될것 같은데. 이 육신을 보면서 이거를 나라고 삼았어요. 맞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나로 삼은 게

0: 있어요. 그게 뭘까요?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예요.
0: 근데 요 두 가지는요, 부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설명해 주셨어요. 결론은 뭐냐면 이 둘 다 나는
2: 아니다.
0: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아 그래 몸은 내가 아니고 마음이 나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간단하게 드릴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증명을 하시냐면 아주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진짜 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니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몸은 왜 내가 아닌 줄 아세요? 우리 고사님 대답해 보실래요? 몸이 나라고 믿어요?
3: 저는 이때까지 믿고 있었죠.
0: 이때까지 믿고 있었죠. 그래서 저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왜 몸이 내가 아니라 그럴까요?
3: 전혀 모르겠어요.
0: 그렇죠. 알면 여기 안 앉아있고 여기 서 있겠죠.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증명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침에 밥 드시고 오셨어요?
3: 아니요.
0: 안 먹었어요? 드시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뭐 드셨습니까?
4: 밥하고 청국장.
0: 아, 좋아요, 좋아요. 밥하고?
4: 청국장.
0: 아, 청국장.
4: 나물. 김.
0: 나물? 김? 네. 아니, 포식을 하고 오셨네요, 아침부터?
4: 네.
0: 네. 또요? 또?
4: 그렇게 먹었어요.
0: 아, 이렇게 드셨어요? 아, 좋아요. 아, 훌륭한 아침 밥상이었어요. 그렇죠. 밥 먹고 청국장 먹고 나물 먹고 김 먹고 고등어 먹고 멸치 먹고 막 이랬죠. 그죠? 네. 이런 것들 중에 내가 있습니까? 없죠? 누가 청국장을 보고 나라 그래요? 여기에는 내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닌 것들을 다 입을 통해서 씹어 삼켜서 여기에 붙으면 이거 뭐라 그랬다고요? 이 얘기를 해주시죠. 내가 아닌 것들을 모아놓는다고 그것이 어떻게 내가 되겠느냐.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나 아닌 밥상 위에 있는 밥, 청국장, 나물 이런 것들이 쌓여서 모인 것이 이 몸이다. 그러므로 이 몸은 얘네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흩어지죠. 마르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그럼 애초부터 얘네들이 내가 아니었다면 얘네들을 모아놓은 이거는 어떻게 내가 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을 내 뜻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늙고 싶지 않아도 늙고요. 병들고 싶지 않아도 병들고요. 살찌기 싫어도 살찌시죠. 네. 이유가 뭐냐면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얘는.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못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병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하고 똑같아서요. 내가 아닌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나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부처님은 설명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육신은 내가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좋아. 아, 그래. 몸은 그렇다고 칩시다. 몸은 그렇다고 쳐요. 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네 가지가 모였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보살님은 막 밥하고 청국장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불교에서는 조금 더 멋지게 표현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죠. 흙, 물, 불, 바람. 요 네 가지. 요거를 이제 사대라고 합니다. 사대. 네 가지의 큰 원소다. 그래서 지수, 화풍 네 가지가 모인 것이 우리 육신이다. 그래서 몸에 있는 머리카락, 뼈, 이빨 이렇게 딱딱한 성분은 다 땅으로 돌아가고 몸에 있는 피, 눈물, 소변 이런 것들은 다 물로 돌아가고 몸에 있는 체온은 허공의 불의 기운으로 돌아가고 숨 쉬던 것은 바람의 기운으로 돌아간다. 다시 얘기해서 그 네 가지가 다시 모이게 되면 우리의 육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수화풍 네 가지가 아니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뭐 이렇게 얘기해도 똑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아닌 것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었으니 당연히 몸은 내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모인, 만들어진 날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날이 있겠어요? 제삿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 나로 삼고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거 나로 안 삼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0: 될 수 없다 이거예요.
1: 그러면 마음이 내가 아니냐? 이 마음도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 거사님이 대답해 보실래요?
2: 네.
1: 본인 소개 한번 해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괜찮습니다. 네, 일단
2: 이제 곧 마흔이 되는 분입니다.
1: 곧 마흔이 된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2: 감사합니다.
1: 그래요? 곧 40이 돼요? 진짜예요?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2: 박민규.
1: 좋아요. 박민규라는 이름을 가지셨고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좀 있으면 40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초등학교?
2: 초등학교는 경주에서 유림초등학교
1: 경주
2: 유림초등학교.
1: 유림초등학교. 또 유림 동문들이 또 난리가 나시겠네요. 또 후배 왔다고. 네, 초등학교. 중학교는요?
2: 경주중학교.
1: 경주중학교. 고등학교는요? 문화고등학교. 좋습니다. 아, 제가 남의 호구조사하는 걸 좋아해요. 지금 사시는 곳은 어디시죠?
2: 용산구 있죠.
1: 용산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실례지만 키가 어떻게 되세요? 아,
2: 183입니다.
1: 그래요. 키가, 예, 네, 저보다 2cm 작으시네요.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제가 왜 이거를 받아 적었냐? 왜 받아 적었냐? 우리 박민규 거사님이 날때 가지고 온거한 개라도 찍어보세요, 여기서. 없죠? 그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거. 내가 날때 손에 쥐고 온거한 개라도 있냐는 거예요. 내 소개를 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내 소개를 잘 해주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내가 소개한 나의 소개 중에 내가 갖고 태어난 건 하나도 없어요. 이름은 누가 줬죠? 부모님이 주셨어요. 나이가 40이라는 거는 1년 지나면 바뀌어요, 또. 이건 내가 될수 없어요. 경주 유림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본인 혼자는 아니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예요. 지금 용산에 사시는 분도 혼자는 아니에요. 키가 183이 혼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어릴 때는 키가 더 작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 중에 과연 무엇을 나로 삼아야 되느냐? 근데 우리는 갖고 태어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중에 무언가를 나로 삼는다니까요. 이거 다 나로 삼아요. 이름도 나로 삼고, 나이도 나로 삼고, 출신 학교도, 학벌도 나로 삼고, 키도 나로 삼고, 사는 지역도 나로 삼아요. 우리는 나에 대한 소개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쭉 열거를 한 것들은 다 내가 가지고 온게 아니라 이것은 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 단어로 정리하면 다뭔줄 아세요? 이거예요. 우리의 기억. 기억이에요, 다 이거. 나의 기억을 싹 빼면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는 그 순간에. 다시 얘기하면 나는 기억의 모임, 기억이 모여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마음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내 마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욕먹은 기억이 많이 들어가요. 회사 생활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욕먹은 기억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 대표님이시잖아요. 회사 대표님. 맞죠? 회사 대표님한테 욕먹은 기억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원망스러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잘 들으셨죠, 대표님? 네, 잘좀 챙겨주세요. 속상하고 욕먹고 힘들었던 기억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만들어지죠? 슬픈 마음이 만들어지고 미운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항상 표현해요. 이 그릇이에요. 그릇에 여기에 쓰레기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름 뭐예요? 쓰레기통. 여기 이름표가 붙는 거예요. 쓰레기통이라고. 여기다 쌀 넣었어요. 그럼 뭐예요? 쌀독이. 쌀독으로 바뀌었어요. 여기다 보석 넣었으면 보석함. 음식물 쓰레기 넣으면 음쓰통. 음식물 쓰레기통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스님, 아이 참 음쓰통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이 그릇의 이름은 누가 결정하는 거죠? 무엇이 결정하는 거죠? 그렇지.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이 그릇의 이름을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이 그릇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0: 담기는 내용물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기억이. 제가 얘기했던, 제가 강의하는 불교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나라고 하는 마음은 본래부터 정해져 있거나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이름이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기억의 내용에 따라서 이 그릇, 마음이라는 것은 달라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욕 많이 먹고 우울했던 기억, 남들한테 무시당했던 기억, 어렸을 때 밥 굶고 서러웠던 기억, 이런 거 많은 분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소심하고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맨날 칭찬 들었어요. 잘한다 잘한다, 예쁘다 예쁘다, 너는 정말 훌륭해. 많은 행복한 기억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밝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기억을 전부 다 빼버리면 과연 너는 무엇을 너의 마음이라고 할 거냐고 저희 스승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기억을 싹 다 빼보세요. 한국말도 빼고, 이름도 빼고, 살았던 기억 다 빼고, 나에게 있었던 사연 다 빼고, 그럼 과연 무엇을 나는 내 마음이라고 할까요? 없어요. 빈 그릇만 남는 거예요. 거기엔 이름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몸은 모여서 만든 것이니까 너가 아니야. 근데 마음은요? 마음도 모여서 만든 것이. 마음도 모여서 만들었어요. 기억이. 그러니까 누구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네, 좋아요. 왜 제가 이걸 길게 설명을 했느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모여서 만들어졌다. 이거를 저는 모여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불교에서는 이걸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조금 더 멋지게 표현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기법, 인연되어서, 인연되어서 일어날 기자예요. 모여서 일어나게 되는 법칙이다. 제가 박수를 치면 가운데서 뭐가 일어날까요?
1: 소리.
0: 무슨 법? 연기법. 누군가를 만나면 아이고 오랜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라는 반가운 마음이 중간에서, 만나니까 중간에서 일어났어요. 무슨 법? 연기법. 아, 내가 옛날에 그때 말이야, 이쪽 그때 보만 스님을 만났어야지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길을 안 갔을 텐데 그때 못 만나서 너무 아쉬웠어 라고 옛날 기억을 만나니까 아쉬운 마음이 일어났어요. 무슨 법? 연기법.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은 이 연기법을 벗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까 그랬죠? 몸은 내가 아닌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졌다고요. 그죠? 그러면 자전거에서 고무가 자전거인가요? 부품이죠. 그죠? 고무만 갖다 놓고 자전거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전거에서 고무는 자전거가 아니에요. 빼요. 그럼 플라스틱의 자전거인가요? 빼요. 쇠가 자전거인가요? 아니, 빼요. 자전거에서 자전거 아닌 것들을 빼면 자전거가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그렇죠. 이 이야기가 밀린다 왕문경이라는 경전에 나옵니다. 수레에서 수레 아닌 것을 빼면 무엇이 수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하나 수레 아닌 걸 다 빼다 보니까 수레가 없어졌어요. 무엇이 수레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 것들이 모여, 그것 아닌 것들이 모여서 무엇이 됐다? 그것이 되었다. 무슨 법? 연기법. 제가 이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남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 설명했잖아요, 아까 제가. 우리가 나라고 어리석게 믿어왔던 몸과 마음 역시도 다른 것들이 모이지 않으면 생겨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모여야지만 만들어지는 법칙. 무슨 법? 연기법. 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끝에 이렇게 법이라고 붙는 불교 용어들은요,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법칙. 그럼 이 법칙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항상 해요. 법칙은 예외가 없는 것을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유 저는 스님 저는 불자가 아니고 종교가 달라서요. 저는 연기법을 벗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하는 분 있을까요? 없어요. 강아지는요? 강아지도 연기법 위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우주가 돌아가게 되는 움직여서 생겨나고 사라지게 되는 법칙을 설명한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것 아닌 것들이 모여서 그것을 이룬다라는 법칙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럼 여긴 당연히 예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을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아주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 위대한 가르침을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것들이 모였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우울한 기분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 일어난 기분은 연기법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고 이 기분은 원래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가 모여서 임시로 만들어진 거야. 이 우울한 기분은 더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 만나기 전에는 없었잖아. 근데 저 사람 보니까 우울한 마음이 생겼네? 그러면 이건 나예요,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임시로 잠깐 생겨나는 거예요. 박수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은 바로 연기법이기 때문에 임시로 잠깐 만나면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나자마자 어떻게 되죠?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생겨나자마자 생겨난 것은 모두가 사라진다. 무슨 법? 그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법칙이에요, 법칙.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는 법칙. 그럼 우울한 마음이 여러분한테 생겨나면, 화가 일어나면, 화는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요. 여러분이 없애려고 안 해도 사라집니다. 수행자는 그거를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감정이 진실하게 느껴진다고 해도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연기법을 부처님께서 설명을 딱 하시니까 누구한테 했냐면 남자한테 했어요. 남성에게 했어요. 이 연기법을. 그러니 너가 너라고 얘기하는 자존심, 너가 너라고 얘기하는 생각들, 감정들 이런 거는 사실 진짜 너가 아니야. 그거는 임시로 만들어진 거야. 연기법이야 라고 얘기를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우와 엄청난 얘기거든. 대단한 가르침이네요. 그러면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이 전부 다 이 법칙으로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렇지. 그러면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전부 다 내가 될 수 없네요. 그건 내가 아니네요. 내가 내 정신이 만들어내는 현상이네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에서 우울함이나 분노라든가 슬픔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부처님, 그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연기법은 정말 대단한 법칙인 것 같은데요. 이 연기법은 질문이에요. 부처님, 당신께서 만드신 법입니까? 라고 여쭤봐요. 당신이 만드셨냐고.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자바함경이라는 경전에 연기법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작은 경전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질문이에요. 이 법칙은 누가 만든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당신이 만들었습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쭤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부처가 이 땅에 오기 이전에도 석가모니의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도 이 법칙은 본래부터 존재했다. 어디에?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본래부터 존재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네 육신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내 생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연기법에 의해서 모인 것들 사이에서 임시로 일어난 정말 헛개비와 같다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를 나로 삼은 거예요. 나로 삼은 거예요.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어요.

그러면 우리 이 대한민국 남자들 어떻게 합니까? 깜빡이 안 넣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요? 에이씨! 빵! 눌러요. 그리고 추월해서 앞에서 그 브레이크 밟아요. 이건 뭐냐면 그 차가 끼어들기 전까지는 나에게 기분 나쁜 화라는 감정이 없었잖아요. 아예. 근데 그 차가 끼어들어서 화라는 감정이 불쑥 일어났어요. 무슨 법? 연기법. 잊지 마세요.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은 만났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본래부터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만났을 때 그 생각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누구로 삼았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걸 나로 삼았던 거예요. 그걸 나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남에게 저번 강의에 했던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해야 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로 삼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연기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을 그걸 자기로 삼았어요. 그러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화나는 마음, 이 사람 만났을 때는 기쁜 마음, 저 사람 만날 때는 원망하는 마음, 슬픈 마음, 수도 없는 이 연기법에 의한 마음들, 생각들이 나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전부 다 나로 삼았어요. 그때마다 이것도 나, 저것도 나, 이것도 나. 안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피곤해. 지쳐요. 이게 뭐냐면 감정 노동입니다. 수도 없는 감정을 다 자기로 삼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생각과 감정은 무슨 법? 연기법. 이걸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출제자의 마인드를 알아야 공부 잘하잖아요. 그러면 스승께서 이 얘기를 왜 하셨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왜 알려줬을까 이거? 생각은 내가 아니라고. 감정은 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떤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자기한테 벌 주지 말고,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라고 자기 벌 주지 말고 자유롭게 살으라고. 걸림없이 살으라고. 스승님의 큰 사랑의 마음이 담긴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본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다고 배웠죠, 그죠? 그러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은 내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은 그 법칙으로, 연기법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다라고 여러분이 느끼신다면 나를 만들어준 내 주변의 모든 존재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운 거예요. 이거를 불교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양이라고 해요. 불교 용어예요. 공양을 뭘로 알고 계셨어요? 아, 밥 먹는 거. 바로 나오네. 밥! 그러네요. 그래서 절에서 스님한테, 스님 공양하셨습니까? 스님 점심 공양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점심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절에서 밥 먹는 거를 공양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부엌, 식당을 뭐라 그러죠? 공양간이라고 하죠. 네. 근데 뭐 번외의 얘기지만 요 간이라는 말보다 공양실로 쓰기를 이 추천해 주신 어른이 계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간은 조금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하찮은 공간에다 많이 써. 그래서 외양간, 뒷간, 그렇죠. 또 뭐 있습니까? 마국간. 예, 이렇게 청결하거나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그런 곳을 간이라는 말을 붙여서 요즘에는 이제 공양실로 많이 써요. 어쨌든 이렇게 밥을 먹는 거를 공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밥을 먹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청국장하고 밥하고 막 이런 거 먹으면, 밥을 먹으면 뭐가 만들어졌죠? 그렇지, 그렇지. 육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멋있게 표현한 거예요. 불교에서. 밥을 먹으면은 몸이 공양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공양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나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수도 없는 존재들이 나를 공양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공양을 올린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 스승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한테 어느 날 물으시더라고요. 야, 너는 꽃이 좋으냐 똥이 좋으냐 그러세요. 실제로 제가 그 다 메모를 해놨던 내용인데요. 그건 뭐 질문이라고 하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꽃이 좋죠.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문득 그런 질문을 하실 때는 뭔가 함정이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스님께서 당연한 것 같은 질문을 하실 때는 여러분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님, 제가 뭐라고 대답해도 혼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야, 보만아, 너 혼나지 않을 거면 내 밑에 뭐하러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0: 되겠습니까?
1: 안 되죠.
0: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 꽃이 좋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씩 웃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볼 수 있다라는 게더 좋아.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내 눈앞에 꽃이 보이든 똥이 보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볼수 있다라는 게 더, 난 그게 더 행복해. 저한테 이걸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내 주변에 수많은 감사한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때로는 자기 가슴에서 느껴요. 우리 남성분들이 많이 느낍니다. 특히 가족한테 많이 느껴요. 근데 그 표현을 잘안 해요. 그리고는 항상 감사함보다 우리는 이것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부조리에 더 초점을 맞춰요. 내 마음은 감사함보다 부조리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더큰것 같아요. 우리 고사님은 사업하시죠? 그죠? 네. 직원분들이 감사함을 표현해요? 불편함을 표현해요? 맞아요. 불편함을 먼저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분명히 그분들에게 감사함이 있긴 할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 마음에 차지하는 게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조리가 더 크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흐려져요. 부조리가 많아집니다. 마음속에서.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불편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 마음이 흐려집니다. 근데 감사함이 많아지면 우리 마음이 맑아져요. 기뻐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누군가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요. 내 자리를, 내 옆자리를 평생 지켜주신 배우자시잖아요. 그죠? 네. 고맙다는 말씀 하세요. 네, 맞아요. 하시죠, 당연히 공부하시니까. 또 우리 두분 같이 사업하시잖아요, 그죠? 고맙다는 얘기 하세요. 자주 해요, 좋아요. 아, 좋아요. 정말 멋있습니다. 저는 우리 남성분들이 정말 고맙다는 얘기, 사랑한다라는 얘기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속썩였는데도 평생을 내 옆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정말 당신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분들에게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아이고, 고만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이, 무슨 말씀을요? 덕분입니다. 고만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들어주시는 분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겠어요? 덕분입니다. 고만수님, 건강하셔야 돼요. 아이고, 덕분에 요즘 건강합니다. 덕분입니다. 누구? 당신. 그렇죠. 저는 이 덕분입니다라는 말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연기법, 공양 이런 법칙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0: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깨어있는 마음으로 현명하게 살아가는 신실한 도반을 만났거든. 기쁘게 그와 더불어 나아가 함께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거라. 그러나 만일 그런 어진 도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정복한 나라를 남기고 떠나는 왕과도 같이 숲속을 홀로 노니는 코끼리와도 같이 가볍고 당당하게 혼자서 가라.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나상도 남궁진의 괴담 연천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길려원 씨의 라이브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1: 네, 라이브로 불러주신 노래 소개 좀 해주시죠.
2: 네, 라이브로 들려드린 노래는요, 주현미 선생님의 돌아오지 마세요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또 이 노래로 미스트롯 그 경연을 나가기 전에 예선 영상을 또 이 노래로 보냈었습니다. 저한테 의미가 엄청 큰 노래여가지고 또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1: 이 자리에 있기까지 또 이 곡이 있었기 때문이었군요.
2: 아, 예, 감사합니다. 아,
1: 좋습니다. 간호학과 학생으로도 살다가 이제는 네. 가수로 이렇게 진로를 확 변경한 우리 려원 씨이신데, 려원 씨의 과거처럼 이제 꿈이냐 현실이냐 그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분들께 우리 려원 씨가 한 말씀 해주시고 싶으신 말 있으시다면.
2: 네. 제가 사실 아직 누구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 경험도 너무 없고 나이도 아직 너무 어리지만은, 제가 사실 노래로 진로 변경을 했었을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보자라는 마음이 되게 컸었어요. 저희 언니랑 맨날 고민 상담을 하면서 안 돼도 내가 이 길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안 것만 해도 너무 이득이다 해가지고 일단 시도를 해보자 싶어서 시도를 해봤던 거기 때문에, 혹시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하루라도 늦기 전에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 이게 맞는 말이에요. 네. 저도 이제 아까 이런 걸 물어봤을 때 해주고 싶은 말은, 사실 그래요. 뭐 어떤 걸 도전했을 때 특히 가수 성공 확률이 더 희박해요.
2: 그렇죠,
3: 훨씬 제가 볼 때는 진짜 100명이 꿈을 가지면 한 명이 될까 말까 한 이 가수라는 꿈을 가졌을 때, 저는 그 성공하는 그 길보다는 그 자기가 연습하고 이런 과정, 자기 그 인생을 받아들이는 과정, 그걸 만약에 배우잖아요. 뭘 해도 성공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보면 아, 저 친구는 뭘 해도 하겠다.

0: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느껴야 돼요. 야. 내가 가수가 아니더라도, 예. 내가 뭐 박사가 아니더라도, 네. 예, 그런 점에서는 그 노력이라는 걸, 노력의 그 결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깨닫는 게. 예. 근데 그걸 아는 친구 같아요.
1: 아, 그럼요. 감사해요.
0: 그러니까 잘 됐지.
2: 아유,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자, 좋습니다. 자, BTN 불교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3: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태냐고요? ARS 060-800-7000번을 통해서 BTN 불교TV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쾌남열전 두 번째 시간 첫 코너에서는요. 우리 길려원 씨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요. 팬분들과 영상통화를 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1: 영상통화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3: 려원 씨가 이렇게 또 굉장히 매력 많으시잖아요. 매력 만점이신데 우리 팬분들은 성향이 어떤 성향들이 많으세요?
1: 제가 네. 처음에는 엄청 내향적이신 분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점점 텐션이 오르시더니 네. 아유 마이크를 가지고 계신 건가 의심이 갈 정도로 네. 텐션이 엄청나십니다. 정말.
0: 원래 저 그 팬분들과 네. 가수의 그 성향은 비슷해집니다.
1: 아 그런가요? 저도 네. 처음에 낯을 가리는데 한번 뚫으면 엄청나거든요. 네. 그런가 봅니다. 진짜.
0: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살짝 뚫린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예.
0: 저
1: 막아주세요.
0: 계속 뚫고 있습니다.
1: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네.
0: 매력을 보여줘야죠.
3: 아 그럼요, 그럼요. 네,
0: 좋습니다. 네. 자, 어떤 팬분들과 만나게 될지 저도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는데요. 첫 번째 만나볼 팬은요. 20년이 넘게 길려원 네? 씨를 응원하고 사랑해온 1호 찐친 팬이라고 밝혀주신 네. 분입니다.
3: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바로 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20년.
3: 아니 우리 성함이 예
1: 아이고 웃겨라
3: 길시세요? 네 예, 성이 길시세요. 그러면은 그렇다면 어떤 사이신가요?
4: 아 저 려원이 언니입니다.
0: 친언니
1: 저희 언니입니다. 저희 언니
3: 안녕하세요. 아이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려원이 친언니 길연서입니다.
3: 아 반갑습니다. 야.
0: 아니 근데 네. 자매가 두 분 다 약간 서구적인 느낌이 있어요.
1: 진짜요?
0: 네, 언니도 약간 그 예전에 그 예전은 아니고요. 요즘도 활동하는 골프 선수인데 리디아고라고 올림픽 금메달 따신.
1: 진짜요?
0: 예. 우와.
1: 저희 언니 살짝 혼혈 중국인처럼 생겼어요.
0: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아니 근데
1: 토종 한국인.
0: 되게 아까 뭐 성격 호탕하다 그랬잖아요.
1: 네. 네.
0: 언니가 되게 호탕한 인상이에요.
3: 그러니까
0: 시원시원하고 뒤끝이 없을 것 같아.
1: 저희 오빠의 오빠 거의.
0: 그래요.
1: 성격이 네.
3: 두 분 다 눈이 엄청 크시네.
1: 맞습니다.
0: 야, 눈이랑 코랑 입이 닮았네.
1: 닮았어요.
0: 코가 진짜 똑같네.
1: 많이 닮았어요. 근데
3: 눈도 닮았고.
1: 맞아요. 자세히 보면 많이 닮았습니다.
3: 네. 야, 진짜. 정말 저번 주에 지난 회차에
1: 네.
3: 네, 우리 또 연서 씨 이야기를 려원 씨가 했어요.
1: 맞습니다. 네.
4: 아 그래요?
3: 그래서 아니 려원 씨에게 평상시 아기야 이렇게 부르신다고 하시던데요.
1: 아기야 이렇게 부릅니다. 아기야.
4: 아 그게 사실 저희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절대 안 하고
1: 맞아요.
4: 둘이 전화할 때 하는데 이제 려원이가 막내다 보니까
3: 네.
4: 제 눈에는 아직도 아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0: 근데 그 자매끼리 남매끼리 형제끼리 다 애칭이 있죠.
3: 네.
0: 저도 여동생을 부를 때 되게 짧게 부르거든요.
1: 네. 뭐라고 하세요?
0: 야!
1: 아니!
0: 야! 이렇게만 부르거든요. 좀 짧게 좀 줄여가지고.
3: 네. 아니, 굉장히 간단 명료하네요. 네.
0: 저희 뭐 이렇게 네. 부르지만
1: 최고죠.
0: 네. 아기야! 네. 오, 야, 아까 자매끼리 쉽지 않은데 네. 우리 여섯 씨에게 우리 려원 씨는 어떤 존재예요? 그 동생 이상의 어떤 그런 게 있나요?
4: 잠깐, 그러니까 부모님이 낳아주신 정말 감사하고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인데요. 저희 둘이 자주 하는 얘기가 서로에게 자매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둘이 맞아요. 외동이 아니고 이렇게 둘이 태어나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1: 그래서 맞아요,
4: 맞아요. 저랑 닮은 점도 많지만 제가 배울 점도 많고 제가 가르칠 점도 많고
1: 네.
4: 되게 많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0: 상부상조.
3: 아니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보통 목소리 아니에요.
0: 네. 네
3: 그래서 우리 려원 씨만큼 또 노래도 잘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1: 저희 언니랑 네. 또 얼마 전에 같이 거기 프로그램에 나갔었어요.
0: 네네네. 네.
3: 방송도 같이 출연을 하셨다고.
1: 맞아요, 맞아요.
3: 그러면은 우리 려원 씨처럼 가수에 이렇게 도전을 해볼 생각도 있으세요?
4: 아 저희가 모든 가족이 다 음악을 좋아하긴 하지만 특히 맞아요. 이번에 여원이랑 같이 방송에 나가서 느낀 점이 가수라는 게 정말 얼마나 그 무대 뒤에 열심히 연습하고 하는 많은 과정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앞으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3: 그러면은 뭐 그때 들려주셨던 노래나 아니면 좋아하시는 노래라든지 혹시 한 소절 정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1: 한 소절만. 이거.
4: 그러면 여원이 노래 불러오겠습니다.
0: 아, 네, 좋죠, 좋죠. 좋습니다.
1: 좋아.
0: 네.
1: 둘 다 긴장이 많이 돼서.
4: 내 인생에 길을 밝혀준
0: 잘하시네.
4: 등불처럼 소중한 사람.
3: 아, 잘하시는데요. 발성이 굉장히 좋으시네.
1: 저희도 트로트를 좋아하지만 저희 언니는 또 팝송류를 엄청
0: 좋아합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3: 네. 근데 약간 노래하실 때 웃으시면서 노래를 하시는 모습이 되게 진짜 예뻐 보여요. 그러니까 가수 같아요, 진짜.
0: 네. 네. 노래 입모양이야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팝스타적인 네. 매력이 있어요.
3: 진짜.
0: 예, 네. 여기 주현미 선생님 같고 여기 테일러 스위프트예요. 예.
1: 아, 정말 장난 아니십니다.
0: 예,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평생을 같이 봐왔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우리 여원 씨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3: 그럼요, 그렇죠.
0: 예, 그리고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성윤 씨가 말하지 못했던
3: 네.
0: 그런 장점과 단점 하나씩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네. 잠이 많다거나.
1: 아, 잠도 많긴 한데.
4: 네.
3: 지금 생각 나셨습니다.
4: 장점은 예. 여원이가 굉장히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음이 조금 여리고
1: 아 맞아요.
4: 그래서 그게 좀 됩니다. 걱정되는 점도 있어요. 가족으로서는 네 그런 게 장점인 것 같고요. 사람을 좀 자기 사람을 잘 챙기는 그런 부분이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자기 관리를 조금 못한다. 그러니까 밥을 잘 챙겨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네 그렇죠.
4: 이 생활이 너무 힘든데 그렇죠. 그런 체력 관리나 이런 게 많이 안 해버릇해서 그런지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고 주변에서 말을 해줘도 안 들어요.
1: 아무래도 이게 경험이 아직 없다 보니까 쉽지 그렇죠. 않더라고요.
3: 앞으로는 또 언니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이렇게 관리도 좀 잘 해주시고.
1: 아 맞아. 근데 사실 이분은 이렇게 시작해서가 아니라 원래 제가 밥보다 이제 단 거를 조금 네. 좋아했던. 이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0: 밥에다 설탕을 뿌려주세요.
1: 아이고, 나 다시 한번 시도해볼게요.
0: 네, 그럼 되잖아요. 밥을 꼭 챙겨 먹어야 돼요. 탄수화물.
1: 설탕밥이라도.
0: 예, 네. 네, 탄수화물을 꼭 챙겨야 되고. 예.
1: 감사합니다.
0: 예. 자, 마지막으로 오늘 통화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려원 씨한테 사랑하는 내 동생한테 한마디 할 기회가 있다면 방송을 빌어서.
4: 여원아 나는 너가 아직도 이렇게 지금 TV도 나오고 지금 이 BTN 쾌남열전 라디오도 나오고 이러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 그래서
1: 맞아.
4: 앞으로도 너가 좋아하는 일 오래오래 할 수 있게 항상 초심 잃지 말고 그리고 건강하게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1: 맞아,
4: 오래오래 맞아. 하자.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화이팅!
1: 고마워.
3: 아 좋습니다. 자 려원 씨도 언니분에게
1: 언니가 없었으면은 절대 이렇게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항상 언니는 나의 뭔가 아 언니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0: 그럼 저를 봐요.
1: 그러니까 언니는요 저의 정말 영원한 친구이자 엄마이자 유일한 또 저의 형제 자매니까요. 내가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언니도. 아유 잘 부탁해 앞으로 하여튼간에 잘하겠어.
0: 화면을 보고 언니
1: 사랑해.
0: 사랑해. 아 감사합니다.
4: 사랑해.
0: 아 오늘 통화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1: 맞아요.
0: 우리 연서 씨 하는 일에도 항상 축복만 가득하기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3: 좋습니다.
0: 액션은 너무 좋으세요.
3: 그러니까요.
0: 팝스타.
3: 감사합니다.
0: 네, 좋습니다.
3: 네, 이어서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두 번째 사연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길영원 가수님의 열렬한 팬이신 친정어머니를 대신해서 신청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30년 이상 깊은 우울증을 겪으며 힘든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길영원 가수님을 알게 된 후 삶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무기력함을 떨치고 콘서트에 가기 위해 매일 운동을 하시고 팬카페 가입도 배우실 만큼 활력을 찾으셨습니다. 30년 우울증 약보다 가수님의 노래가 더 큰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일화도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수님의 첫 행사를 보러 삼척까지 가셨던 날 상인길 휴게소에서 우연히 가수님을 마주쳤습니다. 그때 가수님께서 어머니를 따뜻하게 한참 꼭 안아주셨는데 그 포옹 한 번에 평생 잊지 못할 큰 위로와 치유를 받으셨습니다. 어머니 인생에 다시 봄날을 선물해 주신 길영원 가수님께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0: 네, 사연의 주인공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아이고, 어머니.
2: 여보세요?
1: 아,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사연을 보자마자 누군지 바로 알아버렸습니다.
3: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1: 제가 항상 저희 그 행사장 가면 계시면 어머니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정말.
0: 벌써 응원전 시작됐습니다. 야. 길영원! 길영원!
1: 아이고.
0: 화이팅!
3: 야, 에너지가 너무 좋습니다.
1: 아이고,
3: 네.
2: 아이고, 눈물 날라는데.
1: 아이고, 저희 어머니세요, 정말.
3: 네, 우리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아이고, 눈물 날라는데요.
1: 아이고.
2: 우리 시장 부분 누구였는데, 저희 아저씨 만날 때도 이제 생각이 들 알았거든요.
1: 아, 진짜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3: 아이고, 섭섭하실 것 같은데.
2: 네, 그분들은요.
1: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저희 팬카페 회원분들 중에 가장 또 재밌으신 분이에요.
3: 아,
1: 재밌으신 어머니세요. 아,
0: 따님이 네, 어머니를 위해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또 어머님께서 아까 또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 따님이셨어요.
1: 맞아요.
0: 아, 반갑습니다.
3: 따님.
0: 아, 어머님께서 우울증으로 힘들어 한다고 네. 사연을 보내주셨었는데 지켜보는 따님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3: 네, 네.
0: 우리 따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변화된 네. 어머니 모습 보기 좋으시죠?
5: 아, 너무 좋죠.
0: 네.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 계시네요. 네.
2: 너무 감사하고 그 약으로 여태까지 오랫동안 치료 못한 거를 려원님을 만나서 려원님이 다 치료해 주셨어요. 진짜 매일 응대하시고 무기력하고 하셨는데 전부 없어하시고 여원님 알고 나서는 굉장히 많이 얼굴이 밝아졌어요.
0: 아니 저희 아니 려원 씨도 예 의아하셨겠지만
1: 네.
0: 이렇게 사연을 안 봤으면 우리 어머니께서 뭐 우울증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전혀 몰랐을 것 같아. 지금 보면 너무 밝으세요.
1: 맞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정말 절대 그렇게 보시지 않으시거든요.
0: 확실히 음악이 치료제네요.
1: 네, 정말. 네. 또 예전에 미녀를 또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3: 그래요? 음악을 또 사랑하시는 분이시군요. 네.
0: 그러니까 예전에 그 미녀를 하신 거예요? 예전에 미녀셨던 거예요? 뭐예요?
1: 미녀시기도 하시고 미녀도 하셨고.
3: 지금도 미녀십니까?
2: 아니, 제가 진짜 몸증이 심해가지고요. 제가 취미생활로 좀 했었거든요.
1: 네.
2: 근데 제가 거기 다닌 지 하나 두 달 되니까요.
1: 네.
2: 선생님이, 노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 좀 해라고, 노래를 잘한다고. 제가 목소리가 하우스키어니까.
1: 맞아, 정말.
0: 려원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제일 들어보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라이브로 지금? 바로! 려원 씨가.
2: 꽃바람이 제일 좋아하죠.
0: 꽃바람.
3: 아,
2: 짧게 하죠.
1: 네. 아, 좋습니다.
0: 네.
1: 하!

0: 저도 그리던 님이 찾아오려나 두근두근 설레는 가슴. 야~ 감사합니다.
1: 야~ 어머니 우리, 보고 싶습니다.
2: 네, 우리 어머님만을 위한 라이브였습니다.
1: 맞습니다. 어머니 정말. 네,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제 어머니 덕분에 힘을 정말 많이 받아요. 항상 저의 비타민이십니다.
3: 네. 아이고. 아니 사연 네 사연을 주셨는데

0: 정말 이 직접 명원 씨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아유, 말씀을 하셨어요.
1: 제가 드렸는데.
0: 네, 그래서 이렇게 또 통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아이고, 떨리고 신장이.
1: 어머님 감사 인사는 제가 드려야 되는데요, 정말 제가 드려야 되는데.
2: 아니요. 제가 그 힘든 나라를 그렇게 겪고 살았잖아요. 그 여원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원님이 회사가 너무 많으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제가 응원할게요. 사랑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또 말씀하신 김에 아버님도 한 말씀 네, 해주시죠. 예, 가만히 웃고만 계셔가지고 예, 우리 여원 씨에게 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아버님.
5: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네.
2: 제 철을 갖다가 네, 행복하게 해준 여원님이 제 치유천사예요, 치유천사. 아,
5: 치유천사.
1: 치유천사. 아유, 감사해요.
2: 고마워요. 네. 네.
1: 감사합니다.
5: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여원 씨도.
1: 감사합니다.
0: 네, 네.
5: 여원 씨도.
1: 정말 제가 따님 분이랑 그 어머님이랑 너무 자주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요. 사실 또 휴게소에서 그렇게 뵈가지고 저도 얼마나 또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기억이 저한테도 너무 많이 남을 것 같고요. 항상 제가 어머님이 또 혹시 언젠가 저를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정말 기억에 많이 남으시는
2: 아니에요.
1: 어머님이 될
2: 거예요. 영원히 좋아할 거예요.
1: 감사해요, 어머님.
2: 항상
1: 항상 건강하시고.
2: 네,
1: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저랑 같이 항상 건강하시고 아시죠?
2: 네, 여원님도 건강해요.
1: 제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저 보고 네, 항상 힘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님.
2: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따님, 가족분들 건강하시고요.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2: 네,
1: 사랑합니다.
4: 네, 항상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 너무 진짜 에너지가
4: 텐션도 텐션도 예, 하이 텐션
1: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으신 어머님이세요.
5: 한몫 하신 것 같고 너무 네, 좋아요.
1: 맞습니다.
5: 이게 또 레몬 씨가 간호사에서 가수로 이렇게 예, 그 변했지만
1: 예,
5: 그래도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다.
0: 그렇죠.
5: 네, 이것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예,
0: 몸의 치유, 마음의 치유 다 할 수 네, 있는 우리 레몬 씨입니다. 자, 네,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한번
5: 네,
0: 만나볼까요?
5: 제가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친한 친구의 강력 추천으로 길려온 가수님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가수나 노래 이런 것들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는데요. 친구의 추천으로 보게 된 길려온 가수님의 무대는 저를 입덕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외모보다 더 빛나는 마음씨, 출중한 노래 실력까지 세상에 이런 가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길려온 가수님의 꽃바람 무대를 참 좋아하는데 우와, 정말 꽃바람 휘몰아치는 것 같은 황홀함을 느끼게 합니다. 저는 딸이 없는데 무대를 볼 때마다 저런 딸내미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엄마의 마음으로 길려온 가수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가수님의 목소리에는 치유의 힘이 있어요. 앞으로도 많은 이들을 치유하는 트로트계의 나이팅게일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0: 네, 자, 세 번째 사연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5: 네, 반갑습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5: 네.
0: 아니, 이 친구분의 강력 추천으로 려원 씨를 알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팬이 되신 건 언제쯤이실까요?
6: 아, 사실 팬이 된 지는 오래되진 않았지만
1: 예,
6: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5: 그렇죠.
1: 앞으로는 얼마 됐으니까요.
6: 려원님 가는 길에 쭉 응원하겠습니다.
1: 와, 감사합니다.
5: 아, 좋습니다.
0: 그러면은 그 려원 씨 팬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 가장 큰 매력, 어떤 매력에 빠지셔서 팬이 되셨나요?
6: 요즘 시대에 노래만 잘한다고 가수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 그렇죠.
6: 하지만 여원님은 노래, 심성, 거기에 외모까지 다 갖춘 이 시대의 진정한 가수라고 생각합니다.
5: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이고, 아주 부족한 게 많지만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5: 진짜로 근데 요새는 이제 노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0: 그럼요.
5: 저희처럼 이제 뭐 외모와 뭐 진행 실력과
1: 맞죠, 맞죠.
5: 노래가 다 갖춰줘야.
1: 맞아요.
5: 죄송합니다.
1: 아니 맞습니다.
0: 비주얼 가수거든요.
1: 춤도 잘 추시고.

0: 농담이 네, 농담. 농담입니다.
1: 그리고 무엇을 하든
2: 네.
1: 과하지 않고 품이 있는 정말 매력이 넘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려원 씨의 무대를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시죠?
1: 친구가 공원 보러 꼭 한번 가자고 했는데 제가 일이 바빠서 아직 한 번도 못 갔어요. 친구 손잡고 려원님 공원 보러 가는 게 제 올해 목표이며
2: 우와.
1: 버킷리스트에 추가됐습니다.
2: 진짜요?
3: 버킷리스트까지.
0: 어머님 제가 감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더 좋습니다.
4: 맞아요?
0: 더 매력 있고 더 이쁘고 더 착하고 그러니까 꼭 현장에 오셔가지고 네. 버킷리스트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당연한 말씀이시죠.
0: 예, 또 이렇게 어머니께서 딱 수기로 뭐 잘 적어놓으신 거 보니까 삼행시도 준비해놓으셨을 네. 것 같아요.
4: 가능하실 것 같아요.
0: 예, 우리 길려원으로 삼행시 가능하겠습니까?
2: 우와.
1: 죄송합니다. 다 해보겠습니다.
0: 네. 네.
1: 운 띄워주세요.
4: 네. 네.
0: 우리 여원 씨가
2: 삼.
0: 아니 길려원으로 해야죠. 삼이 왜 나와요? 여원 씨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자 네. 다시 가볼까요?
4: 길려원 씨로.
2: 진짜 죄송합니다.
0: 예,
4: 아닙니다.
2: 길.
1: 길려원 가수님.
2: 여!
1: 여기 길려원님을 사랑하는 팬들이 있으니
2: 우와 원!
1: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튼튼한 지원군이 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2: 와. 감사합니다.
4: 준비가 완벽하시다.
2: 제 이름이 진짜 어려우실 텐데.
0: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삼행시로 네. 삼행시 했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요.
4: 아우.
2: 그, 죄송합니다.
0: 그만큼, 아니 너무 네. 재밌었어요.
4: 그만큼 정말 가족같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겠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 아유,
0: 아까도 우리 려원 씨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좀 많이 전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려원 씨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만 해주십사 여쭙니다.
1: 네. 려원님 네. 지금 이대로 초심 잃지 말고
2: 네.
1: 밝은 모습으로 팬들의 기대에 어긋남 없이
2: 네.
1: 훌륭한 가수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러언님.
4: 아,
1: 사랑합니다.
2: 감사합니다. 아, 어머님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응원해주셔가지고요.
4: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2: 우리 삼행시 정말 어려우셨을
0: 텐데. 예, 정말 어려운 삼행시도 잘 해주시고 네. 오늘 이렇게 연결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려원 씨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올해 버킷리스트 공연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꼭 빼요 저희 꼭 빼요.
0: 거의 뭐 마지막에 이거까지
4: 하신
0: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방송을 잘 아시는 우리 어머니셨습니다.
4: 네.
0: 좋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길려원 씨를 사랑하는 팬분들과 캐남 라이브톡 진행해 봤는데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추억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4: 네, 길려원 씨는
2: 네.
4: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하루에 검색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2: 엄청 많이
4: 합니다. 아, 많이 하신다고요?
2: 엄청 많이 합니다. 팬카페도 거의 맨날 항상 들어가고요.
0: 그렇죠. 팬카페 잘 들어가야죠.
2: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궁금하니까요.
0: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팬카페도 자주 가시는 우리 려원 씨가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지?
4: 네.
0: 자, 지금부터는 길려원 씨가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길려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모아서 피디님과 작가님이 준비했습니다.
2: 오,
0: 이름하여 길려원 퀴즈!
2: 네.
4: 길려원 씨 준비되셨습니까?
2: 네, 완전 준비됐습니다.
4: 자, 문제 그럼 바로 드리겠습니다. 실제 네. 뒤를 봐주시면 실제 우와. 기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 초성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길려원 목 컨디션 난조에도 꺾기 신공 200%.
2: 아, 이거 납니다. 바로 맞추면 될까요?
4: 네.
2: 기술자입니다.
4: 기술자.
2: 예, 이건 완전 기억납니다.
0: 오,
4: 아, 정답입니다.
0: 오, 정말 감사한
2: 말이어서. 예,
4: 이야.
2: 정말 감사한 말이어가지고 경연 때 들었던 게 정말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4: 오, 어떤 노래?
2: 제가 이제 사랑여행이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
0: 네네.
2: 장윤정 마스터님께서 이제 저한테 기술자라는 너무 신기하고 감개무량한 또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4: 야
0: 기술자 맞아요 제가 볼 때.
2: 기술자.
4: 아니 아까 예. 방금 전에 라이브로 살짝 들려주셨잖아요.
0: 네.
4: 거기 안에서도 꺾기가 뭐 거의 예.
2: 아 그런 노래를 또 좋아하기도 하고요.
4: 물 흐르듯이 그냥.
2: 많이 듣기도 했었는데.
0: 그렇죠. 네. 이것도 기술이죠. 그래서,
2: 맞아요. 딱 기억에 남아가지고 이거는 또 쉽게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0: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기술이 있어야 밥 먹고 산다고 했거든요. 아, 네. 확실히 아, 밥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2: 아, 다행입니다.
4: 확실한 기술을 갖고 계십니다.

0: 자, 첫 번째 문제 쉽게 맞추셨고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1: 네. 우와, 재밌네요.
2: 다음 중
0: 이게 좀 헷갈리죠.
2: 조회수가 아니, 이거는... 더 높은 영상은 무엇일까요?
1: 아니 이거는 완전 꽃바람입니다.
0: 오.
1: 정말 이거
0: 대충 몇 회 몇만 원인지 아십니까?
1: 완전 압니다.
0: 어?
1: 151만인가 3만인가 153만인가? 저 완전 잘 알죠.
0: 어 그래요?
1: 진짜,
2: 꽃바람이요?
1: 네 거의 맞을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잘못. 아,
0: 네. 자 인터넷을 예 저번 달에 가시고 안 가셨나봐요. 예. 아 예. 인터넷 들어가는데 너튜브는 예 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걸로.
2: 아 좋습니다. 네, 정말 그래도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1: 네 생각보다 엄청 큰 차이는 나지 않네요.
0: 어 도련님을 부르셨던 저 영상은 어디 거든 저는 아는데 네. 저게 언제예요?
1: 이때가 이제 아마 재작년이었던 걸로.
0: 아, 2년 전.
1: 작년? 예.
0: 아, 그리고 꽃바람은?
1: 1년 전. 이번에 이제 경연 때
0: 참. 1년 전.
1: 네, 맞습니다.
0: 오. 네. 아, 표정이 확실히 밝아요.
2: 그러니까요.
1: 확 네. 밝아졌습니다.
0: 네네. 네. 네. 자, 세 번째 문제.
2: 네? 어, 지금
0: 두 번째
1: 문제. 아유, 쉽습니다. 어, 아직까지는.
0: 쉽죠.
1: 아직까지는.
2: 오,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자, 허찬미 어? 씨가 남긴 네 글자의 댓글은 무엇일까요?
1: 오, 오 진짜 어렵다. 큰일 났다.
0: 우와 이거는
1: 우와.
2: 기억 티읕 미음
1: 아 맞췄습니다. 어? 길타민 씨 아 진짜 못 맞출 뻔했어요.
0: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맞추지?
1: 오, 작가님들 정말 대단하시네요.
0: 길타민 뭐야? 아 비타민인데 예. 네. 비타민
1: 아, 이거
0: 아 오늘 너무 문제를 이렇게 무르게 준비해 주신 거 아닌가?
1: 아,
0: 평소보다 너무 난이도가 좀 낮은 것 같은데요.
1: 제가 잘 맞추는 겁니다. 또 찬미 언니가 댓글 남긴 거는 기억을 할 네. 수밖에 없죠.
0: 이야
2: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1: 아, 네 일단 성공입니다.
2: 네. 길리원 씨가 아. 착용했던 머리핀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아니, 어, 이거는 되게... 완전 쉽습니다.
2: 그래요?
1: 네, 나머지 세 개가 제 겁니다.
0: 어? 아. 어?
1: 정답은 2번입니다.
2: 2번.
0: 잠깐만.
1: 어?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아이고. 아, 아.
0: 맞아요. 맞는, 맞은 맞아요. 거지.
1: 아, 맞춘 거예요?
2: 네.
0: 아, 아 문제를 맞췄는데. 예. 전체적인 흐름을 잘.
1: 아,
0: 지금 네 문제 맞춘 거예요. 네.
1: 어, 장난 아닙니다.
0: 이 정도로 쉽게 맞춘 사람이 있었나?
1: 저 새 핀이 이제 제가 또 이제 그 직접 주문을 했던 핀이어가지고 아~ 기억에 남습니다.
0: 지금 저희가 다 맞춘 사람이 준수 씨.
2: 네. 지금 이제 구강을 하셨던 분들이
0: 또 누구죠?
2: 서윤 씨.
0: 네,
2: 서윤 씨도 맞추시고.
0: 그리고
2: 재명 씨.
1: 오, 네, 많이 재명 씨 맞추셨네요.
0: 재명.
2: 네.
1: 오, 기운이 좋습니다, 오늘.
0: 이것도 네 번째로 만점을 받은.
1: 아,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0: 4위라서.
2: 예.
1: 그랬으면 좋겠어요.
0: 자,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문제.
1: 아,
2: 네.
0: 이거 정확히.
1: 아, 꼭 맞추고 싶어요.
2: 자, 2004년과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1: 아.
2: 1번 늑대유혹, 2번 김용민 씨.
1: 1번 아니면 3번입니다. 제 생각엔 김용민 선배님이 2004년에 데뷔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장원영 님이 저랑 동갑이십니다.
0: 어, 그래요?
1: 그래서 이제 늑대유혹이냐.
0: 2004년생이 아닌가요? 장원영 씨가?
1: 네, 저랑 또 2004년생이시거든요.
0: 아, 어차피 저도... 닮았더라고요.
1: 아, 왜 그러세요? 그렇다면 저는요. 저는 늑대의 유혹 하겠습니다. 아유 어렵네요.
2: 늑대의 유혹?
1: 아 왜요? 아니에요?
0: 아니...
1: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2: 너무 아쉽습니다.
0: 아니 힌트 좀 주려고 그랬는데.
1: 아 조금만 기다릴걸.
0: 아 저는 2011년도에 나온 노래예요. 쌍쌍이.
1: 아 진짜요?
0: 아이고 2004년 아쉽습니다. 저는
1: 아이고 아쉬워요 진짜.
0: 오 2004년은 제가
1: 사진이 멋지시네요.
0: 대학을 갔다면 04학번이죠.
1: 아
0: 예. 아 아쉽게 왠지 이렇게 되면
1: 아쉬워요.
0: 저 때문에 다섯 문제를 못 맞춘 것 같잖아요. 왜 문제 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사태를 아. 만드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예 다음에는 그 남궁진 씨를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 어쨌든 아, 지금까지 문제 굉장히 좋습니다.
0: 네.
1: 아, 네.
2: 자, 네 여기까지 길리원 퀴즈 한번 풀어봤고요. 길리원 씨는 다섯 문제 중에 총 네 문제를 아, 네. 맞춰주셨습니다.
0: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네. 맞춰주고
1: 아유 만족합니다.
0: 잘해주세요.
2: 자, 네 문제라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길리원 씨 사인 폴라로이드와 따뜻한 오. 차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랬으면 좋겠어요.
0: 어쨌든 이게 뭐 만점이 3명이니까 4위에 해당하는 실력이에요.
1: 오.
0: 미스트롯 4 네 번째 시즌에 4위한 길리원 씨가 네 문제를 맞춰가지고 네 번째로 많이 맞췄어요.
1: 우와, 이런 우연이.
0: 사사사!
1: 아,
0: 좋습니다.
1: 아, 일부러 또 그런 것처럼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요.
1: 아이고, 생각보다 많이 맞힌 것 같습니다.
0: 4위를 했던 나상도 앞에서.
1: 아, 맞아요. 또.
0: 예, 오, 네 문제로 맞췄어요.
1: 맞습니다. 네, 진짜.
0: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 기운이 좋아요.
0: 자, 좋습니다. 이 기운 이어서 이제 마지막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 길려원 씨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미래일기 코너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꿈 많던 소녀가 간호학과 학생으로 그리고 다시 가수로 큰 도전들을 많이 하며 살아온 우리 길려원 씨. 앞으로 길려원이 또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사실 저는 근데 가장 하고 싶었던 거는 정통 트로트 분야를 가장 원래 하고 싶었어가지고 네. 그거는 이미 또 지금 하고 있으니까
2: 네, ING?
1: 네, 제가 이번에 또 스핀오프 프로그램을 하면서 원래 사실 정통 트로트를 많이 고집을 하긴 했었어요. 경연 때 거의 대부분 정통만 불렀었는데요. 이번에 다른 장르도 또 좋다는 매력을 또 이번에 또 알게 되어가지고 발라드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고요. 락 발라드나 이런 락 쪽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고 네, 여러 가지 장르를 한번 좀 잘하는 가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0: 오, 그러면은 그 노래에는 이렇게 다양한 장르에 도전을 해보고 싶으시고
1: 예.
0: 아, 우리 또 끼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뭐 미모도 출중하시고 뭐 연기나 또 우리 선배님이 계시지만 연기나 그렇죠. 예, 뭐 여타 다른 분야도 혹시 있으실까요?
1: 연기를 제가 또 로봇 연기를 잘합니다.
0: 로봇 연기요?
1: 네, 그래서 이제 연기를 못한다는 연기를 조금 잘 못하긴 하는데요.
0: 네.
1: 나중에 또 열심히 연습해서 네. 청도 선배님처럼 뮤지컬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합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꿈을 뮤지컬 배우로 쓴 적이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 한번 또 경험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3: 근데 잘할 것 같아요.
0: 선배님 어떻게 가능성이
2: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 베테랑 그 뮤지컬 배우로서
1: 맞죠.
2: 2026년 4월부터
1: 톰부터
2: 파란을 일으킨
1: 우와.
2: 세상에 저런 배우가 있구나 예. 그런 파란을 일으킨
0: 예.
2: 그때 뭐 대사가 있죠. 더 이상 당신을 위해 살지 않겠어.
1: 우와.
2: 예, 이런 뭐 대사가 있는데
0: 예.
2: 예, 저희 작가님과 PD님이 보러 오셔가지고 네. 지금 약간 피식하고 있는데 예. 다들 그랬습니다. 저한테 생각보다 잘하는데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1: 네,
2: 이게 가수든 배우든 저는 그래요. 가수도 무대 위에서 3-4분의 연기라고 생각해요. 연기라고 생각하고 배우도 연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다. 이걸 알고 있고 그리고 뮤지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고
1: 맞아요.
2: 준비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1: 외울 것도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꿈꿨던 그 꿈을 바꿔서 이제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했던 그 용기와 예. 용기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1: 네.
2: 있다면
1: 네.
2: 뮤지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1: 감사합니다.
2: 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든 시도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부딪혀봐야 돼요.
1: 맞아요. 네,
2: 그렇기
1: 맞아요.
2: 때문에 또 뮤지컬 후배로서 오신다면 제가 뭐 이끌 수는 없지만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1: 진짜 뮤지컬 네, 노래도 많이 듣고 좋아합니다.
0: 이야, 려원 씨 50년 뒤의 모습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김려원 씨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1: 50년 뒤면 이제 제가 73인데요. 네. 상상이 아직 너무 안 가긴 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너무 아직 프로포 병아리잖아요.
2: 예.
1: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50년 뒤에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그때도 뭔가 힘드신 분이나 마음이 조금 아프신 분이나 그런 분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노래를 오랫동안 들려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2: 아, 저도 그 무대 꼭 보고 싶습니다. 그때 되면 저 90이거든요.
0: 보셔야죠.
1: 요즘은요?
0: 보셔야죠.
1: 꼭 네. 보셔야 됩니다.
0: 네. 90이에요. 90이에요.
1: 꼭 초대하겠습니다.
0: 같이 손붙잡고 보러 가시죠.
2: 몰라.
1: 꼭 와주세요.
2: 알겠습니다.
0: 그러면은
2: 게스트로 가시죠. 게스트로.
0: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미래의 길려원 씨에게
1: 네.
0: 지금의 길려원 씨가 한 말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1: 미래
0: 네.
1: 미래
0: 려원아 미래 려원아
1: 려원아 잘 지내니 단 거 덜 먹고 밥 좀 먹어라 그리고 건강 꼭 챙기고 항상 가족들 더 챙기고 주위 분들 더 잘 챙기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2: 어느 포인트에서 온 거죠?
1: 저도 모르겠어요
2: 네.
1: 팬분들한테 항상 감사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2: 좋습니다
0: 진짜
1: 참 그렇네요.
2: 이거 평소에 제가 려원 씨와 뭐 그렇게 깊은 대화를 해본 적은 없어요. 인사도 하고
1: 맞아요.
2: 인사만 하고 그리고
1: 맞습니다.
2: 제가 뭐 존댓말 거의 비슷하게
1: 네네,
2: 얘기를 했잖아요. 그 친분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1: 네.
2: 약간이나마 깊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영원이란 사람이 가수가 아니라 길영원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게 됐고 앞으로도 개인적으로 많이 응원할 것 같아요.
0: 저도요.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응원. 그러니까
2: 참된 가수보다는 저는 참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0: 정말로 그.

0: 순수한 마음 그대로 또 전달이 되실 거고 또 그 마음을 많은 분들께서 또 응원하고 또 알아봐 주실 거기 때문에 항상 네, 서로 많은 분들께 또 힘이 되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가수가 되실 수 저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아유.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자,
1: 즐거웠어요.
2: 나상도
0: 남궁진의
2: 그럼 열정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럼 열정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1: 네. 너무 즐거웠고요.
2: 즐거웠어요?
1: 정말 너무 와보고 싶었던 자리였는데 선배님들께서 아직 제가 너무 초보인데 너무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은 또 한 번 또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1: 네. 감사합니다.
2: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려원 씨 끝곡은 어떤 곡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마지막 곡은요. 또 제가 또 엄청 좋아하는 노래인 처녀백사공을 또 신나게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 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1: 같이 즐겨주세요.
0: 네, 그럼 길려원 씨의 라이브 처녀백사공 청해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2: 모두 가슴 뛰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길려원을 응원하고 싶다면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크남열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TV와

0: E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 060-800의 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퀴나멜전을 완성시켜주세요. 주세요.

사람이 만일 바른 법을 모른다면 그 늙음은 소의 늙음과 같다. 한가 차라나 살만 더할 뿐 하나의 지혜도 더한 것이 없다니.

착한 사람은 덕을 행하여 서로 따르며 그 행위를 쌓아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하니 복된 과보가 자연히 따르리라.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이 시즌2에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1: 스님입니다.
2: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3: 아, 예. 야, 튼실하네. 네?
0: 고문원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3: 오늘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이고
4: 지금 해가 지금
3: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5: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6: BJ 정문 스님
3: 그렇습니다
6: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3: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7: 이거 실화야?
8: 에이, AI 같은데?
9: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오늘은 큰 지혜를 얻어, 거기 있죠? 큰 지혜를 얻어. 찾았습니까? 큰 지혜를 얻어 모든 법을 통달하고 성과 상의 진실을 밝혀 분별하되 있고 없는 것과 길고 짧은 것을 밝게 나타나게 하였다. 그 성품이 그렇다고 말이죠. 왼쪽을 보시면은 득대지혜하여 큰 지혜를 대지혜라고 하죠. 큰 지혜를 얻어서 이제 통달이다고 그 말은 결국은 얻는 것하고 또 같은 얘기죠. 또한 모든 법을 통달하고 통달했다 말은 모든 법에 걸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법이라는 것은 그 사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법이라는 것은 진리, 가르침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진리라는 뜻도 있고 가르침이라는 뜻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진리를 통달했다. 제법을 통달하고 효료 분별 성상 진실하되 효료 분별. 이 효료란 말은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밝게 깨달음, 밝을 효자에 깨달을 효자. 이 분별이란 말은 그 낱낱이 차이를 알았다, 차별을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별. 그래서 효료 분별이란 말은 낱낱이 차별을 완전히 이해를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보살들의 그런 실력을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효료 분별 성상 진실. 그러니까 성상의 진실을 아주 밝게 완전히 아는 그러한 것을 효료 분별 성상 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본성, 성질을 뜻하는 것인데, 뭐 사물이나 또 사람의 내부의 성질과 또 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잘 알고 있듯이 그 본성이라든지 성질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바로 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0 이상 그렇게 얘기하면은 부처님의 그 본성이라든지 그런 성질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부처님의 30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각각의 그러한 이 성질, 본성이라든지 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아주 참으로 알았다, 제대로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유무장단, 있고 없고 또 장단, 길고 짧음을 훤히 알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보살은 큰 지혜를 얻어가지고 결국 큰 지혜를 얻으려면 법화경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다시 말하면 법화경을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면은 큰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가져야 될 그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 큰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유무장단을 명현현백이라. 명현현백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아는 것을 명현현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확실하게, 명확하게 드러났다. 명확하게 아는 것, 알았다. 모든 부분들을, 온갖 사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알았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큰 지혜를 얻으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인데, 지혜를 얻으면

그러면 이제 자비도 나오고 또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데 바로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 이러한 것들을 전부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봐서 한글을 보면은 또한 모든 근기와 성품과 욕망을 잘 알며 다란이와 걸림없는 변제로서 모든 부처님의 법륜 굴리신 것을 따라 굴렸다. 모든 근기와 성품과 욕망을 잘 알고 다란이와 걸림없는 변제로서 모든 부처님의 법륜 굴리신 것을 따라서 굴렸다. 따라서 굴렸다는 말은 부처님의 말씀대로 수순했다 그런 얘기죠. 왼쪽에를 보시면은 재근송욕, 그러니까 모든 근기의 성품과 욕망을 알았다. 근기와 성품과 욕망을 알았다는 얘기는 이 근기란 말은 우리가 많이 자주 쓰죠. 근기. 그건 마음 속에 갖춰져 있는 능력을 근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 속에 갖춰져 있는 능력, 그 근기. 근기가 뭐 약하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끈기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 속에 갖춰져 있는 능력을 훤히 알았다 그런 얘기죠. 또 성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든지 성품, 성질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욕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욕망, 또 바라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어떤 성품을 갖고 어떤 근기를 갖고 어떻게 바라고 있는 것을 다 알았다 그런 얘기죠. 그 사람의 성품을 잘 알았다. 잘 이해했다. 또한 다란이 무의 변제로서 다란이 무의 보진죠. 다란이라는 것은 선은 기르고 악은 막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 다란이죠. 능차라고 얘기해서 안 좋은 것은 막고 또 좋은 것은 자꾸 발달시키고. 그래서 총이라는 뜻도 있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다란이와 무의 변제. 이 무예변제라는 것은 걸림없는 변제를 얘기하는 것인데, 무예란 말은 막힘이 없는, 변제란 말은 말 재주가 아주 뛰어난다. 듣는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감동을 주는 그런 말 주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변제. 변제. 변호사 할때 변자입니다. 말을 잘하면 우리가 변호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런 얘기고, 또한 다른 편으로 얘기하면은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 이러한 능력이 생긴다. 사람을 정말로 감동을 줄수 있는 아름다운 말이 입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죠. 우리 법사 공덕품에서도 배웠듯이 사람이 공덕 있는 사람은 말을 아름답게 하고 또 행동을 아름답게 하고 또 생각을 아름답게 한다. 같은 말이라도 감동을 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노래를 부르더라도 어떤 사람이 부른 것하고 어떤 사람이 부른 게 완전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감동을 주는 그러한 말을 바로 변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제. 또 수순 능전이란 말은 그 부처님의 그 앞에 재불 전 법륜을 수순 능전이라,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륜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침을 전하는데 수순 능전이란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가지고 그 뜻에 맞춰 가지고 잘 전했다 그런 얘기죠. 본인만의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 가지고 부처님이 그 어떤 교화 방법이나 수행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필요해요. 따라 산다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따라 사다 보면 닮아지고 또 노력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진화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지옥적인 삶, 힘든 삶도 역시 그게 그쪽으로 우리 마음이 점령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방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설했다. 부처님의 뜻하는 바로, 뜻하는 바대로
잘 설명을 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셋째 줄입니다. 밑에서. 그러니까 변제란 말은 이 사람을 감동을 시키고 탐복을 시켰다 이렇게도 보시면 됩니다. 작은 물방울을 먼저 떨어뜨려 욕망의 먼지를 씻어주고 열반의 문을 열어 해탈의 바람을 일으켜서 세상의 뜨거운 고통을 없애고 청량한 법에 이르게 하였다. 참 말이 멋지네요. 보니까 작은 물방울을 먼저 떨어뜨리고 욕망의 먼지를 씻어주고 열반의 문을 열어 해탈의 바람을 일으켜서 세상에 뜨거운 고통을 없애고 청량법이 이르게 하였다. 결국은 괴로움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살면서 괴로움의 이제 덩어리를 고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가 힘들게 하는 근본적으로 보면 이제 인과에 대한 또 가르침이 나오고 또 연기에 대한 가르침이 예, 나오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여기서부터는 보살들은 어떻게 법을 설하는가 이 방법 이런 방법으로 보살들은 설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부처님 가르침도 역시 이런 수순으로 설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선타 먼저 작은 물방울 제자예요. 작은 물방울을 떨어뜨릴 타자 작은 물방울을 먼저 떨어뜨린다. 이게 교화의 방법이에요. 맨 처음부터 갑작스러운 얘기보다도 천천히 하는. 그래 맨 처음에는 우리가 땅이 열이 받아 있으면은 또 물을 끄더라 하더라도 물이 아니라 불을 활활 타고 있을 때 물을 조금 뿌리면은 더 잘 탑니다. 그게. 그때는 다른 방법을 써서 물을 서서히 대줘야 되는데 열이 있는 땅을 식히게 하는 방법은 맨 처음에는 이슬비처럼 내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서서히 우리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마음을 서서히 식혀나가는 그런 방법을 택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제선타란 말은 작은 물방울이란 말은 결국은 이슬비 같은 가랑비 같은 그런 비를 내려가지고 이염욕진 엄이란 말은 적실엄자예요. 적실엄. 이 욕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욕망의 먼지, 번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번뇌를 적시게 하고 개열반문하여 열반의 문을 열어라. 열반의 문을 열어라. 결국은 열반의 문을 열어라는 얘기는 열어준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열반이 편안하고 행복한 세계가 열려있다.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을 열어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열반의 문을 여는 것이 첫걸음이죠. 그게. 그래서 열반의 문을 열어가지고 선해탈풍 해탈풍이라는 것은 해탈의 바람을 이 부채선자입니다. 부채선자 선풍기 할 때 부채선자. 선풍기는 돌선자인가요? 이 부채로 살살 바람을 해탈의 바람을 불어준다고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열반의 문이 열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세 열례 제세 내 열이나 열례 열례란 말이 우리가 말하는 번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번뇌 열풍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번뇌를. 그래서 세상에 번뇌를 제거를 해준다. 우리가 마음이 더우면은 이 부채나 선풍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해탈의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그게 바로 법청량이에요. 이를 치자입니다. 법청량. 이 청량이란 말은 우리가 청량 음료 그렇게 얘기하듯이 시원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법의 시원함, 이 가르침의 시원함에 이르게 한다. 결국은 이는 수순을 밟아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하시듯이 보살도 따라서 그렇게 설법을 하고 또 우리들도 교화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에 부처님 말씀으로 마음을 적셔 가지고 번뇌 욕망을 그냥 가라앉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슬방울처럼 살살 뿌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물을 더 많이 해 가지고 적셔서 이 열기를 식혀 나가듯이 우리 마음에 그 뜨거운 열기, 그 끓어오르는 그런 번뇌를 갑작스럽게 물을 뿌리면은 이게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서히 이슬방울을 뿌리고 그 다음에 물을 적셔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보면은 옷을 어떤 그 물이 담겨져 있는 데다가 거기다 걸어놓으면은 서서히 물이 이렇게 옷에 젖어들듯이 그런 방법을 택해라 그 말이죠. 갑작스럽게 하는 것은 부작용이 생긴다. 근데 세상의 고통. 근데 여기서 열반이라는 것은 아주 편안한 경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음이 없으면은 편안하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참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은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편안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치는 필요는 거예요. 그리고 열반이라는 것은 유여 열반이 있고 무여 열반이 있고 무주처 열반이 있다. 이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반이 무주처라는 것은 어떤 너 열반을 내가 해야 되겠다. 또 어디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는 그런 열반을 무주처 열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처가 없다. 유열반이라는 것은 남김이 있는 열반을 얘기하는 것이고, 무열반은 남김이 없는 열반을 얘기하는 것이죠. 무열반을 다른 말로 반열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는 심이 깊은 12인연의 법을 내려 무명, 노병사 등의 맹렬히 타는 고통의 덩어리를 햇빛으로 싣고 이에 크고도 넓은 위 없는 대승을 기울여 중생들의 모든 성근을 윤택하게 적셔주고 착한 종자를 뿌려 공덕의 밭에 두루 펴서 널리 일체로 하여금 보리의 싹을 트게 하였다. 결국은 보리의 싹을 트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의 삶을 살수 있도록 그런 깨달음을 주는 그런 싹을 트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들의 가르침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기에는 12인연에 대한 가르침을 내려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12인연. 오른쪽에 보시면은 차강, 심심, 12인연. 12인연, 심이 깊은 12인연을 내리셔서, 이 용세란 말은 뿌리 세 자입니다. 그러니까, 무명, 노병, 사 등에 뿌렸다. 노병사에 뿌렸다.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생로병사가 있지만은, 12가지의 그 과정을 걸쳐가지고, 단계를 걸쳐가지고, 원인이나 결과에 따라서 그 법칙에 의해가지고 진행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2연기란 말이. 그러니까 우리의 태어나가지고 죽는 데까지 어머니를 통해가지고 또 아버지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늙어서 병드는데 왜 늙어서 병들고 근심 걱정이 있을까? 이것을 거꾸로 추적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거꾸로 추적을 해보니까 무명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우리가 근본 불교의 중심을 이루는 가르침이, 중요한 가르침이 12연기법입니다. 그래서 장아암경에서도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한 내용이 있는데, 인간의 육체가 생성됨에 있어서 12단계 원인 결과의 법칙이 있고, 마음의 성장에도 12가지 단계의 원인 결과 법칙이 있다. 이렇게 장아암경에도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의 육체가 어떻게 생겨났고,

또 성장하고 늙어서 죽음에 이른가에 대한 인연을 또 과거라든지 현재, 미래의 3세에 걸쳐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도 똑같은 원인 결과 법칙이 있음을 설하고 그 마음을 맑게 하고 미혹을 없애는 근본적인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십이연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걸 외연기, 내연기 그러는데 외연기라는 것은 우리 육체가 생성되는 과정에 대한 말씀이고 내연기는 우리 마음이 생성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인데 십이연기에 대한 단계는 무명,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명, 행, 식, 명색, 육입, 촉, 수, 애, 취, 유, 그 다음에 생, 노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12가지. 결국은 늙어서 죽고 왜 우리는 근심 걱정을 하느냐. 생로병사에 대한 얘기인데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내 마음의 정신적인 어떤 진화에 따라 가지고 세계가 달라지는 육체가 달라지고 또 우리가 말하는 어떤 자리가 달라지는 그러니까 이 내용의 가르침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 다음 세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음 세상이라는 것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난 그런 세상이 아니라 지금부터 앞날의 인생에 대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오늘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전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생이라는 것이 우리 어떤 생사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앞날이 결정된다고 봤을 때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제부터. 여기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명을 없애고 마음을 바르게 쓰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복이 없는 사람도 지금부터 제복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달라지는 것이고 명예가 없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부터 지금 어떤 걸 심냐에 따라서 내일 결과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후를 놓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생사를 놓고 요즘에 생로병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은 프로그램에서도 근데 앞으로는 병이 없는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너무너무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병으로는 죽는 일이 없을 거다. 그래서 생로병사가 아니라 생노사라는 거예요. 생노사. 노병도 병이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의학이 발달되고 세상이 달라졌는데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하면 다시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로병사도 생로병사지만은 노병사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마음에 있는 번뇌가 죽으면은 다른 행복한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떤 길게 잡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어떠한 걸 심으면은 바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업으로 봤을 때 수년업, 순생업, 순업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나타날 수가 있다. 결과가. 참는 연습도 필요하고 우리가 육도윤회에서도 지옥이라는 데가 있고 악이라는 데가 있고 축생이라는 데가 있고 또 아수라가 있고 인간이 있고 천상이 있잖아요. 천상은 환희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의 세계.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다 들어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지옥의 세계가 있고 악의 세계가 있고 축생의 세계가 있고 다툼을 하는 아수라의 세계가 있는
네 가지를 다 갖추고

있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조절을 못하면은 악귀가 되고 아수라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번뇌가 많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되는 거예요. 환희의 세계로 가면은 그게 바로 극락이고, 지옥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점령을 하면은 나는 지옥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점령을 하고 있느냐, 그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투쟁의 마음, 성난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은 그게 바로 아수라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 세계를 계속 우리는 윤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고 돌고 한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끝나서 또 다시 태어나서 그런 것도 그런 거겠지만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돌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다가도 나빴다가 또 몸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무명이 우리의 그런 내용들을 전부 좌우한다. 내연기라는 것은 마음의 작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외연기는 육체적인 그러한 것이 12가지로 이게 단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지혜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혜의 가르침, 법화경을 공부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니.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것이, 지금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다. 왜냐하면 내일의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바르게 몸을 행동을 하고 말을 잘하고 봉사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면은 그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내일이 달라진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꼭 내일 해야 되겠다, 내년에 해야 되겠다, 죽어서 해야 되겠다, 살아서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다, 그 말이죠. 사람이 죽으면은 반영체라고 그래 가지고 영혼과 몸이 반반씩, 반반씩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맨 처음에 죽으면 몽롱한 상태.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하고 함부로 좋지 않는 그런 악한 것을 뿌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거뒀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내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맞습니다. 뭐 재물이라 해서 오래 갑니까? 권력이 오래 갑니까? 행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아무리 글을 잘 쓰고 노래를 잘하고 하더라도 일시적이다, 그 말이죠. 그게 일시적이야. 명예가 높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혜의 가르침인 법화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흔들리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지금 바로 지금부터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또 말을 바꿔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개정의 해탈과 해탈 직연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 또 보살의 이런 성품들을 배워야 되겠다. 이 세상에 관세음보살 같은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나 혼자만 편안해서 되냐, 그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편안해야지. 감자를 호박 같은, 호박만은 크기로 큰 호박 같은 그런 감자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면 되겠냐, 그 말이죠. 좁쌀만은 그런 감자라 하더라도 생명이 있는 그런 종자의 감자는 어마어마한 그런 우리의 혜택을 주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해탈의 문을 열어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개해탈문. 참으로 아름다운 가르침이죠. 그래서 무명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박지가 않다. 박지가 않다. 무지하다, 그런 뜻이죠. 무지하다. 그래서 무명과 행은 전생에 해당합니다. 무명과 행은.

그래서 어떤 행동에 의해 가지고, 행위에 의해 가지고, 업에 의해 가지고 그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어머니의 자궁을 빌려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10달 있다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게 아버지는 씨앗을 떨어뜨려서 아버지가 나를 낳고 엄마가 나를 기르는데 아버지의 기운이 빠지면은 죽어요. 그게 사람이 혼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기운이. 동물들도 보니까 우성훈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뭐 사자라든지 뭐 동물의 세계들 뭐 다큐 같은 거 보면은 그냥 임신 시켜놓고 숨놈은 가버렸더라고. 보니까 암놈이 숨놈 쫓아내버려 그냥. 건당에서 또 남자들 다 쫓아내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키우는 일은 이 엄마가 해야 된다는 일이지 아버지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씨앗을 떨어뜨리는 아버지가 나를 낳지만 어머니가 나를 기르는데 기르는 것이 그만큼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공덕이 온갖 그 이 몸을 다해가지고 내 피와 살을 다해서 애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 부모 온종에 보면은 머리를 뽑아가지고 집신을 만들어도 그 공덕을 갚을 수가 없다. 어머니의 공덕을.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해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기 궁전으로 본인이 들어가는 것이지 어머니 오락에서 온 것은 아니다 그 말이지. 일종의 말하면은 무전 취식을 해가지고 나중에 갚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한테. 그래서 애들한테 그러한 걸 주입을 시켜야 돼. 이렇게 내가 너를 키우면서 힘이 들었다 그러니 월급을 받으면은 20%씩 내놔라. 그게 맞습니다. 그게 부모님께 그걸 바쳐야 된다니까요. 보답을 해야지. 그런데 이 궁전에서 힘들게 해놓고 나와서 또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게 무슨 처사냐 그 말이지.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효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지. 그러니까 생로병사 우비고래가 무명만 깨트리면 다 해결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의 몸에 들어가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를 무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태어날 때에 태어난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12연기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자궁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 업식으로 인해가지고, 업으로 인해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예? 아니면은 축생의 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자궁 속으로. 거기가 이 코드가 맞기 때문에. 그 집이 내 집에 딱 맞다, 그 말이지. 이렇게 큰 집을 줘도 걔들한테 와서 살아나면 못 삽니다. 왜냐면 안 맞는 거야, 그게. 조그마한 집이 개집이지, 그게.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런 개 몸에다가 코끼리의 옷을 입힌다 그게 맞건지 안 맞지 그게. 불편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본인에 맞는 집이 있어.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거. 그래서 공덕을 지어라는 얘기가 그거 얘기예요. 스님들이 공덕을 지어라고 그러니까 뭐 스님이 뭘 뭐 먹을 것이 있어서 그런 줄 아는데 본인들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하면 봉사를 하면은 더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사실 비방보다도 칭찬하기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칭찬을 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데 익숙해져 있지 베푸는 데 익숙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더 훨씬 쉬워. 예? 이렇게 하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게 본인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님들이 항상 스님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자를 위해서 수행자기 행자기 때문에 수행자기 때문에 신자를 위해서 신도를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 스님들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노래는 잘 듣다 보니까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말로는데 속으로는 안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한다고 하면서 다른 귀의를 하고 있으면 되겠냐 그 말이야.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놔두고 어디다 귀의를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를 바로 무명이라고 하고, 그래도 무지한 생명체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런 행위에 의해 가지고 태내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것도 본인의 업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까지 행까지는 전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생에.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해야 돼. 부모님들 유폐도 모셔주고 인등도 모셔주고 이런 것도 필요해요. 평생 동안 모셔주면 얼마나 그, 이 고마운 일입니까 그게. 부모님들 또 자식들을 해줄 것 없으니까 인등이라도 해줘야 됐다 이런 말씀을 하길래 그 말씀이 참 감동적이다 보니까 뭐 10만원씩 이렇게 뭐 입금시켜준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더욱이나 이 그 자손들한테 미리부터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20%씩 내놔라. 나중에 모아가지고 주더라도 미리부터 얘기를 해놔야지. 갑자기 달라고 그러면은 안 줘. 얼마나 고생을 시켰어 거기서. 그래서 이 여자의 몸은 보면 뼈를 보더라도 검고 가볍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진기가 다 빠져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불효를 한다는 거예요. 미리부터 오늘부터 애들 모아놓고 커피 한잔 놓고 한복을 입고. 왜냐하면 중요한 얘기할 때는 이 차림새도 중요해. 폼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해. 스님 말씀하는데 내가 내 뱃속에서 참 힘들었다. 그러니 20%씩 내놔라. 50만원 받으라도 20% 받아야 돼. 에? 네가 돈이 많이 벌면 주라고 하면 안 돼. 그것은 지금부터 그걸 시작을 해야지. 20%씩 내놔. 100만원 받으면 20만원씩 내놔. 500을 받으면은 20%는 얼마예요 그게? 100만원씩이네. 100만원씩 내놔라. 100만원 얼마 안 되네. 500에 100만원이면 뭐 돈으로만 따진 것은 아닌데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를 안 해주니까 감사한 줄 모른다니까 애들이. 배웠으면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부터. 모든 행위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일이 달라진다니까.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어저께 심었던지 그전에 심었던 걸 받고 있으니까 지금 심어야지 잘 종자를. 그래서 행위라는 것은 전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식이 생기는데 식이라는 것은 이제 분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분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정신이죠. 이 색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색성향 미촉법이죠 그게. 이 명이라는 것은 이제 그 형태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색이라는 것은 형태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육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안입이 설신을 얘기하는 것, 육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촉이 생기는데 촉이라는 것은 느낌, 촉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각이 생긴다. 그리고 이제 수라는 것은 좋다, 싫다를 감정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게 이제 애들이 엄마가 이런 싫은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감정을 느끼는 시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커 나가면서 놓고 본다면은 상당히 자랐을 때의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발달이 되면은 좋고 나쁘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단계 수 그게 이제 되면은 점점 발달되면은 어떤 그 증에

미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애가 생기죠. 그래서 이 애가 생기면은 이성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젊은 나이, 20대, 뭐 30대 이런 나이가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취하는 소유욕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선택에 대한 선택에 대한 것이 생기면은 자기 것으로 만드는 소유욕이 생기는데 그걸 바로 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가 생기면은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뭐 결혼을 위해서 뭐 이런 하는 것이 유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다른 생명이 생기는 또 다른 생각이 생기는 이것은 지금 외적인 연기에 대한 말씀이고 그래서 뭐 자식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식으로 인해 가지고 근심, 슬픔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 우리 육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정신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그걸 내연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바꿔 나가자는 것인데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아름답고 정말로 행복한 세계로 바꿔 나가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뭔가 말도 새롭게 해야 되고 또 행동이라든지 마음도 또 새롭게 다져야지만이 그런 즐거운 세계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봉사하고 또 남을 돕는 그런 일을 하고 또 좋은 말하고 좋은 행동하고 배려하는 마음 보살같이 정말 조용하고 바라지 않는 연만 단박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 하늘처럼 넓은 그런 마음 지연허막이라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서 우리 실천해 보도록 한다면은 정말로 어떤 재물과 권력을 떠나서 행복한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법화경에 인연이 맺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삶이 앞으로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면은 몸이 건강하고 물질적인 것이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수고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목적이 중생을 구제하고 인류를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고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분신이 필요한데 분신을 우리는 열애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애사가 많이 쓰여야지만이 부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열애사는 BTN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포교의 앞장을 서지 않더라 하더라도 BTN의 힘을 빌어서 우리의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060-800-7000번으로 즉시 후원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은 분신 부처님이시오 또 열애사인 것입니다. 060-800-7000번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 사람에게 알리시고 이 BTN의 가르침이 방방곡곡에 널리 퍼지도록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자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친족 간에 항상 서로 사랑하여 시기하거나 증오하지 말라. 안색은 항상 화평하게 하고 서로 멀리 있어도 걱정하는 마음을 가져라. 아버지의 사랑은 무덤까지 이어지고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진정한 수행자의 사랑은 그 영원까지 뛰어넘는다.

0: 이제. 자, 사과.
1: 에? 동이 네가 웬일이냐? 먹을 걸 다 나눠주고?
2: 주지 스님이 그러셨어. 하나를 베풀면 둘로 돌아오는 거라고.
1: 그러니까 줘.
3: 뭘?
1: 사과. 하나 줬으니까 넌 두 개 줘야 되는 거 알지?
3: 뭐?
1: 그렇게 욕심부렸다간 둘은커녕 하나도 못 얻는 법이거든.
2: 진짜?
1: 그래.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베품과 욕심의 이야기를 담은 부산 범어사로 가야겠다.
2: 범어사?
1: 범어사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세운 화엄 사찰인데, 의상대사의 기도로 부처님이 외적들을 토벌해서 문무왕이 그 공덕을 기르기 위해 지은 사찰이야. 의상대사 말고도 훌륭한 고승들을 배출한 우리나라의 명찰이면서, 구한말 경어 스님이 범어사 조실로 계시면서 선찰 대본산이라는 이름도 갖게 됐지. 그리고 일제 때는 나라를 지킨 호국 사찰이기도 하고.
2: 우와, 대단한데?
1: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0: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부산 범어사로 고고. 조선말 부산 범어사엔 새벽이면 집신이 열리는 나무가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낭백스님의 작품이었죠.
1: 오늘도 낭백스님께서 집신을 걸어놓으셨네. 스님 고맙게 신겠습니다.
0: 그런 낭백스님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으니 바로 불교를 탄압하는 관리들의 횡포였습니다.
2: 이번 달까지 세금을 더 내게.
3: 올해만 벌써 몇 번이나 냈는데 세금을 더 내라뇨.
2: 그럼 부역을 더하든가 세금을 내든가 부역을 더하든가 마음대로 하게.
0: 관리들의 횡포가 심해지자 낭백스님은 큰 결심을 하고 부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3: 부처님, 하루속히 이 생을 마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생엔 불교를 탄압하는 나쁜 제도를 없앨 수 있게 관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0: 기도를 드린 낭백스님은 범어사의 스님들을 모두 불러 모았죠.
3: 나의 이 생은 곧 끝날 것이다.
4: 아이, 끝나다니요. 건강하신 스님께서 말도 안 됩니다.
3: 이 생은 끝나지만 내 생이 있을 것이다. 25년 뒤에 승려들의 부역을 없애고 불사를 돕는 관리가 있거든. 그 자가 나인 줄 알아라.
4: 아, 저희가 스님의 환생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3: 내가 세 가지를 증명할 것이다. 하나, 내 생에 나는 일주문이 아닌 어산교에서 하마할 것이다. 둘째, 봉에도 내 방에 문을 열 것이며, 셋째, 사찰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다.
4: 명심하겠습니다.
0: 그렇게 낭백스님이 입적한 지 25년이 흘러 새로 부임한 24살의 동래부사 조엄이 범어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조엄은 다른 관리들과 달리 일주문이 아닌 어산교 앞에 이르자 말에서 내렸죠.
4: 아니, 어째서 일주문이 아닌 여기에서 말에서 내리신 겁니까?
5: 범어사는 처음인데 저도 모르게 친근하여 조금 일찍 내렸습니다.
0: 조엄은 범어사에 들어오자마자 홀린 듯 곧장 봉에 두었던 낭백스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5: 문을 잠근 자가 문을 열 것이다. 내가 문을 열었으니 문을 잠근 사람은 누굽니까?
4: 낭백 스님입니다.
0: 범어사의 스님들은 조엄이 낭백 스님의 환생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조엄에게 낭백 스님의 유언을 들려줬죠.
5: 이 나무도 저 밭들도 모두 꿈에 보았던 것들입니다. 전생에 낭백 스님이 날 이리로 이끈 건 아마도 불교 탄압을 멈추게 하라는 의미겠지요.
0: 그 후 조엄은 불교 탄압을 막고 범어사 불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스님들의 수행을 도왔답니다. 이 바위 있는 데가 바로 조엄이 말에서 내린 데야. 근데 어디 아파? 아까부터 힘이 없네.
6: 그게 범어사의 돌 바다가 유명하대서 돌을 좀 챙겼거든. 그랬더니 한 걸음도 못 걷겠어.
0: 으윽, 욕심이 화를 불렀네. 좋아, 이번 절따라 전설따라는 탐욕에 얽힌 이야기로 가야겠다. 자, 절따라 전설따라 고고! 신라의 영원조사는 10살 나이에 명학스님의 제자가 됐는데요. 명학스님은 늘 수행보단 무력에 급급했죠.
7: 스님, 시주도 많이 받았는데

0: 그만 절로 돌아가시지요.
1: 이 정도로는 성에 앉자. 아랫마을에 가서 더 많은 걸 받아야 돼.
2: 영원조사는 탐욕에 빠진 스승을 안타깝게 여기며 어떻게든 명학스님을 설득해보려 노력했습니다.
0: 스님, 이 쌀은 가난한 신도들에게 나눠주시지요.
1: 내 쌀을 나눠주라고? 어림없는 소리 말고 나가서 시주나 받아오거라.
0: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시니 전 이만 떠나겠습니다.
2: 명학스님을 떠나 수행에 매진하던 영원조사에게 어느 날 뜻밖의 불호령이 들려왔습니다.
3: 당장 범어사의 명학을 잡아들여 죄값을 물어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4: 이게 무슨 소리지? 저건 분명 스승님의 목소리인데.
2: 영원조사는 법력을 발휘해 소리가 들리는 저승에 도착했는데 명학스님은 온데간데 없고 황구렁이 한 마리만 영원스님을 맞이하고 있었죠.
4: 방금 명학스님의 신음소리를 듣고 왔더니 명학스님은 어디 가고 구렁이뿐입니까?
3: 나의 스승은 죽어 탐욕의 대가로 황구렁이가 되었다.
4: 스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2: 저승에 다녀온 영원조사는 당장 범어사로 달려가 명학스님을 위해 천도의식을 베풀고 즉시 창고로 향했습니다.
5: 명학스님! 명학스님! 명학스님!
2: 영원조사가 그렇게 명학스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자 창고에서 황구렁이 한 마리가 기어나왔죠.
4: 명학스님, 이제 그만 탐욕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환생하십시오.
2: 그 말을 듣자 황구렁이는 눈물을 흘리곤 머리를 대돌에 부딪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 영원조사는 구렁이가 된 스승을 사람으로 환생하도록 인도했고 환생한 명학스님은 우운조사가 되어 영원조사의 가르침을 받았답니다.

0: 뭐하냐?
1: 하! 어때? 뭐가 느껴지지 않아?
0: 전혀.
1: 그치. 역시 장풍은 안 되겠어.
0: 뭐야? 그럼 지금 나한테 장풍 쏜 거냐? 으이그 장풍 쏠 생각 말고 손이나 닦으시지. 좋아. 오늘은 북한산 도선사다.
1: 도선사? 도선국사가 세운 건가?
0: 오, 잘 아네. 맞아. 도선사는 신라 경문왕 때 도선국사가 삼각산의 산세를 보고 천년 뒤 말법 시대에 불법을 다시 일으킬 곳이라 예언하고 창건한 사찰이야. 1904년 국가기원도량으로 지정받은 도선사는 청담 스님이 설립한 호국참회원을 중심으로 실천불교와 생활불교 운동을 추진해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도선사로 고고! 신라의 도선국사는 사찰을 지을 명당을 찾아 전국을 다녔는데 절묘한 풍경의 삼각산을 보곤 그곳이 명당임을 알아차렸죠.
2: 아, 바로 저기야.
3: 저기요? 저 삼각산 말입니까?
2: 저기에 절을 지으면 분명 천년 뒤에 불법이 크게 일어날 걸세.
0: 그렇게 삼각산 큰 바위 앞에서 7일 기도를 드리던 어

0: 어느 날 어디선가 호랑이가 나타나 도선국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일은 도선국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산신의 소행이었죠.
1: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이곳에 절을 짓겠다고? 어림없는 소리지. 이제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분명 겁먹고 출행량을 쳤을 거야.

0: 바위를 둘로 쪼개버렸죠.
1: 감히 부처님께 드리는 기도를 방해한다. 그 벌을 받거라.
0: 도선국사의 신통력에 놀란 산신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2: 당장 이곳을 떠날 터이니 절을 지으십시오.
0: 산신이 떠나고 도선국사는 잘려진 한쪽 바위에 20여 척에 달하는 관세음 보살을 조각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불상이 바로 도선사의 석불전 마애불이 되었답니다.
3: 역시 장풍을 배워야겠어. 그래서 얄미운 몽이 널 날려버리게.
0: 그래 보시던가.
3: 아, 참, 도선사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다는데 어디 있는 거야?
0: 으이그, 장풍을 배우기 전에 눈치부터 키우시지. 내가 널 여기 왜 데려왔겠냐?
3: 아, 이 7층 석탑에 진신사리가 봉안된 거구나.
0: 맞아. 이번 절따라 전설따라는 7층 석탑에 얽힌 이야기야. 그럼 바로 출발해보자고. 고고! 조선 철종 때의 동호 스님은 도선사가 영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염불 수행을 하기 위해 도선사로 향했습니다.
4: 도선사는 삼각산의 기운을 담았다더니 그 말이 사실이군. 이곳에 머물며 부처님의 가피를 얻어야겠어.
0: 그렇게 부처님의 가피를 얻기 위해 밤낮으로 기도를 드리던 어느 날 동호 스님 앞에 금빛 찬란한 도승이 나타났습니다.
5: 그대는 왜 남쪽으로 길을 떠나지 않는가?
4: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5: 당장 남쪽으로 떠나게. 그곳에 그대가 찾아와야 할 것이 있네.
0: 금빛 도승은 그 말을 남긴 채 후련히 사라졌고 동호 스님은 도승의 말을 따라 남쪽으로 길을 떠나게 됐죠. 그리고 어느 산에서 폐사가 된 남지 장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4: 그런데 저 빛은 뭐지?
0: 빛을 따라 사찰 안으로 들어가는 동호 스님은 스스로 빛을 내는 부처님의 사리와 치아사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소중히 모셔와 석불전 앞에 7층 석탑을 세우고 두 사리를 봉안하게 되었답니다.
3: 그게 뭐야? 오동나무. 오다가 주웠지.
0: 그걸 뭐 하려고? 땔감으로 쓰게?
3: 아니, 염주 만들려고. 염주 만들어서 부처님께 배 아픈 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야.
0: 배 아픈 건 너무 많이 먹어서잖아.
3: 알아. 세상엔 맛있는 게 왜 이렇게 많을까?
0: 그래도 맛없는 것만 많은 것보다 낫잖아.
3: 그렇긴 하네.
0: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부여무량사다.
3: 부여무량사?
0: 무량사는 신라 문성왕 때 범일국사에 의해 창건된 절인데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버렸지만 조선 인조 때 진묵대사가 다시 일으켰지. 세조 때 김시습이 여기서 말년을 보내다가 삶을 마감한 곳이기도 해. 무량사는 많은 시련에도 2층 구조의 극락전과 5층 석탑 등 문화재를 간직한 유서 깊은 천년 고찰이라고.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볼까나? 수리수리 마하수리 부여무량사로 고고! 1622년의 어느 날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받던 진묵대사에게 무량사와 송광사의 두 스님이 찾아와 동시에 점안불사를 부탁했습니다.

0: 단거라 절을 비우기도 어렵고 또 두 절을 동시에 가는 것도 힘드니 다른 스님을 찾아보시지요.
1: 스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2: 저희 무량사도 스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0: 이렇게 합시다. 송광사 스님께서는 저 주장자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무량사 스님께서는 이 염주를 가져가십시오.
2: 우리 놀리시는 겁니까?
0: 아이, 놀리다니요. 그것들을 불담 위에 올려놓으면 반드시 두 절 모두 불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2: 감사합니다. 뭐 일단 올려놔 보지요.
0: 무량사의 스님께서는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2: 아, 명심할 거라니요.
0: 불사가 완성되기 전에는 절을 떠나지 마십시오. 절대로.
3: 진묵대사의 말대로 송광사 스님은 주장자를 불단에 올려놓았는데 불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주장자가 꼿꼿이 서 있었고 무량사 역시 불단 위에 올려놓은 염주가 밤낮으로 돌며 진묵대사의 신통력을 증명했죠. 그렇게 무량사의 불사가 진행되던 어느 날 한 사내가 무량사 스님을 찾아왔죠.
1: 저는 흥산에 사는 백성인데 제 돈 3,000금으로 무량사의 삼전불상을 모시고 매일 참배하고자 합니다.
2: 3,000금? 아이, 3,000금을 혼자 내겠단 말입니까?
1: 예.
2: 아하, 그럼 돈은 언제?
1: 나흘 뒤 가져오겠습니다.
3: 하지만 3,000금을 가져오겠다 말한 사내는 어쩐 일인지 약속한 날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2: 아, 온다는 날이 지났는데 설마 안 오는 건 아니겠지? 아, 아무래도 직접 가봐야겠어. 이대로 3,000금을 놓칠 순 없지.
3: 돈에 욕심이 생긴 무량사 스님은 진묵대사의 경고를 어기고 기어이 절문을 나갔죠. 그러자 갑옷을 두른 신장이 나타나 경고를 어긴 스님에게 벌을 내렸죠. 그 후 무량사 스님의 욕심으로 중단되었던 불사는 동안거를 끝낸 진묵대사에 의해 완성되었답니다.
4: 하여튼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난다니까. 그런데 이 부도탑도 진묵대사가 만든 거야?
3: 아니, 이건 그 훨씬 전 일이야. 너 생육신이 뭔지 알아?
4: 알지. 조선 세조가 조카인 단종을 몰아낼 때 반대했던 여섯 신하, 맞지?
3: 오, 맞아. 반대하다 죽은 여섯 신하는 사육신, 살아남은 신하는 생육신이라 불리지. 이 부도탑이 생육신 중에 한 명인 김시습의 부도탑이거든.
4: 아, 그런데 김시습의 부도탑이 왜 무량사에 있는 거야?
3: 궁금하지?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무량사 부도탑 이야기로 고고! 속세의 삶의 회의를 느끼고 불교에 귀의한 김시습은 말년을 보내기 위해 무량사를 찾았습니다.
0: 무량사는 험하고 외진 곳에 있어서 귀찮게 하는 사람 없이 조용히 보낼 수 있겠어.
3: 그렇게 무량사에서 부처님의 은덕을 갚으며 평화로이 말년을 보내던 김시습은 죽음을 앞두고 스님들을 불러 특별한 유언을 남겼죠.
0: 내가 죽거든 화장하지 말고 3년 뒤 장사를 지내주십시오.
3: 스님들은 김시습의 유언대로 유해를 임시관에 안치해 양지바른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장례를 치르기 위해 관을 열었다 깜짝 놀라고 말았죠.
1: 이것 좀 보세요. 낯빛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같이 생생합니다.
5: 이는 분명 성불에서 그런 걸 겁니다.
1: 맞습니다. 그러니 장례는 다비식으로 하는 게 옳을 듯합니다.
5: 네, 그럽시다.
3: 그렇게 스님은 김시습의 장례를

0: 가비식으로 행하고 이때 나온 사리를 봉안해 구도로 만들었답니다.
1: 자신이 얻은 것을 경시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며 살지 말라.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비구는 삼매를 얻지 못한다. 비록 조금 얻었더라도 비구가 얻은 것을 경시하지 않으면 부지런하고 청정한 삶을 사는 그를 신들도 칭찬한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지장보살.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길이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 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짝마다 좋은 국토 밝은 스승 만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워 아이로서 출가하여 기와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되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울제 여러 갈래 몸을 낳토 미묘 본문 연설하고 지옥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 보여

보리까 천건만금 내려오던 원수거나 진하니나 이 세상의 권속들도 누구누구 할것 없이 얽히 어떤 애정 끊고 삼계 고해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0: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4: 이렇게 하면 되는데.
5: 사연해 볼려, 사연해 볼.
6: 연불 좀 듣고 싶은데.
7: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을 수 있잖아요.
5: 고마워요.

부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건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이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거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딸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여 두 팔꿈치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복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대제양령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뭔가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 주시고 모든 죄 업 길이 길이 없애 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 삼매 한순간에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아요. 티끌 없으니 삼보 전령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

보아소서 죄업을 니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업장 고성장을 보광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

적불무진향 승왕불사자월불환이장엄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열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하

제주의 개송준 제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네 가지 큰 서원 다 없는 중생을 건지오리.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죄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참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내가 무심코 한 장의 종이를 구겨버릴 때 몇 그루 나무가 베어질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신고 다닌 이 신발이 얼마나 많은 벌레들을 위협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먹다 남긴 밥알들이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피아땀이 담겨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몇 사람의 가슴에 상처가 되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며 받아들인다는 그 말이 스스로를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사실을 시간이 간 뒤에야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늦지 않게 한 번씩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

0: 저에게는 우려로 철회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 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

0: 우리 계시는 극락 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 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여래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여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0: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여래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2: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2: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0: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 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 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을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의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죄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숙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 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 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해양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 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욕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양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제역과 시박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본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 하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표단이 버머사에서 사찰 음식에 담긴 공존과 생명 존중의 지혜를 만났습니다. 조계종은 한 그릇의 공양을 통해 지속가능한 삶의 가치를 나눴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1400일을 맞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108배 정진을 이어가며 임기 동안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회에 평안을 주는 불교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마지막을 승가 공동체가 직접 책임지기 위해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원장이 닻을 올렸습니다.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한 승가 복지의 모범 사례가 될지 주목됩니다. 병원 전법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병원법당의 대를 이어갈 호학이 사라지면서 소중한 위로의 공간이 멈춰설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밤 강화 보문사에서 특별한 정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30도를 웃도는 열대야 속에서도 신묘장고 대다라니 108독 철야 기도로 불자들의 신심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대표단이 금정총리 버머사에서 한국 사찰 음식에 담긴 공존과 생명 존중의 지혜를 만났습니다. 조계종은 한 그릇의 공양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의 가치를 세계와 나눴습니다.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입니다.
1: 세계 각국의 문화유산 관계자들이 정갈하게 차려진 사찰 음식을 마주합니다. 한 그릇의 공양을 나누며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는 한국 불교의 정신을 체험합니다. 조계종과 금정총리 버머사는 지난 27일 버머사 선문화 교육관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대표단 초청 사찰 음식 만찬을 개최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버머사 주지 정호 스님, 허민 국가유산청장, 나예프 알파예즈 유네스코 문화담당 사무총장보를 비롯해 17개의 위원국 대표단과 관계자 등 75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버머사 어린이 합창단의 힐더 월드 공연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기후 위기와 환경 변화의 시대에 사찰 음식이 지닌 실천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2: 사찰 음식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지속 가능한 삶과 자연과의 공존에 대한 지혜로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한 그릇의 음식에 담긴 우주와 생명의 이치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이번 만찬은 비움과 산사의 향기, 기억 그리고 맛을 주제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정갈한 사찰 음식으로 마련됐습니다. 나예프 알파예즈 사무총장보는 사찰 음식에 담긴 보편적 가치와 세대 전승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3: Temple food is much more than a culture tradition. It reflects generosity and wisdom and way of life. That is rooted in harmony with nature. Respect to all living being and spirit between each other. And most importantly, tradition that are carried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1: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위원회 대표단의 버머사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4: 아니, 오늘 만찬은 대한민국에서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그런 그 사찰 음식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버머사에서 불교의 수행의 정신을 보여주는 그런 뜻깊은 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버머사 주지 정호 스님의 건배제의도 이어졌습니다.
5: 세계유산의 미래와 세계인의 평화 그리고 오늘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건배를 제하겠습니다.
1: 자연과 생명에 대한 감사와 공존의 지혜를 담은 한 그릇의 공양. 버머사에서 나눈 마음은 국경을 넘어 세계유산의 미래를 함께 지켜갈 평화의 씨앗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0: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들이 어제 천년고도 경주를 찾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한국 불교 문화의 정수인 불국사와 석굴암을 둘러봤습니다. 이번 방문은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유산위원회 공식 일정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위원들은 불교 문화의 우수성과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현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위원들은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 경례를 걸으며 다보탑과 석가탑, 대웅전 등 문화유산을 살펴보고 석굴암에서는 본존불과 석굴의 뛰어난 건축기법과 예술성을 집중적으로 둘러봤습니다. 특히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져온 불교 문화와 한국의 세계유산 보존 노력이 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세계유산을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로 취임 1400일을 맞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조계사 대웅전에서 1400일째 108배 정진을 이어가며 남은 임기 동안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회에 평안을 주는 불교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이른 아침 조계사 대웅전.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비 오듯 땀이 흘러내리는 날씨지만 진우 스님의 108배는 쉼이 없습니다. 조계종 37대 총무원장이 취임한 지 어제로 1400일. 취임 첫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온 108배는 종단의 수장이기 이전에 한 명의 수행자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발언을 다시 세우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7: 수행자로서 또 인간 중생으로서 지금 잘못한 것, 과거에 잘못한 것, 그리고 앞으로는 잘못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까지 참회하는 심정으로.
6: 진우 스님에게 108배는 바쁜 종무 행정 속에서 몸과 마음을 다 잡는 지지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숱한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초심을 이어가는 동력이 된 겁니다. 취임 1400일인 동시에 37대 총무원장으로 임기를 60여일 앞둔 진우 스님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남은 임기도 쉼없이 종단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7: 관점에 따라서 뭐 제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걸 잘 이렇게 살피면서 더 잘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래도 뭐 제가 미래 카라마 총무원장으로서의 종단 수장 소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종단이 사회적으로 내 국민적으로 좀 품격 있는 그리고 신뢰받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불교
6: 취임 이후 이어진 1400일의 묵묵한 정진. 개인의 참회를 넘어 종단 발전과 대사회적 신뢰를 바로내온 스님의 108배는 말보다 행동으로 종단을 이끌어온 리더십의 본보기였습니다. 동시에 총무원장이라는 무거운 직책 속에서도 수행자의 본분을 잃지 않고 하심을 몸소 보이며 불자들에게는 신행의 진함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조계종이 어제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공식 공고를 기해 향후 3개월이 종단의 미래를 가를 중대한 전환기인 만큼 종원종법 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대변인 묘장 스님은 담화문을 통해 오는 9월 3일 총무원장 선거와 10월 제19대 중앙종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보자와 선거인단 구성 등이 모두 종헌과 종법 질서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종단을 위한 비판과 지적도 종법 질서에 따라 진행돼야 건강하게 수용되고 종단의 자양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종도들에게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 지침 준수를 당부하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단식 중인 공감과 미래 소속 종회의원 스님들을 향해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즉시 자리를 이동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고령화와 돌봄 공백 속에서 홀로 노후를 맞이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존엄한 마지막을 승가 공동체가 직접 책임지기 위해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원장이 닻을 올렸습니다. 전국 비구니회 회원장 발대식 현장에 박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8: 한국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승가 공동체도 상좌 없이 홀로 노후를 맞이하거나 임종 시 속가 인연에 의지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는 스님의 삶은 공동체의 자산으로 회향 역시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신념으로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승가 공동체 안에서 여법하게 회향할 수 있게 돕는 전국 비구니회 회원장 제도를 전격 시행했습니다.
9: 발심해서 입산해서 수계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마지막 떠날 때 존엄스럽고 거룩하게 훌륭하게 외롭지 않게 잘 보내드리는 것도 엄청난 작품이며 예술이고 거룩한 작업이구나 하는 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8: 예. 새롭게 출범한 회원장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3대 위원회 체계로 운영됩니다. 먼저 회장 광용 스님을 위원장으로 한 기금관리위원회는 기탁금과 후원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맡습니다. 장례봉행위원회는 스님들의 장례식을 총괄합니다. 전국 각 지회 지회장 스님들과 운영위원 스님들이 장례봉행위원회에 소속되고 연습교육을 받은 연습봉사팀이 비구니 스님들의 장례를 돕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발인 전날 저녁 입적한 스님을 깊이 추모하는 전통적인 대수계제를 도입해 검소하면서도 따뜻한 승가 장례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10: 완벽하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봉행위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회장 스님들을 잘 소통해서
8: 거동이 불편한 노스님들의 안부를 살피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전화, 방문 상담위원회도 가동됩니다. 지회 추천이나 개인 신청을 통해 접수된 노스님들에게 정기적인 안부 전화와 방문 상담을 제공해 일상에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망을 엮어갈 예정입니다. 25년간 노인 복지를 위해 일해온 정관 스님이 이제 비구니 스님들의 복지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입니다.
10: 비구니에 4천 명의 명단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4천 명의 명단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스님들과 그렇게 해서 각 지회로 나누어가지고 지회에서 방문이 필요하거나 전화가 필요하거나 이런 분들로 분류해서 비구니 스님들이 노후가 좀 더 불안하지 않도록
8: 비구니 스님들은 염습과 입감을 비롯한 불교 장례 절차를 공부해 수행자의 장례를 직접 주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출가 수행자의 위의를 지키고 외부의 손에 의지하지 않은 채 스님들의 손으로 직접 여법한 회향을 돕기 위해 첫발을 내디딘 전국 비구니 회원장. 이번 제도의 정착으로 비구니 스님들이 더 많이 존중받으며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한 승가 복지의 모범 사례가 될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박성윤입니다.
0: 병원 전법의 현 주소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병원 한 구석, 오직 환자들을 보듬겠다는 일념으로 40년 세월을 묵묵히 버텨온 스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를 이어갈 후학이 사라지면서 이 소중한 위로의 공간이 멈춰설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병원 법당의 대가 끊길 처지에 놓인 현실을 윤호섭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0: 29년 전에 빛바랜 기록. 삶과 죽음의 최전선인 병원에서 환자들의 아픔을 달래며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던 비구니 스님은 어느덧 80을 훌쩍 넘긴 노스님이 됐습니다. 1980년대 병원전법에 뛰어들어 국립의료원과 경찰병원 법당 개원을 이끈 서울 참나선언회 주 성범 스님. 스님은 병원이라는 낯설고 척박한 공간에서 오직 환자들을 보듬겠다는 원력 하나로 40년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1: 요구르트가 요만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들고 뛰어오면서 그걸 땅바닥에다 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불자는 물론이고 스님들이 불교 병원 포교에 앞장서야겠구나.
0: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뀌는 세월 동안 이처럼 숭고한 길을 묵묵히 걸을 수 있던 건 상좌 무관 스님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승과 함께 현장을 지켜온 오랜 세월만큼이나 병원 법당을 바라보는 무관 스님의 책임감도 남다릅니다. 그런데 무관 스님도 세수가 환갑을 훨씬 넘기면서 병원 전법을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을지 고민이 큽니다.
2: 신심나게 해왔지만 세월 가는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구나. 근데 병원 법당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불자 환자들에게 정말 힘들 때 꼭 필요한 곳이거든요.
0: 대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기약 없는 걱정 속에서도 병원 법당은 매일 기적 같은 위로를 길어올리고 있습니다. 차가운 약냄새 가득한 병원 안에서 유일하게 마음 편히 숨을 쉴 수 있는 곳. 절망의 끝에서 마주하는 부처님의 자비는 환자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듬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도 희망을 심는 든든한 주춧돌이 됩니다.
3: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완쾌가 되셔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법당을 꼭 들리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4: 다들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이제 종교를 많이 찾게 되잖아요. 여기 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 있음에 되게 감사했고 이런 공간을 마련을 해주셨다는 거에 되게 그 부분도 감사했고.
0: 세월의 흐름 속에 스님들의 발걸음은 더뎌질지라도 오랜 헌신이 일궈낸 자비의 공간만큼은 온전히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5: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밤 한국 3대 관음 성지 가운데 하나인 강화 보문사에서는 특별한 정진의 밤이 펼쳐지는데요. 섭씨 30도를 웃도는 열대야 속에서도 불자들의 신심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여름 더위도 잊은 정진 속 신묘장구 대다라니 108독 철야기도 현장을 전합니다. 양육은 기자입니다.
6: 밤이 깊은 시간이지만 쩌렁쩌렁한 연불 소리가 어둠을 떨칩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흘러내리는 덥고 습한 여름밤. 불자들은 목탁 소리에 맞춰 일념으로 다라니를 독송합니다. 강화 보문사에서 지난 25일 봉행된 108다라니 철야기도 정진 현장. 신묘장구 대다라니 108독을 이어가는 참선과 연불 소리는 한밤중 산사의 정적을 깨우며 뜨겁게 울려 퍼집니다. 주지 원경 스님은 무거운 마음을 비워내고 스스로 결심을 세워 정진할 때 비로소 진정한 기도 힘이 생긴다며 함께 자리한 도반들과의 정진을 독려했습니다.
7: 아무쪼록 덥지만은 더 많은 식구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도 덥지만은 그래도 기도 오셨으니
6: 또 장시간 독송으로 지치기 쉬운 불자들에게 체력 관리와 마음가짐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전했습니다. 스님은 밤샘 기도 후 목이 상하거나 방전되기 쉽다며 올바른 호흡법과 경건한 태도를 당부했습니다.
7: 호흡을 자부하면 목이 빨리 견성도 안 보여요. 목이 쉬어버린다는 거지. 아무리 고성을 염불을 치려대도 아랫배, 단전에다 힘을 꽉 주고 힘을 천천히 빼면서 이렇게 하면은 덜 힘든데 집에 가서 더워도 시원한 걸 막 먹어 대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목을 많이 쓴 사람은 뭐 미지근한 거는 뭐 미지근한 거.
6: 밤새 이어지는 다란이 독송 속에서 사부대중은 내면의 어리석음과 잡념을 내려놓으며 신심을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한여름의 폭염도 막지 못한 사부대중의 열정적인 정진.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보문사의 신묘장구 대다란이 108독 철야기도는 불자들에게 일상의 번뇌를 씻어내고 참된 성찰로 나아가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육은입니다.
5: 불교 인재 양성에 매진해온 전국 종립학교

대학교 교직원들이 지리산 연곡사에서 수련회를 열고 마음 챙김으로 지친 심신을 다잡았습니다.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불교교육연합회와 전국교법사단이 주최 주관하고 조계종 포교부가 후원한 제57차 교직원 수련회는 동대부속 중고등학교, 청담고, 능인중고, 정광고, 보문고 등에서 교직원 4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연곡사 주지 지원스님과 안정수 교법사단장은 첫날 입재식에서 화엄의 숲에서 초심을 만나다란 수련회 주제처럼 아름다운 자연과 천년 고찰에서 교직의 초심을 일깨우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수련회는 연곡사에서 예불, 화엄사 참배, 육법공양과 수행, 싱잉볼 명상, 부산 관음사 지현스님 법문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한라산 자비도량 태고종 제조 정방사가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2박 3일간 제주 정방사에서 진행된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는 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30여 명의 학생이 참가했습니다. 입재식을 시작으로 사찰 예절과 어린이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체험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참가 어린이들에게 협동심과 함께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27년째 여름 불교 학교를 연 정방사 주지 혜일 스님은 사찰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고 부처님 같은 친구들이 되라고 격려했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목소리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해봅니다.

DTM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1: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0: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순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3: 우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 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이 시간에도 윤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쉽게 좀 할 것 같고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업에 대한 이야기, 뭐 너의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하냐에 따라서 생사 윤회를 하느냐, 생사 해탈을 하느냐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윤회에 대한 말씀을 좀 쉽게 좀 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또 달리 계속 부처님도 같은 말씀을 많이 하세요. 되풀이해서 특히 법화경 같은 데는 산문같이 그냥 쭉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계송으로 말씀하시고 그럽니다. 같은 말씀을. 그래서 자꾸 들으면서 업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을 연계해서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이해하면은 불자님들의 신행생활에 도움이 될 겁니다. 윤회, 삼사라, 윤회, 옮겨가고 돌고

도는 것이다. 윤회하는 것이다. 왔다라는 것은 아라한, 정등각자, 부처님이나 아라한이 윤회의 장막을 벗어 벗긴 것이다. 왔다. 이렇게 윤회를 해석합니다. 욕계, 세계, 무색계,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 불할 때, 욕계, 세계, 무색계에 태어나게 하는 업이 다하면, 우리가 삼계윤회, 삼계의 욕계, 세계, 무색계, 육도, 여섯 군데 윤회를 한다고 많이 말씀을 해왔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태어나게 한 업이 다하면, 31가지 세상 중 어느 한 곳에 태어나 고통과 즐거움을 겪으면서 윤회를 해야 하기에 그 어느 곳도 극락세계에 왕생하지 않고는 윤회의 세계는 이어진다라는 말씀. 3계, 욕계, 세계, 부세계 혹은 31가지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조건은, 윤회하게 되는 강력한 조건은 가래와 업. 가래에서 오는 업. 지나친 욕망에 대한 집착에서 몸을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는 업. 그것이 무명에 의도된 행을 업이라고 한다. 가래와 업을 이해하면 윤회가 일어나는 과정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 윤회. 나는 의도를 업이라고 말한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선업과 불선업이란 말씀. 나는 업을, 의도를 업이라고 한다. 의도. 의도를 업이라고 한다. 라는 말씀. 그러니까, 선업과 악업. 이 모든 의도라는 건데, 의도란 말씀을 전에도 한두 번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의도로 인한, 의도라는 건 마음 먹고 업을 짓는 거예요. 뒤에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은 선과 불선 두 가지인다. 두 가지로 업이 성립된다. 그렇죠? 선인선과 악인악과, 선과 불선으로 업이 성립이 된다. 근데 무기라는 게 있어요. 무기업. 무기업은 업이 성립되지 않는다. 무기업. 업은 무기업. 뭐 기록할 기자죠. 이것은 업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선과 불선업이 있어요. 근데 무기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의도가 아닌 업이다. 의도적으로는 업이 아니기 때문에 업이 되지 않는다. 아라한은 행위 하나하나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아라한은요, 멸진정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흔적이 없다. 삼독심 108번 내가 완전 소멸되어서 멸진되어서 새로운 업을 더 짓지 않는다. 아라한은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무기의 마음은 작용만 있지 업이 성립되지 않는다. 선업과 불선업 힘이 강하다.
힘쓰나 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준다. 라는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대상을 볼 때 아니 비설신의로 색성양미초법을 대상의 경계를 볼 때, 눈으로 보고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쫓아가서, 그 소리에 쫓아가서 물들어서 집착하는 건 괴로움이라요. 괴로움이다. 응? 강한업이다. 이뻐서 죽겠어, 미워서 죽겠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한업은 대상을 쫓아가서 이쁘면 이쁜 대로, 미우면 미운 대로 그대로 직시해서 거기에 집착한다. 그게 이제 물들염자, 염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괴로움을 받는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깨끗하고 더럽고 등의 이분법, 분별심을 얘기한다. 약한 업은 대상을 아무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니 비설신의로 보되 듣되 한번 쳐다봐. 그냥 눈으로 대상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번 쳐다본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보되 봄이 없이 보고 듣되 들음이 없이 듣자 라는 건데, 참 쉬운 건 아니에요. 대상을 볼 때 강한 업은 거기에 직접 이뻐 죽겠어, 미워 죽겠어, 좋아하고 싫어하고 깨끗하고 더럽고 등이 이분법이 강하게 작용하는 건 강한 업이에요. 악한 업은 아무 대상을 볼 때 보되 봄이 없이 보고 듣되 들음이 없이 듣자라는 건데, 이 세력론이라는 말씀을 썼는데, 세력론, 강한 업, 아주 강하게 의도를 가지는 거,

고목지하의 무방초라. 큰 나무 밑에는 방초, 조그만 풀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성인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업력을 떼고 사바세계에 왔기 때문에 부딪히는 경계마다 전부 다 힘들어요. 경계에 물들고 집착하고 누가 욕하면 화나고 예? 이런 거. 그런데 욕은 본래 실체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제가 이제 재본모 할때 얘기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고목지하에 큰 나무 밑에 조그만 푸른 자라지 못한다. 하루 100% 놓고 봤을 때 60, 70% 선근 공덕을 쌓아요. 그런데 의도되지 않는 업도 많거든요. 의도가 됐더라도 약한 업. 그건 30%, 20% 있어도 큰 세력, 업에 의해서 소멸된다는 거예요.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이 점을 조금 시소로 놓고 본다면 하루 종일 선근융자 쌓은 것이 더좀 많이 쓰면 무거우면 좋겠다. 많이 쓰면 좋겠다. 반대로 하지 말고. 그래서 무념의종이다라는 말씀, 육조 회능 스님이 말씀 많이 하신 건데, 무념의 종. 무념으로 종은 삼아라. 이게 보되 보미 없이 보고, 듣되 들음이 없이 듣는 거예요. 생각 없이 하는, 사는, 신구의 삼업을 하는 것을 종을 삼아라. 밖에 경계에 쫓아가지 말고, 불빛 쪼아서 불나방이가 불빛에 거기에 빠져 죽는 것처럼 쫓아가면 죽어. 괴로워. 그러니까, 쫓아가지 마. 그러고 누가 욕했어. 그러면 욕에 쫓아가지 마. 네가 그럴 수 있냐 하지 마. 욕이랑은 실체 없는 거야. 아공, 복공. 깊이 들어가면 욕한, 법문 들을 때 스님한테나 책에 욕한 자도 없고 욕 들은 자도 없대. 그러면 싸띠, 빨리 욕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거고 욕 먹고 화나면 내 몸이 안 좋아. 집에 가서까지 다른 장소까지 그걸 가져가면 제2의 화살을 또 맞아. 이런 거.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윤회 얘기하면서 엄 얘기 지금 쭉 하고 있는데, 무념의종이라는 얘기. 쫓아가지 말고 거기에 물들지 마라. 그래서, 그걸 다시 연꽃으로 얘기한다면은, 처염상정 그대로. 더러운 곳에 처하면서도 항상 깨끗하더라. 연꽃. 그건 뭐 여러분들 설명 많이 드렸어. 연꽃은 진흙탕이 있으면, 그 진흙탕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순박하게 우아하게 피어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생활 살아가면서 사바세계의 진흙탕 속에 니전티구하고 진흙탕 싸움하고 살지만 거기에 물들지 말고 우아하게 순박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피어나자. 이런 삶을 살수 있는 이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곳에 공부를 해야 더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괴로움을 겪으면서 이게 나를 성장시키는 거야. 나를 내 근기를 시험하는 거야. 내가 더 커야 돼. 하면서 자꾸 고쳐나가는 거죠. 부부 생활도 똑같아요. 제가 결혼식장에 가서 그런 주례를 좀, 저는 요새 주례 잘 아는, 예식장에 잘 알아두지만 주례할 때 항상 부부 생활은 수행이다. 우리 수행보다 더 힘들다. 우리는 그냥 마음 수행이고 그렇게 뭐 힘들다 아닙니다 하는데 당신들은 직접 성이 다른 남녀가 만나서 모든 걸다 잘 행복이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갈등과 대립이 한두 개 있는지 한두 개겠냐. 수행이라고, 수행도 그런 수행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광물과 광물이 만나서 다이아몬드끼리 만난 게 아니라 재련하고 수련해야 할 광물이 만나서 살아가는데 아름답게 그 광물을 잘 수행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3, 40년 산 뒤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제 지론이거든요. 범부 중생이 살아가면서 선인지 불선인지 가치 판단이 기준이 없으면 안 돼. 요즘 말이요.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걸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 이런 가르침이 퍼지고 있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 악행은요, 나쁜 일은 부지불식간에 자꾸 저지러요, 자주. 악행은요,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의도를 가졌던, 의도를 안 가졌던 자꾸 저지러요. 그런데 좋은 일, 선행은, 성근전작 짓는 건 어쩌다 한 번씩 해요. 누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선행, 악행의 정확한 기준은 악행은 부처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무지하고 묻지 않고 믿지 않고 불신하고 두 눈에 앞에 보는 판단만 하는 거. 선과 악을 분별할 줄 모르면 수행할 수 없어요. 팔중도의 정정진 있잖아요. 팔중 여덟 가지의 정정진, 바른 정진, 바른 노력. 이게 뭐냐면 정진이라는 게 뭐냐는지 아세요? 우리 용맹정진 하잖아. 기도할 때 마지막 용맹정진하고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하고 이미 일어난 선은 정장시켜. 성근종자 심흥은 자꾸 물을 줘서 길러. 일어나지 않은 선은 자꾸 일어나게 해. 성근종자를 자꾸 심어. 심지 못했으면, 성근종자를 많이 심지 못했으면. 그런데 이미 일어난 악은 버려. 물러서 못 자라게. 잔디밭에 쑥이 자라면 물로 뽑아버려, 뿌리채 버려. 거기 일어나지 않는 악은 일어나지 않게 해. 칠불 통계, 과거 칠불, 소아님 부처님 전에 과거 부처님의 칠불 통계라는 건데 이게 이제 제가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지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라. 이게 이제 백낙천, 백거이라고도 하죠. 백낙천이 이제 도림선사를 찾아가가지고, 마을에 이제 그, 뭐, 군수로 부임해가지고, 유명한 도인이 있다 해서 갔더니 나무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있어서, 아이, 이제, 위험하니까 내려오셔 했더니 나는 당신이 더 불안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도림선사가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뭔지 한번 좀 일러주시오 하니까, 제왕막작 중선부행 자전기 시제불교라 했단 말이에요.

모든 악행을 하지 말고 모든 선을 봉행받들어 실천해라. 자정기의 시제 불교라.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라. 저는 이게 제아막적 중성병을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어.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만 많이 해. 자정기의 자정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요. 전생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 그걸 부처님 가르침에서 네가 다시 부처님 가르침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전생의 업에 따라 달라요. 업이 무거운 사람은 불신하고 따르지도 않고 자정 능력이 없어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업이 약한 사람들은 자정 능력이 있어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법문에 의해서 그걸 벗어나서 업력에서 원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교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아이 그건 세상 막백 저기 도련 선사가 이 얘기하니까 그 백낙천이가 그건 세상 사람들 세 살짜리도 다 안다 그러니까 백낙천이 도림 선사가 세살 먹은 아이는 다 알아도 80세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업의 특징, 업이라는 건 씨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데 이게 아주 쉬운 얘기라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항상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쓴 종자를 심으면 쓴 열매를 맛을 봐야 돼. 단 열매를 심으면 단 열매를 맛을 봐야 되고. 과일도 개량할 때 따라 맛이 다 다르잖아요. 복숭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씨 뿌린 대로 거둔다. 그게 씨 뿌린 대로 농사 짓는 얘기만 했는데 내 마음밭에 씨 뿌리는 게 이게 신구의 삼업이거든요. 그래서 선의 종자를 뿌리면 선의 과과가 오고 악의 종자를 뿌리면 악과가 온다. 쓴 맛을 보려면 쓴 씨앗을 뿌려라. 다른 맛을 보려면 단 씨앗을 뿌려라. 자작자수 다 지가 짓고 지가 받는 거요. 남의 탓하지 마라. 자업자득이다. 스스로 업을려서 스스로 그걸 얻는다. 다 자기가 만들어서 바람 잘날 없이 힘들게 살아요. 자꾸 방아차가고 비우고 오면은요, 가지치기에서 그 나무가 깨끗하고 멋지고 바람 잘 날이 없어야 괜찮아요. 자승자박, 스스로 자기가 거기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묶여서 결박해서 꼼짝 못 해. 부자와 가난, 건강과 허약한 몸, 미인과 못난이, 추인. 위의 것은 전생의 업에 의해서 이어지는 거다. 뒤에 앞으로 제가 소개해 오겠습니다만은 부처님한테 묻죠. 누구는 부자하고 누구는 가난하게 살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허약하고 누구는 이쁜데 누구는 안 이쁘다고 하고 이게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업이다 해가면서 부처님이 장황하게 말씀하시게 나옵니다. 제가 우리 절에서 법문을 길게 몇 시간 동안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것도 제가 소개할 거예요. 복에 이제 우리가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건씨 뿌리는 건 인이고 농사 짓는 건 인연과예요. 여기서도 또 인과 그러잖아요. 여기에 제가 인과를 보통 많이 하잖아. 씨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데 이 연이라는 게 조건이거든요, 조건. 씨만 뿌려놓고 놔두면 씨 뿌리 제대로 갖고 지나요. 풀도 메고, 비도 와줘야 되고, 햇빛도 쬐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그래야 과가 충실하죠. 조건이 어떤 조건으로 살아가고, 어떤 조건으로 기름진 밭에 씨 뿌리느냐, 자갈밭에 씨 뿌리느냐, 씨앗을. 조건에서 과가 결정된다. 인연과 이걸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대상은 복 보고 씨 뿌린 대로 거둔 게 복의 씨앗을 뿌려야 성근종자 씨려야 복이 오죠. 악보 보통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 대상으로 일어난다. 듣기 싫은 소리, 못생긴 얼굴, 가난, 명예스럽지 않은 것이 모든 것들이 악보다, 악의 보답이다. 반드시 보답이 온다.

한국에서 공덕을 많이 얘기하고 복을 얘기하고 복 짓는 걸 많이 얘기하는 건 전부 그것이 자기한테 복으로 악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업을 행하는 것도 받는 것도 마음이다. 그런데 업을 짓도록 하는 어떤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업을 짓도록 하는 무엇이 실체가 뭐냐?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업을 행하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업의 과보를 받는 자 주체가 있을까 없을까? 업 짓는 자와 업에 받는 과보의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범부들은 영혼이라는 주체가 업을 짓고 이 얘기는 좀 조그만요.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아트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영혼이라는 뭔가 실체, 주체가 있어서 업을 짓고 과보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힌두교의 아트만, 고정된 실체가 있다, 자아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거. 나라는 실체가 있어야 업을 짓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지, 이 얘기예요. 고정불변한 실체인 자아가 업을 행하고 그 자아가 업의 과보를 받는다고 보는 것이 신두교에서 얘기하는 아트만의 업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부처님은 자아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아라는 걸. 생각. 생각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아침의 생각, 저녁의 생각이 틀리듯이. 생각의 산물일 뿐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업을 짓는 자, 받는 자의 실체는 없다.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질, 색, 수상행식, 오온을 얘기하는 건데, 물질하고 정신의 결합이다. 자아라고 하는 것은 오온의 다섯 가지 무대기의 집합일 뿐이다. 신두교에서 얘기하는 아트만, 자아의 실체가 있어서 업을 짓고 받는 것이 아니고, 오온의 다섯 가지 무덕이 인연에 따라서 모여서 인연에 따라서 흩어지고, 인연에 따라서 물질이 모였다가 색이 생겼다가 내 몸뚱에 이루어졌다가 내 정신적인 것이 수상행식으로 느끼고 인식하고 하다가 자아가 업을 행하고, 그것이 업의 과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적당한 조건의 화합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난다. 이것이 업을 짓는 거다. 실제로 업을 짓고 받는 것은 적당한 조건의 화합이다. 계속 얘기지만은 삼라망세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게 자아가 거기에 뭐가 있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 인연수생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구름이 나타나는데 그때그때 온도 따라서 수증기에 따라서 구름이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인생도 역부여시다. 뜬구름과 실체가 없듯이 사람의 몸도 실체가 주고받는 게 아니라 짓고받는 게 아니라 조건의 화합에 의해서 마음의 환경, 조건, 인연에 의해서 업을 짓는 것이다. 이때 생긴 업이라는 것은 잠재력의 업력은 적당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업을 조건으로 해서 잠재력인 업력은 제8식 아래야식에 저장된 업이라고 합시다. 함장식. 적당히 조건이 갖춰지면 업을 조건으로 생긴 물질과 과부의 마음을 일어나게 한다. 과부의 마음은 전생의 업의 과부로서 일어난 것이다. 과부라는 건 전생의 업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지, 새롭게 업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 새로운 업은 형성되지 않고 과부의 신구의 삼업으로 인해서 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마음이다. 이것이 업을 받는 것이다. 업을 조건으로 생긴 물질은, 몸뚱아리는 재생 연결식이 일어나는 나서 재생 연결식이 일어난다는 것은 오온이 형성된 거 인연화합으로 그때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일어나기 전까지의 삶의 전과정,
인생의 전 과정에서 생긴다. 그래서 이 업을 조건으로 생긴 물질로 인해서 감각기관 아니비설신의 나의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이 구족된다. 이것이 몸을 형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업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 업을 만드는 것도 마음이고 업의 과보를 받는 것도 마음이다. 전생의 악행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면 괴롭다. 전생의 선행 때문에 천상세계 인간세계에 태어나면 행복하다. 업을 행하는 것, 업을 받는 것은 자아가 아니고 오온이다. 나의 의식의 생각에 마음이 업을 짓고 받는다. 그래서요, 이 업을 짓고 짓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얘기는 뒤에 또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무아가 업을 짓고 무아가 윤회하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릴 때가 그때가 올 거예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윤회는 절침의 연기를 알아야 되고 무아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윤회가 성립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업을 행하는 것, 업을 받는 것은 자아가 아니고 마음이다. 적당한 조건에 따라서 나고 죽는다. 한 번 일어난 마음은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연기 법칙에 따라 물질과 정신이 일어나고 생멸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윤회의 과정이다.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이 다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강하게 충격받은 그런 그 정신적인 이런 거, 오래 남아요. 이런 것이. 그리고 그것이 떠올릴 때마다 괴로워. 그래서 이 일어나는 마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받아들일 때 충격적으로 해서 돌에 새기지 말고 모래에 새기라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금방 없어져서 흘러갈 수 있는 거. 그래서요, 이 촛불 얘기를 하는 건데, 촛불을 앞에 초에서 우리가 초를 옮겨가잖아요. 이 초에 옮겨간다는 얘기가 상당히 전등, 부처님 말씀으로 친다면은 전할전자 등등자. 부처님으로 인해서 10대 제자로 1250 비구로 인해서 모든 인도의 큰스님, 중국의 큰스님, 한국의 일본의 모든 불교권의 모든 큰스님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자등명, 법등명, 법의 등불이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이어오잖아요. 그때 앞에 촛불과 뒤에 촛불은 별개의 촛불이에요. 중국의 스님과 저는 별개예요. 각각 등 모체 각각 개개예요. 그러나 뒤에 촛불이 일어나는 것은 앞에 촛불과 무관하지 않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촛불이 없으면 뒤에 촛불이 없어요. 앞에 촛불이 조건이 되어서 있어야 뒤에 촛불이 밝혀진 것처럼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각자 차이가 얼굴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팔자가 다르잖아요. 사는 모습들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 말씀하시는 건 초는 각각 전의 초와 이어진 초는 다르지만 전의 초를 무시할 수 없듯이 우리는 각자 인간이 다르지만 차이는 있지만 일심동체다. 항상 하나다. 너와 나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이 세상이야. 그래야 자비와 연민심과 사랑이란 얘기를 할수 있어. 그래야 원건복귀 재준생 자타일시 성불도란 얘기를 할 수 있어. 내가 성불하면 그만이고 내가 잘 살면 그만이지. 내가 주식을 산게 올라가면 됐지 남의 주식 산게 떨어진 들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가 아니고 함께 다 원공법계 함께 한 가지 공짜 법계 재중생이 자타일시 너와 내가 한 때에 성불해야지이다. 내가 먼저 성불할게 너는 뒤에 따라와가 아니고
이게 우리 불자들의 원력 아니요?

소원 아니요? 넓은 소원이죠. 그래서 사바 세계는 중생들이 살아나서 가는 세계는 차이들이 모여서 사는 세계지 혼자 사는 세계가 아니다. 차이가 다른 사람끼리 부부가 맺는 것도 그렇고 이 사회 공동체가 모든 직장이나 모든 학교나 사부대중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차이들이 모여서 있지만 남자 여자 모두가 조화를 이루고 살아야 된다. 각자 자기 주장하지 말고 어긋장나게 하지 말고 산에는 꽃이 피네. 꽃들은 서로 시기 질투하고 자기 생명활동만 하고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존재하고 생멸하더라.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하라고 부처님은 출연하셔가지고 험벅게 꽃으로 세상을 장엄하는 연화장 세계로 꾸미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법문을 하시고 진리를 가르쳤다는 이야기.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세상. 인연 따라 살아가는 삶, 연생영멸 보다 더 좋은 조건의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윤회에 대한 말씀, 업에 대한 말씀, 번뇌에 대한 말씀, 업에 대한 말씀, 괴로움에 대한 말씀을 앙구타라 니카야 6번 깨달음의 경에 나오는 63에 나오는 말씀, 깨뚜름 경에 나오는 말씀, 앙구타라 니카야 6번 경. 비구들이여, 번뇌를 알아야 한다. 번뇌들의 원인과 근원을 알아야 한다. 번뇌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번뇌의 과부를 알아야 한다. 번뇌의 소멸을 알아야 한다.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알아야 한다. 번뇌의 원인과 근원은 계속 전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번뇌의 원인이 뭐지? 무명이야. 어리석어서 그래. 전생에 너무나 업을 많이 졌어. 질투, 원망, 증오, 시비, 갈등, 대립에서 무명으로 인해서 탐진치 삼독의 욕망에 집착해가지고 업을 많이 지었어. 그렇게 번뇌들의 원인과 근원은 무명과 가래와 탐진치 삼독이야. 번뇌들의 차이점을 알아야 된 것은 번뇌들의 강약이죠. 강한 번뇌, 강한 의도, 번뇌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번뇌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 뭐예요? 팔정도예요. 팔정도, 사제 팔정도, 고집멸도, 괴로움은 어디서 오지? 가래, 집착에서 오는 거야. 괴로움을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소멸할 수 있는 길. 열반에 들 수 있는 멸, 촛불의 108번뇌에 탐지지 삼독을 끌 수 있는 멸, 그건 팔정도를 실천하면 돼.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알아야 된 것은 팔정도 수행을 하면 알 수가 있어. 비구들이여, 깨뜨름 경 계속 말씀드립니다. 업을 알아야 한다. 업들의 원인과 근원을 알아야 한다. 업들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업의 과보를 알아야 된다. 업의 소멸을 알아야 된다.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알아야 한다. 업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뿌린대로 거둔다는 걸 알아야 한다. 업의 근원과 원인이라는 건 무명과 가래와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다. 업의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업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의도된 업이냐 의도되지 아니한 업이냐를 알아야 된다. 업의 과보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은 익으면 쓴맛을 보고 성근종자 심으면 단맛을 보고 악근종자를 심으면 쓴맛을 본다는 과보를 알아야 된다. 업의 소멸을 알아야 한다. 업의 소멸을 인도하는 팔정도 도닦음을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을 알아야 된다. 지금 번뇌와 업과 괴로움을 얘기하는 거요. 괴로움의 원인과 근원을 알아야 된다. 이것은 쭉 위에서 설명한 걸 좀 이어서 수련해 주기 바랍니다. 괴로움의 차이점, 괴로움의 과보, 괴로움의 소멸을 알아야 한다. 괴로움의 소멸과 인도하는 도닥금을 알아야 된다. 비구들이여, 업을 알아야 한다.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닥금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다. 업의 소멸. 업은요, 위로된 업이라도 팔정도에 의한 바른 수행을 하면은 소멸될 수 있다. 참회진언을 해서만이 소멸될 수가 없다. 특히 의도된 업은 참회진언 가지고는 아니 되겠다. 과실치사는 참회 가지고 될 수 있으나, 그래,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반응하는 말인가? 업의 소멸이나 도닥금을 알아야 한다. 업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반영하여서 하는 말인가? 비구들이여,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말하노니, 의도한 뒤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다시 처음에 말씀한 말씀 다시 나오네요.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말하노니, 의도한 뒤에 신부의 삼업,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업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원인과 근원을 꿰뚫어 알고, 그들의 원인, 번뇌와 업과, 여기 저 번뇌, 업하고 그 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위에서 얘기한 거 쭉 나왔죠. 처음에 번뇌 나왔고, 중간에 업이 나왔고, 그 다음에 괴로움이 나왔어요. 세 가지를 정경하는데,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업을 깨뚫어 알고, 그들의 원인과 근원을 깨뚫어 알고, 그들의 차이점을 깨뚫어 알고, 그들의 과보를 깨뚫어 알고, 그들의 소멸을 깨뚫어 알고, 그들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닥금을 깨뚫어 알 때, 그는 이 깨뚫어온 청정 범행의 업의 소멸이라고 깨뚫어 안다.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업을 깨뚫어 안다는 것은, 업이라는 걸 그냥 생각낸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하지 말고, 업을 나쁘게 화내고 그렇게 짜증이 날 때도, 날 때 이게 나쁜 거야, 조견하고 통찰하면 이건 나쁜 거야, 빨리 그쳐야 되라고 되는데, 이걸 모르면은, 불법을 모르면 부처님 법을 알아야 다시 자기가 고쳐서 개과천선하고 태어날 수 있고, 그런데 행복의 길로 이게 안 되면은 싸띠 알아차리고요,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업을 깨뚫어 아는 것이다. 그들의 원인과 근원을 깨뚫어 알고, 번뇌와 업과 고뇌를, 그들의 차이점을 깨뚫어 알고, 그들의 과보를 깨뚫어 알고, 그들의 소멸을 깨뚫어 알고, 그들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닥금을 깨뚫어 알 때, 그는 이 깨뚫는 청정범행의 오멸 소멸이라고 깨뚫어 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 성스러운 제자들은 업으로 깨뚫어 알고, 원인과 근원 이거 차이점을 깨뚫어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업을 지을 수 있는 건 자기가 싸띠, 통찰, 조견을 안 해서 그래요. 욕은 나쁜 거, 싫은 거, 듣기 싫은 걸로 알기 때문에 욕 먹고 화내고 재의 화살 먹고 시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을 깨뚫어 알고 깨뚫어 소멸하고 모든 걸 알라는 얘기는, 욕은 실체가 없는 거야, 먹을 것이 없어, 나는 먹을 안 먹으면 내 게 아니야 라고 이해하는 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에 좋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보탬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ERS-060-800-7001번을 정성껏 눌러서 향상일로의 프로그램 제작에 보탬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0: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붓이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 IRS 060-800-7000 060-800-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0: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일에는 일중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 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소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거룩한 승방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4: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쁨과 슬픔을 가다듬어서 선도 없고 악도 없어야 비로소 집착을 떠나게 된다.

0: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1: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여기 여러분들과 같이 한 마음이 돼서 한 자리로 오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불교라는 자체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의 근본이 불입니다. 또 우리가 교라는 자체가 바로 삶의 지금 현재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항상 불교라는 그 자체가 그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인간뿐만 아니라 축생에 이르기까지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다 생명체가 있는 것은 다 누구나가 다 불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끌어가는 불성 말입니다. 그 불성이 이끌어가는 그 모습들이 모두 나라고 생각하면서 모두 살고 있죠. 우리가 나라고 한들 전 세계가 모두가 한 생명이며 한 모습이며 즉 말하자면 그렇게 말한다면은 공생이며 공심이며 공체며 공룡이며 공식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들 해보십시오. 우리가 한 세계가 즉 공기주머니에 비유하겠습니다. 공기주머니, 한 공기주머니인 것입니다. 그 공기주머니 속에서 어느 종교, 어느 종교를 따지면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습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모두가 종교가 다르고 이러지만은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이지 둘이 아니니까요. 이 모두가 살아나가는데 모두 모습이 자기인 양 살아나가니까 이 정신은 모습을 이끌어가는 정신은 빼놓고 바로 자기 모습이 자기인 양 살고 있으니까 걸리면 걸리는 대로 걸리고 사는 게 복잡하고 고민이 많고 사연이 많은 일이 일어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해결이 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이끌어가는 자기 정신계, 자기 주인공이라고 불가에서는 자불이라고도 하고 또는 불성이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합니다. 기독교나 가톨릭교는 역시 이 안으로 자기 자신의 안으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이름과 형상을 믿고 기도를 하면서 찾거든요.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나타나지 않고 정신계에서는 도저히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두가
내 육체를 끌고 다니는 바로 나의 선장, 주인공. 그것이 바로 이 나무들로 비유한다면 모두가 나무의 뿌리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뿌리는 싹을 돕고 싹은 뿌리를 믿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뿌리는 어디로 갔든지 싹이 딴 데를 보고 믿거든요. 그러니 자기 자성의 완성은 할래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생각한다면 우리 불교란 어떤 것이 꼭 진실하게 불교냐? 우리 그냥 생활이 불교입니다. 무슨 어느 나라 어느 이런 거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한 지구 안에서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 불교며 그대로 사는 것이 참선이며 그대로 사는 것이 여여한 것입니다. 그런 걸 모르시니까 여여한 걸 모르시니까 이루의 그 마음이라 마음을 낸다 이런 것은 그 자기 자신의 자유지만은 마음이 없는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거를 이걸 썼다 저걸 썼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 얘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은 네 하고 자식의 노릇을 해줘야 됩니다. 또 아버지하고 부르면은 또 아버지의 노릇을 해줘야 되겠죠. 여보하고 부르면은 남편 노릇을 해줘야 하고요. 자동적으로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요? 이 자동적으로 모든 생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거를 내가 아버지가 됐을 때 내가 했다고 했을까? 또 아들 노릇을 내가 할 때 내가 아들 노릇을 했으니까 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여러 가지 노릇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많이 했어도 함이 없이 했을 뿐이다 이거죠. 우리 여기 들어올 때 그 걸어서 들어오기는 틀림없이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발 자체를 짊어지고 오신 분 있으신가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자기 자신들이 하시고 하신 게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짊어지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음 하나가 잘못됐으면 그거 참 그거 과거를 왜 이래 붙잡고 간다 이겁니다. 어저께 한 일도 오늘 걱정을 해야 하고 그걸 붙들고 쩔쩔매고 1초 전도 과거니까요. 1초 후도 미래니까요. 그럼 현재만 있느냐? 현재만 있는 것도 아니다. 현재도 공했다는 얘기죠.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현재도 공했으니까 모두 여러분들이 할 뿐이지 한 것은 없다 이것입니다. 듣기를 듣습니까? 듣는 것을 하나만 듣고 마는 겁니까? 똑같은 걸 듣습니까? 이걸 듣고 또 딴 거 들어야 하고 또 딴 거 봐야 하고 딴 거를 해야 하고 딴 사람 만나야 하고 이건 일일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작용을 해야 하니까 이것은 얼른 쉽게 말해서 공룡입니다.
공룡. 공룡인 까닭은 왜냐? 내 오장육부에도 생명체가 천차만별로 들어있으니까요. 이 몸속에 생명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어서 의식이 자기 마음을 건드린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이 모든 의식들이 자기가 마음 먹는 대로 따라주게끔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 인간의 한 모습이 한 세계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크다면 요만하게 좁쌀알 개이만하게 하나 만들어서 넣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것이 수요를 헤아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수요를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은 데다가 그 수요를 헤아릴 수 없이 또 이름이 주어져 있죠. 우리네 세계, 이 지구 하나의 세계가 벌어져 있듯이. 위다 장이다, 척수다 척수다. 이 장광이다, 장이다 하는 그 이름들이 수요가 없습니다. 다 따지자면은 수요를 어떻게, 그걸 일일이 헤아리고 댕기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 하나면은, 내 마음 정말 하나면은 다 그것이 의식이 다 거기에 포함돼서 하나로 작용을 하게 되니까 공룡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마음이 이 관할 때 아프면은 아파서 관하면은 의사가 돼주고 또 집안이 안 돼서 관하면은 관시험이 돼주고 이 소리는 뭐냐 하면은 해결사가 돼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관하면은 자기 용도에 맞게 관하면은 또 보디가드가 돼주고 이거는 천차만별로 자기가 용도에 따라서 다가오는 것대로의 현실로서의 그것이 행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모르니까 그것이 천만의 말이지.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는 의문이지.

이 불교라는 것이 이 이름으로만 불교 불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불교라는 단어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몰라서 나라가 싸우게 되고, 나라가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은 위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다, 이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를 어느 북성이 즉 말하자면 부딪히게 됐다. 이런다면은 어떻게 해야만이 그거를 해결을 하겠습니까? 이 불교란 너무도 심오하고 너무도 광대해서 무변한 겁니다. 내 마음은 체가 없어서 그 혹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혹성이 내가 혹성이 된다면 그것을 멀리 해서 부딪히지 않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죠. 그와 같이 모두 사람은 오늘이 며칠이다 이렇게 하면 이 우리가 시간적으로 우리가 따져서 지금 며칠 며칠 하지만은 포괄적으로 본다면 어디 무엇이 이렇게 있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나면은 그거는 벌써 100년, 200년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디 있다, 어디가 이것이 꼭이 이것이 이렇게 돼 있다, 이것이 꼭 이렇게 있다, 이거는 이렇게 한다. 이거는 저렇게 한다. 이때가 되면은 때가 되면은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때가 되면은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 이러는 것도 그냥 그건 난설이에요. 왜냐? 예언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예언이라는 것이 없는 까닭이 있는 것이 오늘 이렇게 이 컵이 지구라면은 얼른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있으면은 벌써 1초 후면은 이렇게 딴 데가 있어요. 모든 물질이 다 그렇게 변화가 오는 겁니다. 사람은 늙고 또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변화가 변화 무쌍하죠. 그러니까 이 많은 말을 하고 많은 행동을 하고 그러는 것이 하나도 한게 없다 이겁니다. 한게 없이 했을 뿐이다 이겁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편안하게 사실 겁니다. 그리고도 죽는다 산다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성돼서 이 세상에 나왔죠? 죽어가는 것도 이 세상에서 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살아온 것이 없기 때문에 죽어갈 것도 없다, 이런 소리죠. 이 사람이 알아야 할 일이 너무도 많아서 심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생각 할때 오장육부의 이 의식들이 다 응해줘야 돼요. 응해줘서 그 의식들이 다 보살로다가 화한단 말입니다.

그 모습이 거기 있으면서 그 보살로 가해서 왕래 없이 왕래를 한다는 얘기죠. 외부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항상 생활 속에서 연기법을 하고 삽니다. 연기법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게 가고 오는 사이 없이 가고 오는 걸 말하고 하는 사이 없이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써도 전기가 이렇게 오고 가는 거는 보질 못합니다. 전력이 오고 가는 거는 보지 못하나 와서 넣어져 왔다고 하는 거는 알리는 게 있어서 이거 올리기만 하면 불이 들어오긴 합니다. 불이 들어오는 건 봐도 그 전력이 불이 들어오려고 오는 거는 못 보죠. 우리가 이 공부를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돌아간다는 것을 사실을 모르신다면 자기 주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자기 주님은 저 바깥에 있는 줄 알죠. 하늘에 있는 줄 알아요. 인간이 하느님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유도 있죠. 그러나 그 하느님이 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모두 삼라만상이 다 하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죠. 하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는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 있는고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도반들이 묻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생각이 참 모두 잘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사시는지는 몰라도 자기를 이끌고 댕기는 선장, 자기를 이끌고 댕기는 즉 말하자면 기사, 운전수. 운전수를 자기라고 그러지 어떻게 차를 자기라고 그러겠습니까? 차는 자기 모습이고 그 모습을 이끌고 가는 이끌고 댕기는 그 운전수가 바로 자기거든요.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나 가톨릭교에서나 불교에서나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거죠. 그런데 바깥에서 온통 들이대고 기도를 하고 그러니 기도는 없다는 얘기예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라는 건 없다. 관하라. 관하는데 어떻게 관하느냐. 너가 형성시켰으니까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그냥 놓는 거죠. 거기다 믿고 그냥 놓는 거죠. 그렇게 놓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으로서는 이 불가에선 오신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심통,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또는 숙명통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내 누진에 딸린 수화예요. 누진에 딸린 수화. 심부름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오신통에서 벗어나야 내 모습통에서 벗어나야 누진에 누진으로 나서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 누진이라는 뭐냐? 바로 지금 현재의 컴퓨터 같은 거예요. 입력되는 컴퓨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컴퓨터를 다 가지고 댕기는 거죠. 자동적인 컴퓨터.

있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니까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그대로 입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입력되는 것이 온 우주에 전체가 다 그게 터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다 음파로 통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는 거죠. 거짓말을 한 거는 자기만 알지만 자기가 알기 때문에 전체가 알게 된다, 이 소리죠. 이게 우스운 말 같지만 너무나 현명하고 너무나 현실이고 너무나 현실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죽어가고 모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 뒹굴고 그러는 거 보면요 너무나 기가 막히죠. 사람도 똑같고 눈도 똑같고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째서 한 생각이 틀린다고 그래서 저렇게 살까 하는 생각이. 그래서 눈으로 보되 이 육안으로 보는 거는 지금 물질 세계만 보는 거지만은 심안으로 봐라. 심안으로 본다면 정말 심안으로 또 듣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심안으로 들을 줄 안다면 그 공부가 돼서 심안으로 들을 줄 알게 되고 보게 된다면 바로 법안으로도 보게 되고 해안으로도 보게 되고 불안으로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우주 전체를 뿐만 아니라 전체 보게 되는 것이 내 몸 안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돼야만이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이 자유스럽다는 얘기죠. 내 모습은 여기 두고도 내 모습 아닌 모습들이 수만 이 허공에 꽉 찰려도 찰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부처님께서 왜 부처님이 나는 내가 한 게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죠. 나는 한 것도 없고 앞으로도 할 것도 없고 또 했다고 할 것도 없느니라. 그리고 또 내가 살아왔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죽어갈 것도 없느니라 했어요. 그건 왜냐 하면은 일체 중생을 얼른 쉽게 말해서 일체 중생을 다 자기 모습 아닌 게 없다 그랬거든요. 자기 생명 아닌 게 없고 자기 모습 아닌 게 없고 자기 아픔 아닌 게 없고 자기 자식 아닌 게 없고 자기 부모 아닌 게 없고 전부 그렇게 다 인연을 지셨어요. 그래서 그 인연을 지신 걸로 하여금 말을 하자면은 만약에 깨구리가 날 좀 살려줘야 할 텐데 하고 내면으로 이게 통한다면 진화가 되죠. 내면으로 통한다면 이건 거죽으로 아무리 쪼아대도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개구리가 될 때에 나라고 하겠느냐, 사람이 될 때 나라고 하겠느냐, 부처가 됐을 때 나라고 하겠느냐, 이것저것으로 다 될 때
나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물 한 컵을 먹었을 때, 목마를 때, 먹었을 때, 아, 내가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생명들의 내 모습은 집이에요, 집. 이 생명들의 집인 까닭에 그 집을 가지고 사는 생명들이 같이 더불어 같이 먹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말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모습이 내가 산다고 말을 못하느니라. 내가 했다고 말을 못하느니라. 내가 살았다 죽었다 말도 못하느니라. 모두가 공했느니라. 이 모두가 이 사실을 모두 여러분들께서 한번 한번 실천을 하면서 생활 속에서 해보신다면은 참 극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극락은 내 마음 속에 극락이 있어야만이 극락이 있는 것입니다. 이 컴퓨터, 자동적인 컴퓨터가 자기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정해지죠. 그러면서 거기에 입력이 되면은 입력된 대로 그대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어저께도 과거니까 팔자 운명이 따로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각을 잘못하기 때문에, 보기를 잘못 보기 때문에, 생각을 잘못하기 때문에, 또는 말을 잘못하게 되죠.

이 모두가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 이 37가지가 7가지의 관한권이 전부 주어져 있느니라. 그것을 다 그 과정으로 생각하고 단 그걸 넘겨야만이 되느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냥 12연기법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하신 거죠. 그래서 입력이 되면은 입력이 되는 대로에 그냥 작은 거나 큰 거나 전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저 자기가 어떻게 입력이 됐으면 된 대로 그날은 싸움이 일어나든지 무슨 일이 타이에서 들어오든지 또는 근거도 없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일이 벌어졌던 이런 문제들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만날 울고 또 때에 따라서는 묵묵히 말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봐야 하고요. 이런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죠. 왜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만 하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내 아님이 없느니라 했던 것은 미생물도 걸어가다가 앞다리가 짧아서 앞으로 고꾸라지게 생기고 잡혀먹게 되면 생각을 해라 이거야. 너는 다리가 내가 짧으니까 이 다리를 조금 길게 앞다리를 길게 해야만이 내가 잡혀먹기질 않겠구나. 막 뛰어도 엎드러지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라는 얘기죠.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에 바로 진화를 할 때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모두